0: 난 선생님이잖아.
1: 너는 학생이고, 말은 얘기하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아주 이 특별한 기술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피타고라스 수인데요. 자, 이번 단원의 제목,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다시 이야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 단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세변 길이가 A, B, C인 삼각형 ABC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삼각형은 이 C가 바로 B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 해요. 이 특별한 관계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직각삼각형에서 봤더니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을 만족했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관계식이 요걸 만족한다면, 아, 이거는 빗변 길이가 C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가장 긴변 길이, 요거 제곱이 나머지 두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거죠. 요거. 자, 13, 12, 5. 얘가 직각인지 몰라요. 근데 13 제곱하면요, 169거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제곱수 정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2 제곱하면요, 144가 돼요. 그다음 5를 제곱하면 25가 돼요. 이게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은 144랑 25두 개를 더해봤더니 오잉? 정확하게 169랑 일치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169, 13cm를 가진 요 빗변 AB의 길이가 바로, 이 AB가 바로 빗변이 된다. 즉, AB의 대각이, 각시가 직각이 된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변 길이가 5cm, 12cm, 13cm인 삼각형은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 13제곱을 만족하니까, 아, 빗변 길이가 13cm인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제곱해서 제곱하고 더해서 다시 제곱수가 나온다. 이걸 만족하는 이 자연수 쌍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키는 새 자연수 A, B, C를요, 피타고라스 수, 또는 피타고라스 세 쌍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요, 몇개안 돼요. 예를 들자면, 3, 4, 5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cm, 4cm, 그 다음에 그런 빗변이 5cm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방금 전에 봤던 5, 12, 13. 5제곱과 12제곱을 더하면 13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5, 12, 13. 요것도 직각삼각형이 돼요. 또, 3, 4, 5의 각 값을 두배 해준 6, 8, 10. 얘네도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 세수, 뭐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것처럼 이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3, 4, 5 있고요. 그 다음에 5, 12, 13 있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7, 24, 25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8, 15, 17.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이거, 요런 거밖에 없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똑똑한 질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3, 4, 5가 피타고라스 수다라고 한다면요. 3, 4, 5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3, 4, 5각 값에다가 2배, 3배, 4배, 5배, 몇 배를 해줘도 여전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있죠? 6, 8, 10. 2배 해준 게 6, 8, 10이고요. 3배 해준 9, 12, 15 또한 여전히 성립합니다. 5, 12, 13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2배 해줘서 10, 24, 26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한다고요. 7, 24, 25 있으면 14, 48, 50 이렇게도 성립하더라. 이거는 아,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 3, 4, 5, 52, 13, 7, 24, 25, 8, 15, 17.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면은

나머지는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뭐더 있어요. 9, 40, 41요 정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 머릿속에다가 열심히 암기하지 말고 그때 가서 큰 수가 나왔다. 그럼 그때 가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제곱 제곱해서 더했을 때 다시 제곱이 나오는지 요 정도만 봐주면 돼요. 자,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봤더니 1번부터 6번 세변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거에 동그라미,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에 X표 쳐라. 이거 다 각각각각 계산해가지고 OX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3제곱이면 9, 4제곱이면 16, 5제곱이면 25. 짧은 거두개 더했더니 25가 됐네. 아,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되네. 어디가 빗변이 되는? 5cm가 빗변이 되는. 요렇게 푸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일단 빠르게 보자면 이거 3, 4, 5 내가 외운 것 중에 있었어. 그 다음에 7, 24, 25 있었어.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외운 것 중에서 만들 수가 없는 2번, 3번, 4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봤더니 4, 4, 16, 5, 5, 25. 그럼 더했을 때 66에 36이 되는가? 안 되네? 아,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성립 안 하네? X 요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4제곱 16, 5제곱 25. 그러면은 6제곱 36. 그럼 이번에 이쪽이 더큰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 안 된다면 어떤 삼각형이 될까? 그거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이 세변 사이 길이 관계에 따라서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나뉠 거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직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면 좋아요. 자, 66에 36, 66에 36. 아무리 더해도 72이기 때문에 100은 안 되더라. 66에 36, 10제곱은 100. 더하면 144가 안 되더라. 7, 7에 49. 그 다음에 24의 제곱은요, 빨리 계산을 해보면, 576이 됩니다. 오잉? 둘이 더하면요, 625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25의 제곱이 되니까, 아, 이건 되네. 자, 9의 제곱 81, 14의 제곱 196, 18, 17의 제곱 289. 아쉽게도 더했을 때 289가 되지 않으니까, X 요렇게 가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5번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17번, 8번 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8, 15, 17. 아, 이거 직각삼각형 된댔어. 외웠으면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면 17의 제곱은 289, 8의 제곱은 64, 15의 제곱은 225. 더해볼까? 오케이, 되네. 그러면은 얘는 직각삼각형 된다. 요렇게 보면 되고 8번을 보니까 얘는요. 사실 뭐 계산을 빨리 하려고 보니까 15의 제곱은 225고요. 18의 제곱은 324고 20의 제곱은 400이란 말이요. 그럼 둘이 더했을 때 400보다 훨씬 커지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얘는 그럼 직각삼각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수 외운 걸로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값을 구하시오. 자, 6과 8과 x가 있는데 x가 가장 크대요. 그러면은 얘가 빗변이 되면 좋겠다. x제곱은요. 6의 제곱과 8의 제곱을 더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66에 36과 88에 64를 더한 거니까 제곱해서 100이 돼야 되네. 제곱해서 100이 되는 것 중에 양수는 x는 10이다.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게 사실 계산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빠르게 검산해야 돼요. 빠르게 검산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다시 x제곱부터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뭐다? 피타고라스 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6이랑 8이, 6은 3의 두 배, 8은 4의 두 배, 뭐야? 3의 두 배, 4의 두 배. 피타고라스 수 3, 4, 5. 따라서 나머지 한 수는 5의
두 배인 10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검산을 빨리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5, x, 13.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원래는 x제곱이란 값을 구하기 위해서 5제곱과 x제곱 더해서 13제곱이니까 x제곱은 13제곱에서 5제곱을 빼서 구해야 돼요. 그럼 13제곱은 169고요. 5제곱은 25이기 때문에 169에서 25 빼주면요. 144가 되거든요. 그럼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 빨리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중에 양수는 12겠구나. x의 값은 12.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뺄셈이다 보니까 어때요? 뺄셈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검산을 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5, 13 사이에 52, 13으로 나는 피타고라스 수를 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x의 값은 12가 맞아. 하고서 확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반복측에서 3번인데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인 걸 찾아라. 그럼 우리는 또 A, B, C 주어져 있으면 A제곱, B제곱, C제곱 되는지 확인해서 얘가 빗변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빗변의 길이가 되도록.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1, 2, 3, 4, 5번을 빠르게 보자면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은 2제곱은 4, 3제곱은 9, 더하면 13. 그건 4제곱이 아니죠. 따라서 1번은 안 되고요. 그다음 2번. 6, 6에 36, 8, 8에 64. 그다음 더하면 100이 나오고 걔는 9981이 안 되네요. 그럼 2번도 안 되겠네. 3번. 8, 8에 64. 8, 8에 64 더하면 128이죠. 128은 12의 제곱이 아쉽게도 아닙니다. 따라서 12제곱은 144죠. 따라서 안 돼요. 4번. 9, 9, 81. 12제곱은 방금 전에 144. 그렇죠. 144. 둘이 더했더니 81과 144. 오케이. 225인데, 225가 15의 제곱 맞죠. 아, 드디어 찾았다. 정답은 4번이구나. 4번이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볼수 있고요.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더하면 244. 244는 15의 제곱 225가 아니죠. 아니니까 5번도 안 돼요.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검사는 혹시 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빨리 검산을 하고 싶다 하고 봤을 때 9, 12, 15를 봤더니 9는요, 3의 3배. 12는요, 4, 3, 12, 4의 3배. 그러면은 우리는 3, 4, 5가 오면 좋겠네. 15가 근데 5의 3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 4, 5에 각각 3배씩 해준 피타고라스 수가 되더라.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검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수는 이렇게 용이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5, 6, 그 다음에 주고, 나머지 10. 그럼 우리는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네모는 무엇일까요? 하고 한다면 빨리 본다면 3의 2배, 얘가 5의 2배, 그럼 3, 4, 5니까 여기는 4의 2배인 8이 오면 좋겠네.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ABCD의 넓이를 빨리 찾아보자. 그러면요, 솔직히 ABC는 금방 찾아요. 9, 10이니까 9 곱하기 12 나누기 2, 9, 6에 54.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삼각형 DAC가 어떤 삼각형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난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빨리 판단을 해라. 라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텐데, 눈치껏, 아, 얘 직각삼각형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직각삼각형이지? 하고 보니까, 자, 9 제곱 81, 12 제곱 144. 더했더니 225. 아, AC는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제곱해서 225가 되는 15cm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큰 삼각형을 보니까 8, 15, 17. 8, 8에 64. 15제곱 225. 더해주면 정확하게 17의 제곱인 289가 되니까 우린 얘도 직각삼각형이네. 찾았네. 그럼 뭐 하자? 넓이만 구하자. 넓이는 밑변 8, 높이 15 나누기 2.

그러면은 60제곱센티미터. 여기는 54제곱센티미터. 그럼 54와 60을 더해준다면 정답은 4번 11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검산을 할 거다. 그러면은 9는요, 3의 3배. 12는요, 4의 3배. 3, 4, 빗변 AC의 길이는 5의 3배인 15가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 15, 17이니까 얘 또한 직각삼각형이 맞더라. 요렇게 보자는 게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최단거리. CG를 거쳐 G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라. 최단거리를 가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최단거리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직선이죠. 직선거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CD를 꼭 거쳐서 가래, CG를 거쳐서 가래요. CG를 거쳐서 가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표면을 뜯어봐라. 뭘 보여줘라? 전개도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요두 칸만 전개도를 쫙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C, 여기가 G,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F, 여기가 H, 여기가 D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엔 F에서 D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라.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갔는데, 그러면은 바로 나오죠.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8이고, 그다음 여기가 8, 7로 주어져 있으니까 FD의 길이를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럼 7과 8이니까 여기 전체는 15고요. 즉, 8제곱 64와 15의 제곱 225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인 289가 바로 FD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건데요. 제곱해서 289가 되는 건 여전하게도 17입니다. 정답은 3번 17cm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8, 15, 그럼 나머지 17이랬지. 맞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우리는 이런 모양을 그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위에 반원, 아래 반원, 양옆 반원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직사각형까지 해서 모든 모양을 다 그려놓고 직사각형에 위아래 반원 합하면 지름 6짜리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옆 반원 합하면 지름 8짜리 원이 되죠. 거기서 빼야 됩니다. 뭐를? 이큰 원을. 큰 원. 근데 큰 원은 반지름이 도대체 몇이지? 하고 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외접원이니까 외심 반지름이 5. 외접 8, 6. 나머지 피타고라스 수 10이니까 나머지 5가 되죠. 즉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을 빼자라는 거죠. 따라서 6, 8에 48과 3, 3, 9파이와 4, 4, 16파이를 모두 더해준 다음에 거기서 5, 5, 25파이를 빼주면 정답은 몇이 된다?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인 48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라는 거죠. 엄청 급하게 우리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다뤄봤는데요. 결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건 뭐다? 바로 피타고라스 수라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계산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검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23번째 시간을 활짝 열어볼게요.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Society, Politics and Law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소제목이 뭘까? 뭐에 대한 내용일까?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관련된 단어들, 표현들이 뭐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한번 쭉 읽고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아, 이런 흐름으로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 좀 파악하고 오면 훨씬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지. 자, 우리를 반기는 첫 번째 단어, government. government란 단어입니다. 이 govern이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rule, 통치하다라는 동사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govern이라는 단어야 라고 배우셨죠. 거기다 ment 붙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지?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government, 정부나 정권, 혹은 통치, 체제. 체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통치체제 혹은 정부라는 단어예요. Govern, 바로 정부가 전체 나라를 좀 관할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Govern, government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자, republic, republic. 자, public이라는 의미가 뭐야? 그치, 공공, 대중, 사람들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통치를 하는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Democratic Republic이라고 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Unlike democracy, democracy가 뭐였더라? 전 시간에? 그렇지,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democracy잖아요. 그죠? democracy를 표방하는 나라죠. 민주주의와는 unlike, 다르게, like의 반대입니다. A Republic, 공화국은요, is governed by, 누구 위에서 govern? 그렇지,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다스려집니다. 통치됩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누구 위에서요? By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라는 단어가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대표, 대표자. 그러니까 representatives, 대표자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republic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부예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 여기 s가 s, s 사운드가 납니다. 이 단어는요, 일단 conserve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밑에 보시면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앞에서 우리 preserve라는 동사 배우면서 conserve라는 동사도 비슷해라고 선생님이 같이 챙겨둬라고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거에 IV를 붙인 겁니다. 그럼 conservative. 왠지 얘가 보수주의자라는 명사 의미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conservative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수적인이라는 의미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수적인 혹은 보수당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혹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당의라는 의미가 돼요. liberal이라는 단어가 자유당이라는 의미로 반대어가 되겠고요. progressive는 얘가 pro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진취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progressiv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servative Party라고 하면 보수적인 당이니까 보수당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There is a clear divide. 분명한 divide가 있습니다. divide는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누다라는 의미, unite라는 동사의 반이어로 봤었죠.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차이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지? 뭐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지? Betwee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opposition on the new tax law. 새로운 세금에 관련된 법, 세법. 새로운 세법에 대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수당, 그리고 the opposition, 야당이라는 표현인데요. 아, 이런 표현도 그냥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the opposition, 야당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라는 표현, 이렇게 conservative party, party라는 의미가요. 어떤 입장 갖고 있는 사람, 당. 혹은 우리가 third party라고 하면 제3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party라는 의미가 이렇게 정치에서는 당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갑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고요.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는 헌법 혹은 구성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constitute라는 동사가 구성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법, 바로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따온 명사의 의미도 있고 헌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정부, 정치 이런 관련된 섹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로 헌법을 먼저 놓은 것 같습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단어, 구성과 헌법이라는 의미로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Situational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에 맞는다. 이것도 보시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Our Constitution, 우리의 헌법은요. Protect people's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무슨 뜻이더라? 기본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이거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권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야.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Civil 이란 단어는요, 일단 시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고요. 시민의 좀 상대적인, 민간인이라는 의미의 상대적인 게 바로 military, 군사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민간의라는 뜻과 시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민의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사람들에 관련된 거니까 public, 대중이라는, public이라는 공공의라는 단어나 아니면 civic이라는 단어도 시민의라는 의미랑 civi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의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military, 군사의, 군대의라는 의미로 같이 견주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vil servant라고 하면 시민들을 잘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 War라는 표현 좀 볼게요. 얘는 그냥 우리가 직역하면 시민의 전쟁이죠. 안에 있는 외부에서 다른 국가가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민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 의미가 되는데요. 얘는 내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에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ivil War라는 단어, 내전이라는 뜻이에요. His speech, 그의 연설은요. Let him to lead. 그로 하여금 이끌도록 했습니다. 뭘 이끌도록? The Civil Rights Movement. Movement가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운동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걸쳐서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civil rights,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씁니다. 시민권,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단어 가볼까요? Policy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책이나 방침, foreign policy라고 하면 외국에 대한 정책, 즉 외교 정책, 외교 방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은요, aims to, aim이라는 표현이 목적이나 목표라는 명사도 되고, 무엇무엇을 겨냥하다,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를 여기서 썼죠. To reduce poverty, 가난을 줄이는 것,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Policy라는 단어, 정책, 방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곱 번째 단어, mission.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겠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임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임무, 사명이라는 의미고요. 자, 이럴 때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어떤 사명을, 즉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의미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purpose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얘가 사절단 혹은 전도단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가 임무나 사명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니까 이 1번의 의미를 먼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missionary라고 하면 그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라는 뜻이거나 형용사의 의미로는 그걸 하는이라는 의미의 전도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mplete a mission이라고 하면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The mission is, 자, 임무는요, 그 임무는 is to protect the safety of all citizens. Citizen, 시민들이죠. 자,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임무입니다. 그 임무, 즉 사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ssion, purpose, 비슷한 의미. 예, mission이라는 단어는 임무라는 뜻도 있고,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네,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일단, organ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신체에서는 여러분들 기관, 이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즉, 우리의 뭐 이런 어떤 기관이나 혹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이런 뜻이 돼서 organize라는 동사는 조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 조직이라는 단어가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체나 기구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institution 그치 얘도 기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직자, 어떤 정당의 당직자라는 의미도 있다.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 welfare organization. Welfare니까 복지죠? 복지.

단체, 복지기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welfare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은 같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단체는요, has developed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었어요? A support system for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즉 노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지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기구, 조직이라는 의미, 단체, 조직, 기구라는 의미라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단어, agency, agency라는 단어예요. agency는 일단 정부 기관, 어떤 부, 정부 기관에 달려있는 이 어떤 정부에 달려있는 기관, 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대행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왜 정부 기관 부의 의미,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달려있는데 그중에 한 기관을 agency라고 부르는데 우리 CIA라는 그 기관 있죠? 정부의 기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줄임표입니다. 그때 A가 요 agency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에이전시가 정부의 한 기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대리인이나 중개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에이전트라고 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다.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 정도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 official. official이라는 단어고요. official 두 번째 강세가 오죠. official이라는 단어는 예, 공식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상의 공식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임원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civil servant라는 표현 우리 방금 전에 봤었죠. 그죠? 공무원이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묶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공무상의 공식적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은 formal authorization이라는 표현도 역시 공적인,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authorized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표현은 unofficial, o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우리가 보통 in이나 on이나 this 이런 표현들을 붙이면 반대, not의 의미를 많이 갖는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o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구나. 공무가 아닌, 공무적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y를 붙여서 공식적으로라는 officially라는 표현의 부사를 만들고요. government official이라고 하면 officially 사람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관료, 정부 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secretary, secretary. secr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밀이라는 단어죠. 그죠? secretary라고 하면 얘는 사람이죠. 일단은 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말 이런 그 많은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 비서를 secretary라고 부르죠. 근데 얘가 정부 기관 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장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정부 한 부처의 장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e Secretary of State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국무장관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의 장의 일을 맡아주면서 도와주는 Secretary, 비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측면에서는 장관의 의미까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단어 가볼까요? embassy, embassy라는 단어예요. 얘는 무슨 뜻? 대사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다른 나라, 우리 외국,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즉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있죠. 그죠? 대사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죠. 정부 기관의 역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embassy라는 단어가 돼요. ambassador라고 하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사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Please visit the embassy. 어디를 방문해 주세요? 그치. 대사관을 방문해 주세요. If you need a visa. 여러분들이 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대사관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여권 같은 거 잃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대사관 가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embassy, ambassador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째 단어 affair, affair라는 단어입니다. 얘는요 복수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affairs, s를 붙이게 되면 정세나 상황이란 뜻도 되고 일, 용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자체로도 그냥 사건이나 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event나 incident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아니면 용무, 어떤 일이라는 의미로 business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Foreign affairs라고 하면 foreign 외국에 있는 일.
즉 외교의 문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교 정세나 외교 문제의 의미.

되겠고요. 가족들이랑 관련된 문제, family affairs라고 하면 얘는 가족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안의 일, 가족의 일, 집안일, 가사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다음 el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out, e나 ex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웃의 의미를 갖죠. 바깥으로라는 의미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의 사람들을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elect라는 동사가 그래서 무슨 의미? 선출하다라는 의미. 예, 선출하다의 의미가 되겠고 선출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의미 둘다 가지고 있는 품사가 두 개인 단어예요. elective라고 하면 선거권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election은 그러니까 선거라는 의미가 되겠지. 예문 갑니다. free and fair elections. 그렇지. 선거는 어때야 돼? free, 자유로워야 되고, fair, 공정해야 되겠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democratic societies, 민주사회에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에는 free and fair elections라는 표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poll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요, 투표. 여론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미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survey라는 동사, 명사와 비슷합니다. survey가 특히 이게 설문조사 같은 그런 조사,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걸 이제 survey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론조사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맥락에 따라서 survey라는 단어는 원래 설문조사의 좀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의미에서는 poll이나 survey와 비슷한 지금 같이 나란히 유의어로 놓은 것 같아요. 투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vote, 투표라는 단어. vote가 투표하다, 투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onduct라는 동사가 수행하다,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onduct a poll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시행하다. opinion poll이라는 단어도 opinion도 의견, poll도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 그래서 보통은 opinion poll 같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ccording to라고 하면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뜻이요. according to the recent poll,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upport the law, new law, 그 새로운 법을 support, 지지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새로운 법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괜찮네 라고 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poll이란 단어, 짧지만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 자, candidate. candidate or candidate 둘다 가능해요. 이 DAT를 the이라고 발음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date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candidate or candidate 둘다 가능해요. 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고요. run as a candidate.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표현이 run for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 출마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때 for라는 전치사를 보통은 쓰지만 run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달리다라는 의미 말고도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run as a candidate이라고 하면 후보로 출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But for a candidate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candidate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자, 17번째 단어 갑니다. appoint. appoint. 자, 선생님 보세요. 너의 포인트로 딱 집어준 거야. AP나 AD, A가 들어가면 to, 누구누구의 뭐뭐에 대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너 이거 해? 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의미로 가질 때는 유의어가 elect, nominate라는 동사, 우리 보통 이제 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누구누구가 노미네이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nominate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임명하고 지명한다라는 건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거죠. 예, 근데 그 임무에서 빼내는 겁니다. dismiss라는 단어는 해고하다라는 뜻, 혹은 그 직에서 빼버리는 거니까 면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면직하다. 그 직을 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oint는 어떤 약속 따위를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ppointment라고 하면 임명, 약속,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I have an appointment라고 하면 난 약속이 있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얘가 appoint가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appointment라고 하면 또 임명이라는 의미도 있다. Be appointed to 뭐뭐로 임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정부는요, will appoint a new official. official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을 임명할 거예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mount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 mount라는 단어는 선생님 되게 쉽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mount 할라라고 하면 한라산이죠. mountai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의 의미가 있고요. 산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 오, 멋있다! 이렇게도 그냥 보기도 하지만 어때? 열심히 올라간 사람들 많죠. 등산하는 사람들, 그죠? 시작하다, 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과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 오르다, 시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지로 착착착 넣어서 머릿속에 챙겨두시면 나중에 이거 무슨 이미지? 동사로 쓰였네? 동사 의미가 뭐가 있을까? 산이니까 올라가다, 시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상기법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시작하다가 launc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으로 출시하고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launch라는 동사가 비슷한 의미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다라는 동사, 등반하다라는 동사가 climb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어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Will the group, 그 그룹이요. Mount the campaign, 캠페인을 오르다, 이상하죠. 동사로 쓰인 거는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그룹이, 그 집단이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To raise awareness.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요. 의식을 좀 올리기 위해서. 뭐에 대한?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nt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 동사로 쓰일 때 그렇지, 올라가다, 그리고 그렇지, 시작하다 라는 의미까지 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approve, approve. 여러분들, 이 approve라는 동사가 무슨 의미예요? 입증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에 대해서 입증을 해, 맞는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pprove라는 동사는 그래서 무슨 뜻? 승인하다 라는 뜻. 해 라는 게 뭐야? 찬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승인한다, 인가한다 라는 의미, 허락한다 라는 의미는 confirm, validate 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승인하다, 허락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요, dis를 붙입니다. 그래서 disapprove 라고 하면 승인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뭐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approve의 명사 형태는 있지, e를 빼고 끝에다가 al, AL을 붙였을 때 형용사 전미사도 되지만 명사의 전미사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쭉 강의해서 arrive 동사 형태 명사는 arrival, survive의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는 survival, A를 붙여요 라고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pprove라는 동사도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approval이라고 하면 명사로 승인이나 인정이라는 의미입니다. approve of, 뭐뭐에 대해서 승인하다 라고 했을 때 of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려요. 찬성하다, 승인하다, of라는 전치사. 자, 이렇게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committee라는 단어는 위원회죠. 그 위원회는요, approve the plan right away. 즉시 그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pprove라는 동사, 승인하다. 예,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걸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의미의 동사가 바로 approv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야. 챙겨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Grant, grant. 얘는 승인하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 방금 전에 봤던 approve랑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승인하다, 허락하다. 그래서 approve가 같이 유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가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allow라는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allow, permit라는 동사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ermit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반대. 거부하다 라는 단어, 거절하다 라는 단어. 우리 앞에 바로 전 강의에서 decline라는 동사도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는 동사로 refuse라는 동사가 비슷하다, 같이 알아둬라 라고 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전강 보시면 비슷한 단어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묶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인가, 허가, 동사의 의미도 명사의 의미도 다 허락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주는 돈, 보조금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의미도 gran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be granted by 라고 하면 뭐뭐에서 승인되다. 예, grant가 승인하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be granted by 라는 수동태로 쓰이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 생각해보면 누구누구가 허락한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허락받았다, 허가되었다 이런 의미 참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특히 어떤 기관, 정부기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be granted by 이런 표현들 그냥 단순 수동태인데 왜 쓰였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좀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눈에 살짝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째 permit or permit.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와요. 그리고 뒤에서 강세가 올 때는 동사. 이걸 일명 명전동후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단어가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를 둘다 비슷한 의미로, 같은 의미지만 분사만 다를 경우에 이렇게 앞에 강세가 올때 명사로, 그리고 뒤에 강세를 두어서 동사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permit라는 동사를 먼저 볼게요.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명사로 permit이라고 하면 허가증이에요. 허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permit의 동사의 명사 형태는 permission, 허락이나 허가라는 정식 명사 형태가 있고 permit라고 해서 앞에 강세 걸 때는 허가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들 유형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permit someone to do, 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to 부정사를 뒤에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permission이라고 하면 무허가로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22번째 단어 갑니다. accord, accord라는 단어고요. 이 core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중심, 우리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이렇게 할 때처럼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원래 나왔어요. 중심,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한데하다, 같이 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너 생각도 그래? 응, 내 생각도 그래. 라고 얘는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cord라는 단어는 명사,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합의, 혹은 일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자 동사예요. 합의라는 의미일 경우는 agreement라는 단어. agree라는 동사가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게 되면 합의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each an accord라고 하면 합의에 도달하다. in accord with 뭐뭐와 일치하여라고 해석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accordance anc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accordingly라는 부사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 그에 맞춰라는 의미가 되는 부사적인 표현. 예, 그래서 요거 예, 연결어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시면 accordingly라고 하면 그에 맞춰, 그에 따라라는 의미로 어떤 문장의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앞에 있는 것에 맞춰서 그에 따라라고 해석할 때 accordingly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rge라는 단어예요. 23번째 단어입니다. 촉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촉구한다는 말이 뭘까? 네,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 하게끔 만든다라는 의미가 촉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력히 권고하다, 촉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니까 push라는 동사가 역시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urgency, 이렇게 cy를 붙여서 긴급, 긴급함이라는 명사를 만들었고 urgent라는 형용사 형태로 참 많이 나옵니다. 긴급한이라는 형용사 형태. urge A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A가 to이야 하도록 촉구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게요.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이니까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영리 organization, 조직, 단체들은요. organizations urge, 촉구했어요. 뭐뭐 하도록이라는 to 부정사 뒤에 나왔죠. 그래서 이 구문을 그대로 관용적인 표현을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정부한테 to increase, 올려줘라고 촉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강력하게 권했대요. 뭐 해달라고? Funding for their programs.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펀딩을 좀 해달라고요. Fund라는 단어는 자금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금 조달을 increase,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urge to 부정사. 이렇게 쓰인 거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 단어, military. military. 우리 요거 앞에서 civil이라는 단어랑 대치적인 상대적인 단어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military라는 단어는 군대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군대의, 군사의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군대나 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civil, 시민의라는 단어와 지금 상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army라는 단어, 군대라는 의미, 군이라는 의미의 단어, 비슷한 유의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5번째 단어, 이 단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죠? 그렇지, dominate. dominate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지배하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뭐 어떻게 봤을 때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배했대요. 그럼 뭐야? 압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누군가가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사 의미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지배하다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두 가지 의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Control이라는 동사, 통제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Yield이라는 단어는 양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굴복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predominate라는 단어, pre를 붙여서 얘도 완전히 전, 누군가가 오기 전에 이미 다 predominate,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omination, dominant, 명사와 형용사 형태 잘 한번 보시고요. 예문 보시면 one powerful nation, 한 강력한 국가, 힘이 센 국가, 강대국이 되겠죠? 한 강대국이요, try to dominate the region,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dominate라는 동사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째, disciplinary. 일단 discipline이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discipline이라고 하면 징계하다, 훈육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명사의 의미로 훈육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고 규율이라는 의미의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학생들 혹은 아이들, 자녀들 를 규율하거나 규제하거나 혹은 훈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나 동사의 의미가 이 단어가 바로 discipline이라는 단어예요. disciplinary라고 하면 얘는 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훈육의 혹은 징계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얘가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학과라는 의미가 되느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이렇게 훈육하고 징계한다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얘가 명사의 의미로 고등학교에 오시면 학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학문, 가르치는 학문, 알겠죠? 배우는 학문. 그래서 얘가 학과의라는 의미가 될수 있구나, 형용사의 의미가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ook proper disciplinary action. action이라는 단어가 행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치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disciplinary action이라고 하면 징계 조치, proper, 적절한 징계 조치를 took, 취했습니다. 특히 action이라는 단어가 take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면은요,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e actions, take measures, take steps 이렇게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ook라는 동사, action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같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ciplinary action, 징계 조치라는 뜻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표시해드렸고요. 27번째 단어입니다. neutral. neutral. 얘도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중립의라는 뜻입니다. neutral. 자, unbiased. biased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거기에 on을 붙였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즉, 딱 가운데 중립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biased라는 표현, 편파적인이라는 의미의 지금 반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neutrality라고 하면 중립이라는 명사예요. The country remained. 그 국가는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Neutral,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인 갈등,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중립. 딱 떠오르는 뭐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위스가 굉장히 중립국으로 유명하죠. 그죠? Neutral이란 단어, 중립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indeed. indeed. 얘 부사예요, 여러분. deed라고 해서 막 do에 뭐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실로, 참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really, certainly라는 의미의 부사와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providing equal public services, 동등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was indeed 실제로 a great challenge, 정말 큰 도전입니다. 도전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죠. 예, 여기는 challenge라는 단어가 도전이라는 뜻도 되고 어려움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전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아주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9번째 upper. 반대는 사실은 lower. 상급의 하급의라고 할때 lower, 더 낮은이라는 의미의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급의, 상위의라는 의미의 대조가 될수 있고 유사한 이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senior라는 단어는 상급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상급의라는 의미의. 그래서 senior 비슷한 의미의 지금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고 반대는 하급의라는 의미로 junior라는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위의, 그치? upper에 이제 여기에 상대적인 단어가 lower가 되겠죠? 장소에서 더 위에가 upper, 그리고 더 낮은이라는 의미가 더 lower가 되겠습니다.

class라고 하면 상류층, lower class라고 하면 이제 하류층 이렇게 되겠죠? Gain the upper hand. 위에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우위를 점령하다, 우위를 차지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In order to, in order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하기 위해.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게 중요해요? To be honest,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In order to gain trust, 뭘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오늘 30개의 단어와 표현, 뭘로 확인할까? 네,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Daily Practice 실전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보기에 단어와 의미를 연결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Disciplinary, 그치, 징계의라는 단어. Government, 맞아요. 정부, accord, 그렇지, 합의. Upper, 상급의. 단어 연결했으니까 의미랑 1번과 3번 보겠습니다. Formal or official agreement. 공식적이거나 혹은 공적인, 공적이거나 공식적인 합의. 일단 agreement를 딱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요. 그죠? accord 합의라는 표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intended to 뭔말 의도가 있는 이란 뜻이죠. 뭘 의도? correct or punish bad behavior. 나쁜 행동을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 벌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의도를 갖고 있는 혹은 or relating to discipline. 징계랑 관련된 훈육과 관련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징계, disciplinary 징계 이렇게 단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한번 봐야 되겠다. upper, junior, 상급의, 하급의라는 단어의 반의 관계. approve. 그러면 승인하다의 반대는 disapprove가 되겠죠? dis를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ount. 그치. 시작하다, 오르다. launch란 단어 시작하다. 유의어구나. propose. 목적. 그리고, 그치. 얘가 사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었죠? mission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pointment. 얘는 명사, appoint. 동사. 얘는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이고, 그리고 동사가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명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오면 돼요? permit라는 동사 들어가 주면 되겠죠. 허가하다라는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번 가서 한번 단어 명령을 몇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요, will, new budget plan, 새로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다? 그렇지. 승인하다, 허락하다, 해라. 이렇게 approv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president, 대통령은요, will, 뭐할 거예요? The Supreme Court Judge라고 하면 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대법원, 일단 판사를 어떻게 할까? 임명하다라는 의미에서 appoint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단어와 표현, 실전 문제까지 오늘도 잘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굿굿,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리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만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재미있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한테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의 유형이었고,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요. 그렇죠. 보기 가운데 우리 바로 1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세미가 보통 listens to bright music, 밝은 음악을 듣는다. If it rains, 비가 오.

대한 결과인가요? 교통량이 많았던 거에 대한 결과. 정답은 그렇지요. 바로 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교통량이 많았고요. 그래서 미스 킴이 직장에 늦었다. 됐지요? 이번에 우리 그래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바로 소가 정답으로 나와주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3번 보기가 정답이었죠. 우리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말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my mom was talking on the phone. 나의 엄마는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뭐 할때 바로 3번 보기 when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4번, 5번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A가 헤르만 헤세에 대해 아는지를 B에게 묻고 있고요. B가 안다라고 얘기하네요. He was a great poet.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 novelist. 빈칸의 정답은 그렇죠. And가 정답이 되겠죠. 자, 알고 있고요. 그는 훌륭한 시인이자 그리고 소설가였다. 이거니까 바로 4번의 and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5번이에요. A가 while laughing, B에게 질문하고 있죠. 너왜 웃고 있니? 자,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절 앞에 그렇지요. 바로 because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 웹툰이 정말 웃기기 때문이다.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바로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 절이 연결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의미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우리 이유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6번, 7번 문제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6번의 정답 뭐였나요? 정답? 그렇죠. 마지막 보기인 5번이 정답이었고,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당연히 뒤에는 우리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는 and로 또 하나의 동사 원형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watching이 아니라 ing를 떼고 watch 이렇게 바꿔줘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나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나의 영상을 볼수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Everyone can visit my blog and watch my videos. 됐지요? 6번의 정답, 우리 5번 보기 확인해 주고요. watching이 아닌 watch.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7번 가볼까요?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준 거죠. 바로, 그렇죠.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자, if가 이끌어주는 주어 동사, 절에 이 동사가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왜 써주지 못하고요. 동사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우리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welcome이 아니라, 그렇죠. 주어가 my parents. 동사 현재형은 come.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집에 일찍 오신다면 I will go shopping with them. 나는 그들과 쇼핑하러 갈 것이다. 자, 내용상으로 보면 나의 부모님이 집에 일찍 오시게 되면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if가 이끌어주는 절에 동사가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왜 써주지 못하고요? 뭘로 동사를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welcome이 아닌 come이 올바른 형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7번에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8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했던 문제였죠.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의미가 어색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로 5번이에요. 왜냐면 I feel happy.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5번 보기. When I get a bad grade on my test, 내가 시험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보기는 자연스러워요. 우리 1번 같은 경우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When I play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놀 때. 3번은요, 내가 새 옷을 입을 때.
4번은요, 내가 나의 가족과 캠핑하러 갈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5번은요, 내가 시험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진 9번,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골라줄 문제인데요. 일단 9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장,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내용. 그게 바로 think란 동사의 여러분들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네요. 이때 그렇죠? 바로 접속사 대시 나와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대절이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He told me to go there. 그가 나에게 거기에 가라고 말했다. 빈칸 나와주고 I didn't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but 바로 정답 되겠죠. 그가 나에게 거기에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우리 바로 that과 but이 나와주니까 정답은 3번 보기 확인해주면 돼요.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 요번에는 자, I will buy shoes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 close가 나와주는데요. 사실 첫 번째 빈칸에는 보기 가운데 and와 or 둘다 가능하지요. 내가 줄리의 생일을 위해, 그 얘기는 줄리의 생일 선물로 and가 들어가면 신발과 옷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or가 들어가면 신발 또는 옷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두 번째 문장에서 정답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건데 get out of 뭐뭐에서 나가다란 표현이야. 여기는 명령문이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자,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지요. 바로 before 들어가줍니다. Before I call the police.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요. 나가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or나 and가 정답으로 나와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빈칸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바로 before가 들어가 있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세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11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다음은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 외출했다. 자, 바로 그렇죠? 우리 after를 활용해 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Tom went out. Tom이 외출했다. 밖에 나간 거야. After he finished his dinner. 그가 그의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 이런 식으로 after가 여러분들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진 우리의 12번, 13번 문제는요. 밑줄 침으로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우리 12번 문제 별표합니다. 시험 문제로 꽤 많이 나와준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고, 바로 when의 밑줄이 그어지고요.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인지, 아니면 뭐뭐 할때 뭐뭐 하면, 접속사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문제예요. 해석으로 우리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의문문을 이끌어주는 의문사 when입니다. 바로 언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언제 시작하니? 의문사예요. 그런데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 5번까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뭐 할때 우리 접속사로 활용이 되고 있죠.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2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너 학교에 갈때 Do you walk? 걸어가니? 이런 식으로 when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연결되고 있고요. 뭐뭐 할 때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3번도 마찬가지요. When I watch movies, 내가 영화를 볼때 나는 항상 팝콘을 먹는다. 됐죠? 역시 우리 접속사인 when이 나와준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배드민턴을 칠때 그들은 look so excited, 정말 신나 보인다. 자, 5번 볼까요? 진호가 슬프다고 느낄 때, he takes a walk with his dog. 그는 그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한다. 역시 when이 뭐뭐 할때 의미를 가지니까 1번 보기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많이 나와준 유형 이름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번째 문제는, 자, before에 밑줄이 그어졌는데요. 그런데 before 다음에 주어동사가 보일 때는 그렇죠. 접속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접속사를 공부하기 전에 전치사를 공부할 때 before가 아름다울 뭐뭐 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거 기억하시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왜냐면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아름다울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고 있는데 2번은요. sunrise 뭐예요? 일출, 해돋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 before는 접속사가 아닌 뭐예요, 여러분들? 전치사로 활용되고 있는 문장이에요. We left for the airport. 자, 우리 표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Left for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게 되면 그 장소를 향해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left가 나와준 거야. 우리가 공항을 향해 떠났다, 출발했다라는 건데요. 뭐 전에? 일출 전에. 그 얘기는 해가 뜨기 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before 다음에 명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때 before는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다라는 거.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번째 문제 정답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번, 15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일단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 그렇지요. 바로 but 정답이었고요. 자, 3번 보기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죠. 그 국수가 was spicy but delicious. 매웠지만 맛이 있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I bought a bag. 벗이 나와주고 I didn't read it.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벗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구입했는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4번에 우리 3번 벗이 정답이었고요. 15번입니다. 역시 빈칸에 공통 들어갈 말인데 정답 바로 그렇죠? 대시 정답이었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다음에 She reads many books. 그녀가 많은 책을 읽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장의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죠. 그런데 문장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절이야. 그녀가 많은 책을 읽는다. 맞죠? 이거를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도록 대시 연결시켜 준 거고요. 받아주는 동사가 바로 is인 거 확인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그녀가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is true, 사실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대시 끄는 절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The problem is, 문제는 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문제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를 필요로 하죠. 그 보호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That you don't have a car. 네가 차가 없다라는 것. 됐죠? 요번에는 대시 이끄는 절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됩니다. 역시 됐다음에 나와주는 You don't have a car.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요. 우리 15번의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두 개의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일단 16번 같은 경우의 정답은, 그렇죠. 4번 보기였죠. 굉장히 중요한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if와 연관된 문법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또 문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if가 조건의 의미를 전달해 줄 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자, 이런 의미일 때, if가 이끌어주는 주어 동사, 동사가, 그렇죠. 미래의입니다. 하더라도, 뭘로? 현재형으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 준다라는 거. 여기도 그 내용이 바로 적용되지요. Will you come to the party? 너 파티에 올 거니? 만약에 그가 너를 초대한다면. 초대하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will invite가 아니라 현재형을 필요로 하고요.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 그렇죠? s를 붙여준 invites. 바로 올바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If he invites you,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는 문장이에요. 16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7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보기에 when이 끌어주는 주어 동사가 나와주는 건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들? Are you? 이렇게 나와주면 안 되겠죠. 바로 주어 동사 you are가 나와주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What do you do when you are bored? 너는 무엇을 하니? 뭐할 때, 네가 지루할 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의미를 가질 때는요,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동사 주어가 아니죠. 왜냐면 when이 여기는 언제라는 의미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나요? 17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8번, 19번 문제는요. 과론의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세 번째로는 단어를 골라준 문제였지요. 일단 18번을 보게 되면 My father wears glasses. 나의 아버지는 안경을 쓰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en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아, 그렇다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when이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리고 주어 he가 되겠죠. 동사 reads. 그 다음에 그가 읽을 때인데 뭘 읽는 건가요? 신문을 읽는 거지요. 더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newspaper.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단어는 바로 reads. 정답은 3번 보기가 되겠고, 문장 전체를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는 wears glasses when he reads the newspaper. 자, 안경을 쓰시는데요. 언제 그런 거야? 그가 신문을 읽으실 때. 됐지요? 18번에 우리 3번 보기의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19번 문제는요. 자, if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If you don't wear, 네가 만약 입지 않는다면, 뭐를? 따뜻한 옷이에요. Warm clothes가 되겠죠? 자, 이렇게 if가 가장 먼저 나와주고, 주어, 동사 나와주고요. 그리고 warm clothes까지. If you don't wear warm clothes, 만약 네가 따뜻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You will catch a cold. 너는 감기에 걸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단어니까 바로 don't가 정답이에요.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은요. We hope. 우리는 바란다. 희망한다. 뭐를? hope란 동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요. 뭘 바라는지, 뭘 희망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요. 바로 그 내용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나와준 거예요. 결국, 아,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되고요. 우리가 바라는 내용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됐지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시 끌어주는 절이 문장의 주어 역할하고 있지요. That I had a fight with 세호. 내가 세호와 싸웠다라는 것이 was true. 사실이었다. 문장의 주어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The fact is. 사실은 이다. 사실이 뭔데요?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죠. 그 보호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나와준 거예요. 그녀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시 가짜 주어지요. 자, 흥미롭다라는 건데 뭐가 올리비아가 김치를 loves니까 매우 좋아한다라는 거야. 됐지요? 대절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아까 2번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좋은 소식은 is, 이다. 뭔데요?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죠. 그 보호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나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갈수 있다라는 것. 자, 2번과 마찬가지로 대절이 보호 역할하고 있고요. 정답은 그렇지요. 5번이에요. 우리의 방문객들이 said, 말했다. 뭘 말했는데? 말한 내용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 목적어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나와준 겁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어진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바로 정답 가볼까요? 바로 5번 보기였죠. 왜냐면 after가, 자, 만약에 전치사라면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리 동명사로 ing를 붙여준 형태, finishing 가능하겠죠. 또는 after를 접속사로 활용해준다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주어 자리에 그렇죠. 내용상으로 you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finish 이렇게 써주는 거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af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finish를 ing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finish를 그대로 써주고 그 앞에 주어를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너의 숙제를 끝낸 후에 네가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된다라는 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after는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나와 줄 때는 접속사

형태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보일 때는 또 전치사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22번 가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보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or가 들어가 주죠.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yesterday, Monday, or Tuesday. 오늘이 월요일이냐, 아니면 화요일이냐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빈칸에 전부 다 O가 들어가는데, 하나 제외되는 것이 바로 4번 보기입니다. 여기는 O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장이 연결이 안 되죠. 내용상으로 보니까, 메리가 6시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녀가 8시에 집을 떠났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O가 아닌 and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번에 우리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23번이요. 보기의 말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문장입니다. 일단 정답 바로 1번 보기였죠. The door opened. 문이 열렸고, 그리고 and she came in. 그녀가 들어왔다. 보기에 여러분들 and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Miss Han succeeded. succeed. 성공하다는 동사가 지금 ed를 붙여준 과거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한 씨가 성공했다. 이유가 뭔가요? 그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because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 되겠네요. 3번은요. Leo가 wanted to come. 오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바빴던 겁니다. 이번에는 벗이 바로 빈칸에 정답 되겠고요. 4번 볼까요? 표 하나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자, run out of. 뭐뭐를 다 써버리다. 뭐뭐가 바닥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run의 과거형인 ran이 나와준 거예요. 나의 차가 연료가 기름을, 다 써버린 거야. 기름이 바닥났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멈췄다. 어디에? A gas station. 주유소에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지요. so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야. 내 차가 연료가 기름이 바닥났고요. 그래서 내가 주유소에 멈췄다. 됐지요? 자, 5번은요. if가 들어가 줍니다.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간다면 I'll see the Great Wall. The Great Wall. 바로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리장성을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23번에 우리 다시 한번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적혀진 거. 일단, A번에는, 그렇죠. if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 되죠. 만약에 그가 캠핑하러 간다면, I will go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이다. 자, B번은, I go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든다. 빈칸 나와주고요. I brush my teeth. 나의 이를 닦는다. 자, 이를 닦은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죠. 의미상으로 actor라는 접서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때 when을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문장 되네요.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봤을 때 she was eating spaghetti. 그녀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다.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바로 when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끝마쳤다. 뭐를? 우리의 식사를. 그리고 ordered, 주문했다. 뭐를? 디저트를 후식을 주문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and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A와 마찬가지로 if를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기에 곧 도착하지 않는다면 we'll leave. 우리는 떠날 것이다. without them. 그들 없이. 됐죠? if they don't get here soon. 그들이 만약 여기에 곧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 없이 떠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A와 E가 같은 if가 들어가 준 문장이 되겠죠. 정답 바로 그렇죠. 2번 보기를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B에는 뭐뭐 한 후에 after가 들어가 주니까 그래요. 내가 이를 닦은 후에 나는 잠자리에 든다. 자연스럽지요. C번은 뭐뭐 할때 when이 정답이었고요. D번은 and가 우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접사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됐죠? 24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발음 옮기고 모두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1번. 지우는 샤워를 하고, 지은 take a shower. 그리고 TV를 봤대요. 자, and가

0: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에 과거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워치에다가 ED를 붙여주는 형태가 맞겠죠. 자, 2번 잘못된 거 없지요. 우리 팀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나는 행복했다. I was happy when my team won the game. 자, 2번 정답 하나 나와주고요. 3번. 나는 배가 고파서 만두를 다 먹었다.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만두를 먹었던 거죠. 벗이 아닌 so가 우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4번. 나는 크리스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았다. I knew. 알았다. 뭘 알았던 거예요? 크리스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 대시 이끌어준 절이 new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또 하나의 정답 확인되네요. 됐지요? 5번 볼까요? 피곤하면 잠시 앉으세요. 그 얘기는 만약 네가 피곤하다고 느끼면 잠시 앉아라. 이거 저런데. 여기는 뭐뭐한 후에 after가 나왔는데요. 오, 네가 만약 피곤하면 이거니까 after가 아닌 그렇죠. 바로 if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If you feel tired, please sit down for a while. 자, 우리 for a while이라는 표현이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또 같이 잡아줘야 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end로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 이 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뭐뭐 할때 when이라는 접사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여러분들 어떤 일에, 자, 뒤에 나온 일에 원인이 나와주고 so 다음에 결과를 얘기해 주는 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4번 보기는요, 대시 이끌어준 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만약 뭐뭐한다면 우리 if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문제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문제 우리 2번과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미리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의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온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단원에서도 벌써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단원명도 한 번씩 되짚어줘야 합니다. 2단원 이름이 뭐였죠?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였습니다. 우리 어딘가 갔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 그렇게 글로 적으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내용을 들었구나 기억할 수 있답니다. 우리 기행문을 보면서 직접 여행하지 않았어도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교과서 내용학습 45번부터 56번까지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면서 전주에 대한 기행문도 마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만점 구치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맛과 멋의 고장 전주에서 여행을 떠나는 날의 아침 날씨는 흐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정답은 뭐였죠? X였죠. 여행을 떠나는 날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햇볕이 따뜻해서 여행하기 좋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뭐 여기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정답은 X였고요. 그럼 오늘의 문제 풀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교재는 45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그 전에 여정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전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었죠? 처음에 경기전을 갔었죠. 경기전은 어떤 곳이었더라? 궁궐이었어요. 궁궐은 예전에 왕이 살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살고 있던 왕 어진 을볼수 있어요. 그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 누구의 어진이었죠? 그렇죠.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고,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어진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전을 다녀온 뒤의 여정,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한옥마을에 갔군요. 다음 장소입니다. 자, 장소 이동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죠?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진 700여 채의 한옥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들은 내용이죠.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이것은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뭐죠? 견문이죠, 견문. 그렇다고 한다, 들었다는 내용이니까요. 고즈넉한 검정 기와와 석가래를 바라보며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시대를 거슬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이런 느낌 들었다 한건 뭐예요? 감상이죠. 그렇죠? 시대를 거슬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그 시대에 직접 살아보진 못했지만 그때 지어진 곳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마치 시대를 거슬러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든 거죠. 전주 음식 지도에서 소개한 향토 전통 음식점을 찾아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보았는데 좋은 식재료와 음식 솜씨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도 역시 감상이네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어디서 봤던 전주 음식 지도에서 봤던 관광 안내소에서 받아왔잖아요. 거기에 나온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와, 맛있겠네요. 선생님도 좀 배고파지는데요. 그것을 먹고 나니까 좋은 식재료, 아, 음식 솜씨 역시 훌륭하다. 맛과 멋의 고장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또 봅시다. 마지막으로 꽃구경 명소인 오목대에 올랐다. 자, 그 다음 여정 장소. 표시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친구가 나그 다음에 여기 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갔다, 여정을 확인하기 좋은 그런 단어들도 사용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도 기행문을 적을 때 이렇게 다음으로 어디를 갔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갔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읽는 사람이 장소 이동, 여정을 확인하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요? 자, 배롱나무 꽃이 짙은 녹색의 나무들 사이에서 진한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 배롱나무 꽃도 봤나 봐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 견문. 배롱나무 꽃의 화사함에 나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드는 것 같았다는 배롱나무 꽃을 보고 이 친구가 생각하고 느낀 거니까 감상. 배롱나무 꽃의 화사함 봤고요. 그다음 배롱나무 꽃은 하면서 감상 다음에 뭐 뭐를 다, 그 정보에 대한 것, 견문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롱나무 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견문인지 감상인지를 분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 느낀 것,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봅시다. 배롱나무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배롱나무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개화 기간이 길어 한여름에도 긴 꽃구경을 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견문이에요, 감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 이래서 이름이 붙여졌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 꽃구경을 할수 있다고 한다? 견문인 거죠. 선생님,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왜 배롱나무 꽃인가요? 백일 홍나무라고 불렸대요. 원래는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 나무, 백일홍, 백일홍, 백일홍 하다가 배롱나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어둠을 밝히는 색색의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전주의 풍경은 지금까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 다녀왔는데도 내가, 아, 아직까지 머릿속에 떠오를 만큼 그렇게 강한 인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나 봐요. 또 한번 볼까요?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지요.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기행문이 끝나가는구나. 처음, 중간, 끝 중에서 아, 끝부분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녀와서 내가 한 생각이죠. 아, 여행을 다녀왔더니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느낌이 들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더라 하는 것이 주로 기행문의 끝부분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요.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다녀온 과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미래인 거죠. 뭐뭐 해보고 싶다.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행문 마무리인데요. 우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번이에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인데요.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1. 전주 음식 지도에서 소개하지 않은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을 맛보았다. 음식 나온다. 비빔밥, 콩나물 국밥 먹었다고 했지, 맛있었다고 했지,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잘 살펴봐야죠. 전주 음식 지도에서 소개하지 않은이었나요? 아니죠. 소개했던 거였잖아요. 따라서 X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성급하게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목대에 올라서 본 배롱나무 꽃은 짙은 녹색의 나무들 사이에서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글에서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알맞은 내용입니다. 배롱나무 꽃 100일 동안 피어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내용도 생각이 나죠. 뭐 짙은 녹색의 나무들 사이에서 분홍빛, 혹시 색이 바뀐 건 아닐까? 빨간 빛인데 분홍빛이라고 한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의심하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을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에 알맞게 연결하시오 되어 있는데, 기행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정, 견문, 감상이었는데, 문장을 보고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우리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꽃구경 명소인 오목대에 올랐다. 이건 뭐예요? 간 곳이죠. 여행하며 간 곳, 여정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정과 이어주면 되겠어요. 니은, 배롱나무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배롱나무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개화 기간이 길어 한여름에도 긴꽃 구경을 할수 있다고 한다. 할수 있을 것 같다면은 감상일 수도 있는데 할수 있다고 한다. 들은 거죠. 뭐예요? 견문이네요. 견문. 3번은 감상인 거 알지만 그래도 먼저 문장 살펴볼게요.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고맙죠. 아, 느낌. 생각한 것 감상이니까. 디귿은 감상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47번 볼게요. 글쓴이가 여행하며 다닌 곳을 보기에서 골라 차례대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기호 이런 것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가끔 괄호 안에 이렇게 글을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호를 쓰라고 했을 때는 가, 나, 다, 나, 다, 가 이렇게 기호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문장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행하며 다닌 곳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여정이죠, 여정. 그쵸? 여정. 자, 어디를 갔을까? 쭉이 기행문의 내용을 돌이켜보는데요. 이런 여정은,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어디에 주로 많이 나와 있을까요? 처음 부분, 가운데, 끝. 가운데 부분에 많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아, 이래서 여행지를 골랐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갔다, 어떤 기분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들어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를 가서 이런 것을 봤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정리하면서, 우리 기행문에서 봤던 것처럼,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여행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더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끝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여정은 여러분이 기행문의 가운데 부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전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와, 역시 맛과 멋의 고장답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간 곳. 그래서 이 친구가 간 곳은 어디였어요? 경기전이었죠. 아, 경기전에서 이성계의 어진도 보고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목대와 전주 한옥마을 중에 어디를 갔을까요? 다음으로 하면서 전주 한옥마을

갔었죠. 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 답을 적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 해두고, 아, 그래서 빨리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배롱나무 꽃을 봤던 오목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써주면 여정을, 우리가 장소 이동을 찾기가 좋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는 오목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여정도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48번 서술형 문제네요. 글쓴이가 전주 여행을 다녀온 뒤더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전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에 집에 와서, 아, 나 이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싶어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글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글이 너무 길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다녀와서 더 알고 싶어. 이것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끝부분에 주로 나와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서술형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잠깐 멈춰두고, 교재에서 기행문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우리 경기전에서, 그렇죠? 이성계의 어진을 보고서, 아,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 내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은 기행문에 처음에는 올수 없겠죠. 가서 보고, 나중에 이제 다녀온 뒤에 생각이 든 거니까 끝에서 찾아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안 그러면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 내용을 찾기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기행문의 형식, 구조 같은 것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찾았다 하면 또안 되겠죠. 왜? 더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더 찾아보고 싶 다, 이렇게 친구가 적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 교재를 넘겨보시면요. 46쪽에 표가 나올 겁니다.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요. 그것이 바로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무엇을 쓰려고? 기행문을 쓰려고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글을 적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야죠. 그쵸? 쭉 쓰는 것보다, 아, 내가 처음에는 이런 내용 적어야지, 가운데랑 끝엔 이런 내용 들어가야지 정리를 하고 글을 쓰면 훨씬 더 내용이 탄탄하고 글이 깔끔해지잖아요. 이 친구가, 아, 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또, 이 기행문을 적기 전에도 여러분도 이 구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여행을 떠난 까닭과 여행에 대한 기대가 들어갑니다. 아, 내가 왜 여행을 가게 됐고, 기대. 아, 가지 않았지만 어떤 기분이 들어 무엇을 볼수 있을지 궁금해. 이런 것들 기대라고 하죠. 또, 출발할 때의 날씨, 기분. 우리 전주에 대한 기행문에서 날씨, 기분 나왔었죠. 하늘이 맑고 햇볕이 따뜻해서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고, 기분은 어땠다고 했죠?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출발했다. 이런 것들 처음에 나왔었죠. 또 여행지의 이름, 어디로 여행 가는지 꼭 나와야 되겠죠, 처음에. 여행을 떠난 까닭, 기대, 날씨, 기분은 나왔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데, 기행문이잖아, 궁금하잖아요, 읽는 사람이. 당연히 그 여행지의 이름도 꼭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가는지, 함께 가는 사람이랑 무엇을 타고 가는지 교통편도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래, 어느 부분에요? 처음 부분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아, 세 가지 하니까 선생님, 이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내용 먼저 볼게요. 가운데 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이 글에서는 전주 경기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행하며 다닌 곳이에요?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이에요? 아니면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거예요? 간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정이라고 했었죠. 여정. 자,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봄. 어진의 뜻에 대한 설명을 들음. 여행을 가서 보고 들은 것. 견문이요, 견문. 그렇죠, 견문. 그리고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이 신기함.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음. 이건 뭐예요? 내가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죠? 감상이었습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을 찾아보세요. 이런 게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끝에는 뭐가 올까요? 여행하고 난 뒤겠죠. 여행을 다녀온 뒤에 전체적인 어떤 느낌. 다녀와 보니까 뭐꼭 좋았던 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런 점이 실망스러웠다, 아쉬웠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느낌이 될수 있고요. 반면에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다녀와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행에서 배운 것.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뭐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가서 뭔가를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교훈도 얻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요. 또 다짐한 것. 더 알고 싶은 것, 그쵸? 기니까 이렇게 밑줄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또는 각오를 끝에 적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행지가 맨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요. 그럼 읽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겠죠? 이런 거를 봤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야? 지역이 어디야? 대체 어디로 여행을 간 거야? 그렇겠죠. 또 반면에 앞으로의 계획을 처음에 쓰는 것도 이상해요. 아, 내가 이런 곳을 갔는데 여정을 쭉 쓰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꼭 형식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 표를 보고 쓸수 있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너무 쉽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뭐예요? 기행문이다. 기행문이란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꼭 무엇을 가야 해요? 여행을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은 글이 기행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49번의 답은 3번이에요. 50번이에요. 글의 처음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자, 교통편, 함께 가는 사람, 여행에 대한 기대, 여행을 떠난 까닭, 여행에서 배운 것 중에서 처음과 안 어울리는 내용 뭐예요, 여러분? 그죠? 여행에서 배운 것은 다녀오고 난 뒤에잖아요. 다녀오고 난 뒤에 내가 이거 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처음에, 기행문에 처음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배운 것은 끝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겠네요. 51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본 뒤에요.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 그럼 뭐예요? 감상의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이 신기했다.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다. 역시 생각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 감상에 해당되네요. 여러분이 그래서 알맞게 찾아서 적었다면 정답이고요. 큰 그림이 신기했다만 적었어요. 또는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한 문장만 적었는데 두 문장 안 적었으니까 틀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둘중 하나만 적어도 감상, 생각한 것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있어요. 5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읽으면서 적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전주 경기전에 갔다 다녀온 곳이니까 뭐예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어진을 보았다, 어진의 뜻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고 들은 것. 견문,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했다. 뭐뭐,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런 것은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정, 견문, 감상이 나와 있는 1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분할 줄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기행문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만 하는데도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전주도 갔다가 설악산도 갔다가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 들고 계시죠? 네, 이 단어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제목을 보니까 통영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경상남도에 있는 통영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단계니까, 아, 기행문 이런 구조로 쓰는 거야. 처음, 가운데, 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여정, 견문, 감상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고, 여정, 여행 장소는 이렇게 이동되고 있구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모두 통틀어서 통영에 다녀와서라는 기행문 잘 작성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 자, 긴 연휴를 맞아서 여행을 떠난 까닭, 그리고 같이 간 사람 나오고 있죠.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통영을 여행지로 정한 까닭이 되겠네요.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여기 표시해줘야겠죠. 여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첫 여행지.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이것은 들은 것이니까 견문에 해당되겠죠. 형형색색의 바닷가 언덕마을이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감상이겠군요. 더 읽어볼게요. 다음 이제 장소가 나오나 봐요. 우리는 통영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천천히 걸으며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도착했다. 다음 장소 나오고 있죠?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는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멍게비빔밥, 충무김밥,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았다 해서 중앙 전통시장에서 한 일들이 또쭉 나오고 있고요. 푸근한 임신 덕분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감상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소 나오나 봐요.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다. 미륵산에 올라가서 뭘 봤대요? 남해를 구경했다. 이런 것도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감상.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역시 느끼고 생각한 내용이죠.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다. 자, 구조로 치면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끝부분이겠죠. 이런 여행, 이번에 떠났던 가족 여행, 어떤 느낌이었고,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 역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글쓴이가 여행한 곳은 어디죠? 그렇죠. 통영. 통영. 우리가 여러 개의 기행문을 읽었다고 해서 여행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통영이었어요. 이 글에서는. 54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표시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많이 훈련됐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네. 그런데 정답을 표시하기 전에, 선생님 아직 못 풀었어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멈춰두고 스스로 풀어보셔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높이 솟은 산을 구경했다. 산에 올랐으니까 산을 구경했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으로 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게 답, 놀랍게도 답이 아니랍니다. 얼핏 보면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높이 솟은 산을 구경한 게 아니라 뭘 구경했다고 나와요? 남해를 구경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동피랑 벽화마을에는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벽화마을도 나오고 해산물 건어물도 그래서 봤는데? 아, 아니죠. 알맞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벽화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소와 내용이 알맞지 않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생겨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 글의 처음 부분에 나오겠죠. 왜 통영으로 여행지를 선택했느냐 하는 그 까닭이니까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관심이 생겼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55번입니다. 글쓴이가 여행하며 다닌 곳을 보기에서 골라 차례대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에 표시하자고 했었죠. 차례대로. 처음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마지막으로 어딜 갔었는지 기행문에서 꼭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죠. 자, 여행하며 다닌 곳
선생님이 밑줄 치는 순간, 이거요! 라고, 외쳤어야 해요. 뭐죠? 여정. 자, 여정.

여정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가나다의 순서를 차례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처음에 통영에서 어디 갔었죠? 동피랑 벽화마을, 미륵산, 그리고 통영중앙전통시장 중에 가장 처음에 갔던 곳. 그렇죠. 동피랑 벽화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야 해요.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면요. 자, 그 다음에 미륵산에 갔나요? 아니면 통영중앙전통시장에 갔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장에 갔었습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미륵산이었죠. 그래서 가, 다, 나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에요. 마지막 56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 가운데에서 글쓴이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이 나타난 문장에 기호를 쓰는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밑줄 치면 여러분 바로 어떤 단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 견문을 찾아야겠군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기역.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이었다. 이것은 생각이나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여행하며 다닌 곳이니까 여정이네요. 여정. 그쵸? 여정. 니은.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네요. 견문이죠. 견문. 마지막 디귿.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 친구가 생각한 거잖아요. 감상이죠. 감상. 느낀 것, 생각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니까 견문인 니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다잘 풀었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빠져나가지 않게 만점 딱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점 국치기 퀴즈 내용 확인해 볼게요. 여행을 떠난 까닭은 기행문의 끝부분에 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왜 그것이 이유가 되는지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재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볼수 있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그 수업 첫 번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원대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비커에 담긴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물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요, 혹시 온도 배울 때 물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소의 정의는 우리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정의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략 이 원소는 110여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0여 종 중에서요, 약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소는 다시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원소가 각각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합쳐졌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물이거든요. 과거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이 과연 다른 물질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주었던 그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주철관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달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주철관, 뜨거워진 주철관의 철이 무엇과 이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물에서 분해된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뜨거워진 주철관 안에 물을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산소가 철이랑 결합했대요. 그럼 이 산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에서 분해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산소가 빠져나가고 나온 나머지 물질을 모았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수소 기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요, 물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가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금 역시도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염화 나트륨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요. 화학식도 배울 거고, 분자식도 배울 거고, 이온식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아,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럼 염화는 염소를 뜻하고요. 나트륨은 우리가 아는 그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 설탕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게 바로 설탕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산화구리는요, 산소와 구리가 합쳐진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바로 구리와 산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을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여 구성 원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관련된 실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의 확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구성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에다가 전류를 흘러주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황산 나트륨을 녹인 물에 전류를 흘러줍니다. 선생님! 물을 분해하는 실험인데 왜 황산 나트륨을 넣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가 잘 흘러야 그때 물을 이렇게 다른 기체들로 분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산 나트륨을 녹여줌으로써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에 이렇게 전류를 흘러주면요. 어떤 기체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에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얘는 수소 기체네. 얘는 산소 기체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체들 뿐인걸요.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체가 수소인지, 이 기체가 산소 기체인지 확인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수소 기체는 무엇을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소랑 불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잘 들립니다. 수소 기체예요. 불꽃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체가 발생했을 때 불꽃 가까이 했을 때퍽 소리가 났다. 이거 수소 기체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혹시 불이 나면은 산소를 차단해야 돼. 그럼 불이 꺼질 거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산소는요, 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향불을 가까이 해주면 돼요. 은은했던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갑자기 향불이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여기 산소 기체 발생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향불을 산소 기체에 가까이 하면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은 무엇과 무엇,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원소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원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너무 원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수소 앞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대문자 H로 쓰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 수소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 기호를 만들려고 보니까 헬륨도 원소가 H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소의 이름이. 그러면 대문자 H로 하면 수소랑 겹쳐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원소 기호를 만들었냐면요. 이첫 글자 뒤에 중간 글자 중 하나를 골라서 이첫 글자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헬륨은요, 뭐라고 적으냐면 H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는 헬륨의 원소 기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원소 기호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앞에서 봤듯이 대문자 H로 써주고요. 헬륨은 H1을 우리가 헬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의 기호는요, Li, 우리가 리해서 연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탄소는 대문자 C로 씁니다. 우리 산소는요, 옥시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문자 O로 써줄 것 같고요. 질소는 대문자 N입니다. 자, 플로리는요, 우리 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문자 F. 나트륨, 나에서 연상시켜주면 좋겠죠? 대문자 N하고 옆에다 소문자 A 써주면 돼요. 마그네슘은요, 마그에서 Mg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R이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A, 그리고 소문자 L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C, U라고 하고요.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륨은요, K이고요. 칼슘은 CA로 쓰고요. 마지막 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E를 우리가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화학 파트에서 학생들이랑 이러한 기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원소 기호는 사실 학생들한테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나 알파벳 배울 때,
A부터 Z까지도 어려운데 그걸 또 조합해서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2단도 아직 안 뗐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알고 이걸 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고 버겁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가요? 알파벳이나 9구단 너무나 쉽죠. 우리 화학에서도요, 이 원소 기호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알파벳과 9구단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자체에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한 번씩 써보면요, 자연스럽게 익어지는 기호들입니다. 너무 암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 우리 원소는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아,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정도로 천천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식을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물을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선생님, 저희 아직 원자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음 화면에 원자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동그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원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 원자는 그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몇개 있대요? 물에 2개나 들어있대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런 게 원자예요. 수소 입자. 즉, 수소 원자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산소 원자 1개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시냐면요. H가 몇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럼 우리 원소 기호 일단 씁니다. H 쓰고요. 2개를 E라고 쓸 건데 어디다 쓰냐면요. H 옆에 작게 쓸 거예요. 숫자를 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소 원자 2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산소 원자가 1개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O라고 하는 산소 기호 쓰고 거기다 1을 쓰면 될 텐데 우리 화학식에서, 분자식에서, 이온식에서는요, 항상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하고 숫자 1을 써줘야 되지만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H2O를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H2O의 의미는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 원자가 1개야. 바로 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화학식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을 봤을 때는 물 안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물을 H2O로 표현하는 순간,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네. 즉, 원소는 수소와 산소겠구나. 라고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암모니아는요.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요. 대문자 N, 질소 먼저 써요. 근데 질소는 하나잖아요. 그럼 1은 생략할 거고요. 수소 원자 3개니까 H 쓰고 뒤에다가 H 3개. H3를 작게 쓸 거예요. 숫자는 작게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화학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는요. H2라고 하는 보통 우리 상온에서 수소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온에서 산소 기체 O2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탄소는 그냥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속인 나트륨도 Na로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물은요, 위에서 써봤죠. H2O를 우리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화 나트륨 선생님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aCl을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염화 수소는요, 우리가 HCl을 염화 수소, 암모니아는 위에서 한번 써봤죠. NH3. 우리가 이것을 암모니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들 처음에 아직 원소 기호도 익숙하지 않은데 화학식부터 보려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수소는 H2네. 그럼 구성 원소는 당연히 수소겠구나.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도요. NaCl이네. 그럼 Na랑 Cl이 같이
구성원소를 이루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화학식은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누구나 딱 봤을 때, 구성원소가 무엇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에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만 써보고 나서 문제 풀면 사실 이 화학식도 금방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화학식도 알아보았는데요. 화학식을 알아볼 때 원자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원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구 중심에 지구에 핵이 있었잖아요. 원자의 중심도 원자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의

사람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양성자는요, 우리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고요. 중성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중성이어서 우리가 중성인 입자다 해서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핵은 이 원자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엇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전자는요, 원자의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는 이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 핵과 전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 위치는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핵은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원자핵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원자는 그러면 어떠한 전하를 띨까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한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거니까 우리 전기적으로 무얼 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무엇에서는? 원자에서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자의 특징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한번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리튬은요, 지금 전자 몇개 보여요? 세개 보여요. 그럼 전자수 세 개예요. 양성자수 원자에게 하나, 둘, 셋. 세개 보입니다. 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우리가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3개니까 우리가 플러스 3, 전자는 3개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둘이 합하면 우리가 0.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양성자 수도 다르고 전자 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세어볼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 7개네요. 그럼 양성자 수도 7개로 맞춰줘야겠죠.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 8개네요. 그럼 양성자도 8개로 맞춰질 거예요. 나트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의 전자 가지고 있으면 양성자도 11개가 되겠구나.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들어있는 무엇이 다르다? 양성자의 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는요, 무엇을?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H, 리튬은 Li로 썼고요. 플로리는 F로 썼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대문자 C 옆에 U 붙여서 Cu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볼게요. 그림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조죠. 그럼 여러분들 A 먼저 보면요. A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선생님이 빠르게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럼 A는 전자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B는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요. 지구의 중심에 핵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 원자 핵입니다. B는 원자 핵이구나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네요. 우리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성자와 같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는 뭐겠어요? D는 중성자구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살펴보았고요. 다음은요. 그림은 라부아지에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뜨거운 주철관에 이제 물을 넣고요. 거기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질은 수소기체가 모아지는구나. 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이었습니다. 기억, 물은 화합물일까요? 네, 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거든요. 따라서 화합물이고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다라고 우리 실험에서 알수 있었고요. 디귿,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원소래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철이 산소와 결합했대요. 어? 철과 산소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디귿에서 화합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원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과 같이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에 가득 채우고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와 무슨 기체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수소와 산소는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물에 무엇을 흘려주었더니,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수소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나오더라.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수소와 산소가 화합물인 거예요? 아니죠. 수소와 산소는 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였고, 화합물인 것은 뭐예요? 물이었죠. 물이 화합물이다라고 했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소기체에 불씨를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날까요? 네, 우리가 불씨를 갖다 대는데 퍽 소리가 났다라는 건, 수소기체 발생했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소기체 보시면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물 화합물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염화 나트륨은요, 우리 이거 나트륨이고 이거 염소잖아요. 그러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물과 염화 나트륨은 모두 화합물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화합물은 한 가지이다. 아니죠. 물과 염화 나트륨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고요. 니은,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왜? 염화 나트륨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니은만 답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리튬은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을 이룰 거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3 전하량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전자수 몇 개? 3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탄소는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건 전자를 6개 갖고 있겠구나.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래요. 전자가 11개인 건 마이너스 11의 전하량을 갖고 있겠죠. 전자가.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1이 돼야겠습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1은 20이 될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는 뭔가요? 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이죠. B는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알고 문제 풀면 더 쉽겠죠? 기억. A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는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

하는데 그때 전자가 몇 개인지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전자가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8이어야겠구나. 그러면 전하량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A의 전하량과 B 한 개의 전하량은 같을까요? B 한 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그러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다르죠? 한 개의 전하량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 중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B인 전자가 아니라 A인 원자 핵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소를 배우고요. 원소 기호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나트륨, 나트륨의 기호를 차례대로 어디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물질의 구성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르게 고쳤어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글을 읽다가 요거 고쳐야겠다. 요거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단원이었죠? 자, 그럼 우리 6학년들은 무엇을 목표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짜잔. 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읽고 생각한 뒤에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시작할게요. 네,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 오, 세상에, 불안한 감정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 어때요? 굉장히 좀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야. 불안이라는 그 감정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치? 굉장히 이 제목을 잘 지은 글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첫인상이 어디에서 결정된다? 글의 첫인상은 제목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잘 지으면 사람들이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불안한 감정이 제목이라면 어떨까요? 불안한 감정, 그냥 이렇게 지었어요. 불안한 감정, 이게 제목일 때 더 흥미가 느껴질까?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 이름 불안. 이렇게 하는 게 더 흥미로울까? 이게 훨씬 더 흥미로운 제목이죠. 제목을 잘 짓는 사람은 글을 잘 짓는 사람이고 대문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제목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쓴 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넣어보세요. 이 글은 작성자가 있습니다. 등록일도 있고요. 조회수는 요렇습니다. 이 말은 이 글을 어디에 쓴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에 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온라인 게시판에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이 글을 공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내 눈에 내 글이 다 좋아 보여. 그쵸? 내가 잘 쓴 것 같아. 또는 뭐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틀린 점을 굳이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 글에 부족한 점, 내 글에서 좀 뺐으면 좋았겠는 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좋은 점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야, 여기 이 글에 어떤 이야기도 더 넣으면 좋겠어? 라는 아이디어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죠? 오, 어떡하지?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불안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안에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도 불안하고 저 친구가 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불안해요. 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느낌, 뭔가 죄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막 땀이 나거나 숨쉬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런다고요? 네, 이렇게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문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문제 내줄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기억이 나요. 이 문단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나? 요거 보면 안다고 했는데, 요 개수를 세면 안다고 했어요. 몇 개의 문장이지? 네. 요것의 개수를 세어보면 된다고 했죠? 마침표의 개수. 또는 여긴 없지만 물음표나 느낌표의 개수도 셀 수가 있어요. 왜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는요.
문장이 끝날 때 쓰는 문장 부호거든요. 자, 이 말은 문장 하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문장 하나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몇 개? 하나, 둘, 세 개. 즉, 이 문단은 몇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심. 요거 보세요. 요거. 네. 요 쉼표들 있잖아요. 네. 그것은 문장이 끝날 때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은 개수에 넣지 마세요. 알았죠? 자,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친구는요, 시험을 본다 그러잖아? 선생님, 배가 아파요. 그런 친구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 그러면 또 나. 그런 친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고요, 배가 아프기도 해요. 실제 그래요.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함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몸도 편해요. 근데 마음이 막 어지러워. 어떻게 화가 나? 어떻게 불안해? 어떻게 막 이럴 때는 몸도 열이 나. 몸이 막 기운이 없어. 입맛도 없어.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자꾸 내가 느끼게 되면 내 몸도 안 좋아집니다.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가족과 여행할 때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예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울릴 때죠. 자,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은 여기죠. 그런데

가끔 농담이겠지, 그지?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가족하고 여행 갈때 불안해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이것은 무슨 문제다? 국어 문제다. 국어 문제의 답은 어디 있다? 국어 문제의 답은 본문에 있다. 지문에 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이런 문제. 무엇과 바꿔 쓸수 있는 말.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죠? 국어 문제에. 예.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그걸 우린 불안이라고 한답니다. 조마조마한 게 뭘까요?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이죠. 평안하거나 차분하거나 설레거나 즐겁거나 뭐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머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까 그 제목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는데 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의 내용을 문단 1과 같이 고쳐 쓴 까닭을 가장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서 다시. 다음의 내용을, 다음이 이, 여기죠. 예. 다음의 내용을 문단 1과 같이 고쳐 썼대요. 우리가 처음에 문단 2를 요리조리 뜯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여기네. 문단 1. 아까 우리 요리조리 뜯어봤죠? 이 문단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 볼까?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중요한 시험 앞둘 때, 어울릴 때, 말할 때 불안 느껴요? 이렇게 조마조마한 느낌을 불안이라고 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죠. 문장들이. 문장들이 길어요? 안 길어요.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고쳐 쓴 거래요. 그럼 어떤 문단을? 바로 이 문단을, 네. 이 문단을 아까처럼 고쳐 쓴 거래요. 이게 원래 문단이 이렇대요. 읽어볼게요.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불안한 감정을 읽다가 숨이 차. 그지? 왜? 문장이 끝나질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 드는 것이 불안한 감정이다. 와우! 마침표가 딱 하나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게 다한 문장이라는 거야. 와우!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하나의 길고 긴 문장을, 숨 넘어갈 것 같은 이긴 문장을 어떻게 고쳤다고요? 문장 세 개로 나눴다고요. 자, 이렇게 고쳐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적절히 나눠서 고쳐 쓴 것이죠. 그래서 수영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친구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을 넣고야 말겠어. 이 일념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장을 끊지를 못해요. 이러면 좋은 문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건줄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글 길게 쓸수 있어. 이거. 글을 길게 쓸수 있어가 아니라 글을 간단 명료하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쓸수 있어.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줄 수 있어. 이 불안한 감정이라는 건 이때 생겨요.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끊을 수 있어.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야. 여기도 끊을 수 있어요. 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불안이야. 이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네 개짜리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야. 이런 글은 좋지 않은 글이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막 길게 늘어지는 문장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1문단 봤잖아요. 그렇게 간결하게, 간단 명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눠 고쳤으면 간결한 문장이 됩니다. 간결하다.

간결하다라는 이 표현 기억하세요. 간결하다, 간단하다. 그냥 딱 끊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간결한 문장을 쓰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불안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오, 왜 그럴까? 난 불안 싫은데. 그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불안 덕분에, 덕분에? 덕분이라는 건 뭐야? 좋을 때 쓰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일에 쓰는 거고요. 내가 너 덕분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에요.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무엇을 할수 있다? 대비를 할수 있어요.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과제를 마쳐야 한다는 그 불안감이 나왔기 때문에 노는 걸 미루고, 그렇지? 아우, 나더 놀고 싶은데 불안해. 왠지 혼날 것 같아. 아니면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 이게 다 불안이잖아요. 노는 걸 미루고 과제를 다 하기도 하고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너무 불안하면 힘들지만, 적당히 이 불안한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더 발전시킵니다. 더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해결을 하게 되니까. 이처럼 불안은, 너 조심해! 네. 라고 경고하는 감정이에요. 경고의 감정이라는 거죠. 너 시험 공부 안 해?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못 보는 건데, 너 시험이야. 조심해야지. 그러니? 알았어.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너 내일 달리기 시합 있는데 너몸안 풀어? 아, 괜찮아. 그러면 지는 거지. 너 내일 달리기 시합이야. 몸좀 지금부터 좀 풀어봐. 아, 그럴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불안한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무엇을 한다? 준비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무엇을?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안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해보래요. 심이 깊다는 뜻이야. 그러면 천천히 해야겠죠? 그리고 깊게 해야겠죠? 이걸 빨리 하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대요.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불안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 이걸 잘 이해만 하면 우리는 좋은 방법을 또 찾아낼 수 있어. 네.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나 지금 불안한데? 뭔가 경고가 들어온 것 같아. 조심하라는 경고 아니야? 뭐지? 내가 뭘안 했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의 까닭을 생각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무엇을 할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이건 본문에 나오지요. 네, 대비. 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목은 최대한 길고 화려하게 쓴다. 이거 딱 봐도 아니죠. 네. 제목은 어떻게 쓴다? 길고 화려한 게 아니라 간결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무엇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간결하면서도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또는 글의 내용 말고 뭐 주제도 좋아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제목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맞춤법에 맞아야죠. 간결하다는 말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글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쓴다라고 했습니다. 제목과 글이 맞아야 됩니다. 제목과 글이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하면 좋겠죠. 불안이 너무 커요.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법이 뭐예요? 나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너무 큰것 같아? 그럴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해라. 이거 실제로, 예, 병원에서도 또 상담할 때도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불안할 때,
발표하러 나가.

나가기 전에 하고 나가는 거지. 예, 이거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 전체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국어 실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요약할 때는 무엇이다?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입니다. 요약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걸다 빼버려. 요약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빼기가 중요합니다. 너 이거 필요 없네? 던져. 아, 이건 없어도 돼. 없애.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 있죠?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이게 요약이에요. 아셨죠? 요약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빼는 거예요. 다 빼고 마지막에 남은 거 있죠? 그게 요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중심 내용입니다. 뭐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죠?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마저도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없앨 수 있어. 요약은 빼기라고 했어요. 이걸 더 요약해 보라고요? 무엇을? 네. 불안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감정을 갖자. 그러면은 요걸 다 빼면 안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요걸 빼자. 불안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자. 여기까지. 요것까지가, 예, 더 요약한 것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 정하기. 자, 이게 뭐냐면요. 제목이 있어요. 자, 바로 뭐냐.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무슨 글? 설명하는 글. 자, 설명하는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는 설명하는 글 쓰는 방법 더하기. 설명하는 글을 쓰는 쓸 때의 짜임새. 글의 짜임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 글의 구조죠? 글의 구조. 어떻게 우리가 만들면 좋을까? 네. 뼈대를 어떻게 만들까? 뼈대를 만들고 나서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일단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정해야겠죠?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주제가 가장 읽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요거, 뭐 요새 케이팝이 또 유명하니까, 그렇지? 예. 요런 거 이제 여러분이, 나 이거에 대해서 쓸래요. 아니, 난 이거에 대해서 쓸래. 뭐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예. 케이팝. Korea Popular Music. 그게 케이팝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주제는요, 하나 골랐습니다.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예요. 야, 여러분, 저는 카페인, 커피 안 마시는데요. 근데 의외로요, 여기 에너지 음료, 특히, 네, 탄산음료, 차, 여기에도 카페인이 있답니다. 자, 이 카페인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카페인은요, 향정신성, 뭐랄까, 그런 성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향정신성. 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카페인을 먹게 되면, 뭐, 이렇게 나른해지거나 아니면 막 각성한다 그러죠. 잠이 안 와.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안 먹으면, 중독이 되었는데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진다거나 막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대요. 자, 조사한 내용이에요. 일단 카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뭐 100ml당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라고 했고, 이거 다 출처가 있죠. 예. 식약처라고 해요. 뉴스에 보면 식약처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국가 기관이에요. 45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이 110mg이다. 이런 거다 뭐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카페인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작용이 들어가야 어울리겠죠? 예, 부작용이라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무엇이에요. 부수적으로. 그런데 보통 이 부작용 그러면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원래 뜻은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그런 작용.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이걸 또 정리를 해야겠죠. 그냥 여기에서 다 베꼈을 순 없잖아요. 이걸 제대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을 합니다. 글을 잘 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임새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무엇이든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하는 글은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처음, 가운데, 끝. 외워두세요. 처음, 가운데, 끝.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밝히고요. 처음에는 자, 나 카페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게. 설명하라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서술하게. 내가 조사한 게 이건데 이렇단다 얘들아. 자세히 서술해주고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까지. 자, 알겠지? 카페인이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우리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하고 딱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물고기로 예, 비유를 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물고기야. 오, 이게 처음이에요. 자, 물고기인데 물고기에는 여러 구조로 물고기는 여러 구조로 되어 있지.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어. 그리고 꼬리 부분이 있다. 머리, 몸통, 꼬리 부분. 그리고 지느러미도 있단다 얘들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부분. 자, 이렇게 생긴 게 물고기야. 알았지? 하고 요약해주고 마무리해주는 것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쓴 글을 게시판에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공유까지 하면 되겠지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매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시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쓴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글을 무작정 쓸까요? 주제 정할까요? 공유를 할까요? 내용을 조직할까요?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까요? 일단 주제부터 정해야죠. 주제 정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맞게 처음, 가운데, 끝으로, 처음, 가운데, 끝으로 잘 조직을 해야겠죠? 이걸 우리 짜임새라고 했어요. 이렇게 조직하고 나서 글을 쓰고 그 글을 다양한 매체에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네, 여드름이 생겨날 수 있다. 재밌네. 자,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각 부분에 어울리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처음 부분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밝혀야 되겠지요. 나, 자, 여기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이런 거죠. 가운데, 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 여기에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 알았지? 하고 자세히 서술하고요. 자, 끝은 요약을 합니다. 정리를 하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물고기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모였어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좋았어. 이게 왜 모였냐면, 공유된 글이 있잖아. 온라인 게시판에 친구가 올렸단 말이야. 카페인이 어쩌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참 좋았어. 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아, 좀 글을 이해하기 쉽게 고쳤으면 좋겠어. 어우, 나는 말이야.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얼마인지 참 궁금해.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아는 내용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공유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글이 어떻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 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쳐 쓸수 있으니까 좀 창피하지만 공유하니까 좋은 점도 많아. 자, 그럼 이 친구도 공유하니까 이게 좋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대화 가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 글을 읽고 새롭게 안 점, 궁금한 점, 좋은 점,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여기 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정보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거, 고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건우가 맞네요. 건우가 제대로 파악했고요. 자, 쓴 글을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과정을 생각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쓸게요. 자, 글을 썼어요. 썼어요. 어느 수준에서? 문장 수준에서 점검한대요.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죠? 자, 나는 떡을 먹는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네.
야, 이게

0: 그러니까 아주 쉬워. 뭐 나는 뭐 밥을 먹는다. 네,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자, 이런 것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이에요. 자, 이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호는 야 하고 부르는 거고요. 응은 응, 왜?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게 썼는지 확인을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응. 글 나에서 친구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공유를 하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라는 거잖아요. 공유를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야, 댓글에 야, 이 글은 아주 멋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난좀 생각이 달라. 댓글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자.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공유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시로,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내 친구가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네, 라면 문제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문장을 고쳐 쓰세요. 나는 동생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무겁다.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키와 몸무게가 무겁다? 몸무게가 무겁다. 근데 키는 키가 무겁다? 이거는 호응이 안 되는데. 키야, 너 무겁니? 이상하죠? 나키 무거워. 이상하지? 한번 잘 고쳐보세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실전책,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도 계속 풀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 특별히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해서 증명하던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요. 증명 과정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같은 각과 같은 변을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의 구원픽은 7번과 9번 문제 선생님 지정해봤습니다. 특별히 7번 문제에서 각을 다루는 이 방법이 나중에 여러 문제에 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문제의 그림도 자주 만나시게 될 그림입니다. 돌려놓고, 그대로 놓고, 세워놓고, 돌려놓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선분 BC의 중점을 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D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와 F라고 얘기하고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해 볼까요? 이두 개의 삼각형을 봤더니 두 삼각형 모두 다 직각 삼각형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각 EBD와 각 FCD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죠. RHA 합동입니다. 그럼 대응변끼리, 대응각끼리 다 길이와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기억부터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자, EDB와 FDC를 생각한대요. 자, EDB와 FDC를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F의 길이 둘다 노란색 길이에서 이 주황색 길이를 빼놓은 게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같은 길이에서 같은 길이를 뺀 거니까 당연히 똑같아지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BC와 AC 비교해 볼까요? BC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이 삼각형 두개 정삼각형일 때만 같아지겠죠. 이두 개의 변의 길이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만 같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결국 항상 옳은 걸 골라봐라 하면 기역과 디귿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서 RHA 합동으로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을 빠르게 체크해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각 C의 2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고요.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죠. 그랬을 때 삼각형 BCD와 삼각형 ECD가 합동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증명을 네모칸 채우게 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서 봤던 중요한 형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삼각형 BCD와 ECD에서 두 개의 각은 직각이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민할 게 아니죠. 자, 그다음 BCD와 어떤 각의 크기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각 BCD는요,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각하고 똑같아지죠. 이유는 문제에서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각 BCD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이 각 ECD와 완벽하게 같아져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분 CD는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의 선분 CD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고, 심지어 그 선분 CD가 위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빗변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인데, 나머지 하나의 예각마저 같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BCD와 삼각형 ECD가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같으면서 예각까지 같아져라고 하는 RHA 합동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어때? 괜찮아? 좋아요. 그리고 이 형태의 그림이 나중에 가면 우리 9번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방향만 뒤집어지고 돌려지면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번에서 저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선생님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빗변과 나머지 한 각에 대한 이야기, 또 나머지 한 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합동 조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AD와 CD는 각각 AB와 BC의 수직이면서 AD equal CD다. 그리고 다음에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사각형의 모양이 전혀 무언가 직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 사다리꼴이거나 평행사변형이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니? 고민하고 있을 때 선분 BD가 눈에 보이네요. 자, 선분 BD를 하나 그려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인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각을 하나 똑같은 걸 찾거나 변을 하나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선분 CD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해서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마저 길이가 같아지니까 RHS 합동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완벽하게 같은 삼각형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를 옮길 수 있겠죠? 선분 BC의 길이가 8cm야라고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선분 AD의 길이는 5cm라는 걸알수 있겠네. 즉,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두 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제곱센티미터라는 다음과 같은 넓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그래,
모양이 좀 독특해 보이는 사각형이었는데

이 사각형의 모양을 잘 잘라봤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그두 개가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선분 BD를 그려내지 못해서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D를 잘 생각해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이 7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자, 특별하게 주어진 조건 뭐예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점 A, 점 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A에서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 그 점을 D와 E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괜찮지? 그랬을 때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다 라는 조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닐 테니까 길이가 같은 두변 표시해 보자.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런데 이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마주 보고 있는 각이 특별하게 직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직각, 그리고 이 노란색 변이 마주 보고 있는 각도 직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죠. 그럼 삼각형 두 개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B, 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그리고 지금 C, B, 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요두 개의 삼각형에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하나 각이든 변이든 같은 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합동이란 이야기를 할수 있고 우린 길이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삼각형 AB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게 각 A, B, D라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직각과 동그라미 이외에 나머지 한 각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오냐면요. 90도가 등장해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아래쪽 삼각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 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각. 그 각이요. 동그라미 옆에 붙어 있는 각이고요. 두 개를 더해서 직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각이에요. 각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그럼 결국 세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야. 왼쪽에 위에 있는 삼각형 AB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둘을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에 있는 각 B가 직각이고 그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각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르고 있는 각이 세모여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이 지금 E, B, 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세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는 네가 세모라면 반대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노란색 직각삼각형은 완벽하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뭐이 동그라미를 찾기 전에도 이미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요.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었는데 나머지 한 각이 세모로 똑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지? 그럼 이제 뭐할수 있다? 변의 길이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변의 길이 옮겨봅시다. 현재 여기 있는 선분 BD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BD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요? CE의 길이랑 같아져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다? 9cm다. 아, BD의 길이가 9cm구나. 그리고 이 AD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는 뭐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BE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대응변이니까. 그럼 아, BE의 길이는 3cm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cm에서 3cm를 빼낸 게 선분 ED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선분 ED의 길이 문제에선 DE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DE의 길이라고 써준다면 우리 그 길이가 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합동이라는 것만 발견해내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합동을 발견해낼 때 각의 크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찾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문제에서 적용해봐야 될 방법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죠? 요거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또 연습해볼 겁니다. 아셨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이 같은 걸 찾아내보자라는 걸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또 계속 연습해봅시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지금 점 A, 점 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이야. 둘다 직각 삼각형이야. 그런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낸 거니까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찾거나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있는지 의도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의도적으로 확인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구나라는 조건을 가지고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왜? 90도가 여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나머지 하나의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되니까, 아, 이 각이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예각마저 같아지니까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의 각 동그라미가 될 거고, 길이를 옮겨올 수 있습니다. 선분 DB의 길이가 8cm가 될 것이고, 선분 BE의 길이가 5cm가 될 거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요, 사다리꼴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면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계산해서 13, 그리고 높이가 역시 13이 될 겁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 빼낼 건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하나만 계산해서 두 배하죠.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에 두배 해서 빼버리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2분의 169에서 자, 이게 40이니까요. 2분의 80 빼주면 되죠. 결국 2분의 89 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문제였죠. 자, 이 문제에서도 핵심은 뭐였다? 그렇지. 내가 전혀 크기를 모르는 두 개의 각이 있는데 그두 개의 각, 각각은 모르지만 합이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활용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7번에서 했던 그 중요한 아이디어가 8번에도 역시나 담겨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같은 맥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도 우리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라기보다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을 정말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합동을 생각하면서 어떤 길이들이 같아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자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했었던 그림이었었죠.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선분 AC와 AD의 길이가 같아진다. 자, AD와 A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AB 수직 ED가 ED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각 AE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요. 지금 현재 삼각형 AED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EC라는 삼각형이 둘다 직각 삼각형 이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빗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니까 아, 두 개의 삼각형이 RHS 합동이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자, 여기 있는 이각두개 같은 각이고 여기 있는 이각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각이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은가요? 선생님, 그럼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봐야죠.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만들어내는 각이 몇 도여야 한다? 45도여야겠지. 자,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요. 양쪽 끝각이 전부 다 45도씩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45도가 될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는 22.5도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가 될 테고 그 세모는 당연히 그렇지 67.5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 67.5도라는 세모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AED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AED의 크기가 67.5도야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숨어져 있고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조건도 활용하고 있고요. 합동 조건 활용하고 있는 꽤나 괜찮은 문제죠. 그래서 저 그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방향이 뒤집히고 돌아가는 형태로 그림만 바뀌어져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각 XOY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B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보자마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어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그렇지, 앞에서 증명은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여기 있는 선분 OB의 길이 너 3cm여야 되는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생각이 짧아야 돼. 문제를 보고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아, 합동이구나, 대응변이구나, 대응각이구나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 생각의 사고과정 연습은 이미 앞에 개념 공부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념책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그 사고과정들은 다 흘러와야 돼, 자연스럽게. 그럼 두 개가 합동이야? 변의 길이 같아? 변의 길이 같아? 각의 크기 같아? 심지어 여기도 각의 크기 똑같아? 라는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되고, 문제의 다른 조건 보면 삼각형 BPO가 12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삼각형 BPO가 1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선분 BP의 길이가 8cm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AP의 길이도 8cm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정답을 쓸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복잡한 계산들 했나요? 뭔가 서술을 장황하게 했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보고 합동이라는 걸 빠르게 체크해내는 게 포인트였고, 그렇다면 넓이 조건에서 길이 구하고 그 길이를 옮겨주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동 조건들을 적용하고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들이 활용되어지는 부분들까지 다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이 문제도 역시나 어때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점 뒤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눈에 보여 합동이야 라는 얘기하면서 DB와 DE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DBE가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자연스럽게 흘러.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있는 이각 DBF, DBE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쪽에 있는 DEF도 세모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으니까. 그리고 눈을 키워서 커다랗게 사각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 현재 삼각형 ABC에서 현재 직각과 4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이 있으니까요. 이 각이 50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25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두 개는 5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각 BDE라는 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두개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아, 너 130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삼각형 BD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130도와 세모 두 개를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세모의 두 배가 50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모 하나의 크기는 25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5도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놓고 놨더니 세모와 동그라미가 서로 같아지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신기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여기 있는 세모 서로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거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또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찾을 때는 합동이야? 이등변 삼각형 되겠네? 그럼 요각 세모가 180도에서 130도를 뺀 50도를 나누어 가지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꼭지점 C를 지나는 직선과 AB의 교점을 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자, 지금 문제가 정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아,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FG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선분 BC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에 요 정사각형 안에 직각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아, 직각 삼각형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해 볼수 있겠죠.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 봅시다. 요 직각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를 옮길 겁니다. 그럼 각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전혀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개의 각을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얘기해 볼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이거 두 개가 90도를 반으로 쪼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E가 A에 도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45도가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개 더하면 90도다라는 얘기만 할수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요,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이 동그라미야라는 얘기할 수 있고, 아래쪽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이 세모야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인데 각이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합동이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FG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FG라는 길이는 FC라는 8cm에서 GC라는 5cm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8cm 빼기 5cm니까 정답은 3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FC를 8cm라고 이야기한 건 FC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또 GC가 5cm라고 이야기한 건 GC하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5cm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에서 5를 빼서 3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가지고 길이를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변이 마주 보고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수 있고, 너 직각이네, 너 직각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직각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수선 내린 상태니까 자, 요 길이가 5cm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상태겠죠? 왜냐하면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 같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5cm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이제 사전 작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길이가 5cm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고, 이 5cm와 여기 있는 5cm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ADC라고 이야기하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삼각형 BEC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각, 직각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이 당연히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ASA 합동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져서요. 이 길이 전체도 10cm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5cm를 빼냈으니까 나머지 길이도 5cm가 되어야 해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BD의 길이가 5cm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문제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2: 지시지파파
3: 네?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3: 잠들라
0: 천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하나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쪽망지로야!
4: 뭐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요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8: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 네, 대왕별이.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0: 채소 씻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3: 못 봤는데. 잘 찾아봐.
4: 어디 간 거야?
3: 한글용사 아이야?
11: 놀라지 마, 얘들아.
3: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2: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3: 도움이요?
12: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3: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대?
12: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3: 아, 모음 마법진요? 우와.
4: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3: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2: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6: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3: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6: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4: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2: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3: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11: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3: 그럼 혹시 가지?

0: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1: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2: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4: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0: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아,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4: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5: 저기 개울에 기억지우시 있어요.
3: 아, 저건 가재예요.
5: 어? 저기도 기억지우시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6: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5: 개벽?
4: 천재 부하야.
6: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이야!
0: 거기서 용망치로 지진!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가지는 내가 가져. 오. 천지!
7: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진다! 오!
3: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4: 알았어!
8: 바다가 뜨거운 치!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2: 몸 마법진.
0: 다음 마법진.
2: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2: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2: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2: 변신했어!
1: 우와!
2: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3: 천지 구원!
4: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5: 좋아.
6: 한글 용사 아, 이, 야!
7: 치사하게 나는 천지대장님, 기적이 달려요.
3: 죽어보자, 아이야.
8: 천지가 도망갔어.
6: 작전 성공!
8: 몸, 잠, 마법진을 펼쳐줘.
9: 네!

0: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2: 디귿, 아, 다.
1: 가지를 모으다! 모으다.

0: 제사랑 한대.
1: 아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이.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돼.
3: 네. 지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는 애청아,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고추대.

0: 다고쳐 약초를 끓인 물에 입냄새 확인 완료. 도도요정에 입김을 불어주면
1: 그게 뭔데?
0: 아이 깜짝이야! 이거 도도요정표 다고쳐 물약.
1: 다고쳐 물약?
0: 응. 아픈 동물들을 구할 때 이 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잖아.
2: 아, 그럼 그 약으로 내 친구를 좀 도와줘.
0: 와, 맞아.
1: 누구지?
0: 여기 독을 먹고 죽어가는 친구가 있어. 빨리 좀 와줘.
1: 와, 오.
0: 알았어, 너 기다려. 금방 갈게.
1: 그래, 얼른 가보자. 그림 좋게 구조돼.

제왕나비를

0: 먹은 친구가.
1: 와, 여기야 여기.
0: 무당벌레가 독을 먹었어.
2: 속은 울렁울렁, 머리는 빙빙.
0: 자, 이 약을 먹어보도도.
2: 고마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다 나았어. 다 나았어. 고마워, 그림 좋게 그려내.
3: 다행이다.
4: 근데 어쩌다 독을 먹었어?
2: 이 숲에 독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 밀크 위드라고.
0: 밀크 위드라면
5: 우유빛 즙을 가지고 있어서 밀크 위드라고 불리는 그 식물?
2: 그래, 맞아. 밀크 위드에서 나오는 그 우유빛 수액 속에 글쎄 독이 들어있더라고.
0: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밀크위드 그 녀석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든.
6: 저리가 오지마. 내 몸엔 독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입 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2: 진짜. 네 입 안 먹어. 안 먹는다고.
0: 아유, 자기 입 먹을까봐 저렇게 난리네. 참. 가자.
2: 가자 가자.
6: 그래 가. 저리가 어서. 나한텐 독이 있다. 내 입 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0: 밀크위드 캐 얼마나 심술 맞다고.
4: 근데 자기 입을 못 먹게 하는 건 다 너희를 위해서잖아.
0: 그치.
4: 자기 독 때문에 너희가 다칠까 봐.
2: 꼭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 뭐 자기 입을 먹는 친구는 따로 있다나.
0: 그게 누군데?
2: 그거야 우리도 모르지.
0: 모르지.
2: 아무튼간 너희들도 밀크위드 조심해. 알겠지? 가자.
0: 그래. 밀크위드가 왜 그렇게 자기 입을 못 먹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4: 그러게. 얼른 가보자.

0: 밀크위드 낮잠 잔다.
1: 쩍쩍 밀크위드.
2: 오지마. 내 몸엔 독이 있다. 가까이 오지마.
1: 아이고 그래. 알아.
0: 맞아. 우린 네 입 한 입도 안 먹어. 절대.
2: 그럼 다행이고 내 입을 먹을 친구는 따로 있거든.
0: 그 친구가 누군데?
2: 있어.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친구.
3: 그 친구의 날개는 아주 화려하지. 날개의 폭은 10cm쯤 되는데 이런 멋진 모습 때문에 이름이 제왕나비야.
4: 아, 제왕나비.
3: 제왕나비는 추운 걸 싫어해서 겨울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 다 같이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면 다시 북쪽 나라로 돌아오지.
0: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2: 어디... 저기 온다. 어? 친구야.
5: 친구야. 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
1: 안녕. 난 도도.
6: 난 그린이야. 반가워.
5: 반가워. 나는 제왕나비고 그리고 이쪽은 밀크위드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2: 아니야. 너를 너무 애타게 기다려서 힘이 빠졌나 봐. 자, 어서 내 잎을 먹어. 너 주려고 아껴놨어.
5: 알았어. 고마워, 친구야.
1: 잠깐. 밀크위드 잎에는 독이 들어있더도.
0: 맞아, 먹으면 큰일 나.
5: 아이, 제왕나비는 밀크위드 잎을 먹어도 괜찮아.
1: 오더더?
0: 괜찮다고?
5: 제왕나비는 애벌레 때부터 밀크위드 잎을 먹고 자라거든.
0: 아.
7: 냠냠, 맛있죠?
2: 제왕나비 애벌레야, 나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7: 그래, 고마워.
5: 제왕나비 애벌레가

0: 밀크위드를 먹으면 밀크위드 독이 몸에 쌓이게 되고 애벌레가 자라 제왕나비가 되면 날개와 배에 독을 많이 저장하게 돼. 그리고 그 독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지. 누구든 나를 공격하려는 자, 쓰디쓴 독을 맛보게 되니.
1: 우와. 그럼 다른 동물이 널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0: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 독 때문에 아주 혼구멍이 난다고.
2: 아우,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앞으로 제왕나비는 다시는 안 건드릴 거야. 어? 응?
3: 아! 아, 그래서 제왕나비가 밀크위드를 먹는 거로군. 밀크위드의 독을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0: 맞아. 우리는 독브라더스예요.
4: 자자, 어서 내 잎을 먹어, 제왕나비야.
0: 알았어, 잘 먹을게. 뭔가 이상해.
4: 왜? 뭐가 이상해?
0: 갑자기 몸이.
3: 제왕나비야.
4: 제왕나비야. 정신 좀 차려.
3: 밀크위드야.
5: 왜 이러지?
3: 그러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봐야겠다.
6: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제왕나비와 밀크위드의 몸에서 제초제 성분 발견.
7: 제초제?
6: 제초제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농부들이 뿌리는 약으로, 제초제를 맞은 밀크위드는 목숨을 잃게 됨. 그런데 밀크위드가 사라지면 제왕나비 애벌레 또한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됨. 그래서 현재 지구에 사는 제왕나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중.
3: 지구에 사는 제왕나비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1: 이러다 제왕나비 멸종하는 거 아니야?
3: 그러면 안 되는데.
1: 일단 제왕나비랑 밀크위드부터 살리자. 아, 그 약 있잖아, 도도. 다구청을 약.
3: 아, 맞다. 자, 밀크위드와 제왕나비야, 제초제의 독으로 붙어 깨어나.
5: 다행이다.
4: 어떻게 된 거지?
0: 그러게.
1: 사람들이 뿌린 제초제 때문에 너희가 죽을 뻔했어.
4: 아, 맞다. 나 아까 어떤 사람이 뿌린 약을 맞았었거든.
0: 어쩐지 갈수록 밀크위드 찾기가 힘들더라고.
3: 제왕나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제초제뿐이 아니야.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의 증가, 개발을 목적으로 한 숲의 파괴, 이런 것들이 제왕나비를 지구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하는 거지.
1: 미안해, 제왕나비. 미안해, 밀크위드.
3: 그래, 너희가 멸종하지 않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우리가 너희들 얘기를 세상에 전할게.
0: 그래, 꼭 부탁해.
1: 알겠어. 약속?
7: 약속! 약속!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 다푼 문제들, 그러니까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마저 풀어보고요, 오늘의 서술형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어, 그 중에서도 2단원,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만나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또잘 떠올리며, 아하! 소리가 나오게끔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글을 읽어봐야겠지요. 우리가 이미 읽어본 글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첫째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째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소개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켜야 하는 예절이야.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첫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둘째에서는요,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친구 말을 막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둘째도요,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듣는 사람은 이번에는요,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군요.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서 적어주겠습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와 같이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역과 니은을 띄어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역은 여기 있고요.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기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은요,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인데요. 자, 우리 배웠던 부분 떠올려 볼까요? 자, 띄어 있는 방법. 먼저, 누가 무엇을 먼저 찾아봅니다. 문장의 짜임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누가 무엇이 다음을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에서 바로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이 발표하는 사람은이기 때문에 이 발표하는 사람은 뒤를 이렇게 쉬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기억. 발표하는 사람은 쉬고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와 같이 띄어 읽는다. 맞습니다. 자, 2번. 기억은 발표하는 쉬고, 사람은 쉬고,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틀렸지요? 자, 3번. 기억은 발표하는 쉬고,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누가를 찾아서 그 뒤를 쉬어 읽습니다. 자, 4번. 4번과 5번은 니은인데요. 자, 니은도 보죠.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에서 바로 역시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발표하는 사람은이잖아요. 따라서 발표하는 사람은 요 뒷부분을 살짝 쉬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중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있지요. 4번이 바르게 띄어 읽었네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과 4번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3번 문제인데요. 디귿을 읽을 때 자,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게요. 자, 띄어 읽을 때 표시하는 부분은요. 바로 요렇게 표시하는 또는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것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무엇이 뒷부분처럼 조금 쉬어 읽을 때 그리고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처럼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을 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문장이 끝났고요.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 문장과 문장 사이를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표시해서 읽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우리 14번과 15번 문제에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4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또이 글을 한번 실감나게 읽어 볼 테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글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지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어요. 치즈는 웃음 주문 같아요.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행은 떠나기 전 설레는 기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볼까요? 기억을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억을 찾아봐야겠지요? 자,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치즈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치즈 부분은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큰 따옴표는요, 이 실제로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느낌표도 있습니다. 이 느낌표라는 문장부호에 알맞게 읽어 주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치즈라는 부분은요, 어떨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말을 외치나요? 뭐, 김치 또는 뭐, 다른 치즈 이런 말을 외치겠지요? 자, 그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사진 찍을 때. 김치라고 외칠 때 어때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찍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을 떠올리며 읽어주는 것이 맞겠지요. 따라서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요,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읽었어 라고 이야기한 지민이가 바르게 읽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4번 문제의 정답은 지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볼까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여 니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여기 있죠.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자, 두근거렸대요. 왜냐하면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바로 앞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이 드러나게 읽는다. 어때요? 긴장되는 마음인가요?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근두근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잖아요. 따라서 긴장되는 마음은 아닙니다. 자, 2번. 여행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 드러나게 읽는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고요. 3번.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읽는다. 이 부분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어제부터 시작된 여행을 힘들어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읽는다가 아니라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지요? 틀렸습니다. 5번.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 놀란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들렸어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이겠다. 15번 문제의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좀더 느낌을 살려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여행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선생님은요, 여행을 가서, 또 물론 굉장히 좋고 즐겁지만, 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이글 속의 내용처럼 그 전날 밤이 굉장히 설레고요, 또 잠도 잘안 와요. 너무 기대돼서. 그런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런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실감나게 글을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에도요, 그냥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라고 이렇게 느낌을 살려 읽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6번부터 1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또 역시 글을 읽어 봐야 되겠지요? 자, 실감나게 한번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왔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인사를 한대요.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우리는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우며 샤카로 인사를 건넸어요. 친구 사간의 집이에요. 이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이 있어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 건데요. 16번은요. 이 글에서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뭐야? 알수 없는 내용이 뭐야?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단어를 잘 보세요. 낱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나오는 단어, 낱말을 이 글에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선택지 1번. 안느 아줌마는 핀란드에서 왔다. 그러니까 안느 아줌마 안느를 찾아보는 겁니다. 안느, 안느, 안느가 어디 있나요? 안느, 안느, 안느. 안느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여기. 안느, 안느. 자, 그런데 안느는요, 안느 아줌마는요, 핀란드에서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자, 다음 2번은요. 우리는 라니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웠다. 이번에는요. 라니 훌라훌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라니 훌라훌라 여기 있죠. 훌라춤을 배우며 누구에게? 숙모에게. 여기서 숙모는요. 바로 라니 숙모죠. 맞습니다. 3번.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 우디우디 라니라니 찾아볼까요? 자, 우디 삼촌과 라디 숙모는요,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 맞아요.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은요. 하와이 사람들은 무이꾸라는 생선을 즐겨 먹는다. 무이꾸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핀란드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날이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날, 바로 백야라는 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알수 없는 내용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 알수 없는 내용을 찾을 때는 그냥 보면은 헷갈리니까 단어나 낱말을 이글 속에서 찾아서 비교해 보면요. 조금 더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답니다. 1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하와이와 핀란드에서 착각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을 각각 찾아 알맞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로 가볼까요? 하와이에서는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샤카라고 적어주자고요. 샤카.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샤카! 샤카 하니까 진짜 뭔가 내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웃는 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샤카! 샤카! 이렇게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샤카! 웃어지나요? 좋습니다. 다음은요. 핀란드로 가볼까요? 자, 핀란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 무이꾸라고 하는데요. 무이꾸! 자, 무이꾸! 자, 무이꾸는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핀란드 사람들이. 무이꾸. 자, 그래서 여기는 무이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무이꾸. 자, 무이꾸도 한번 어떤 표정이 지어지는지 볼까요? 무이꾸. 무이꾸. 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웃는 표정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건 선생님의 생각인데요. 즐겨 먹는 생선이니까 좋아하는 음식일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무이꾸.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좋아하는 음식을 외쳐볼까요?

피자 아니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뭐 오징어 볶음 이렇게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요 좋아하는 음식들 한번 외쳐보세요.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아 먹고 싶다. 자 이렇게 한번 1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을 알맞게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기억은요, 짠짜라짠짠짠, 여기 있습니다.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진이라는 꿀단지 친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주는 말인 느긋한의 느낌을 살려 느긋한으로 읽었어.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 좋아요. 다음 효준.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처럼 띄어 읽었어. 자, 볼까요? 샤카란, 여기 문장 부호 조금 쉬고요.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 또 문장 부호는 인사래요. 문장 부호의 앞과 뒤에서 조금 쉬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읽었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읽은 친구는요. 하진이라고 적어주면 18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 읽는 사람의 기분이 잘 전해지도록 읽는 것이 아니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읽는 사람이 기분이 잘 전해지면 안 되고요.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기분이 잘 전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다양한 문장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지요. 3번. 꾸며주는 말은요. 문장의 의미가 더잘 살아나도록 착착착 양념을 잘 뿌려서 느낌을 살려 읽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4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명한 발음으로 딱딱하게 읽으면 안 되고 그 문장의 의미에 맞게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과 3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단원 정리 평가 2회 마지막 문제의 20번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의 짜임의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바다가 파랗습니다. 상태나 성질. 2번, 아이들이 수영을 합니다. 수영은요, 쇼, 움직임이에요. 어찌하다이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상태나 성질. 4번, 여자아이가 타고 있는 튜브가 동그랗습니다. 동그랗습니다. 상태나 성질. 5번. 남자아이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노랗습니다. 상태나 성질. 따라서 어찌하다의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2번이 아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원정리평가 2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보기처럼 기역과 니은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수리치 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여기서 누가 무엇이 부분은 수리치 떡은 그리고 어떠하다 부분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억은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자, 기억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부분은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까지가 무엇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까지가 무엇이? 그 다음 그 뒷부분 점점 더워집니다가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 부분 점점 더워집니다.

맞춤표도 꼭꼭꼭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요,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인데요. 자,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부분은요, 조상들은까지 여기까지가 누가 부분, 조상들은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뒷부분이 바로 어찌하다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더위를 이겨내려고.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잖아요. 주고받았다. 어찌하다.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또는 무엇이 뒷부분이 너무 길면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쉬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상들은 부분이 누가 무엇이 부분, 그리고 그 뒷부분이 바로 어찌하다 부분이라고 구분해서 나누어 써 보았네요.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무엇을 하였는지,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에 맞게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찌하다는요,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잖아요. 따라서 이글 속에서 누가 우리 조상들은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또는 누가 우리 조상들은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또는 누가 우리 조상들은 수리칫떡과 앵두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와 같이 어찌하다에 어울리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누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어찌하다. 그러니까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와 같이 한 가지만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글을 잘 보고 이 짜임에 맞게 한 가지만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3번과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부터 보죠. 기억을 슬픈 목소리로 실감나게 읽었을 때 좋은 점을 생각하며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바로 우리 읽어보았던 이 부분이죠.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고 거든요.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운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실감나게 읽으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잘 느껴진다. 또는 이야기의 내용이 더잘 이해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잘 느껴진다. 우리 친구들도 어울리게 좋은 점한 가지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니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니은은요, 가프카 부분인데요. 사진 찍을 때 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목소리, 표정, 몸짓, 말투 해야겠지요. 사진을 찍을 때니까요. 마치 사진 찍을 때처럼 알맞은 포즈, 자세로 찍어주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즐겁게 외치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외쳐 볼게요.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몸짓과 함께 읽는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실감나게 읽는 방법 한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읽은 글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같죠? 자, 국어 2단원 지금까지 공부해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지요. 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국어를 지나서 사회 공부할 차례니까요. 또 많은 기대해 주세요. 미리 살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중단원 마무리 26번부터 진행할 건데요. 문제 수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시간들을 조금 비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30번, 32번 문제 두개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32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실전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닮음의 이야기 살짝 엮어가지고, 물론 닮음을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살짝, 아,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엮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30번, 32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맞아, 그렇지? 선생님,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데 외심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그렇지, 대변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같아진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내심과 외심이 설국 같은 선 위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네, 그래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다. 결국 그래서 같은 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뭔데? 그렇지, 외심인데, 외심이니까 세 꼭지점까지 같은 거리에 있어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2번 전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의 위치는 일치한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나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같은 선이고, 근데 나머지 변도 같아지니까요. 자, 요렇게 두 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만나는 선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자 그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서 결국 이 점이 내심이자 외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황색 선 위에 내심도 있고 외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내심이면서 외심이어야 된다. 결국 내심과 외심이 일치한다. 정삼각형에서는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내심과 외심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냥 언급만 했었던 무게중심, 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전부 다 같은 점에 일치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죠. 4번 보기 보자. 삼각형의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선의 교점이다? 아니, 수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어야 합니까? 수직이면서, 수선이면서 이등분하는 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이면서 이등분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정의가 잘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번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내심과 외심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 가자. 2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접원과 둘레의 길이?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럼 넓이 조건 있는지 찾아볼까요?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럼 해결할 수 있죠. 36이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자, ABC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하고 표현할 수 있죠. L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이야기하는 둘레의 길이가 24cm다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삼각형 ABC를 세 조각을 내서 AIB라는 삼각형, BIC라는 삼각형, CIA라는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A가 마주보는 변을 small a, B가 마주보는 변을 small b, C가 마주보는 변을 small c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36이라고 이야기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 또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 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3으로 표현되면서 네가 2분의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만들어지게 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양변에 3분의 2 곱해서 정리하면 똑같이 24cm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내심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문제 28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심 I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때 ADE라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 많이 봤던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I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DE라는 선분의 길이를 DI와 IE로 보고 DI와 IE를 옮기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BI라는 선 연결, CI라는 선 연결해준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BI라는 선이, 그렇지, 내심을 만들어내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표시한 두 개의 각의 크기 같아야 되고요. 엇각에 의해서 노두동그라미 되니까 DI의 길이와 DB의 길이가 같구나. DBI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DI를 그대로 옮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너를 세모, 너를 세모라고 한다면 엇각에 의해서 네가 세모가 되니까 EI가 EC의 길이와 같아지는구나라고 얘기해서 자, EI를 EC로 옮겨준다 이거죠. 결국 삼각형 ABC의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하면 그게 선분 AB의 길이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하시면 되죠. 7에다 4에다 14에다 8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결국 요거 둘레의 길이 생각하신다면 33cm라고 얘기하는 정답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죠. 28번 아마 자주 보셨던 형태니까 그림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문제의 패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29번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길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그래?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마저 똑같겠구나라는 걸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B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AC 위에 BD와 CE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이를 잡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세팅한 겁니까? 그렇지. 요렇게 이 길이와 이렇게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똑같도록 점 2를 잡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B 위에

에다가 CD와 BF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점 F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다고 문제에서 서술해주고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 때문에 사이에 끼어 있는가까지 같아지는 거죠. 그래, 합동이구나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 모두 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너를 세모라고 하고 너를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각의 크기가 세모가 되고요. 이 각의 크기가 네모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전부 같은 각의 크기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좋아.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풀고 되게 망설였을 수 있어. 동그라미도 모르고 세모도 모르고 네모도 모르고 동그라미는 뭐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세모와 네모를 모르는데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먼저 구해내고 그 다음에 세모와 네모의 조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합동 확인해서 같은 각도로 옮겨낸 것까지는 이해 되셨죠? 자, 동그라미 구해보자.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때? 꼭지각이 74도인 두 밑각의 크기가 동그라미예요. 즉, 각 B와 각 C의 크기를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했을 때그두 개의 각의 크기는 똑같고요. 그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74도를 뺀걸 정확하게 2로 나누어 준 것만큼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빼시면 106도, 2로 나누시면 53도. 그래서 동그라미의 각의 크기 53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현재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서 동그라미는 정확하게 53도라는 걸 구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각의 크기는 53도라는 걸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하나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53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모랑 네모의 합도 구할 수 있겠죠. 세모 따로 네모 따로가 각각은 몇 도인지는 알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모와 네모는 180도에서 53도를 빼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각의 크기가 127도다라는 건 찾아볼 수 있겠죠. 됐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 점 D를 기준으로 해서 평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점 D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평각은 세모와 네모, 그리고 우리가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각 EDF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각 EDF라는 각에다가 세모와 네모를 더해주면 평각 180도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됐죠? 그렇다면요, 세모와 네모의 크기가 127도니까 각 EDF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결국 어떻게 돼? 180도에서 127도 제외하면 53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EDF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우리 53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래요. 아까 우리 너를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했었고 너도 동그라미였었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으로 180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게 평각에서 세모 네모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EDF의 합하고 똑같구나라고 이야기해서 각 EDF에다가 세모와 네모를 더한 게 180도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다면 아, 동그라미가 EDF구나라는 것들 결론 내리면서 53도라고 답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27도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겠죠. 통찰력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29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은 오늘의 우리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지 미리 보기 정해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왜 30번 문제를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을 하셨을까? 그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주어져 있는 O'이 삼각형 OBC의 외심인데, 외심 중에서도 둔각 삼각형의 외심, 즉, 삼각형 바깥쪽에 외심이 존재하니까, 외심 각을 생각해야 되는 게좀 생소하고 낯선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돋보기로 지정하면서 외심각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나요? 뜻알수 있겠죠? 좋아.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BOC와 어떤 각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다?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반대편 쪽에 있는 각. 요둘 사이에 두배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각 BO'C가 각 BOC의 두 배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각 BOC 구해가지고 아, 외심각이니까 두 배야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친구들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실수 하시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O'C가 아니라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각이랑 네가 서로 두배 사이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우선 O는 삼각형 ABC 자체의 외심이었죠? 그러니까 OA를 연결해주면 OA와 OB의 길이, OC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등변 삼각형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아, 너 20도구나. 너는 30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각 A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각 A의 크기가 몇 도다? 5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건 O가 외심이니까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활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삼각형 ABC의 관점에서 보면 각 BOC라는 각이 외심각이고 맞은편에 있는 각 A의 두 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 BOC의 크기가 10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구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BOC의 크기가 100도라고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O'은 어디 있냐면 BOC라고 이야기하는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O'이니까 아, 이게 외심각이구나라고 생각해서 100도의 두 배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각이 200도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360도에서 200도를 빼내면 구하라는 각 BO'C의 크기가 160도야라고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각의 크기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요 양쪽 밑각, 조그맣게 표시된 이거 두 개를 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이 꽤나 귀찮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심각, 특별히 둔각삼각형 OBC라고 이야기하는 둔각삼각형의 외심각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관계를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아마 시간들을 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둔각삼각형의 외심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낯설어 한다라는 걸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심각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굳이 출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각보다는 둔각삼각형에서 출제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너의 두 배가 200도, 구하라는 건그 바로 반대편. 그래서 360도에서 200도 빼서 160도를 정답으로 쓸수 있었다라는 걸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겠니? 좋아. 그럼 이렇게 문제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선생님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O와 I가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외심의 정의와 내심의 정의 활용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런 각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각 B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먼저 내심의 조건 활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분 AE가 각 A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른쪽이 38도야, 그리고 왼쪽도 38도야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OAI라는 각, 이 사이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각은 38도에서 25도를 빼면 되겠죠? 몇 도? 13도다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자. 지금 이 각의 크기가 13도야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OAC라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내심 활용해가지고 이 각의 크기를 13도라고 구해 놓았으니까 이쪽에 삼각형 OAC에서 각 OAC의 크기가
14

13도와 38도를 더한 51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도. 그럼 당연히 OCA라는 각의 크기도 51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51도와 51도 두 개를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빼낸다면 AOC라는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각 AOC도 구해볼 수 있겠다. 180도에서 51도 두개 빼낸 102도 빼주면 되죠. 그럼 78도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 괜찮아요? 좋아. 그럼 우리 문제 지우고 필요한 것만 한번 써보자. 현재까지 찾아놓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AOC의 크기가 78도다라는 것까지 찾아놓은 거죠. 됐니? 그걸 가지고 뭐 구해보자? 각 B를 구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각 AOC는 각 B에 대해서 외심각이 되겠지. 너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러면 각 B는 78도의 절반하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B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 78도의 절반만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39도라고 찾아줄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어때? 괜찮습니까? 내심의 정의 활용해가지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구하고 그거 가지고 두 밑각의 크기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꼭지각이 외심각이어서 각 B를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복합적인 내심과 외심의 정의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32번 문제 볼게요.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거냐? 그건 아니죠. 이거 푸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보세요.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저번에 반지름 구하란 이야기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네저번에 반지름 구해서 원의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에서 빼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결국 네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식 세울 수 있네. 2분의 1 곱하기 네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전체 둘레의 길이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수 있고 2분의 1이 약분되면서 결국 48이 24R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R 값이 2다. 즉, 네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원의 넓이 생각해보면 그 원의 넓이는 어때? 반지름의 제곱 파이하고 쓰여지니까 4파이가 될 것이고 결국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라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4파이라는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24 마이너스 4파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죠. 이거 어렵지 않았어. 근데 이 문제를 왜 그럼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했느냐? 여기 중간에 풀어놓은 과정이 이거 우리 친구들이 한 번만 했던 건가요? 아니야.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죠. 정말 여러 번 풀어봤던 직각삼각형이에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각삼각형 문제는 네저번하고 관련되면 세 변의 길이가 6이랑 8이랑 10인 경우밖에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실전 풀이를 위해서 시간들을 좀 아끼는 방법을 이걸 활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게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의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됐다면 그 결과까지도 기억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저번의 반지름이 얼마였다? 2cm였다라고 구했죠? 그죠? 이걸요. 삼각형 모양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별로 되지 않는 케이스들 중에 특정한 두 가지의 네저번의 반지름을 기억해버릴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요것과 모양이 똑같은데 크기가 좀 작은 걸 생각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너 3cm, 여기 4cm, 그리고 빗변이 5cm인 직각삼각형 생각할 거고, 그 안에

안에 4접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생각해 볼 겁니다. 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걸 찾을 건데, 당연히 이렇게 찾겠지. 2분의 1 곱하기 4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전체의 둘레의 길이 12cm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되어 질수 있고, 그렇다면 2분의 1 사라지면서 12R이 10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래요. R이 1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가 됩니다. 3, 4, 5, 1대 1cm야? 그런데 6, 8, 10으로 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로 두 배가 됐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생각. 선생님, 설마 이 변의 길이가 세 배가 되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세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생각. 딱 밀려 들어오죠? 맞아요. 됩니다. 이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몇 시간 뒤에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원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때 가면 확신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미리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경우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3, 4, 5, 1대의 직각삼각형의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야! 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길이가 두 배가 됐어? 그럼 4접원의 반지름도 두 배겠네. 길이가 세 배가 됐어? 4접원의 반지름도 세 배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세배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를 9cm, 12cm, 15cm로 세 배로 잡고 그 안에 있는 4접원의 반지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4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전체 둘레의 길이 생각할 건데, 21에다가 15 더하는 거니까요. 36cm 하고 쓰여지겠죠. 자, 이게 뭐랑 똑같더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랑 똑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2분의 1 사라지면서 36R이 9 곱하기 12, 108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R 값이 3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그래, 요 4접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다? 3cm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3, 4, 5가 기본인데 그게 1이고, 2배 되면 2 되고, 3배 되면 3 되고, 4배 되면 4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3, 4, 5cm일 때의 4접원의 반지름 1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 좋아.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1cm,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 배, 그거에 대해서 세 배, 이게 성립하더라라는 거지. 됐나? 좋았음.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삼각형 유형 많이 출제되는 게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나머지 하나의 유형 볼 텐데, 나머지 하나의 삼각형 유형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쭉한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5cm,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길이가 12cm, 그리고 네가 13cm인 경우에요. 자, 그 경우에 4접원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이 4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자, 요거 4접원의 반지름, 자, 이렇게 요렇게 잡아서 뭐 접선의 길이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넓이로 접근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구해볼게요. 자,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2분의 1에 4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되겠다. 둘레의 길이 생각하시면 또 30cm 하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0R이 60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2cm가 기본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인데, 아,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5, 12, 13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 이건 2cm야. 그럼 두배 돼서 10, 24, 26cm가 되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몇배 돼? 두배될 거야. 4cm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형태로 또 하나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요 내용까지. 뭐 정리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3, 4, 5로 주어져 있다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으로 주어져 있다면 4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유형이더라. 이거 기억하고 이게 길이가 몇 배가 되면
예전번에 반지름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몇 배씩 변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것만 외워라? 아니야, 절대. 풀이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히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또 다른 방법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좋아, 오늘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 필독 종합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인문 분야의 두 개의 글 5번, 6번, 5, 6 글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5.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라는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아니야! 라는 답을 가졌을 때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그렇죠?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 이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아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입니다. 우리 43쪽에 있습니다. 예시 살펴볼게요.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을 펼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신빙성이 높아지며 읽는 이가 흥미를 느낄 수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설명할 때 또는 주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 글에 보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빛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 색이다. 그러니까 예시가 사용됐냐를 찾아보려면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예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무엇무엇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문 다섯 번째 글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자,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이 뭐냐라는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1980년대에는 많은 이들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고정된다는 거죠. 언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틀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석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는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만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은 못 참는 무엇.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1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자, 첫 번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예인데 보죠. 유럽어에서 빛은 명사예요.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랫동안 서양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빛의 본질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과학자들한테 들어봐야 돼. 정말 명사라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물리학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런 거라고? 자, 만일 빛에 해당하는 말의 명사

네, 뭐, 좀 재밌는 주장이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색이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는 무지개색인데요. 과학적으로 7개로 정리됐죠. 빨주, 노초, 파남, 보입니다. 근데 어떤 언어권은 색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게 단순해. 그래서 두 개, 혹은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무지개색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세 번째 예죠.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많아.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니까? 이렇게 본 거죠. 즉, 같은 대상이라도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 자, 이와 같은 예가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글쓴이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이와 같은 사례들, 앞에서 제시했던 뭐 빛이나 무지개 뭐 이런 사례들, 단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전적으로 언어가 사고와 같은 과정이라거나 사고 과정이 언어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 주장은 틀렸다라는 거죠. 앞에 사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갈 접속어는 뭐가 될까요? 접속어는 앞뒤 그 내용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앞에서 사례들을 제시했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례들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만 보여준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죠. 이렇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역접으로 이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는 그렇죠. 그러나가 어울립니다. 여기에 들어갈 접속어 그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일에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사고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사고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들이 뭐, 이렇게 사고가 언어를 뭐 지배한다, 뭐,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냥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고할 때, 언어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래. 여러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와 뚝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이 그 사회로 돌아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일상의 예의를 배우고 자신이 겪은 것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사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데 언어는 배울 수가 없대요. 아니,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면 언어도 배워야지. 근데 언어는 안 된다는 거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언어 없이도 뭐할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사고해서 배우는 거죠. 생각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것은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어는 안 된다는 거야. 오, 그러네. 그러니까 반대적인 예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수 있네요, 여러분. 자, 이어서. 이처럼 아주 드물고 비정상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사고가 따로 작동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경우 있나요? 사실 수학의 여러 공식들, 언어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수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까? 저. 그런데 수학의 공식들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 수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 공식들. 처럼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 어느 부분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걸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물론 7 더하기 8은 15, 7 더하기 8은 15라고 읽기는 이렇게 언어로 읽을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읽는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식 외에도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에 도움이 없어도, 그죠? 악보에, 그림에 정확한 언어 형식이 없잖아요? 해도 수천 년 동안 자리에 대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는다는 예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6문단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양쪽의 주장인 거야. 자. 이러한 증거들이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임을 증명한다. 오히려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와, 비유적 표현 나왔어요.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래.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즉, 언어가 사고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 언어가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왜 눈에 해당하는 말이 맞냐? 눈이 많이 오는 동네니까, 그치?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화가 눈이 많이 오는 문화니까 그거에 따라서 눈을 나타내는 언어가 발전한 거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마지막 7문단에서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글쓴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의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구조도 빈칸 내용을 넣으면서 위 글의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글의 맨 앞부분에서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밝히고 있어요.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빛의 개념. 언어가 과학적 사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무지개색이나 눈에 대한 표현도 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대립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예로, 사회와 격리되었던 아이들, 교육을 통해 사회화 되지만 언어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되는데 언어랑 상관없이 사고를 한 거라는 거죠. 방정식 어때? 수학의 여러 공식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의 도움 없이도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그 분리된 것이다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더 구체화되었죠?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문화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글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계속 보고 있었죠. 이번엔 스텝 3 문제 2번입니다. 미끄러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보기를 볼까요? 쌀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관련된 단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빵 문화권인 프랑스에서는 빵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려면 알맞은 것은? 그렇죠. 2번이죠. 언어가 문화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 글쓴이는 이제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으로 가장, 관점에서 보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배경 지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배경 지식은 지문 내용보다는 문제를 풀때더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서양과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은 저맥락 문화래요. 생각을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이나 상황이 덜 중요하대. 그래서 저 맥락인 거예요. 근데 동양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우리 동양은 고맥락 문화래, 말보다는 말을 하는 맥락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 상대방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말 자체의 의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양, 아니, 괜찮아요 하는 표현, 거절,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간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즉, 우리는 한번 좀 거절하는 그런 겸양의 문화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화를 할때 눈치로 맥락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걸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절은 그 새우젓 같은 건 없겠죠. 채식을 하시니까요. 새우를 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좀 어디에 가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실은 안 되는 건데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치가 중요하다. 고맥락 문화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눈치의 정수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 어떤 작가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고맥락 문화인지, 그 눈치가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게 국어 시험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항상 보면 이 글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글쓴이가 담아놓은 의도가 뭐냐, 주제의식이 뭐냐, 이런 걸 찾아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등장인물이 어떤 뭐 얘기하고 사건 속에서 뭐 경험하고 이런 건데 그 안에 숨겨놓은, 담겨있는, 우리 추론적읽기에서도 했잖아요. 그 안에 숨겨놓은, 생략된 것까지를 파악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맥락을 중요시하면, 눈치를 중요시하면, 국어 문제도 그러냐? 라는 그, 말을 재밌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 쌓아봤고요. 그러면 문제, 아니 지문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 또 바운더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네요. 보죠. 과잉 친절을 베푸는 A, 관계에 소유욕이 강한 B,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C. 어때? 다 별로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실 때 이런 세 부류는 다 피해야 돼. 그래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다시 말해, 그들의 관계는 자아와의 균형을 잃었고 일방적이야. 즉, 이 셋의 공통점.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조절해주는 바운더리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 이게 바로 뭐냐? 그렇죠. 바운더리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그잘 발달하지 못하면 타인인데 뭐 지나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또는 타인인데 지나치게 응? 내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1문단에서는 바운더리 이상의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의 몸이 피부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확인하듯, 그쵸? 어디까지가 우리 몸이야? 그러면 피부까지. 뭐 옷을 입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쵸? 피부야.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다. 자,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라고 하네요. 바운더리의 뜻이 나와 있죠? 바운더리.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답니다. 자, 바운더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째. 자타식별의 기능입니다. 자는 나고 타는 나 아닌 거예요. 그것을 식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바운더리다. 첫 번째 기능이죠. 외부 대상과 자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소유, 역할, 책임 등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것까지를 다 가리키는 게 바로 자타식별의 기능. 바운더리의 기능입니다.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상대를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생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딱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2문단입니다. 바운더리 개념 나와 있고 바운더리의 자타식별 기능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능 나오겠죠. 자기보호의 기능이다. 자, 바운더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죠? 바운더리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의 바운더리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위험할 때는 알람을 울려 바운더리를 닫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운더리를 잘열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보호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한데?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거절하겠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막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3문단 바운더리의 자기보호 기능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바운더리의 기능 세 번째. 상호 교류의 기능이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인간에게 교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당연히 사회 안에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대상에 따라 개방의 정도는 달라야 되죠. 그죠?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상호 교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 표현의 기능이 있네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에요. 자기 표현의 기능. 뭘까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사람의 개성을 반영하듯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정, 말투, 몸짓, 자세 등도 상대에 대한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대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내적 상태를 잘 반영해서 바깥으로 표현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크게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자기 표현의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결국 그런 바운더리가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아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바운더리와 이와 반대로 교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직된 바운더리. 그러니까 양쪽 끝 극단이 다 그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희미한 바운더리 그리고 경직된 바운더리 모두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입니다. 영양실조와 비만이 모두 병이죠. 양쪽 극단 다 병입니다. 관계의 건강함 역시 늘 양면성을 살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뭔데요? 자아를 보호하면서 남과 교류하는 것. 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남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또 남과 교류하는 것이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면서도 남과 교류를 잘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야. 이게 희미한 바운더리겠죠. 자기 보호에 매달리느라 상호 교류를 하지 못해 경직된 바운더리겠죠. 그래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제 충분한 만족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또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이었습니다. 6문단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죠. 그렇죠? 나는 과연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또 인간관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는 좀 건강한데 누군가와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저기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자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어디인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바뀐대요. 없는 거일 수도 있대요.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바운더리를 보다 보니까 자아의 바운더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비문학 독해. 정말.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재밌죠?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1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한자의 뜻을 참고하여 단어의 의미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지각이라는 한자어와 감지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지각은 지가 알다란 뜻이고 각은 깨닫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아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겠죠? 단어의 뜻은 알아서 깨달음입니다. 자, 감지는 느끼다라는 뜻의 감자와 알다라는 지자. 그러면 느껴서 알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맞아요.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감지는 느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뭔가 딱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자 갑자기 이게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불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조명이 잔뜩 켜져 있어.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는 정말 암흑천지가 돼요. 여긴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떻게 너무 두렵죠. 이때 어디서 불빛이 희미하게 쫙 보여. 아 저기 불빛이다. 눈이라는 시각기관 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빛이다 라는 걸 알았죠. 이건 빛을 감지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저기 빛이야? 그럼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걸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각이에요. 감지와 지각의 뜻 언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지를 통해서 그 다음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어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 스텝 2의 3번입니다. 이 글은 바운더리 여러 가지 기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한대요. 이 기능이 바로 자타식별

0: 기능이죠. 자, 두 번째,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기능이고요.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외부와 교류하게 합니다. 상호 교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적 상태를 반영하여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네 개의 기능이 있다. 나요. 이어서 볼게요. 스텝 3, 1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뭐라 그랬죠? 결국 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없으면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자, 자아의 바운더리란? 내용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이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있다.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맞네요. 자, 이어서 2번. 바운더리 어떤 기능을 하는가? 2문단에서 자타식별 기능, 3문단에서 자기보호 기능, 4문단에서 상호교류의 기능, 5문단에서 자기표현 기능까지.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었어요. 있네요. 자, 이어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 답 찾을 수 있나요? 6문단에 있습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에서 찾을 수 있죠. 자, 4번.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없어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죠? 이어서 5번. 바운더리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운더리 이상이 생긴 경우 A, B, C의 경우로 이 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단에서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뭐 희미한 바운더리, 경직된 바운더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답은 그렇죠.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는 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고맥락사회, 저맥락사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배경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죠. 동양과 같이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을 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개인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고맥락사회라고 한다. 그에 비해 서양처럼 인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집단과 개인을 구분하는 사회를 저맥락사회라고 한대요. 동양인의 경우 그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 이런 이유로 고맥락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양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공동체의 문화, 우리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걸 찾아볼까요? 답은 3번이에요. 서양에 비해 동양, 고맥락 사회라고 했죠.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겠군. 그렇죠?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말을 항상 삼가야 돼. 말 잘못하면 안 돼. 그 말이라는 게 내 개성을 보여주는데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틀렸을까? 저맥락 사회, 서양이죠.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남들과 교류하는 걸 우선시 아니죠. 자신 표현하는 걸 더 우선시하고요. 고맥락 사회, 동양이죠. 바운더리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뚜렷하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동양에 비해 서양, 저맥락 사회입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희생해 아니죠.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점. 틀렸고 동양, 서양 모두 바운더리를 개방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집단의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맥락 사회죠. 서양은 저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경계,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를 뜻해요. 지문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간되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어휘는 식별입니다. 분별하여 알아봄이란 뜻이에요. 자타 식별의 기능, 자와 타를 분별해서 알아보는 기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문 분야의 마지막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0: 반갑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데이 13 쇼핑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다들 도전해 보셨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 fly in the sky and move very quickly. 하늘을 날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이것은 그렇죠. Airplane,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비행기죠. 자, 2번은요. I have two wheels. 나는 두 개의 바퀴가 있고요. You can ride me with your feet. 당신의 발로 저를 탈수 있어요. 바로 정답은 bicycle, 자전거가 되죠. 자, 이두 정답은 여러분이 plane 또는 bike라고 써도 둘다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쇼핑과 관련된 단어들을 본다라 그랬죠? 지금 잘 보면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면 되는데요. 자, 지금 나에게 있는 예산은 $5야. 그쵸? 저에게는 $5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cap cost $10. 모자는 $10이고요. a pen cost $2. 펜은 $2입니다. 지금 가격이 다르죠? 자, 이때 cap은 나에게 빈칸이다. 자, 그리고요. The pen. 펜은 나에게 빈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펜을 빈칸할 수 있다. 자, 우리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들 오늘 다 살펴볼 겁니다. 한번 가격을 잘 비교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301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hop. 발음해 볼까? shop. shop. 가게라는 의미가 돼요. shop. 명사로 가게, 유의어로는 store 있어요. store. 마찬가지로 가게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는 쇼핑하다. 자, 두 가지 품사가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shop, 가게, 쇼핑하다. 자, 동사로 쓸때 3단 변화 한번 볼게요. shop, shopped, shopped. 자, shop이라는 단어는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줍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그 거리는 흥미로운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다. The streets were full of interesting shops. 이때는 흥미로운 가게들, 복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shops, s를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자, 쇼핑하러 가다는 우리가 go shopping이라 그래요. go shopping. 우리가 go라는 동사 뒤에 그리고 동사 ing를 써주면 무엇을 하러 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buy 발음해 볼까요? buy, buy 사다란 뜻이에요. 사다, 사주다. 나의 아빠는 나에게 새 자전거를 사 주었다. 자, 지금 buy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요. 과거형은 어떻게 된다? bought가 돼요. 그쵸?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면 buy, bought. bought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My bought bought. My dad bought. 아빠는 사주셨다. A new bike for me. 나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신 거죠. 자, buy, 사다, 사주다란 뜻인데요. buy 뒤에 우리가 er를 붙이면, 그치, 구매자 또는요, 매수자란 의미가 됩니다. buyer이라고요, buyer. 구매자.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sell. 자, 발음해 볼까요? sell, sell 동사로 팔다란 뜻이야. 팔다. 자, 이것도 동사의 3단 변화 한번 볼게요. sell, sold, sold, sell, sold, sold.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예문 보면 우리는 그날 딱한대 컴퓨터를 팔았다라고 해요. 자, 팔았다. sell의 과거형 써보겠습니다. We sold. We sold only one computer that day. Sold, 팔았다. 자, 그 다음에 sell 뒤에 er이 붙으면요. 명사로 판매자가 돼요. seller. seller. 판매하는 사람, 판매자가 되겠고요. 반의어는 방금 우리가 봤던 buyer, 구매자예요. seller, 판매자, buyer, 구매자. 자, 그리고 sold out. 이런 표현 여러분 종종 봤죠? sold out. 다 팔렸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매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old out, 매진.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money입니다. money. 자, 발음해 볼까요? mone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이죠, 돈. 돈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의 아버지는 두바이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His father made a lot of
많은이에요. A lot of money가 되죠. His father made a lot of money in Dubai. 자, 그래서 여기서 money라고 하면 돈이 되겠고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정보 한번 볼게요.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쓴다? 단수로 씁니다. 단수. 자, 무슨 말이냐? monies.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money는 그냥 a lot of money. 많은 돈. 아니면 some money. 약간의 돈.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관련된 표현들 좀 볼게요. 돈을 벌다라고 할 때는 make money 또는 earn money라고 해요. make money, earn money. 자, 그리고 돈을 쓰다는 spend라는 동사를 써서 spend money라고 합니다. spend money, 돈을 쓰다. 자, 다음 cash. 자, 발음해 볼까요? cash. cash. 현금이란 뜻이요. 현금. 현금으로 내실래요? 신용카드로 내실래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Will you pay in cash? Or 또는이죠. Or by credit card. Cash or by credit card. Credit card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Cash는 현금이죠. 현금. 자, 다음 coin. 자, 발음해 볼까? coin. coin. 동전이란 뜻이죠. 동전. 자, 그의 돼지 저금통에는 많은 동전들이 있다. There are many coins in his piggy bank. piggy bank는 이제 돼지 저금통입니다. 자, coin 동전이고요. 지폐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 bill이라 그래요. bill. 명사로 지폐가 됩니다. 지폐. 자, 다음은 dollar이 나와요. dollar. 발음해 볼까요? dollar. dollar. 자, 미국에서 쓰는 화폐 단위죠. 달러입니다. 자, 나에게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 I have a $100 bill. 자, 아까 bill 무슨 뜻이라고요? 지폐란 뜻이죠. 지폐. A $100 bill. 100달러짜리 지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은 card가 나와요. card. 발음해볼까? card. 말 그대로 카드 또는요. 카드 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는 운동화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He bought his sneakers with a credit card. 자, 카드는 그냥 카드인데 credit card는 신용카드라는 의미가 돼요. 신용카드.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get. 자, 발음해 볼까요? get. get.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받다, 얻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유형으로는 receive가 있어요. receive. 마찬가지로 받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면 get, got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뭐 두 가지가 나와. got도 있고 gotten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과거분사로 쓸 수 있어요. get, got, got. get, got, gotten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녀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갖고 싶어 한다. She wants to get이 되죠. She wants to get a new cell phone. 자, get, 받다, 얻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자, 그 다음은 take. 자, 발음해 볼까요? take. take. 자, 이 take도 정말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동사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지고 가다란 뜻이 있어. take, 가지고 가다. 자, 그 다음은 뒤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타다. 자, 그리고 또 걸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뒤에 시간이 나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이렇게 됩니다. 자, 나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라. 이럴 때 우리는 take라는 동사를 쓰죠. 자, 이때 take는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가 돼요.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 자, 지금 아래 보면은 아까 전에 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 했죠. Take a taxi. 뒤에 택시가 나오면 take a taxi. 택시를 타다. 자, 그리고 뒤에 시간이 나오면요. Take an hour. 이때는 걸리

시간 뜻이에요. take an hour. 한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pay. 발음해 볼까요? pay. pay.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보수, 봉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동사, 명사 두 가지 품사가 있다. 자, 동사의 3단 면화 볼게요. pay, paid, paid. pay, paid, paid.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녀는 기차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자, 지불하다는 pay가 되죠. 그런데 didn't니까. 그쵸? She didn't pay. 그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for the train ticket. 기차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자, pay, 지불하다. 명사로는 보수나 봉급이 된다. 자, 그 다음, cost. 발음해 볼까요? cost. cost. 첫 번째로는 비용이 뭐뭐이다. 동사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비용, 경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cost의 3단 변화. 형태가 다 똑같아요. cost, cost, cost.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예문 보면 너의 여행은 경비가 얼마 들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How much did your trip cost? 자, 이때 cost는 비용이 뭐뭐인이라는 동사 의미가 되죠. How much did your trip cost?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다음 313번이죠. spend요, spend. 자, 이 단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중요한 동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spend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spend, 돈을 쓰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간을 보내다. 자, 동사의 3단 변화 보면 spend, spent, spent가 된다. spend, spent, spent. 자, 예문 볼까요? 그는 게임 아이템에 많은 돈을 썼다. He spent가 되죠. 썼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줍니다. He spent a lot of money on game items. 자, 여기에는 spent 뒤에 a lot of money, 돈이 나와요. 이때는 돈을 쓰다의 의미의 spend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아래에 보면 spend 뒤에 돈, 시간,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무엇을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쓰다,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방금 우리가 본 예문처럼 spent a lot of money on game items. on 뒤에 명사를 쓰는 경우에는요. 아, 돈이나 시간을 어디에? 그렇지. 무엇에? 돈이나 시간을 쓰다 또는 보내다. 명사에 돈 또는 시간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spend는 아, 돈을 쓰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보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출납원. 한마디로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cashier. 자, 발음해 볼까요? cashier. cashier. 자, 출납원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The cashier asked me some questions. 그쵸? asked me some questions.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cart. 발음해 볼까요? cart. cart. 말 그대로 수레 또는 카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쇼핑 카트는 어디에 두나요? Where can I put this shopping cart? 자, 쇼핑 카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쇼핑할 때 쓰는 그 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cart, 카트나 수레. 자, 다음은 store이 나와요. store. 발음해 볼까요? store. 아까 우리가 유효로 봤었죠? 바로 가게 상점이고요. shop의 유효였습니다. 자, 그리고 store, 동사 의미도 있어요. 동사는 무엇을 저장하다라는 뜻이 돼요. store. 그리고 이때 유효는 save입니다. save. store, save. 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 Mom often buys things from second hand blank. 자, 여기서 second hand라고 하면 중고예요. 즉, 중고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 second hand store. 중고 가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317번이죠. item입니다. item. 발음해 볼까요? item. 품목 또는 물품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항목이란 뜻이 있어요. 자, 품목이나 물품일 때는 유형으로 thing 또는 stuff가 있죠. thing, stuff. 자, 우리는 판매용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many items. 자, 복수 형태로 씁니다. For sale. 자, 여기서 for sale은 판매용

물품이라는 의미가 돼요. Items for sale, 판매용 물품. 자, 다음 단어는 clerk예요. clerk 발음해 볼까요? clerk, 점원, 판매원. 자, 유형어로는 salesperson이 있어요. salesperson. 마찬가지로 판매원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점원은 the clerk showed another sweater to us. 우리에게 또 다른 스웨터를 보여주었다. clerk, 점원, 판매원. 자, 다음은 customer입니다. customer. 자, 발음해 볼까요? customer. customer. 고객 또는 손님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buyer, 그쵸? 구매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consumer 있어요. consumer. consumer. 소비자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뜻 적어 드릴게요. buyer, 구매를 하는 사람, 구매자. 그리고 consumer,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유의어로 같이 나오는 거죠. customer, 고객 손님이에요. 자, 한 고객이 complained about the service. 서비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A customer. 고객이 되는 거죠. A customer complained about the service. 자, complain. 불평했다란 뜻이 왜요? complained. 불평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receipt. 자, 발음해 볼까요? receipt. 영수증이야. receipt. 자, 지금 선생님이 피 발음했나요? 네, 피 발음하지 않았어요. 피는 무음 처리해서 그냥 receipt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 설명 나와 있죠? 자, 피는 무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냥 receipt가 되는 거예요. 자, 영수증을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저 영수증을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래에 보면 bill이라는 표현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Can I have a bill? bill은 계산서 또는 청구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비용을 지불한 뒤에 받는 영수증이랑 다른 거죠. 계산서 청구서는 아, 내가 이만큼 돈을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리시트는 비용을 지불한 뒤에 받는 그 영수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다음 price. 자, 발음해 볼까요? price. price. 가격입니다. 가격. 그 배낭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What's the price of the backpack? What's the price of the backpack? 배낭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물건에 붙은 가격표는 price tag라고 해요. 자, 태그를 붙여서 price tag, 가격표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cheap. 자, 발음해 볼까? cheap. cheap. 싼이란 뜻이요. 값이 싼. The e-books. 자,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더 싸다. The e-book is cheaper. Cheaper than the paperback. Paperback. 종이책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적은 요 cheaper than은 우리가 비교급 표현이다라고 해요. cheap, 싼인데요. cheap 뒤에 er이 붙어서 더 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cheaper, 더 싼이고요. 뒤에 than이 붙으면은 아, 뭐뭐보다 더 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cheaper than 뭐뭐보다 더 싼. 자, 이어서 다음 expensive. 자, expensive 발음해 볼까요? expensive. 자, cheap 값이 싼. expensive 비싼이라는 의미가 돼요. 값이 비싼이고요. 유형어로는 costly도 있어요. costly. 네, 비싼이란 뜻입니다. 자, 요즘 딸기는 매우 비싸다라고 하네요. These days, strawberries are so expensive. Strawberries are so expensive. 딸기는 매우 비싸다. 자, 다음은 sale입니다. sale. 자, 발음해 볼까요? sale. sale. 판매 또는 할인 판매가 있어요. 할인 판매. 자, 할인 판매는 다음 금요일에 시작한다. The sale이 되겠죠. The sale starts next Friday. 자, 여기서 sale, 할인 판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도 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for sale이에요. for sale. for sale, 판매 중인이란 뜻이요. for sale, 판매 중인. 자, 그럼 앞에 not이 붙으면 뭘까요? 그쵸? 판매 중인 게 아닌 거죠. 즉, 비매품이란 뜻입니다. Not for sale, 비매품. 자, 그리고 on sale 있어요. on sale. 이건 할인 중인이란 뜻이에요. 할인 중인. 네.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choice. choice. 네, 마지막 단어죠. choice. 선택이에요, 선택. 그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She had to make difficult choice. She had to make difficult choice. 어려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choose 동사죠. choose는 선택하다. choice는 선택. make a choice.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make a choice. 선택하다. choose. 선택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 쇼핑과 관련된 단어들 봤는데요. 특히나 좀 어려운 동사들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도 있었어요. 이 의미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자, 지금 먼저 가로 퍼즐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로의 3번은 그림 힌트. 그렇게 100원짜리 동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동전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coin이라고 합니다. coin. 그래서 가로에 coin, 동전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자, 4번은 buy, 사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것의 반대어로는 사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팔다가 되겠죠. 자, 팔다는 sell 있어요. sell. 자, 어딨죠? sell. 여기 있네요. buy, 사다, sell, 팔다. 자, 다음 5번은 a piece of paper. 자, 종이인데요. 어떤 종이에요? That shows what you bought. 자, 당신이 무엇을 샀는지 보여주는 종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물건을 산 뒤에 무엇을 받아요?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은 receipt예요. receipt. 자, 지금 발음과 그리고 스펠링이 좀 다른 단어였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5번에 Receipt. 자, P는 발음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Receip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7번.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같은 의미로 How much does it blank? How much does it cost?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cost. 비용이 뭐뭐이다. 이런 의미였죠. How much does it cost? 자, 7번은 여기 있네요. 자, 비용이 뭐뭐인 cost. 자, 마지막 8번은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요. 반이어는 그쵸. 비싼이 되죠. 비싼은 expensive. expensive. 비싼. 자, 이렇게 우리 가로 퍼즐 한번 완성해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서 세로 퍼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로 1번에 보니까 Korea, 한국의 화폐 단위는요. 원이죠. 그쵸. 원이 되겠고요. US, the US, 미국에서는 그치, 달러를 쓴다라고 아까 봤습니다. 자, 그러면 dollar이라고 적어볼게요. dollar. 자, 2번을 가보면 동사로는 choose. 방금 우리가 봤죠. 선택하다. 자, 명사로는 그렇죠. 선택, choice입니다. choice. 자, 2번이죠. choice. 선택이라는 명사다. 자, 3번은요, a blank buys things at a store. 자,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는 사람입니다. 고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고객은 customer이죠, customer. 자, 3번에 customer. 네, 고객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그림 힌트인데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치? 카트예요, 카트. 카트는 cart. 네, 이렇게 써줍니다. cart, 카트. 자, 마지막. go, went. 자, 지금 동사인데요.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과거형 paid가 있어요. paid는 원형은 어떻게 될까? pay죠, pay. 자, 지불하다. pay예요. pay, 현재형이고요. 과거형은 페이드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까지 다 열심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장으로 가서 데일리 프랙티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다음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해보시오 라고 하네요. 자, 1번 보면 캐시가 나와요. 캐시. 무슨 의미일까? 캐시. 그쵸, 현금이죠, 현금. 캐시, 현금이다. 자, 2번에 expensive.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에요. 값이 비싼. 자, 3번은 cashier, cashier. 출납원,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었죠. 출납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tem, item. 네, 어떤 품목 또는 물품이란 뜻이었고요. 마지막에 clerk, 점원 또는 판매원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비로 한번 가.

0: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은 고객 서비스 센터이다. 고객은 customer이라고 했죠. customer. customer service center이라고 하죠. customer. customer service center. 자, 2번은 청구서의 비용을 지급하다예요. 지급하다 또는 지불하다라는 동사. 그쵸. pay가 되죠. pay. pay the bill. pay the bill. 자, 3번은 비매품이에요. 자, 팔지 않는 겁니다. 비매품. 이럴 때 우리는 not for sale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for sale. 판매 중인 거고요. not for sale. 비매품입니다. 비매품. 자, 4번은 선택하다가 있어. 선택하다. 그냥 choose라는 동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표현도 쓴다라고 배웠는데. make a choice. make a choice. 선택하다. 자, 마지막 5번이죠.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얻는다. 즉,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점원, 가게들을 보면은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외국에 가면 buy one, get one free라는 표시로 많이 나와요. 이때 buy를 쓰면 되겠죠.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즉, 원 플러스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C로 가서 우리말 뜻을 보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에 여기 영수증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영수증은 뭐라고 한다? receipt라고 하죠. Here's the receipt. 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까 낱말 포즈에도 나왔고 지금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스펠링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P는 묵음 처리해서 우리가 발음을 한다라는 것도 잘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내가 그 케이크를 만드는데 약 3시간이 걸린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때 spend라는 동사를 쓴다라 그랬죠. I spend가 돼요. spend. I spent about 3 hours. 대략 3시간이 걸려요. Making the cake. 케이크를 만드는데. 자, 만약에 spend 뒤에 돈이 나오면, 그치? 이때는 돈을 쓰다라는 의미다라고 했죠. 자, 3번은요. 저 재킷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What's the price? 가격은요, price죠. What's the price of the jacket? 네, 이렇게 3번까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가게에서 한복을 빌렸다. They borrowed handbook from the, 자, 가게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S로 시작해. 두 가지 단어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뭐가 떠올라요? 그치, shop이 있어요. shop. from the shop. 자, shop도 가능하고 또 유형으로. store이 있었죠. 자,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합니다. shop, store. 자, 5번은요. 일본을 여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How much does it cost? 라고 질문을 할수 있죠. How much does it cost to travel to Japan? 일본을 여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질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쇼핑과 관련된 25개의 단어들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보면은 캡은요. $10, 펜은 $2고요. 나의 예산이 중요하죠. 나는 몇 달러가 있다? 그렇지. I have $5. 자, 이때 the cap is too blank. The pen is blank.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펜을 빈칸할 수 있다. 요세 가지 빈칸을 잘 채워서 오늘도 열심히 열공 인증한 거를 여러분이 월드 미션 답을 통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저 오늘도 어려운 단어가 많았어요.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고 나만의 복화 노트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한생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유닛 2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또 새로운 유닛을 들어갑니다. 유닛 3는 School and Work Life이라 해서 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과 관련된 단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 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죠. School, 학교와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기 발음 기호에 있는 강세 표시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제2강세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게 1강세입니다. 그래서 elementary, elementary 이렇게 읽어줄 수 있죠. elementary 하면 기초의, 초등의 라는 뜻이라서 우리 초등학교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sister goes to Boram Elementary School 하면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element 하면 이건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elementary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elementary school이라고 부른다. 한편 영국에서는 primary school이라고 부릅니다. primary 하면 원래는 뭐 주요한 이란 뜻도 있지만 기초에 또는 초등에 라는 뜻도 있어서요. 아, 이렇게 primary school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period. 자, period라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문장 맨 끝에 붙는 이 마침표 있죠? 마침표를 period라고도 하는데 이제 학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 또는 교실을 나타낼 때 period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은 종이 울리자 끝났다. The period ended when the bell ra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class timetabl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에도 아마 학급 시간표가 붙여져 있을 텐데 이 각각의 1교시, 2교시, 3교시를 perio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 1교시 first period, 2교시 second period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의 강세, semester. semester 하면 학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1년에 두 학기가 있습니다. Our school has two semesters a year. 그래서 여러분 그럼 1학기는 first semester, 2학기는 second semester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제 중고등학교에 학기제가 적용이 돼서 1학기, 2학기로 나뉘는데 또 다른 단위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quarter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quarter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엔 1년을 4개로 나눠서요. 계절별로 spring, summer, fall, winter, quarter 이런 식으로도 나눈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project. 자, project 하면 말 그대로 과제 또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의미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라고 할 때는 work on a projec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ork on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작업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서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late. 여러분들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죠. late 하면 늦은, 지각한 이란 형용사도 되고 또는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반대말로는 early 하면 이것도 이른 또는 일찍이 돼서 early도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 알렉스가 버스를 놓치면 그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He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아 어디에 늦다라고 할 때는 뒤에 for를 써서 be late fo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 late가 들어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하면 better late, 차라리 늦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우리 영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 Better late than ne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task. task 하면 어떤 일 또는 과업을 얘기하는데요. 팀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It is not an easy task to lead a team.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우리 task라는 단어와 자주 쓰이는 동사들 있습니다. complete a task. complete 하면 완성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일을 완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assign은 이제 배정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assignment라는 명사형은 이제 과제라는 뜻이 일단 있고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는, 배정해 주시는 그런 과제 또는 이제 배정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들 vocab 플러스에 비교되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task는 해야 할 일, 맡은 일이란 의미로 학교뿐 아니라 일상 직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제예요. 꼭 학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일, 과제를 표현할 때 task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 homework는 말 그대로 숙제죠. 집에서 하는 숙제, 학교 수업과 관련된 과제 또는 숙제를 말한다. 한편 assignment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사가 공식적으로 내주는 그런 과제를 말합니다. 특히 보고서, 발표, 에세이와 같은 비교적 정해진 형식이 있는 과제를 assignment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due. 자, due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예정된, 마감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되겠는데 예문 보시면 그 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이다, 월요일까지다 라고 할 때 The report is due next Monday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감일을요, due 뒤에다가 써줄 수 있어요. 요일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날짜로 얘기한다면 그때는 전치사 on을 같이 써서요. The report is due on July 2nd 하게 되면 그 보고서는 7월 2일까지 마감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력에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due date 하면 마감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deadline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due to 라는 형태로요. 예를 들어 날씨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We couldn't go outside due to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due to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저음절에 일강세를 두고 summarize. 자, summarize 하면 요약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ummary 하면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summarize 하면 요약하다가 되는데요. She summarized the article. 그녀는 그 기사를 요약했다. In one paragraph. 한 단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발음 주의해서 읽어볼까요? row, row 이렇게 오 발음으로 읽어주는데요. 자, 일단 명사로는요, 줄이나 열, 좌석 줄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동사로 쓰여서요, 노를 젓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헬스장에 보시면 rowing machine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노를 젓는 그런 운동하는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In a row 하면 이건 연속으로 한 줄로 라는 의미가 되고 또 영화관 같은 데 가면요. 뭐 F열, 뭐 몇 번 좌석이라고 할 때 row F, seat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특히 교실에서는 이렇게 책상이 쭉 배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로줄을요, row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로줄은요? 세로줄은 우리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column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줄은 column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절에 강세 두고 읽어볼까요? behavior. behavior 하면 행동,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행동이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 his behavior shows his character 이런 문장이네요. 여기 들어있는 behave라는 단어는 동사로 행동하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앞에다가 만약에 miss를 붙여주게 되면 misbehavior 이건 나쁜 행동을 말해요. 뭔가 행동이 miss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ifficulty. 자,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이라는 명사예요. difficult 하면 어려운이잖아요.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것이 difficulty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자주 쓰이냐면 이 표현 알아두시면 돼요. have difficulty in ing 또는 in을 빼고 have difficulty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I'm having difficulty solving this math problem. 이런 식으로 이 뒤에는 ing, 동명사 형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continue. continue 하면 어떤 일이 계속되다 또는 계속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드라마 끝날 때나 애니메이션 끝날 때 to be continued 이런 문구 보신 적 있나요? 이 표현은 이제 뭐 잡지의 연재 글이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라는 뜻으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다. 이제 다음 화에 계속될 예정인 이란 뜻이라서 그때 continue가 계속되다,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continue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된다는 거. 나는 계속 공부를 했다, 공부하는 걸 계속했다 라고 할 때 I continued to study 해도 되고요. I continued studying 해도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educate. 자, educate 하면 교육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teach가 있는데 우리 교육하다, 한 사람을 뭔가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다 라고 할 때 educate 쓸 수 있어요. 우리 관련된 단어 같이 알아두시면 education 하면 교육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거기에 al 붙여서 educational 하면 교육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educator 이렇게 OR로 붙여서 하면 이때는 교육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연관 단어들 같이 알아둘게요.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듬절의 강세를 두고 advise. 자, advise 하면 이건 충고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사 형태랑 명사 형태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철자가 다르잖아요. 동사형은 이렇게 S로 써주고 명사형은 이렇게 C로 써준다는 거. 그런데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는 Z 발음해줍니다. Advise, advise 이렇게 조금 더 무거운 발음이 나고요. 한편 명사는 S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이라고 할 땐 조금 더 가볍게 advice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쉬라고 권했다, 충고했다 라고 할 때 The doctor advised him to res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누구에게 무엇하라고 조언하다 할 때는 advise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를 써줘요. 덩어리 표현으로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보니까 클래스 타임테이블, 학급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1교시에 화살표 표시가 있네요. 우리 교시라는 뜻의 단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period. period 하면 수업 시간, 교시였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오른쪽과 같이 짧은 글로 요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요약하다 라는 뜻의 단어는요? 정답은 summarize, summarize 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우리 가르치다 라고 할 때 teach 말고도 또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육하다 라는 뜻의 단어, 정답은 educate. educat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ounsel. 자, counsel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추가 단어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counselor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담하는 사람, 상담가. 그리고 counseling 하면 상담을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counsel이다. 조언하다 또는 상담을 하다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조언, 충고,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She counseled him about his future plans. 해서 그녀는 그에게 조언을 했다, 상담을 해줬다 라고 할 때 counsel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는 유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bulletin. Bulletin 하면 공고 또는 게시물을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벽에 붙은 공고를 읽고 있다. Students are reading the bulletin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 게시판을 뭐라고 하냐면 공고가 붙어있는 보드판이니까 bulletin boar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공고는요, 또 note

notice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tice 하면 이제 공고문, 공지, 안내 이런 뜻이 되고 또 notice 같은 경우엔 다른 뜻도 있어요. 주목이란 뜻도 있습니다. take notice 하면 주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체가 동사로도 쓰여요. 알아차리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나는 변화를 알아차렸다. I noticed the chang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 두 단어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award. 자, award 하면 상을 얘기합니다. 유의어로 prize도 이제 상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어떤 상 같은 것을 수여하다라는 의미로요. 자, 이번 보시면 그 감독은 음악상을 받았다. The director received an award for music. 그래서요, award란 단어는 reward라는 단어, reward란 단어와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Reward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보상을 얘기하죠. 한편 award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공식적으로 받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여하는 그런 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cholarship. 자, scholarship 하면 이건 장학금이란 뜻이네요. 여기 보시면 scholar 하면 원래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학문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scholarship 하면 장학금이란 뜻이 된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assembly. assembly 하면 여러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assemble 하면 동사로 모이다 또는 조립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assembly 하면 명사로 학교 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조회에서 말씀하셨다. The principal spoke at the school assembly. 우리 assembly는요, 여러분이 교실에서 맨날 갖는 아침 조회 그런 거 말고 이제 대강당 같은 곳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하는 그런 조회를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하는 아침 조회는 뭐 이제 morning home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단어다. assembly 하면 그래서 조회도 되고 또는 집회나 모임이란 뜻도 되고요. 또는 어떤 것을 조립하는 것, 조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progress 또는 progress인데요. 자, 우리 progress라고 하면 이건 진전 또는 발전을 얘기해요. 동사로 쓰이면 이제 진전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 회사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Our company made great progress 이런 식으로 아 진전을 이루다라고 할 때 make라는 동사 사용하네요. make progress로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attend. attend 하면 참석하다, 학교에 다니다, 출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be absent 하면 결석하다가 되겠고요. 수업에 출석하다 라고 할 때 attend clas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beyond. 자, beyond 하면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예문 보시면 그 답은 나의 지식을 넘어선다 라고 할 때 The answer is beyond my knowledge. 나의 지식 너머에 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우리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죠. Do one's best.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once 자리에 어떤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피곤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Even though she was tired, she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할 때는 또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네요. Did. 그 다음에 그녀의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의미로 did her bes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거예요. I will do my be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hand in. 자, hand in 하면 제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제 같은 걸 제출할 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나는 제 시간에 숙제를 제출해야 된다. I must hand in my homework on time. on time 하면 또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가 되고요. 다음 표현 보시면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에서 attention은요, 주의 또는 관심, 주의 집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pay attention to 무엇 하면 무엇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Please pay attention to the lecture. 우리 친구들 강의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라고 할 때 pay attention to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볼게요. Take part in. Take part in 하면 어떤 것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파트, 부분을 담당하는 거니까 참여하다. 우리 유의어 같이 알아두세요. Take part in은 participate i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것도 무엇에 참여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Join도 참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join은 그냥 쓰고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붙여주고 한편에 take part나 participate은 그 뒤에 in을 이렇게 붙여주네요. 자, 우리 예문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에 참여한다. Many students, 그 다음에 take part in sports clubs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many students participate in sports clubs 또는 many students join sports club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볼게요. Sign up for. Sign up for 하면 무엇을 신청하다, 특히 가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우리 어떤 것에 신청하고 가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서명을 맨 끝에 한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he signed up for a volunteer program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가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참여하다를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같이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attend 같은 경우엔 수업, 회의 행사에 참석할 때 쓰는 건데 이건 그냥 출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로 attend class 하면 수업에 출석하다, attend a meeting 하면 회의 같은 것에 참석하다가 되겠고요. 한편 take part in 하면 이건 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 특히 좀 능동적인 참여를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면 take part in a student council 하면 이제 학생의회, 즉 학생회에 참여하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라고 할 때 take part in을 쓰는 거예요. 한편 우리 sign up for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에 신청해서 참여할 때, 즉 이름을 적고 등록하는 단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Sign up for a club 하면 이건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gn up for는 그냥 가입하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Drop out. Drop out 하면 탈퇴하다, 그만두다 또는 중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quit 하면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의어로 보면 되겠는데 그는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He dropped out of school in his second year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꼭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두다라고 할 때 He dropped out of the progra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두 단어를 붙여서요. drop out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중퇴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사라진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화면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단어가 사라질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 세트 드릴게요. Do one's best, beyond, sign up for. 잘 외워보시고요.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단어가 사라졌나요? 정답은 바로 Do one's best.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다음 두 번째 단어 세트 드릴게요. 이번엔 네 개입니다. 잘 외워보세요. Counsel, attend, hand in, take part in. 자, 이제 이 중에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단어가 사라졌나요? 정답은 바로 attend. attend 하면 참석하다 라는 의미였죠. 다음 마지막 세트 드릴게요. 이번엔 다섯 개예요, 여러분. Bulletin, Notice, Progress, Award, Scholarship. 이제 이 중에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단어가 사라졌나요? 정답은 바로 Progress. Progress 하면 진전, 발전이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요.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빈칸에 알맞은 글자 써볼게요. 1번에 초등의이란 뜻의 단어, 우리 첫 번째 단어였는데요. Elementa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Elementary, 초등의, 기초.

조의란 뜻이 있었고요. 다음 이번에 교시 또는 기간이란 뜻의 단어는 perio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과제라고 할 때 우리 task 말고도 homework 말고도 어떤 단어 있었죠? A로 시작하는 단어 assignment 이렇게 철자 주의해서 써주시고요. 다음 4번에 요약하다란 뜻의 단어는요. S로 시작하는 summariz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5번에요. 계속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continue이죠. continue 이렇게 철자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을 보고 알맞은 영어 단어를 빈칸에 써봅니다. 1번에 과학 프로젝트 말 그대로 project 써주시면 되죠. 철자 이렇게 a science project. 다음 2번 보시면 양식을 제출하다. 우리 form 하면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양식을 제출하다라고 할 때 두 단어로 hand in the for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다음 3번입니다. 상을 받다라고 할 때 상이란 뜻의 단어 award 배웠습니다. win an awar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4번이요. 의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할 때는 pay attention to 써주면 되죠. pay attention to the doctor's words. 다음 5번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다. put up a memo about pets. put up 하면 어떤 것을 게시하다, 걸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공고문이란 뜻의 단어는 두 개 배웠습니다. 빈칸에 notice 또는 bulleti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우리 1번 보면 with practice, 연습하면 you will make more 뭐뭐 in shooting. 너는 슈팅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 발전, 진전이라고 할 때 progress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2번입니다. He received a 자, 그는 해외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할 때 scholarship 넣어주면 됩니다.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All students must 자, 모든 학생들은 뭐 해야 된다? 학교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 참석하다라는 뜻의 단어 attend죠. Attend the school assembly 이렇게 완성해주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우리 조언하다라는 뜻의 단어 advise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to improve my grade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 오늘 배운 단어로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I will do my best this semester.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단어를 사용해서 나만의 한 문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포텐수학 23번째 시간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을 무조건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만능의 풀이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풀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은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나갈 겁니다. 선생님,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죠. 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이라면 먼저 x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양변을 a로 나누면서 x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 그렇죠. 오늘의 미션에서 확인했던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당한 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적당한 수, 이게 무엇입니까? 맞아. 1차 항계수 절반의 제곱을 우리 상수항이 되도록 양변에 동시에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식이 x 플러스 p의 제곱 이퀄 q의 꼴로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는 풀어내는 방법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먼저, 그렇지, 양변 2로 나누어서 x제곱의 계수를 1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 이퀄 마이너스 3 하고 식을 변형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양변에 1차 항계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하고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변은 숫자 계산에서 4분의 1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2분의 5가 4분의 13을 가지고 아, 4분의 13의 제곱근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x-2분의 5가 4분의 13의 제곱근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이게 가능해야 우리 지난 시간 수업을 잘 이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분의 13이 분수가 아닌 경우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아, 그렇지만 분수여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루트 안에 그 값이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두 개 다 구할 수 있겠죠. 해의 모양이 정말 복잡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스텝들을 밟아간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때? 할 수 있죠? 좋아,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모든 2차 방정식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2차 방정식이나 이 풀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주의사항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의 과정이 쉽지 않죠? 맞아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에만 적용하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방법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첫 번째 문제 보죠. 2차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퀄 0. 그래, 이것의 서로 다른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두 개의 근의 합, 그리고 두 개의 근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두 근을 구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도록 합시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누면서 x제곱의 계수를 1로 바꿔줘요. 자,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는 0 쓸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6x가 자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서 플러스 4하고 바뀌어지겠죠. 자, 그 다음 스텝은 어때요? 그래요. 1차 항계수 절반의 제곱이 양변에 동시에

더해지면 되겠죠. 즉, 6의 절반 3이고요. 3에 제곱하면 9죠. 그래서 좌변에도 9 더하고요. 우변에도 9를 더해서 좌변을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도록 변형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집니까? 좌변이 x 플러스 3의 제곱, 우변은 4와 9를 더해서 13이다.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3이 13의 제곱근이야.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x를 생각했더니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면서 우리는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서 그 알파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3이라고 하고,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하면서 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얘기해 보자.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건 뭐예요? 두 근의 합 구해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제곱근 사라지죠.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더하면서 마이너스 6 하고 정답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생각해 보면 이제 두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13과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13 곱해주죠.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3 제곱하고요. 뒤에 있는 루트 13 제곱해서 빼면 되죠? 합차 공식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루트 13의 제곱. 결국 9에서 13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고 정답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쓸수 있는데, 한 발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들었을 때두 근의 합이요, x의 계수인 플러스 6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어준 거다라는 거한 번만 체크하고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우리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책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 헤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했더니 x의 계수인 플러스 6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졌구나. 아, 그래? x의 계수가 두 근의 합하고 관계가 있구나. 자, 이런 생각해 주죠. 그리고요, 두 근의 곱은요? 맞아요. 상수항이 그냥 두 근의 곱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할수 있어요? 좋아. 요 내용들까지 점검했다면 우리 문제 1번 통해서 가져가야 할 것들은 다 챙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해 가도록 할 거고요. 수업을 잘 들으신다면 내용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포텐수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공부했는데요. 자, 이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개해 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고요. 대분수의 곱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관련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일부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념 3,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곱셈에 관련한 두 가지 개념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것이 진분수의 곱셈이라고 했는데요. 진분수와 진분수의 곱, 또 세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예를 들어,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뜻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의 3분의 2만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5분의 2의 3분의 2니까 5분의 2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만큼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5분의 2의 3분의 2를 이렇게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일단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5분의 2라고 하는 건 전체에 1이 있어요. 그 1을 똑같이 5로 나눈 것중 2만큼이 5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두 개만큼 색칠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2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만큼을 이제 이 그림에 표현해 볼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5분의 2가 있고 그 5분의 2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만큼에 갑시다.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빗금친 부분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전체의 얼만큼이냐? 그래서 전체를 모양과 크기가 똑같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를 똑같이 15등분한 것과 같구나. 그 중에 하나가 15분의 1이고요. 15분의 1이 4개 모였기 때문에 15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값이 15분의 4가 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분의 2의 3분의 2는 전체를 15등분한 것 중에 4이구나.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15분의 4인데 결국 어떻게 계산한 것과 같을까요?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로 계산한 결과와 같게 되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된 값인 15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된답니다. 자, 그럼 세분수의 곱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역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로 나타내 줍니다. 분모는 5, 4, 23을 곱해서 60, 분자는 1, 1, 2를 곱해서 이렇게 2로 나타내 줄수 있죠. 그 다음에 약분하여 기약분수로 표현해 주세요.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 따라서 30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간의 과정에서 약분해도 좋습니다.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 5, 20, 3을 곱해서 3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고 하는 식에서 바로 약분해 주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만점왕 수학 플러스로 함께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의 곱셈에 관련한 계산 원리를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1. 따라서 5, 2, 10, 3을 곱해 30분의 분자는 1. 이와 같이 나타내 주면 돼요. 세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계산해 주면 되는데, 계산 다한 다음에 약분해 주어도 좋고, 중간 과정에서 약분해도 좋고, 처음에 약분을 해서 식에서 약분해서 계산해 주어도 좋다. 정리해 둘수 있겠죠? 이렇게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와 세분수의 곱셈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한번더 다져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셈을 해결할 때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따라서 5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으로 20분의 3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또 7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7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은요, 7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건 28분의 6이에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요. 2로 나누면 14, 2로 나누면 3, 그래서 14분의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는 7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로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약분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7이 14분의 1, 3은 3 해서 14분의 3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7분의 2 곱하기 4분의 3처럼 주어진 식에 바로 약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1. 그럼 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약분하고 난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14분의 3과 같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죠. 약분하여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세 분수의 곱셈입니다. 그러면 9분의 8과 4분의 1과 8분의 3을 곱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 중간 과정에서 약분해 볼까요? 8로 나누면 1, 8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3으로 나누면 1. 그럼 계산 결과의 분모는 3, 4, 1을 곱해서 12가 되고, 분자는 1, 1, 1 곱해서 1. 12분의 1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7분의 4 곱하기 12분의 11 곱하기 22분의 13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네모칸이 하나니까 중간 과정에서 약분을 해보세요. 11로 나누면 1, 여기는 2가 되죠.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3,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분모는 7, 3, 21, 2를 곱해 42, 분자는 1, 1, 13, 곱하니까 13, 42분의 13과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분수와 진분수의 곱셈, 또 세분수의 곱셈을 확인해 볼수 있네요. 이번엔 네 번째 개념으로 대분수의 곱셈을 알아볼 거예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와 3분의 2라고 하는 건 3분의 8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분의 8만큼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하나, 둘, 셋만큼. 그렇다면 2와 3분의 2와 1과 2분의 1을 곱한다는 건 결국은 3분의 8과 2분의 3을 곱한 것으로 그림에서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의 값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 칸을 생각해 볼까요? 1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다.

숫자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6분의 1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것일까요? 8개씩 3줄, 그러니까 8, 3, 2, 14, 6분의 1,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몇 개가 나오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8개씩 3줄이라서 24개가 나온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6분의 1이 24개이면 우리는 이것을 6분의 24, 즉 4와 같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할 때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2분의 1을 3분의 8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6분의 24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죠. 6분의 1이 24개일 때 6분의 24, 즉 이와 같이 4가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요. 중간 과정에서 바로 약분하여 그 값을 이렇게 4입니다라고 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상태에서 바로 약분해서 그 값을 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 1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한다. 기억해 둘수 있죠? 아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다 대분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바로 이 곱하는 수 1과 2분의 1 이것을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2와 3분의 2만큼에다가 1하고 2분의 1만큼. 그러면 결국은 2와 3분의 2하고 1을 곱한다. 바로 이 아래에 색칠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2와 3분의 2하고 2분의 1을 곱한다. 위쪽에 색칠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곱해서 이것을 더해주면 바로 두 대분수의 곱셈 결과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색칠된 것은 2와 3분의 2에다가 1을 곱해서 2와 3분의 2입니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 2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6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분의 8.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즉 1과 3분의 1입니다라고 할수 있고, 이걸 더하니까 앞서 구해둔 것처럼 결국 4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할 때, 2와 3분의 2하고 1을 곱하고, 또 2와 3분의 2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따로따로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2와 3분의 2의 1을 곱한 건 2와 3분의 2이고, 더해볼까요? 2와 3분의 1을 3분의 8로 나타낸 후 2분의 1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2와 3분의 2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니까 3분의 4가 되었죠. 그런데 3분의 4라고 하는 건 1과 3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계산의 결과가 바로 4로 표현된다. 이처럼 곱하는 수 1과 2분의 2를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해 볼수 있답니다. 이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된답니다. 일단 이 그림의 내용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로 다져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세요. 1과 5분의 3 곱하기 1과 7분의 2는 1과 5분의 3은 5분의 8이고 1과 7분의 2는 7분의 9가 돼요. 그러면 이럴 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것이므로 5, 7에 35, 8, 9, 72 이렇게 35분의 7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5분의 2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 방법은요. 대분수를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상태에서 가분수로 나타낸 후에 계산

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3과 9분의 5 곱하기 1과 8분의 7인데, 자, 곱하고 곱하고 더한다 라는 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1과 8분의 7을 1하고 8분의 7로 나눠서 3과 9분의 5에다 1을 곱하고 3과 9분의 5에다 8분의 7을 곱해서 더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3과 9분의 5에 1을 곱하면 3과 9분의 5, 또 3과 9분의 5 곱하기 8분의 7이니까 3과 9분의 5를 9분의 3, 9, 27, 5를 더해 32, 9분의 32 곱하기 8분의 7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3과 9분의 5는 그대로, 그 다음 더하자. 이 괄호안은 어떻게 되죠? 8로 나누면 1, 8로 나누면 4. 따라서 9분의 4, 7, 2, 18 이와 같이 표현되고, 3과 9분의 5에다가 9분의 28은 3과 9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6과 9분의 6인데, 마지막 그 답을 쓸 때에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여 기하분수로 표현해서 6과 3분의 2입니다 라고 나타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계산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해결해 볼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설명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5분의 1만큼이 색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보세요. 5분의 1만큼 색칠한 것을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이만큼이 지금 색깔이 다르죠. 그럼 결국 이건 5분의 1의 4분의 3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요 빗금친 한 칸은 전체를 똑같이 20등분 한것 중에 하나만큼으로 20분의 1이고, 20분의 1이 3개이면 바로 20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20분의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므로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20분의 3과 같은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5분의 1의 4분의 3.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이번에는 곱이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기억을 보면 7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주어져 있습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인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는데요. 이두 분수가 모두 단위 분수예요. 그래서 단위 분수와 단위 분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의 분자는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끼리 곱해서 이렇게 42분의 1로 표현합니다. 또 8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해주세요. 분자는 1이고 분모끼리 곱해서 4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4분의 1과 그리고 9분의 1을 곱해주세요. 분자는 1이고 분모끼리 곱해서 36분의 1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의 결과가 단위 분수입니다. 단위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중에 곱이 가장 큰 것은 36분의 1인 것을 골라야겠죠. 따라서 디귿으로 답할 수 있답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인데, 그 진분수들이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로 표현되면 계산 결과의 분자는 1이고 분모끼리의 곱으로 그 값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수카드 문제인데 중요 표시도 되어 있어요. 다음 수카드 중두 장을 사용하여 분수의 곱셈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곱셈식과 가장 작은 곱셈식을 각각 구해보세요. 2, 3, 4, 5, 6, 7, 8이 쓰여진 수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장을 사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곱셈식,

15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예요. 계산의 결과에 분자가 1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계산의 결과도 단위분수다. 그러면 계산의 결과가 가장 크게 되려면 분모끼리 곱한 것이 가장 작은 경우를 생각해 주어야겠죠. 단위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2하고 3을 골라야겠네요. 가장 작은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골라서 이렇게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 주었더니 결과가 6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해도 좋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결과는 6으로 같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가장 큰 곱셈식, 예를 들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 주었어요. 반대로 계산의 결과가 가장 작은 곱셈식인데 이것도 역시 네모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두 단위 분수의 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자, 분자는 1이에요. 즉 계산의 결과도 단위 분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계산의 결과가 가장 작게 되려면 분모끼리 곱한 것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죠.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를 골라주면 되겠군요. 따라서 7분의 1 곱하기 8분의 1로 56분의 1,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8분의 1 곱하기 7분의 1로 나타내도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곱셈식은 7분의 1 곱하기 8분의 1로 표현해 둘게요. 8분의 1 곱하기 7분의 1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카드 문제 해결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단위분수끼리의 곱셈이라 쉽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의 결과가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 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이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 보세요. 딱 보니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계산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9분의 2가 27분의 네모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9분의 2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27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럼 27분의 2는 27분의 네모보다 작다. 그럼 분모가 같습니다. 분자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건 2보다 큰 수예요. 그런데 2보다 큰수중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뭘까라고 했으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바로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주어진 것을 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것은 문항 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에 다양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서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죠. 방법 1, 9분의 4 곱하기 8분의 5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후에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9 곱하기 8분의 4 곱하기 5가 되어서 72분의 20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약분하여 기약분수로 4로 나누면 18, 4로 나누면 5, 따라서 18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방법 2를 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라. 따라서 4로 나누면 2, 4로 나누면 1, 9 곱하기 2, 18분의 1 곱하기 5는 5. 이렇게 18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방법 1, 방법 2보다는 우리가 방법 3을 조금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편하니까. 이 식에다가 바로 약분을 해주는 거죠. 9분의 4 곱하기 8분의 5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러면 4로 나누면 2, 4로 나누면 1,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서

0: 전체 학생, 그것을 우리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우네 반 학생의 5분의 3이 남학생이니까 1의 5분의 3을 생각해 보세요. 1의 5분의 3은 1 곱하기 5분의 3으로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진우네 반 학생의 5분의 3은 남학생이고 남학생의 20분의 7이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진우네 반 전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바로 5분의 3의 20분의 7만큼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분의 3의 20분의 7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나요? 맞아요. 곱셈으로 5분의 3의 20분의 7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계산의 방법은 앞서서 지금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5 곱하기 20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100분의 21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중간 과정에서 약분되면 약분하는 건데 여기선 지금 약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분의 3에 20분의 7이라고 하는 건 5분의 3 곱하기 20분의 7로 100분의 21로 나타낼 수 있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진우네 반 전체 얼마입니까? 바로 100분의 2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답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셈을 해결해서 답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두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9 곱하기 7분의 4 곱하기 6 이렇게 9분의 4 곱하기 7분의 6을 계산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한 후에 약분해도 좋고 중간 과정에서 약분해도 좋고 하나 더이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해 주어도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들을 살펴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배운 거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TSM입니다. 우리 소수의 나눗셈, 우리 지난 개념은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그리고 또 자릿수가 다른 경우를 알아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개념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 개념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원리와 방법 모두 익혀둬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과 그리고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 겁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이 식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자, 그럼 먼저 네 번째 개념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예를 들어 16 나누기 3.2의 계산으로 원리를 알아보죠. 여러분, 둘 다 소수 한 자릿수,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일 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그럼 똑같이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건데, 근데 이때 자, 우리가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누면 되기 때문에 분모를 맞춰주는 거예요. 16은

분수는, 그 소수는 아니지만 3점 이에 맞춰주는 거죠. 3점 이가 소수 한 자리 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 그래, 16도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주자. 여러분, 자연수는 분모를 원래 뭘로 갖고 있게요? 1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16인데 분모와 분자의 10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10분의 160? 좋아. 분모가 10으로 같으니 분자끼리 계산할까? 160 나누기 32 계산하면 5. 그래서 몫을 5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자연수 나누기 소수, 소수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보세요. 16 나누기 3.2에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쌤이 중요해라고 강조했던 게 뭡니까? 공평하게 이동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3.2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 자리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수점을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결국 무슨 의미예요? 어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요. 10배, 즉 곱하기 10을 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16도 똑같이 10배를 하는 거죠. 그럼 0을 하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꽁꽁 숨어있던 소수점 나와라 뿅! 자연수는 1의 자리 뒤에 소수점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숨어있다가 내가 필요하군! 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6에서 6 뒤에 있던 소수점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0이 뒤에 붙으니까 결국 그냥 10배를 한다고 편하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160 나누기 32 이렇게 생각해서 몫을 5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33이라는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해봤으니까 소수 두 자릿수 도 해봐야죠. 1.3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똑같이 분수에 나눌 셈으로 계산할 때는 1.32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 33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주면 100분의 3,300이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300 나누기 132를 하여 25라는 몫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로로 계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32에서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한다.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의미는 100을 곱한 것이다. 그러니 공평하게 33도 100을 곱하면 3,300이 되는 것이다. 자, 소수점의 이동으로 본다면 숨어있던 소수점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랑 같겠죠? 두 자리. 그래서 3,300 나누기 131을 해도 똑같은 몫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내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여러 가지 방법의 과정은 모두 익혀두자.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27 나누기 0.6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0.6이 소수니까 0.6을 6 이렇게 자연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몇 배를 하면 되느냐? 10배를 하면 되죠? 자, 우리 자연수에 나눈 셈에서는 공평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27도 10배를 해서 270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270 나누기 6을 하면 27 안에는 4번 들어가니까 24에다가 빼주면 3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몫이 45. 아, 27 나누기 0.6의 몫 또한 45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7 나누기 0.6을 모두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보자. 27은 10분의 270, 0.6은 10분의 6이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270 나누기 6을 해서 똑같이 우리 아까 계산해봤죠? 바로 4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세로로 계산할 때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공평하게 소수점을 옮겨보자. 그러면 270 나누기 6이니까 여기서 했던 계산 그대로 하겠네요. 4번 들어가면 6, 4, 24. 빼주면 30이라서 5번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면서 몫은 45.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같은 몫이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다섯 번째 개념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몫을 왜 반올림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계산을 할때 나는 소수점 뒤에 소수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난 계속 몫을 구해볼 거야 라고 한번 도전을 해서 9.3 나누기 7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걸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딱 끝나지 않고 계속 소점 아래에 이제 몫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눗셈식이 있어요. 이런 나눗셈식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다시 만나면서 아주 근사한 소수들을 공부를 할 건데, 자, 지금은 우리가 한없이, 아니,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계속 계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끝맺음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하고 이제 반올림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눗셈의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몫을 반올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맞아요.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맘대로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세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는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 점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9.3 나누기 7. 어디 한번 해볼게요. 너 진짜 안 나눠 떨어져? 끝이 안 난다고? 그래, 좋아. 해보자. 구하내는 7이 몇 번? 한번 들어가네. 그러면 7에다가, 자, 몫의 소수점은 발사 뿅! 시켜주면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빼주면은 23이니까 23 안에는 7이 3번 들어가겠네. 7, 3, 21. 자, 그리고 뒤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20 안에는 7이 2번 들어가니까 14. 그 다음에 빼주면 6이고 또 뒤에 또 0을 내려주는 거예요. 6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한 8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7, 8에 56. 자, 그 다음에 빼주면 4에다가 또 0을 내려줄게요. 그럼 40 안에는 5번 들어가겠는데요. 35. 우리 친구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10자리까지만 해보세요. 안 끝나요. 아니,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계속 갈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올림을 해봅시다. 9.3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하여, 자, 중요한 건 뭐다? 어느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보자. 그럼 여러분,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요, 바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그 뒷자리가 어디예요? 소수 첫째 자리죠.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는 그 정체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소수 첫째 자리 수가 뭔지까지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올림하는 방법은 뭘까요? 0, 1, 2, 3, 4면 버림을 하고요. 5, 6, 7, 8, 9면 올림을 하는 게 반올림이잖아요.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요. 소수 첫째 자리 수를 보고 3이니까 버림 올림? 버림. 그래서 1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고 한다면, 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 수의 정체까지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1.3285...이라고 그랬으니까 3, 2까지만 구하고 2니까 버림. 그래서 1.325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셋째 자리 수가 8이잖아요? 아, 이번에 올림해야 되겠네. 그래서 0.008을 0.01로 보면 되기 때문에 1.3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나눗셈식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다른 몫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연습해보죠. 1.2 나누기 7을 계산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는데 0.171 점점점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안 끝나나 봐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구해놓고 1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그럼 어디에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니까 7이에요. 7이면 올림. 그래서 0.07을 0.1로 봐야 되기 때문에 0.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째 자리는 여기까지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보고 1이기 때문에 버림해야 되겠죠? 그래서 0.1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5 나누기 0.6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번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여러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좋아요. 그럼 2.5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0.6.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하여 25 나누기 6. 그 다음 소수 셋째 자릿수까지는 정체를 밝혀낼게요. 25 안에는 6이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 4, 24. 빼주고 소수 첫째 자리 0 내려줄게요. 그럼 한번 들어가죠? 6. 그 다음 빼주고,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 0 내려주면 40이니까 이 안에 몇번 들어가요? 네, 6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66에 36. 근데 또 40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도 또 6번 들어가겠네? 자, 여기까지만 구해보죠. 자, 따라서 2.5 나누기 0.6은 4.166. 점점점. 좋아.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버림. 그래서 4.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둘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림. 그래서 4.2.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셋째 자리 수가 6이니까 올림. 그래서 4.1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자,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몫과 1의 자리까지 나타낸 몫을 더해보세요. 빼보세요.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눗셈에서 몫과 또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 개념 5번에 셌듯이 반올림할 때까지 계속 나누지 않고 어디까지 몫을 구할지는 이야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몫의 의미를 문제의 뜻에 맞춰서 잘 한번 이해해 봐요. 바로, 주제는 이거예요. 나누어주고 남는 양 알아볼까요? 자, 리본이 22.4m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친구한테 이만큼의 리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가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한 사람에게 4m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럼 리본을 4m를 뚝 잘라가지고, 그래, 너 가져. 1번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4m를 뚝 자르면, 두번 잘랐으니까 2번 친구. 그랬을 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하고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금 뚝뚝 잘랐듯이 첫 번째 방법 그림으로 알아보면요. 22.4m에서 자, 3m씩 잘라보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잘랐더니 아니, 2.4m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우리 한 사람에게 줄수 없죠. 3m보다 짧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22.4에서 4를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뺐더니만 2.4가 남습니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 알수 있고, 그림을 통해 알수 있는 이 다섯 번과 2.4는 이야기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한번 덜어낼 때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 덜어내면 다섯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는 5명이고, 그랬더니 남는 리본의 길이는 2.4m가 남았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나눗셈에서 몫이죠. 그쵸? 아, 그런데 여기 몫이 사람 수가 돼야 됩니다. 물론 22점 나누기 이제 4를 계산할 때 소수점 뒤까지 몫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몫이 사람 수니까, 아니, 사람이 막 5.2명, 5.3명,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까지만 알아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 들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 22.4 나누기 4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로로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나는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할 거야. 22 안에는 4가 5번 들어가죠. 그럼 4, 5, 20이니까 빼주고 이제 4를 내려주면 2.4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소수점 위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와 나머지의 소수점의 위치 모두 다 똑같아요. 처음수와 같아요. 그럼 이때 몫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니까 5명. 그리고 또 남

잡는 리본의 길이 나머지죠? 2.4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4, 5, 20에서 4라는 게 뭐예요? 4m씩 나눠주니까 한 사람이 가지는 리본의 길이가 되는 거고, 4, 5, 20이라면 5명에게 나누어주는 리본의 길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5명에게 나눠주고 2.4m가 남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하는 식에서 각각 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 이야기와 같이 엮어서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 해줘야 되겠죠. 자, 문제를 연습해 볼까요? 4.3 나누기 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림을 보면 이만큼 전체가 4.3이고, 자, 2를 이렇게 두번 뺐더니 0.3이 남았죠. 그러면 우리 문장을 완성해 봐요. 4.3에서 1을 두번뺄수 있고, 이때 남는 수는 0.3입니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 말은 두번 뺐다라는 거는 4.3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이 2. 아, 자연수까지만 구해볼까? 자, 4 나누기 2는 2입니다. 2는 4니까. 자, 빼주면 3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머지가 3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소수점 위치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소수점 쭉 따라 내려주세요. 그러면 3 앞에 있으니까 결국 0.3이 되는 걸알수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몫의 소수점과 나머지의 소수점은 살짝 우리가 찍어주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 경우는 4.3의 소수점의 위치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로 나눌 때는 간혹 가다 때에 따라서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몫의 소수점은 옮긴 후의 소수점의 위치를 맞춰줘야 되고요. 나머지의 소수점은 옮기기 전 처음 소수점의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이야기가 있는데 우유 14.5리터를 한 사람에게 3리터씩 나눠줄 때, 그러면 3리터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한번 덜어낼 때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거구나? 그럼 몫은 사람 수네? 사람 수니까 자연수까지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왔어요. 자,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우유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유의 양14.5 나누기 한 사람에게 가지는 우유의 양 3으로 나눠보면, 자, 몫이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14 안에는 3이 몇 번? 4번 들어가죠? 3, 4, 12. 그럼 이 4라는 거는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예요. 4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 그럼 빼주면 어때요? 25인데, 아니, 그러면 25리터가 남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처음에 있던 우유가 14.5리터인데 어떻게 남는 우유가 25리터겠어요? 소수점을 반드시 내려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4, 3, 12. 12리터가 나눠주는 우유의 양이고, 2.5가 남는 우유의 양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저마다 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우리 잘 해석해 봤죠? 좋아요. 2번.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남는 우유는 몇 리터일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목 4명. 남는 우유의 양은 2.5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25네, 3이 몇 번, 8번 들어가겠지, 8, 4.8,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 교과서 넘어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학년도 계산이기 때문에 꼭 연습장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앞부분에 있는 문제 가볍게 함께 풀어볼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45 자연수 나누기 소수 7.5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게, 자, 7.5가 지금 75가 됐으니까, 몇 배? 10배. 그럼 45도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450 나누기 75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5에 한몇 번쯤 들어가면 되나? 한 6번? 아, 6, 7, 6, 42. 자, 6, 5, 30. 7, 6, 40이니까, 네, 딱 맞네요. 6번 들어가기 때문에 45 나누기 7.5의 목 또한 마찬가지로 6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이렇게 분수에 나눌 셈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죠. 1.1이 소수 한 자리

했으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꿨기 때문에 33도 10분의 333. 그런 다음 분자끼리 계산하여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1번 32 나누기 0.8에서 0.8이 소수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꿀 수 있죠? 32도 10분의 320 나누기 10분의 8 이렇게 바꿔보면 분자끼리 계산해서요. 320 나누기 8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32 나누기 8은 4니까요. 몫은 40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소수 0.16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예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12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보면 100분의 1200 나누기 100분의 16. 그럼 1200 나누기 16입니다. 계산해 보죠. 1200 안에 16이 몇번 들어갈까? 160 안에는 일단은 7번 들어가겠어요. 76, 42에다가 110이고, 빼주면 80인데, 80 안에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75라는 몫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바꾸어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자, 3번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다 나누어지는 수가 50이에요. 이렇게 나눗셈의 원리에서는 나누어지는 수가 같을 때는요, 바로 나누는 수가 클수록 계산 결과는 작아진다, 몫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 문제는 나누는 수를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골라줘도 됩니다. 3.2가 가장 크니까요, 정답은 몇 번? 5번.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다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 원리랑 똑같아요. 만약에 나누어지는 수를 10으로 고정을 할게요, 쌤이. 그 다음에 2로 나눠볼게요. 그럼 5죠. 5로 나눠볼게요. 2죠. 어때요? 나누는 수가 커지면 몫은 작아집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52로 나누어지는 수가 같으니까 몫이 가장 작으려면 나누는 수가 가장 큰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보다는 그 계산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4번은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32 자연수 나누기 1.28 소수 두 자릿수. 세로로 계산할 때도 공평하게 1.28 자, 10배, 10배 두 번에서 100배. 그러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했으니 32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다는 건 100배를 하는 거니까 0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3200 나누기 128을 해주면 되겠죠? 좋아요. 320 안에는 128이 몇 번? 두번 들어가겠네요. 8이 16, 2는 4, 2. 그 다음에 빼주고 10에서 6 빼면 4가 되겠죠? 11에서 5 빼면 6이 되겠죠? 640이니까. 자, 640 안에는 한 다섯 번쯤 들어갈까요? 8, 5, 40, 2, 50. 네, 5니까 바로 그래서 몫은 25라는 자연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49 나누기 1.4를 계산하는데 1.4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면 49도 10배를 해야 되니까 0을 하나 붙이면 되죠. 그러면 자연수니까 몫의 소수점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 얘를 발사 뿅 시켜주면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할 때는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우리 바르게 한번 오른쪽에다 계산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건 490이 되는 거고, 49 안에는 14가 3번 들어가니까 42에다가 빼주면 7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네. 그럼 몫은 3.5가 아니라 35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그 이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소수점을 옮겨 계산했잖아요. 소수점을 옮겨 계산한 경우는 바로 몫의 자, 경우부터 할게요. 경우. 몫의 소수점의

위치에 바로 옮긴 위치에 소수점을 옮긴 위치에 찍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를 생각할 때는 쌤이 뭐라 그랬죠? 옮기기 전에 소수점의 위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가도록 하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55 나누기 5를 계산하면 31이다라는 거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155 나누기 0.5는 어떨까?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배 10배 하면 1550 나누기 5니까 310이 되겠죠? 어머! 155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같을 때 나누는 수가 0.1배가 되면 몫은 10배가 된다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한번 0.5에 0.1배가 0.05니까 몫은 310에 10배가 돼가지고 3100이구나 라는 것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나눗셈의 원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1.47 나누기 0.07은 둘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147 나누기 7과 같겠죠, 몫이. 그럼 21이에요. 그러면 14.7 나누기 0.07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얘는 0.07은 그대로예요, 다셋 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는 100배, 100배를 했을 때1470 나누기 7이니까 2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아,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지금 원리 찾아볼까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배 되면 똑같이 몫도 10배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도 14.7에 10배가 147이니까 210에 10배. 그래서 2100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꼭 복습해 주고요. 자, 7번은 이야기가 있네요. 양배추 200kg을 한 상자에 2.5kg씩 담으면 모두 몇 상자가 되는지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식을 쓸때200 나누기 한 상자에 담는 양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다 10배를 해서 2000 나누기 25랑 몫이 같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200 안에는 25가 8번 들어가니 결국 80. 그래서 80 상자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늘 플러스 개념 안에 뚝딱 한번 꼭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넘어보기 뒷부분 문제 풀이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치와 화법 관련해서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 She is worried about. 이렇게 앞에 나와 있죠. She is worried about me. 라고 하면, 그녀는 나에 대해서 걱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빈칸이 오고 she가 왔어요. 동사 주어의 형태로 부가 의문문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부가 의문문은 앞에서 비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비동사를 가져오되, 긍정이었기 때문에 부가 의문문은 반대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is not 세 줄임말 isn't가 빈칸에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부가 의문문에서는

항상축약형을 쓴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I told mom that 이렇게 해서요. 자, 나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내가 엄마에게 말한 내용이 여기 that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있고요. 뒤에 동사가 와야 하는데 이 동사의 시제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절이 과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that이라는 종속절에는 과거와 관련된 시제만 와야 돼요. 과거 완료든지, 과거 뭐 진행이든지, 그냥 과거든지, 그쵸? 자, 여기서는 그럼 뭐예요? 나는 엄마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내가 방에 있다고. 그 말하는 그 당시에 방에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따라서 I was가 되겠습니다.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자, 4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Do you know?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o you know? 하고 물음표라는 것이 일단 Do you know?가 의문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의문사가 있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물음표는 다시 말하지만 Do you know라는 문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음표일 뿐인 거죠. 이 목적절은 그러면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누가 뭐뭐 했는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뭐 하는지 아니 이렇게 될 텐데 뒤에 보니까 처음으로 달에 뭐한 거예요? land라는 동사를 썼어요. 착륙하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착륙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했었는지를 너는 아니.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게 과거 동사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landed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자, 의문사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I heard the news예요.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땠다는 걸 들었냐. 여기도 동사가 와야 하는데 false예요. 자, 거짓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별로 특별한 건 없죠. 자, 달에 착륙했었다라는 과거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로 써야 하고 이런 특징이 있지만 얘는 그냥 그 사실이 그 소식이 가짜다라는 것을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뭔가 시제를 꼭 유지해야 되거나 시제일치의 예외라거나 이런 조건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절의 시제인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the news예요. 자, 이거 S로 끝났으니까 were 아니죠, 그렇죠? The news는 항상 단수 명사로 쓰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was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도 보겠습니다. She 빈칸이 오고요. me가 왔어요. 여기는 동사 자리다, 그렇죠?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해요. 자, 주어진 동사 보니까 다 텔의 변형이네요. 그죠? 그럼 나에게 말한다, 뭐 말했다, 말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that 뒷내용을 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봤더니 그가 come to the party라고 하면 의미는 일단 파티에 온다라는 건데 he come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느냐. 자, 일단 told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죠? 과거란 말이에요. 자, 주절이 과거면 여기는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와야 해요. 그죠? 그럼 뭘까요? 자, told에서 will 올수 있어요? 안 되죠? 주절이 과거기 때문에 will은 올수 없고요. 자, 또 여기 told 있어요. 자, wouldn't 가능한가요? 자, will의 과거형이잖아요. would가. 그래서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파티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괜찮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자, will tell과 does는 왜안 될까요? 자, 그녀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진짜로 온다고 얘네 강조의 더즈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나 어법만 보면 얘도 가능은 하지만 근데 의미가 좀 어색하죠. 그가 올 것이라고, 그가 꼭 온다고, 지금 현재 시제로 꼭 온다는 것을 나에게 말할 것이다잖아요. 주절이 미래가 되니까 얘는 의미상 좀 어색해집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되지 않겠죠. tell, hadn't 얘는 과거 완료가 왔어요.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과거의 비교 시점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뭔가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일 때 had pp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문맥상 어색하고 어법상도 어색하고요. 자, 여기도 has told, does 현재 완료로 말해왔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어법을 모두 충족하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도 이어서 볼게요. He said that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쵸? 과거 시제고요.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He been can going to네요. 그럼 여기도 일단 과거여야 돼요. 그쵸? 현재나 미래는 올수 없습니다. 그러면 is 안 되고요. will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going이라는 동사가 될수 있나요? going이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쵸? ing 혼자서는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would 뒤에 going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did going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남는 건 사실 was밖에 없어요. 그래서 was going to take a trip to Europe이라고 하면 유럽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갈 거라고 말했던 거니까 be going to의 과거형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was going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who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더 하면 되겠죠? 자, 나는 너에게 말해줄게, 말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who,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동사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쵸? 누가 우리를 방문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공통이니까 일단 1번에서 정답으로 아주 유력한 아이를 하나 찾아서 두 번째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he acts예요. 그는 행동을 하더라. 그렇죠? 그는 행동을 하는데요. as 빈칸 오고 he liked me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과거가 왔고요. as로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과 아주 가까워질까요? as가 as if가 되지 않을까요? 자, as if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 거죠. 아닌데 그런 것처럼이라고 가정을 하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를 쓰죠. 실제 의미는 현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현재 주절의 시제와도 연결이 돼요. 그쵸? 그래서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로 아주 잘쓴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if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If you can join our club. 자, 여기서의 if는 뜻이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클럽에, 뭐 우리 동아리 정도가 되겠죠? 우리 동아리에 가입을 할수 있는지, 함께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런 맥락이 되어야 하니까 if가 모두 괜찮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도 이어서 보면요. I'm too short라고 했어요. 나 너무 키가 작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빈칸 I가 왔네요. 얘는 동사 주어의 형태로 되는 부가 의문문이 되는 거죠. 나키 작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앞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긍정문이니까 여기는 부정을 써야 하는데, am이라는 동사는, 자, am not을 줄이는 말이 없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쓰기로 했어요? 대신에 빌려와서 비동사 are를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 aren't I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여기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겠죠? No, you aren't short. 괜찮아요? 아니야. 너키안 작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답을. 그러니까 괜찮죠? 원래 you에는 비동사 are이기 때문에 맥락상도 부정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너키 작지 않아. 너 완벽해 보여. 딱 좋아.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보면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do you know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no 뒤에는 no의 목적어가 와야겠죠? 너는 빈칸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응! 이라고 했어요. 아는 거네요. 그쵸? 자, it is written. 그것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on her notebook. 그녀의 공책에 쓰여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 이거 아니? 하면, 그게 공책에 쓰여 있다. 그럼 공책에 쓰여 있을 수 있는 뭔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es란 대답이 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훑어봤더니 her name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녀의 이름을 아느냐. 뭐 이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how her name wrote예요. 일단 어수는 나쁘지 않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왔어요. 순서로 왔는데 그녀의 이름이 뭔가를 직접 쓰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what her name is. 이건 어때요? what, 무엇인지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니. 완벽합니다. 의미도 괜찮고요. 어순도 괜찮죠? 정답 2번이고요. 자, which is her name 안 돼요. 그렇죠? 의문사 주어 동사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순 틀렸고요. 여기도 what is her name 안 되고요. 자, whether her name is는 어색하죠. whether는 인지 아닌지인데 그녀의 이름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가 아예 없어요. 내용이. 그렇죠? 얘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으로 가볼 텐데요. 14번은요,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예요. 자, 얘를 이제 간접합법으로 바꿀 건데, 우리가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는 일단 동사부터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했어요. 그쵸? 자, 직접합법에서 그냥 said예요. 자, 얘는 조금 간단하죠. 뭘로 바꿔요? 그대로 said로 바꾸죠. 그래서 told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say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나머지 2, 3, 4번만 우리가 살려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합법에서 여기 따옴표, 큰 따옴표를 벗겨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이제 얘를 절을 이끌 수 있는 that이 오는 거죠. 접속사 that이 옵니다. 물론 접속사 that은 생략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다 살려뒀어요. 그쵸? 자, said that로 모든 보기에 2, 3, 4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씩 바꿔야 하는데 주어가 I'll visit 이렇게 이어져요. 주어가 I예요. I는 누구예요? 제인이 말했잖아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제인이 I가 되니까 제인 한번 썼죠? 그럼 뭐예요? 대명사 sh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ill visit 인 거잖아요, 동사가. 근데 지금 주절이 과거가 돼요. 따옴표가 벗겨지면 이제 주절의 시제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will의 과거형 would가 오겠죠. So she would visit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visited로 완전 과거로 바꿔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 will이라는 동사도 조동사도 살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will visit 이렇게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앞에 주절이 과거인데 종속절에서 will을 그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She would visit 이렇게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is house. 여기서 his는 이 문맥에서, 이 문장 속에서 뭐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제3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his가 오는 거예요. 얘는 바뀔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tomorrow라고 했습니다. 내일인 거죠. 말하던 그 시점에선 내일이지만 지금은 그 시점에서 한참 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이라는 그 다음 날, the next day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아주 올바르게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이제, Do you think라는 앞에 문장이 왔거든요? 이때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건 뭐예요? think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이걸 합칠 거예요. 결국에는 너는 생각하니라고 하면서 when did she arrive 인 거죠. 그녀가 언제 도착했니를 합치면 결국 우리말로 하면 의미는 어떻게 돼요? 너는 그녀가 언제 도착했었는지를 아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합칠 건데 그러면 do you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이 문장을 제대로 녹여야 하는 거죠. 자, 의문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되어 있는 상태죠. 의문문이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동사 주어의 형태로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Do you think when she arrived가 되겠죠? 이 did는 의문문을 위해서 주어 동사의 도치를 위해서 온 아이니까 얘가 빠지면서 얘가 다시 과거 시제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플러스 ed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녀가 언제 도착했는지 아니? Do you로 물으면 yes, I do, no, I don't로 대답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죠? 너는 그녀가 언제 도착했다고 생각하니? 응, 생각해. 아니, 안 생각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한다. 이런 think라든지 believe라든지 suggest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는 그렇더라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일단 빼야 합니다. 그러면 1, 2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3번, 4번, 5번이 가능한데 do you think는 그대로 살려요. 그렇죠? do you think. 근데 여기는 you think로 아예 둘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아예 의문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when은 앞으로 갔고요. she arrived가 되어야 되죠. did는 빼야 해요. did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제를 제대로 동사에 반영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그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1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I did practiced hard 라고 했어요. 자, I did practiced. 어색하죠? 자, 여기 얘가 과거 시제를 가져갔는데 뒤에 있는 동사 역시 과거 시제를 또 가져갔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강조 구문으로 해서 쓰고 싶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D를 빼고 practice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는 그냥 강조를 빼고 싶다. 그러면 did를 빼고 I practiced hard. 이렇게도 가능을 하겠죠. 근데 일단 did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강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 우리는 did를 쓰고 practice를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형태로 고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so that 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인 거죠. I could win the game. 내가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할수 있게 하려고, 우승을 할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법상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 that movie예요. 그 영화, 저 영화, 뭐 이렇게 될 텐데 which we just saw인 거죠. 우리가 막 봤던 저 영화 안에 was really wonderful. 정말 멋있었어. Isn't it? 이라고 부가의문문을 썼어요. 시도를 했어요. 자, 주어는 that movie이니까 it으로 대명사 받은 건 너무 잘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비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되 여기 있던 시제 그대로 살려야죠. was가 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정으로 써서 wasn't it?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문장이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Helen asked me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로 일단 쓰여 있어요. 자, Helen은 내가 뭐뭐 하게 한 나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이런 부탁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나에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무엇을? 그녀의 가방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언제요? When I visited her.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어디에서요? In the hospital인 거죠.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 병원에 있는데 내가 그녀를 보러 병원에 방문했던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When 뒤에 과거 시제예요. 내가 병원에 그녀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그 과거에, 그 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둘다 같은 과거 시제로 시제 일치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나무랄 데가 없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4번, 5번도 살펴보면요. Mr. Kim told that이에요. 뭐, 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자, 무엇을 말씀하셨냐? That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쵸? 그러면 The World War II 이건데, 자, 2차 세계대전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had PP를 쓸수 없죠. 자, 아무리 주절이 과거이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당연히 더 과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거의 이전 더 이른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제일체 예외 중엔 뭐라고요? 저 역사적 사실은 그냥 항상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헤드를 빼야 되는 거죠. 그냥 과거 시제 형태로 started in 이렇게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다음 how come did you break the window라고 했습니다. 자, how come? why의 의미예요. 그렇죠? 자, 의미는 why인데 why가 쓰였을 때와 문장의 구조는 달라지죠. 자, why라면 why did you break? 맞아요. 하지만 how come이 오면 뒤에 어떻게 와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야 합니다. 그럼 did는 필요 없고요. 자, you 주어 왔어요. 그다음에 break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시제를 가졌던 did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과거 시제로 broke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은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어색한 거,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she enjoyed the event very much예요. 그녀는 그 행사를 매우 즐기고 있다. 아주 많이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oesn't she? 이렇게 왔는데, 일단 she enjoy가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쵸. enjoys라고 하거나 뭐, 난 과거라면 enjoyed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 동사니까 지금 부가 의문문에
doesn't she라고 썼어요. 그럼 얘를 유지를 한다면 얘를 현재 시제로 s를 붙여줘야겠죠. 얘를 과거로 바꾼다면 얘도 어쨌든 과거 시제로 또 바꿔줘야 되고 뭐가 됐든 지금 이대로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건 s를 붙이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색

한 거.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Can you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여기에 달린 의문문이에요. 얘가 질문인 거고,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간접 의문문인 거죠.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어순이 잘 되어 있죠.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you like to see stars at night. 이렇게 3번이 시작하는데요. 자, 너는 좋아했다라는 거죠. 뭐, 무엇을? 밤에 별 보는 거더 좋아했었지. 라고 했어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did가 오는데, 여기서는 긍정이기 때문에 부가 의문문에서는 부정 축약형으로 didn't가 왔고요. 주어 you를 대명사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 다음, I don't understand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Why he told the secret 이라는 거죠. 왜? 의문사 왔고요. 그 다음 뭐예요? 주어, 동사. 얘도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잘 되어 있죠. 그가 왜그 비밀을 말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I realize. 내가 깨달았어요. 그쵸? 과거 시제이고요. 자, that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왔는데 여기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썼죠. 자, 그녀가 혼자서 가버렸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녀가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과거 완료 형태로 아주 완벽하게 썼습니다. 자, 이어서 18번도 보겠습니다. 자, I'm calling the man. 이렇게 1번에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어떤 남자예요? Whom I met인 거죠. 내가 만났어요. 언제? Yesterday. 어제 만난 그 남자에게. 자, 여기서 the man이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도 너무 잘 썼고요. I met yesterday. 과거 시제로 시제도 잘 일치시켰어요. 그쵸? 아주 완벽한 문장이다. 1번은. 그 다음 2번은 어때요?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요. 너는 기억하니? 이게 의문문인 거예요. 자, 그 안에 끼어 들어간 얘는 뭐예요? 저 간접 의문문이죠. What he was wearing. 이렇게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를 너는 기억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learned that. 이렇게 왔네요. 나는 배웠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 과거 시제가 일단 왔고요. 무엇을 배웠느냐? that 뒷내용을 배운 거죠. 자, a lizard regrows a lost tail 인 거예요. 자, 잃어버린 꼬리. 꼬리가 잘리면 그게 다시 자라나는 거죠. 도마뱀은. 그래서 얘는 이것은 뭐예요? 이 도마뱀의 원래의 특성인 거죠. 그쵸? 과거 시제가 주절에 왔다고 해서 여기도 과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로 아주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I'm not sure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if가 오고요, 주어, 동사가 왔거든요. 자, 그가 싱글인지, 그러니까 혼자인지, 결혼을 아직 안 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그인지, 그것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죠. if가 와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서 우리가 if를 접속사 자리에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얘는 괜찮죠. 그가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나는 확실하지 않다. 나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Sally doesn't like apples. 이렇게 왔어요. Sally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 앞에 왔어요. 무엇을요? 사과를. 사과를 좋아하지 않잖아, Sally는. 그렇지라고 지금 부가 의문문을 붙이고 싶은데, is가 왔어요. 안 되죠. 주절에 뭐 있어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does가 와야겠죠? 긍정으로 해서 does she?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이제 셀리를 대명사인 she, 주어로 바꾼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근데 동사 부분이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으로 가면요. 다음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화가 뭔가 문법적으로 어색할 수도 있고, 흐름적으로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죠. 자, 1번의 A는 I'm not sure 이라고 했어요. 나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If가 오고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그럼 뭐예요? 그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목적어 자리에 딱히 의문사 없어서 if라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B가 뭐래요? He said that.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 He would come. 그가 올 것이라고. 자, 여기 주절에 과거 시제 썼고요. 종속절에도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써서 아주 잘 썼죠. 문법적으로 다 맞고 내용도 괜찮죠. 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아, 온다고 말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의 A는 What did she say? 라는 거죠. 그녀가

그렇죠? 우리 suppose라는 동사, think, suppose, believe 이런 동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의문사가 오게 되면 그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arah will call인 거죠. 자, Sarah가 언제 전화할지 너는 추측하니? 즉, 언제 전화할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도 오늘 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you didn't steal the ring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 반지를 훔치지 않았지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는 부가 의문문 긍정으로 did you 아주 잘 썼죠. 그쵸? did 썼고 you 썼어요. 자, 그런데 대답이 어때요? yes와 부정이 같이 영어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자, 안 했다면 no, I didn't. 했다면 yes, I did가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더 나아졌는지 어쩐지 나는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yes라고 하면서 she is fully recovered. 그녀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now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뭐 yes는 뭐 yes nor question으로 질문한 건 아니지만 아, 네, 그녀는 지금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런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상 어색한 것도 없고요. 뒤에도 아주 뭐 대답이 괜찮죠.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더 나아졌었냐? 지금 더 나아진 상태인 건지 이것을 지금 과거 시제로 쓰긴 했지만 앞에 주절은 현재이기 때문에 어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아, 더 나아졌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지금 완전히 회복됐어요. 더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회복이 된 상태라는 것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문맥상,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풀이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풀이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끝까지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면 미리 강의 전에 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국어 2단원 첫 시간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요, 뭘 배웠나요? 대화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2단원은요, 체험한 일을 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바로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체험한 일 쓰기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시간 표현을 잘 알아두어야 다음 시간에 우리 기행문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다음 시간에도 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하, 시간 표현을 배우는 것이구나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준비 학습입니다. 자, 우리 단원 학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준비 운동을 해볼까요? 자, 친구들, 앉은 자세에서 몸을 좀 풀어주는 겁니다. 자, 왜? 준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깨도 좀 풀고요. 자,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목도 돌리고, 너무 긴장되어 있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다고 막 누워있는 친구가 없겠죠. 자, 바른 자세에서 좀 편안하게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 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준비 학습의 이름은요,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오, 그림을 보니까요, 친구들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민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민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최근에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 수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방학 때 겨울 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원이는요, 나는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에 다녀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우와 수희, 주원이 모두 아주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인가 봐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수희는 바다에 언제 다녀왔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수희의 말을 다시 보면 지난 방학 때 겨울 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방학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시기는 지난 방학 때, 지난 방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학 때, 지난 방학.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기억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을 다시 보면, 자, 수희의 말인데요. 동해에 다녀왔어 라고 했습니다. 자, 다녀온 것은 바로 과거예요? 현재예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래요. 다녀왔어. 왔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호는요. 벚꽃을 보러 간다 라고 했습니다. 보러 간다. 뭐예요?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자, 2번. 주인은 책을 10권 읽었다. 이미 읽은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다녀왔어와 같네요. 3번. 수연이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릴 거야 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나곧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니까 미래입니다. 4번. 담윤이는 붕어빵을 먹고 있다. 냠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현재고요. 5번, 하진이는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한다. 아직 안한 거예요.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택지 2번을 골라주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자, 이번에 밑줄 친 부분을 니은과 같은 시간 표현으로 고쳐 쓴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니은은요, 주원이의 말에 있습니다. 서해 다녀올 거야, 뭐뭐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나 미래에 그렇게 할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번 여름 방학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 놀러 갔다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놀러 갔다는 뭐예요? 여름방학에 나 그렇게 했었어라는 과거인데, 미래 형태, 뭐뭐 할 거야 형태로 고쳐보라는 것이죠. 1번, 놀러 갈 거야. 2번, 놀러 가고 있어. 지금. 3번, 놀러 갔다 왔어. 현재. 바로, 놀러 갈 거야 라고 미래 형태로 고쳐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과 니은의 표현이 달라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다녀왔어였고요. 니은은 다녀올 거야라는 과거와 미래 표현이었죠. 선택지 1번. 수인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주원이는 현재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2번. 수인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주원이는 과거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3번. 수인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4번. 수인은 현재, 주원이는 과거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5번. 수인은 현재,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뭐예요? 수인은 과거, 그리고 주원이는 다녀올 거야,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 준비 학습 풀어 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원 학습 넘어가기 전에 우리 문장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단원 학습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먼저 문장에 사용되는 시간 표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미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과거를 나타낼 때에는요, 뭐뭐 앗, 뭐뭐 엇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보았다, 먹었다,

뭐 즐겼다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현재를 나타낼 때에는 뭐뭐는 또는 받침 니은을 씁니다. 예를 들어 뭐 보는, 먹는, 즐기는 이렇게 말이죠. 자,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요. 뭐뭐 릴 것, 뭐뭐 겟 이렇게 쓰죠. 예를 들면 뭐볼 것이다, 할 것이다, 뭐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는 시간 표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도 좀 보자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먼저 있다, 있다가입니다. 조금 지난 뒤에란 뜻입니다. 있다, 있다가. 다음은요, 아까도 있죠. 아까는요, 과거예요. 조금 전에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우리 있다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있다, 조금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난 뒤에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B. 그래, 아까는 3학년 동생들이 하고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있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우리 이따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3학년 동생들이 하고 있었잖아. C. 좋아, 이따가 내가 공을 들고 갈게. 역시 미래 시간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있다와 아까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오늘이에요. 오늘을 기준으로 1일 전은 어제, 1일 뒤는 내일이에요. 아마 이건 잘알 겁니다. 자, 그런데 2일 전은요, 그저께이고요. 3일 전은요, 극그저께라고 합니다. 이건 좀 헷갈리죠? 다시요. 자, 오늘을 기준으로 2일 전은 그저께, 3일 전은 극그저께라고 합니다.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낱말이고요. 이번에는요, 자, 내일입니다. 1일 뒤, 내일. 이건 쉽죠? 자, 모레도 많이 아마 쓸 겁니다. 2일 뒤가 모레인데요. 아마 이걸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글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피는요, 3일 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글피는 3일 뒤. 다시 한번.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1일 전, 그저께, 2일 전, 극그저께, 3일 전이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뒤, 내일, 2일 뒤, 모레. 3일 뒤가 바로 글피, 글피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 함께 익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단원 학습 살펴볼 건데요. 자, 글이 하나 나옵니다. 물고기를 향해 멀리 넓게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읽어 볼 건데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글 속에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함께 보죠. 자, 첨벙! 물소리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콱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날아오른다. 받침 니은이 쓰였습니다. 지금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문단이었고요. 둘째 문단 보죠. 이제 식사 시간이다. 화창한 10월의 아침. 여기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다. 해안이라고 하면 우리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부분이죠. 이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 이 물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난 5월 구주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네 마리의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대요. 태어났다라는 과거의 표현입니다. 여름 내내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주며 새끼를 돌보 앗고 뭐뭐 했고 지금 모두 과거예요. 날아왔다, 태어났다, 돌보 앗고 새끼들은 충분히 크고 강하게 자라서 8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역시 과거의 시간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5번 문제부터 보면 물소리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물소리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으로부터 날아왔나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은 여기는 이라는 것이고요. 날아온 곳은 바로 스코틀랜드로부터 날아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알맞지가 않습니다. 2번. 물소리의 어미는 지난

5월에 새끼를 4마리 낳았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물수리는 구주 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태어났다 나와 있습니다. 4번. 물수리의 새끼들은 크고 강하게 자라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나와 있고요. 5번. 물수리의 어미는 여름 내내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사냥하며 새끼를 열심히 돌보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내용을 묻는다면 친구들이요, 선택지를 비교할 때 낱말을 골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서쪽 해안으로부터 날아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글 속에서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라는 낱말을 찾아서 그 앞과 뒤를 살펴보는 겁니다. 또 3번에 보면, 물수리는 구주소나무 꼭대기에라고 했잖아요. 글 속에서 구주소나무 꼭대기를 찾아 그 앞과 뒤를 살펴보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이번에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글 속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1번, 이제! 식사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 놓는다, 뭐뭐 는다 라고 했습니다. 뭐뭐는 받침 니은, 이것도 역시 현재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3번.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며 새끼를 돌보 앗다, 뭐뭐 앗다, 뭐뭐 얻다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그리 어렵지 않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죠. 문장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정리하면서 한번 그어보죠. 자, 1번 과거입니다. 뭐뭐 앗, 뭐뭐 엇스죠. 먹었다, 보았다. 뭐 이렇게. 다음 현재입니다. 뭐뭐는 니은스입니다. 먹는다, 본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이죠. 자, 3번 미래입니다. 자, 미래는요, 뭐뭐 리을 것, 뭐뭐 겟 이렇게 쓰죠. 먹겠다, 보겠다. 이렇게 말이죠. 내려놓겠다. 이렇게. 3번은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는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알맞게 말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자, 혜원이와 호준이가 있네요. 자, 혜원이는요, 배웠다는 배우다 기본형이죠. 배우에 리을 것 써서 과거를 나타내었어라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자, 만약에 이 말대로 한다면 배웠다가 아니라 배울 것이죠. 나는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로 국어, 사회, 과학 공부를 열심히 배울 것이야? 뭐뭐 할 것이야는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뭐뭐 할 거야. 미래잖아요. 그런데 배웠다는 뭐예요? 뭐뭐 했다라는 과거잖아요. 과거를 미래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지가 않습니다. 호준이는요, 날아오른다는 기본형 날아오르다, 즉 날아오르에 니은을 써서 현재를 나타냈어. 날아오른다. 만약에 날아올랐다라고 하면 과거, 날아오를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겠지만 날아오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침 니은을 써서 현재를 나타냈다. 맞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호준이라고 이름을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까지 우리 신나게 풀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9번 문제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9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물소리는 겨울에도 따뜻한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자, 출발했다라는 과거입니다. 남쪽으로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아, 해협이라고 하면 그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좁고 긴 바다를 말합니다. 이런 해변을 가로질렀다. 해변이라고 하면 해안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해안이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이라면 해변은 바닷물과 땅이 맞닿는 곳을

0: 슬해변이라고 합니다. 가로질렀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잠시 들르기도 하면서 도시와 농장 위를 높게 날아왔다. 어때요? 출발했다. 가로질렀다. 날아왔다. 모두 과거입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중에요. 이 낱말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우리말에 이 말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몇 일은 없습니다. 며칠은요,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며칠, 이렇게 말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은 열대 해안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가 되겠네요. 매일 아침 어부가 고깃배에서 낚시하는 것처럼 물소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뭐뭐 한다, 현재고요. 이듬해 3월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 뭐뭐 할 것, 미래. 4월쯤이면 태어났던 호수 근처에 도착하여 짝을 찾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자, 9번 문제 해보죠. 기역니은 디귿이 과거, 현재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분하여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출발했다, 과거입니다. 기역, 적어 주고요. 자, 니은은요, 날아다닌다, 현재예요. 뭐뭐 한다, 현재. 다음은요, 뭐뭐 할 것, 찾을 것, 미래죠. 디귿, 미래에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10번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입니다.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 맞고요. 2번,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뭐뭐 했다, 과거예요. 3번,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현재죠. 다음 3월,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역시 뭐뭐 할 것, 미래이고요. 가로질렀다, 뭐뭐 했다, 역시 과거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두 개, 1번과 4번을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11번 문제인데요. 시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지 않은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혜린이는 모레 생일 파티를 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떠올려보죠.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뒤는 내일, 이틀 뒤가 2일 뒤가 모레, 3일 뒤는 글피죠. 그러니까 열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과 잘 맞게 이어졌습니다. 알맞게 사용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2번, 민규는 글피 나왔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뒤에 바닷가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라는 과거예요.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어요. 어색하죠? 알맞지 않습니다. 3번. 수진이는 한자 공부를 시작한 이듬해라고 했는데요. 이듬해는, 자, 이 어떤 해, 그 다음 해를 이듬해라고 하죠. 어떤 해, 그 다음 해에 한자 자격증을 땄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아, 한자 공부를 시작한 그해 다음 해에 땄다라는 과거 표현과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지 않은 문장은 바로 미래와 과거가 함께 있는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기의 낱말 중 하나를 골라 내가 경험한 일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 그저께와 그저께 어제입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는 1일 전, 그저께는 2일 전, 그저께는 3일 전, 모두 과거 표현이죠. 자, 예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 적어볼게요. 어떤 문장을 우리 친구들은 적었을까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는 그저께 그 빌린 책,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었다. 자, 문제에서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일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제 꿀단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공부를 했다. 이런 것도 좋겠네요. 중요한 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라는 걸잘 떠올리며 한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갈 텐데요.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특별한 하루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자, 13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게, 장갑,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라는 과거. 그날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의 가족이 모여 다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웠다. 착한 친구예요. 생각보다 음료수병과 일회용 컵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몰래 샥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아이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네요. 자,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다시 하나하나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 헷갈렸대요. 왜 헷갈렸다고요? 아, 다시 이렇게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도 제각각이라 헷갈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보죠. 활동을 마친 뒤에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어디에 들러?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버려진 플라스틱, 전조각,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 학용품, 옷을 구경했다. 과거입니다. 뭐 했다.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을 보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뭐 했다. 그곳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의 섬유질을 가죽처럼 가공해 만든 가방,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과 같은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그곳에는이 어디예요? 바로 쓰레기 없는 가게를 말하는 것이겠죠. 가게 한쪽에는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뭐뭐 했다라는 역시 과거이고요. 자칫하면 하마터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라고 감상까지 잘 적었네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구분해 넣는 것이 헷갈렸던 까닭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 헷갈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 1번,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었다라는 것 하나와 다음은요,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죠? 따라서 1번과 3번 두 가지를 정답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볼까요? 이 글에 나타난 나의 활동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 나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게, 장갑,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라고 과거 형태로 표현한 바로 라가 첫 번째예요. 나를 가장 먼저 적어주고요. 다음은 나선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친구들과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뭐 했어요? 주웠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버리는데 말이죠. 따라서 나를 두 번째 나열해 주면 되고요. 다음은요, 이 주운 쓰레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좀 헷갈리긴 했지만 분리수거함에 넣었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달을 세 번째 골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쓰레기 없는 가게에 간 것이 마지막 가를 네 번째 넣어주면 바로 라, 나, 다, 가. 순서대로 잘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3일이 있고요. 2일은 4일이 있고요. 3일은 7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 그저께, 그저께, 글피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흘과 나흘입니다. 자,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자, 우리 3일을요, 사흘이라고 합니다. 사흘. 그리고 이 4일을 나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3일을 사흘, 4일을 나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라고 한다면 사흘 동안이라고 하고요. 4일 동안이라고 한다면 나흘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음은 7일은요, 이레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을 겁니다. 정리하면, 3일은 사흘, 4일은 나흘, 7일은 이레라고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이레, 사흘, 나흘이 나온 김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 기간을 나타내는 낱말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기간을 나타내는 낱말들이 쫙 있습니다. 같이 보죠. 1일은 하루, 2일은 이틀.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이 사흘과 나흘은요, 잘 알아둡시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3일이 사흘, 4일이 나흘입니다. 5일이 닷새, 그리고 6일이 엿새, 7일이 방금 봤던 이레이고요. 8일이 여드레, 9일이 아흘에, 그리고 이 10일이 열흘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사흘과 나흘이 잘 쓰이면서 또 헷갈리는 것이니까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나온 김에 수강무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며칠 동안의 기간을 나타내는 낱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강무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와 함께 예를 들면 나는 그 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나흘이 걸렸다. 또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렇게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낱말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많은 문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무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시간 표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곧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조은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점왕 단원평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하죠?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각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핵심 정리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강의예요. 학교 시험에 단단히 데뷔를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국어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네, 우리 국어 1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볼 겁니다. 자, 1단원 핵심 정리 내용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의 문제도 만나볼게요. 먼저 1단원 핵심 정리 시작할게요.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 개념 첫 번째예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기문이라는 말도 좀 궁금할 거예요. 아래 한번 볼게요. 전기문은 실제 위인의,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인물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 봅니다. 자,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 뭐 근대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인물이 어떤 말 그리고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과 행동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글에서도 이렇게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랑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 다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개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이 딱한 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하며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해 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두 인물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책 깎는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장호와 봉운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는 돈, 물질적 가치, 효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 봉은이는 노력, 끈기, 책임감 같은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 네 번째 개념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거예요. 자신의 삶, 나의 삶과 관련을 지어 보는 겁니다. 먼저,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요. 네, 이건 우리 앞에서부터 했었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그러니까 나의 삶과 관련 지어 보는 거예요. 자,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에는 그 인물이 추구하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가치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개념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점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인물 나랑 굉장히 비슷하네 하는 경우도 있고, 나랑 생각이 정말 다르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1단원의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확인 문제 만나볼 거예요.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 자, 실제 위인이래요. 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거래요. 그러면 가, 시일까요? 아니면 나, 동화일까요? 아니면 다 전기문일까요? 라 설명하는 글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다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은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에요. 자,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여러분 만난 글 있을 거예요. 의병장 윤희순, 바로 이 글이 전기문에 해당하는 글인 거죠. 알겠죠? 다음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고 알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보니 의병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병운동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섰던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의병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킨대요. 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죠. 아, 이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수 있네.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병운동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1번 시대 상황, 2번 인물의 나이, 3번 인물의 이름. 자,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시대의 상황이죠. 인물의 나이나 인물의 이름은 밑줄 친 부분에서 알기 어려워요. 다음 3번입니다. 전기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유의할 점이라고 하는 건 주의해야 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인물이 겪은 이것과 시대 이것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자,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인물이 겪은 이것과 시대 이것을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대요. 뭘까요? 그렇죠. 인물이 겪은 일과 또, 시대 무엇? 그렇죠. 시대의 상황. 시대의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인물이 추구하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인물이 추구하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 말, 행동을 살펴야 할까요? 그렇죠. 인물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가치죠, 가치. 그래서 빈칸에는 가치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다음 가운데 문학 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인물의 생김새. 자,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을까요? 아, 아니죠. 자, 알맞지 않고요. 장소의 분위기. 자, 장소의 분위기가 뭐 슬프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장소의 분위기로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알수 없습니다. 자, 3번.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의 까닭이래요.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맞은 거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서로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한다. 비교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써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승혁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문학작품 읽으면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이 한 가지로 정해진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어. 자, 한 가지로 정해진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승혁이가 됩니다. 승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8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너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발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것은 1번 인물의 말과 행동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2번 인물의 생각과 태도에 해당할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적 없지? 인물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 그렇죠. 행동이죠.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에 해당한다. 바로 첫 번째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9번,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알수 있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가, 인물의 직업. 나, 이야기의 결말. 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삶을 비교하면 무엇을 알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알맞은 것은 바로 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10번. 밑줄 그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영원히 나로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번 빼앗아 가더니 언제부턴가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자, 나루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메달을 한 번, 두번 빼앗아 가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대요. 승리 또는 즐거움 중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루는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어 단원평가 1회는요, 총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비가 말 안학내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맞아요. 의병장 윤희순이에요. 우리가 여성 의병 활동을 했던 윤희순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전기문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찾아볼게요.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한테로 쏠렸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 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자, 그다음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1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노래의 제목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의 제목 기억하나요? 그렇죠. 바로 안사람 의병가였습니다. 안사람 의병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안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부인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함께 불렀던 노래 바로 안사람 의병가예요. 2번 글 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우예요. 윤희준은 마을 아낙네들에게 직접 노래를 가르쳤어라고 했습니다. 자, 직접 노래를 가르쳤나요? 아니죠. 우리 담비를 통해서 노래를 가르쳤죠? 알맞지 않아요? 혜윤, 윤희준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의병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어. 그랬나요? 네, 맞아요. 우리들도 사내처럼 의병운동에 나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글 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재우가 아니라 바로 혜윤이가 되는 거죠. 혜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글 나에서 기억의 장면이 보여주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글로 돌아가서 우리 기억을 살펴보아야겠죠? 자, 글 나입니다. 기억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점점점점 안 사람 의병가 노래 가사예요.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자,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함께 따라 부르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대요?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노래로 사람들이 흩어졌던 마음이 한 데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주는 효과? 그렇죠. 우리 의병의 수가 많음을 강조했나요? 아니죠. 노래의 정확한 가사를 알려주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의병운동이 실패했음을 암시하고 있나요? 아니요. 의병운동이 실패했다는 얘기 없었죠? 4번, 마을 아낙네들의 노래 솜씨를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노래 솜씨 자랑은 아니고요. 5번,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냈죠. 자,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 함께 부르는 행동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4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참고하여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볼게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이것의 뜻은요.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등을 이야기한대요. 그럼 잔소리, 하소연, 혼잣말 중에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소연입니다. 하소연은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소연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정답 바로 2번 하소연입니다. 5번이에요. 글 가와 나에서 유니순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1번 용기, 2번 정직, 3번 절약. 4번 유명세, 5번 애국심이에요. 자, 우리 유니스는요, 담비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도 사내들처럼 의병운동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행동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혹시나 일본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아마 의병운동을 할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요. 또,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바로 애국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니순이 추구하는 가치, 알맞은 것두 가지는요. 1번 용기, 그리고 5번 애국심이죠. 1번, 5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부터 10번은 또 다른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은요. 바로 책 깎는 소년이라는 글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장호와 봉운이라는 이두 소년이 서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점과 같은 우리 서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글인데요. 이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봉운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작업장으로 갔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어른이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 판각은 그 글자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각수어른, 조홍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권 없구만요. 더 찍어야 할것 같더라. 알았다. 근데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수어른의 말에 동훈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를 보았다. 각수어른이

무엇이냐는 듯 쳐다보았다.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랑가요? 서포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수 어른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을 했다. 봉은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각수 어른이 이런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았다. 자, 이번에는 글 나예요.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은이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다.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게 앞으로도 오늘 그 맴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맴이라고 하는 건그 마음이에요, 마음. 봉은이는 각수 어른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다.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꿈꿔왔다. 서포에서, 서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날의 서점입니다. 처음 책을 보고 각수 어른을 만나 이를 배우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소중한 꿈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새긴 색반을 보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자, 관련 있는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봉은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각수 어른이 이런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았다. 자, 우리 봉은이가 각수 어른께 서포일이 끝난 다음에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각수 어른께 뭔가 일을 배우고 싶었나 봐요. 자, 그랬더니 각수 어른은 어떤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셨을까요? 그러거라 하면서. 자, 놀란 표정? 아님 슬픈 표정? 흐뭇한 표정? 무서운 표정? 당황스러운 표정? 그렇죠. 바로 3번,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셨겠죠. 대견하잖아요. 7번, 봉은이가 처음으로 책판을 새기게 된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장르를 보고 따라했나요? 아니죠. 혼자 연습 삼아 시도했나요? 아닙니다. 각수 어른이 허락 없이 몰래 했습니까? 몰래 하지 않았죠?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아 연습한 것도 아니었어요. 5번, 각수 어른의 허락을 받고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8번, 중요한 문제죠. 봉은이가 자신이 새긴 책판을 안고 작업장을 나서면서 느낀 감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란 표표를 하래요. 자, 기쁨과 설렘, 무관심과 피로, 두려움과 책임감. 자,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글을 보니까, 자, 우리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대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대요. 그러니까 3번, 두려움과 책임감이 알맞겠죠. 자,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나 진짜 잘할 거야. 이런 책임감도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답 찾아주면 되겠죠. 9번, 이 글을 읽고 각수 어른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먼저 성우예요. 각수 어른은 느긋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자, 각수 어른 느긋하고 게으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알맞지 않아요. 윤지, 각수 어른은 무뚝뚝하고 냉정한 장인이야. 자, 무뚝뚝하고 냉정하다? 사실 그런 면만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은근히 우리 봉은이를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 잘했다. 이거 너 선물이다.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따뜻한 면모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은 알맞지 않고. 종원, 각수 어른은 엄격하지만 제자를 아끼는 스승이야. 자, 엄격하시긴 해요. 이거 너일 배우려면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엄격하시지만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원이의 설명이 알맞은 설명이죠. 그래서 종원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책 만드는 일에 대한 봉은이의 태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봉은이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을까요? 봉은이는 책 만드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소중하지 않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봉은이는요, 책 만드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만드는 일을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의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단원 평가 문제 10문제를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웠나요? 네,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내용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문제풀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단단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그 정답은 선생님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두지 않고요. 선생님 통톡에다가 올려두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정답을 어디에? 바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국어 1단원 1회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단원평가 1단원 2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벌써 6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내용 만나기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우리 모든 단원의 가장 마지막 시간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죠. 북투 실전책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8번부터 20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7번 해결해 보았죠? 그럼 오늘은 몇 번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요. 바로 8번부터 시작합니다. 8번부터 11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글을 읽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밑줄 쭉 치면서 읽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제목,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여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제목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목 몰라요. 선생님, 그럼 중요한 내용 어떻게 찾나요? 자,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줬죠. 중요한 내용을 찾을 때에는 비슷한 내용끼리 묶여 있는 이 문장들의 모임, 글의 덩어리, 바로 문단을 살펴봐라.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덩어리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덩어리 하나, 그리고 아래에 덩어리 둘. 이게 바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딱 하나만 골라보면 그게 바로 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글의 중요한 내용은 주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낱말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마저 없다면 문단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요. 문단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글의 덩어리,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래요. 선생님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인 이 문장을 고를 거예요. 나무가 무슨 일을 할까? 나무의 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 즉 뿌리가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얻는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들인 거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두 번째 글의 덩어리,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역시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자, 모아둔다라는 것, 이거 다른 낱말로 바꾼다면요, 저장이라고 해요. 아래에 있는 이 낱말의 뜻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데요.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한다. 영양분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꼭 필요한 걸 영양분이라고 하고요.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한다. 저장은 물건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간직한다라는 의미예요. 낱말의 뜻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면 문제를 풀때 훨씬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8번. 나무 뿌리가 저장하는 영양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쓰세요. 선생님, 저 이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읽으면서 영양분이 만들어진다? 영양분? 영양분? 영양분을 찾는 거예요. 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서 영양분 만들어지는지 안 나오죠?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여기에도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길 보세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라고 하죠.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영양분을 찾아 찾아 찾아 오다 보니까 드디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라는 낱말이 나왔네요. 문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요. 바로 잎에서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 내용 어디에 있지? 잘 모르겠다면 낱말 몇 가지를 가지고 글을 다시 보면서 그 낱말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디엔가는 답이 나와 있을 거랍니다. 알겠죠?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두 글자로 쓰세요. 다음 뜻, 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 물건 따위를 잘 모아서 간직함. 잘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간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모아서 간직하는 것 바로 저장이었죠. 저장 찾았나요?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두 글자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저장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뜻의 낱말이 있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번이에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은미와 혜숙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은미, 이 글의 제목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을 통해 알수 있는 것 무엇일까? 중요한 내용을 찾는데 아주 알맞은

맞은 질문이죠. 중요한 내용을 찾는데 일단 첫 번째가 글의 제목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미는 제대로 말한 것이고요. 해숙이 나무뿌리뿐만 아니라 줄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 줄기. 줄기에 대한 궁금증은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그러니 해숙이는 잘못 말한 친구가 되겠죠. 정답을 쓰라고 한다면 해수.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된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처음에 글을 읽어볼 때 중요한 내용, 밑줄 이미 쳤죠? 그래요. 중요한 내용은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글을 다시 한번 보았을 때, 나무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 첫 번째,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아,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을 수 있도록 뿌리가 도와주는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니은 볼게요.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이것은요, 이 기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디귿 볼게요. 나무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글에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럼 뒤에 리을도 볼게요. 나무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이 디귿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 두 가지 고르라라고 하면 기억과 그리고 디귿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3번 문제는 역시 여기에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아, 선생님이 수연이네 가족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어떤 글인지 알것 같습니다. 수연이네 가족회의였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물의 생각, 그리고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찾아보면서 글을 읽는 게 좋다라고 했죠. 우리 이 글을 읽을 때에도 글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까닭은 무엇인지 함께 찾으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가입니다. 가. 수연이네 가족은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 여름방학에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연이네 가족은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그래요. 여름방학에 가족여행 갈 곳, 그 장소를 이야기해서 정하기로 했죠. 나와볼게요. 수연,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수 있어요. 자, 수연이는 바다에 가고 싶대요. 수영하고 모래놀이도 할수 있게요. 다, 수진, 저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요. 수진이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대요. 놀이기구를 많이 탈수 있는 놀이공원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인물들의 생각 잘 파악할 수 있었나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수연이네는 여름방학에 갈 가족여행 장소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쓰세요. 자, 어떻게 정하기로 했나요? 아, 바로 정답 여기에 있네요. 가족이 함께 모여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하게 썼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이니까 선생님은 예시 답안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1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수연이와 수진이가 가고 싶은 곳과 그 까닭은 무엇인지 각각 쓰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수연, 수진, 인물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가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지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물의 생각, 그리고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글 속에서 찾아보라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 수연이와 수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수연이는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수 있어요. 자, 수연이의 생각은 가고 싶은 곳? 바로 바다죠. 왜 바다에 가고 싶었나요? 바로 수영과 모래놀이를 할수 있어서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수진이도 볼게요. 수진이. 저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요. 수진이는 어디에 가고 싶은가요? 그래요. 바로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왜요? 왜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 기구를 많이 타고 싶어서. 많이 타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여러분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한 까닭을 아주 잘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어디까지나 예시 답안이니까 선생님, 저 조금 다르게 썼는데요. 그래도 내용만 비슷하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자, 빈칸 여기에 있어요.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인물의 생각은 인물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고, 인물의 생각을 찾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이것도 함께 찾습니다. 인물의 생각은 인물이 말해서 찾을 수 있대요. 아,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물의 생각을 찾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무엇도 함께 찾는 게 좋다고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찾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또는 그렇죠, 바로 이유라고도 할수 있어요. 까닭, 이유 모두 비슷한 말이에요. 둘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5번부터 18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아기 곰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 누구를 보낼까요? 글이네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죠?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 동물들이 제가 갈 거예요. 제가 별나라에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아기 곰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기 곰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제가 별나라에 가게 된다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주겠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기 곰은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대요. 왜냐? 제가 지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자, 인물의 생각. 여러분 잘 찾았죠? 이번에는 원숭이가 일어나서 말했대요. 원숭이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별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많잖아요? 그곳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제가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원숭이의 생각은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별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원숭이가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어떤 동물이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글이 끝나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무엇에 대해 의논하고 있나요? 여러분, 동물들은 지구 여행을 많이 한 동물을 뽑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구 여행을 많이 한 동물. 이런 이야기는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별나라에서 오래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별나라에서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별나라는요, 초대장을 보내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한 조건 알맞지 않습니다. 아기곰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찾기도 알맞지 않아요. 아기곰과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4번, 거북 할아버지 댁에 초대할 동물 뽑기? 아, 초대할 동물은 맞는데, 별나라에 갈 친구들을 뽑는 거죠? 거북 할아버지 댁에 갈 동물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별나라에 갈 지구를 대표할 동물 뽑기.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동물들은 모여서 별나라에 갈 지구를 대표할 동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아기곰이 별나라에 가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럼 우리 아기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기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제가 별나라에 가게 되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게 해주겠어요. 알려주겠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기곰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인가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별나라에 가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17번이에요. 역할을 나누어 이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원숭이 역할에 알맞은 목소리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역할을 나누어 글을 읽을 때에는요,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의 상황, 그리고 인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상황이 신나는 상황인지, 긴장되는 상황인지, 또 그리고 이 인물은 뭔가 성격이 밝은 친구인지 아니면 차분한 친구인지, 이걸 생각해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거죠. 실제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이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원숭이 역할에 알맞은 목소리,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1번, 발랄하면서 간절한 목소리. 2번, 무관심하고 툴툴대는 목소리. 정답은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원숭이는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발랄한 성격일 것 같죠? 그리고, 아, 내가 제발 지구의 대표가 되었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 아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 간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울리겠죠.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18번이에요. 이 글을 읽고 별나라에 보낼 편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이제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별나라에 답장을 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답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주에 대한 소개,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 대표로 뽑힌 동물과 그 까닭.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편지를 받은 다음 답장을 보냈으니까 우리 편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일단, 받을 사람. 그러니까, 별나라에 있는 누군가죠? 그 다음, 첫인사.
안녕, 나 지구에 사는 누구야? 인사, 당연히 해야지.

하죠.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별나라의 축제에 지구의 친구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지구의 대표로 정한 동물과 왜그 동물을 정했는지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가 가기로 했어. 그 친구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안녕, 끝인사. 날짜 쓰고, 누구누구가 글 쓰니. 이렇게 써준다면 100점 만점짜리 답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별나라에 보낼 편지예요. 우주에 대한 소개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이 내용은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별나라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소개를 쓰는 것은 알맞지 않아요. 대신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 써주면 좋겠죠. 일단 초대해줘서 고마워. 답장이니까요. 그 다음 대표로 뽑힌 동물과 그 까닭. 당연히 써야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가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런 특징을 가졌거든. 꼭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를 써주어야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당연히 옳은 것 고르는 걸 거야 하면서 나, 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는데요. 꼭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정답을 써주세요. 19번에서 20번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우는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우야,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렸니? 그러자 아우가 대답했습니다. 금덩이를 갖고 나서부터 자꾸 형님이 미워지고 더 욕심이 나서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형도 부끄러워져서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이전보다 더 우애가 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금덩이를 버린 형제라는 이야기였어요. 서로를 금덩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형제의 마음이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19번. 배를 타고 가던 아우가 갑자기 한 행동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아우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금덩이를 어떻게 했어요? 강물 속으로 휙 하고 던진 거예요.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어떻게 던졌어요? 휙 하고 던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휙 던졌습니다. 또는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까닭과 함께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이걸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시 답안을 써줄 텐데요. 여러분 비슷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러나게 썼다면 동그라미 정답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 한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금덩이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둘다 강물에 휙 하고 던져버릴 정도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덩이보다 서로를

0: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생각해서 이렇게 서술형 20번 문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역할에 알맞게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인물의 이것이나 인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번 단원도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원 개념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2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글을 쓰고 고쳐쓰기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면 소나기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화 감상문은 어떻게 적는 것인지 그 방법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 감상문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나의 감상을 적는 글이에요. 따라서 영화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화를 볼 때에는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감상해야 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해야 내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 감상문을 쓸 때에 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감상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영화 감상문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선생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 적는 건 알겠는데,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자, 궁금한 친구들 있죠? 자, 그래서 알려줄게요. 영화 감상문을 쓸때 들어가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닭을 적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게 되었는지. 자, 이런 동기나 까닭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실대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영화를 봤다. 아니면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다.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봤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봤다 등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을 써주세요.

주는 거죠. 우리가 감상문에 영화의 모든 줄거리를 적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 위주로 줄거리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상의 구도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영상의 구도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영화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영화를 볼 때에 등장인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영화 속 물건은 화면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 영화에서 어떤 물건이 강조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의 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구도를 살펴봐야 할까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들은요, 이 영화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볼때이 구도까지 함께 분석하면서 보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상문을 적을 때에도 내가 이 영상의 구도가 이러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자, 이런 문장을 적어준다면 더욱더 깊이 있는 감상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감상문을 적을 때 영상의 구도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상문이니까 생각이나 느낀 점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감상문을 쓸때 우리 친구들이 고려해야 할 점까지 알려줄게요. 일단, 글을 쓸 때는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적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적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적고,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쓰고 문단을 꼭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는 글의 단위입니다. 자, 영화 감상문에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쓸 때는 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을 주로 적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고요. 그리고 끝에는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감상 부분을 적어주는 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소나기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멋지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바르게 고쳤어요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쳐쓰기를 해볼 거예요.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고쳐쓰기 해볼 겁니다.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다시 읽고 스스로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볼 때는요, 너무 중요해요. 글 수준에서도 확인하고, 문단 수준에서도 확인하고, 문장 수준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이것은 마치 숲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 문단, 문장 수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하면 고쳐쓰기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글 수준에서는 어떤 점을 점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점검 질문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 수준입니다.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영화 감상문 제목은요, 읽는 이의 관심을 끔과 동시에 그 영화 감상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잘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제목인지 확인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글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내가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글 수준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글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었다, 감동받았다,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우리 지난 시간 영화 감상문 보면 선의 이런 행동을 통해 친구 사이에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 이런 생각과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생각과 느낌을 내가 글 전체적으로 드러냈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문단 수준은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확인해 봅니다. 문단에는요, 문단마다 중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마다 중심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자,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도 문단 수준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문단에서는요,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들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단에서 봤을 때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 불필요한 문장이 없나? 자, 이런 것은 문단 수준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장 수준.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호응이 맞게 썼는지. 예를 들어, 어제라는 시간 표현이 나왔는데 서술어는 뭐뭐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미래 서술어가 나오면 호응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문장 호응이 맞게 썼는지는 문장 수준이겠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는지 이것도 문장 수준에서 살펴봐야 돼요. 또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문장 수준에서 살펴봅니다. 즉, 글, 문단, 문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점검해보고 고쳐쓰기 할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고쳐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때 주의할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유준이, 영화 감상문의 제목만 보고 영화의 내용을 모두 알수 있게 써야 해? 어떻게 제목만 보고 영화의 모든 내용을 알수 있게 쓸수 있겠어요? 아니죠. 불가능해요. 혜주,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쓰면 읽는 친구가 흥미로워할지 생각해야 돼. 맞아요. 영화 감상문은요,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닭 들어가면 좋죠.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고 쓰면 됩니다. 자, 3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 좋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고쳤을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띄어쓰기 올바르게 했는지 생각한다. 문장 수준에서 점검해요. 자, 영화 관객 수를 정확하게 썼는지 생각한다. 자, 감상문에 영화 관객 수를 적을 필요는 없죠. 자, 3번.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생각한다. 문단 수준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게 썼는지 생각한다. 문장 수준에서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생각한다. 글 수준에서 점검해 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원의 제목이 고쳐쓰기잖아요. 바르게 고쳤어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 하는데 또 글을 한편더 씁니다. 어떤 글이냐면 바로 설명하는 글을 쓰고 또 고쳐쓰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설명하는 글한편 읽어 볼 건데요. 이 글은요, 지후라는 친구가 글을 쓴 다음에 고쳐쓰기를 하고요. 고쳐쓰기 하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에요. 고쳐쓰기를 해서 그런지 글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설명하는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목을 정할 때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글도 어떤 주제가 있죠. 그 주제, 중심 생각을 잘 표현하는 제목을 정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주제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법에 맞고 간결한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자, 간결한 문장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글을 써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말하듯이 쓰는 친구가 있어서
뭐뭐는 뭐뭐 했고, 뭐뭐 해서 뭐뭐 해요, 뭐뭐 했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길면 읽는 사람이,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끊어주면서 간결한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 써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쓴 글을 다시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쓰기 해주고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도 점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설명하는 글한편 읽을 건데요. 자, 이 글은 불안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뭐래요? 불안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불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안이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불안이래요. 아, 이런 게 불안이구나. 자, 두 번째 문단.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기도 해요. 때로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죠? 바로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요? 뒤에 있는 문장들이 이런 반응이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 불안할 때왜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유를 얘기한 문장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요.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자, 그 내용을 담은 문단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보이는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불안할 때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고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어지럽다 맞고요. 열이 난다 맞죠? 배가 고프다는 없었어요. 배가 아프다라고 했죠. 숨이 가빠진다, 집중하기 어렵다 모두 글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문제입니다. 문단 1은 다음 문단을 고쳐 쓴 것입니다. 이때 글쓴이가 고려한 점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우가요. 원래 처음에는 글을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고쳐 쓰기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고쳐 쓰기 했는지 우리가 한번 고치기 전에 글을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선생님, 호흡이 안 돼요. 자, 그런 불안한 감정은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이에요. 친구들 어때요?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적었어요. 적절하게 간결하게 문장을 적어주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불안한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 했는데 정말 잘 고쳐쓰기 한 글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골라볼게요. 1번. 겹치는 표현을 줄여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썼다? 맞아요. 불안한 감정이라는 이 겹치는 표현을 줄여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했어요. 자, 2번.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을 주제와 관련된 문장으로 고쳐 썼다. 자, 지금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3번. 문장이 길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적절히 나눠 고쳐 썼다. 이거 맞죠? 자, 그래서 1번, 3번.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불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 든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예회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자, 이런 경험, 친구들의 경험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이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어요. 하지만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이야기 할때 나오는 이어주는 말이죠.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불안할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얘기했죠. 이런 반응들은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불안이 나쁜 건 아니래요. 불안에 좋은 점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이라는 이어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과제를 맞춰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노는 것을 미루고 과제를 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기도 해요. 이처럼 불안은 조심해라고 뭐 하는 감정일까요? 조심해? 그렇죠.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감정, 주의를 주는 감정이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불안한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준비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자, 세 번째 문단은요. 불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불안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볼게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문단은요. 불안해서 불편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므로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약간 드러냈네요. 자, 이 글은요,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그래도 글쓴이의 생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이에요.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왜 나쁜 것이 아닌지 뒤에 이유 까닭이 나오잖아요. 뒷부분 읽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불안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2번, 불안 때문에 과제를 미루고 놀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불안 때문에 노는 것을 미루고 과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자, 3번. 불안 덕분에 신경이 자극되어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조심해라고 뭐 하는 감정일까요? 조심해에서 우리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자, 뭐예요? 화내는, 칭찬하는, 용서하는, 비유하는, 경고하는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심해하고 경고하는 거죠. 자,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제이. 내일 수학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어. 수행평가를 잘 보지 못할까봐 불안해. 자,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글 읽고 제이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거예요? 소원이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해봐. 심호흡을 해봐.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을 미리 공부하면 잘볼수 있을 거야. 이글 읽고? 조언 괜찮죠? 수영, 불안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아? 불안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봐. 자, 지금 이 글에서는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좋지 않아. 이렇게 조언해주면 안 되겠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설명하는 글한편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을 올바른 문장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은 글은 불안이 주제였죠? 우리 친구들도 주제를 정해야 돼요. 자, 주제를 정할 때에는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면 이런 주제를 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제목을 정합니다. 자, 제목을 정할 때는요, 일단 글의 내용과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심 생각이 제목에 잘 드러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간결하면서도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해요. 자,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조사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조사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내가 앞에서 주제를 정했잖아요. 글의 주제에 적절한 자료인지 확인하면서 내가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하는 까닭이 있어요. 선생님, 왜 주제 정하고 바로 자료 조사 안 하고 사이에 제목 정하기가 있나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제목을 정하면 자료 조사를 할때 조사할 방향이 조금은 더 분명해져요. 내가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목에서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목을 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많은 자료 중에서 내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책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요. 자, 특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글을 쓸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쓸 거거든요.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것도 글에 쉽게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글과 함께 넣어주면 읽는 사람이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즉,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료들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다 찾아서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내용을 조직해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조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 그렇죠. 가운데, 끝으로 조직을 해야 되겠어요. 자, 처음에는요, 설명하는 글쓸 때, 처음에는 설명하는 대상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요약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글의 흐름으로 글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 조직을 한 다음에 이제 글을 써요. 자, 그런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쓰래요. 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까요? 친구들, 우리 이 단원이 고쳐쓰기 단원이잖아요.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쓰기를 훨씬 쉽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해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면 고쳐쓰기 할때 백스페이스 막 누르면 쉽게 지울 수도 있고 지우개로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되고요. 문장 이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기에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즉,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 쓰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자유롭게 고쳐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설명하는 글의 처음 가운데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밝히는 것? 처음 부분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서술하는 건 가운데 부분이죠. 자,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건 끝부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글을 다 썼잖아요? 그럼 이제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돌려 읽고 고쳐 쓸 부분을 생각해요. 이러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새롭게 한 점, 궁금한 점, 좋은 점, 고쳤으면 하는 점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고쳐쓰기 해보는데요.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요. 자, 여기에서 친구들이 나의 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 의견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 의견 중에서 나도 동의해 하는 것만 고쳐쓰기 하면 됩니다. 내 글에 대한 사고력을 친구들 키워야 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아까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점검 질문 있었죠? 이런 점검 질문 참고해서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고쳐쓰기 하고 쓴 글을 공유하자라고 하죠? 고쳐 쓴 글을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글에 댓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쓴글 친구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또 나의 글을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시키고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맞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전에 그림말을 반복하여 남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공부 다 해보았어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에는 무엇이 알맞은지 살펴봐야 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1: 영어. Welcome
0: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1: 네.
0: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또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아,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Alright.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0: 네.
1: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2: Where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오케이. 그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0: What is it?
1: Drink.
0: Drink?
1: Drink.
0: For me?
1: Yes.
0: Oh.
1: Oh, so sorry.
0: Okay.
1: Yeah, sorry. So I prepared this.
0: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꺾어,
0: Oh,
1: 오케이?
0: thank you.
1: 오케이.
2: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2: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2: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으흠.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이 침대에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렇죠.
2: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2: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2: 어허.
1: 침대를 놓아야 돼요.
2: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2: 아하.
1: put 써볼까요?
2: 오케이. 깜짝이야.
1: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2: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1: 네.
2: 정답. That's right.
1: Yes.
2: P-U-T.
1: 네.
2: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네.
2: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2: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1: 네.
2: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2: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제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2: 질문입니다.
1: 네.
2: 평소문 아니에요. Okay?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쵸.
2: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할 거예요. 오케이?
1: 그쵸.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 Where should I go?
2: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1: 네,
2: 거예요. Where should
1: 그쵸.
2: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Where did you eat?
2: 그렇죠? Where did you eat? Did
1: Yes.
2: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2: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2: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네.
2: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1: Yeah.
2: 자, should하고 have to 둘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1: Have to가 좀더 강합니다.
2: 어허.
1: Should는 좀더
2: That's
1: 부드럽게.
2: right.
1: 네.
2: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1: 그죠.
2: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근데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so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느낌.
1: 네.
2: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1: Mm-hmm.
2: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2: 오케이.
1: 네.
2: 창문이 비어 있고요.
1: 그렇죠.
2: Next는 뭔가
1: 여기
2: 뭐
1: 이렇게 해볼까요?
2: 뭔가 오케이.
1: 예.
2: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f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가 같이 가줘야 돼요. 오케이.
1: 오호.
2: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0: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1: 그런데
0: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아,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되던데요,
0: 느낌
1: 말이.
0: 느낌 없어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1: 그래서 네네네.
0: 내가,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stand.
0: and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저... 다들 나한테 짝꿍 하겠다.
0: 제가 이렇게. 수소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네. 조사 안 되실 거예요. 네,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try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어,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거죠. 예, in front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아, 오케이.
1: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1: Behind.
0: 그냥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고등학교 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잘하신 겁니다. 네, 맞아. 여러분들 우리 학창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1: 네.
0: 우리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1: 그쵸.
0: 글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어, 저거 내가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0: 네.
1: 보이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진짜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 다 알고 있는 바로
1: 그 창문.
0: 그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부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네.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0: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1: 그죠.
0: 정리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1: 아,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0: 네네.
1: 어, 요거는 한 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0: right.
1: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0: 어, 예.
1: 예.
0: 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0: okay.
1: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0: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1: 무겁다.
0: 무겁다가 중요하죠.
1: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0: 오,
1: 예.
0: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0: 더 무거운 거예요?
1: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0: 오.
1: 더 무겁다.
0: 오케이.
1: 그러면 it's heavier. heavy. 이렇게.
0: 오.
1: 이렇게.
0: 아, 이렇게.
1: 예.
0: 자.
1: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1: 네.
0: 거죠. 그렇죠?

0: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So it's
1: heavier.
0: heavier than I thought.
1: 우!
0: 맞습니다. 비교급
1: 네.
0: 형용사로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0: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0: 죄송한데 저기
1: 저가.
0: 한 손이요. 한 손.
1: 아니요.
0: 한 손.
1: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er. 이렇게 해볼까요?
0: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1: 네.
0: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1: 네.
0: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1: 보다.
0: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1: 오.
0: than I thought
1: 우와.
0: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1: 무겁다.
0: 네,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1: Then I
0: 자,
1: thought.
0: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1: 예.
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1: 해볼 만한데?
0: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1: 어?
0: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1: 예?
0: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1: English is easier
0: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than I
0: 그래서
1: thought.
0: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자, about this. 나이스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1: 제가
0: 거예요.
1: 약간
0: 아,
1: 그랬어요.
0: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1: 네.
0: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 그래요?
0: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1: 네.
0: 있고라고 말하고 싶으나,
1: 예.
0: 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Whoa,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드리나요?
1: 예,
0: 네.
1: 조각이 많네요, 집에.
0: 진짜 돌침 되면은
1: 예.
0: 정말. 네.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1: 오.
0: 있어요라고 드리는
1: 좋은 타이밍에
0: 겁니다.
1: 가지고
0: 아, 그래?
1: 오셨네요.
0: 그럼
1: 예.
0: 네.
1: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그죠? 음료수.
0: 음료수.
1: 음료수는 drink죠?
0: 오케이.
1: 네. Drink.
0: Alright, and
1: 네.
0: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 Yep.
0: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렇죠?
1: 예.
0: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i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더 자연스럽죠.
1: 와우.
0: 자, 해보겠습니다.
1: 네.
0: drink, drink.
1: Drink. Drink.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1: 네.
0: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비버리. 비버. 그런 느낌이죠.
0: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1: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0: 내가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1: 비버리지?
0: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1: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아,
0: 리지? 무슨 리지?
1: 비버리지,
0: 베벌레 효과가
1: 베벌,
0: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1: 몰라요.
0: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1: 아,
0: 비슷해요,
1: 그래요?
0: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1: 오,
0: A만 빠졌어요. 네, 예, 원래 A를 넣으셨죠?
1: 그죠.
0: 네,
1: 아,
0: 빼서
1: A 빼고.
0: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0: 오케이, 여기 강제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beverage.
0: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Make
1: 네네.
0: sense? Al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해요,
1: Bring
0: 일단?
1: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0: Hey,
1: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1: 입심심.
0: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1: brought.
0: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아하. I brought him
0: some?
1: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Okay, 읽어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0: 네,
1: 투가 들어가야
0: 이것도
1: 되는구나.
0: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두
1: 네.
0: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1: 에.
0: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1: 여기
0: go.
1: 있어요.
0: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1: 네.
0: 뭔가 전달할 때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0: 네.
1: 궁금한 게 there you go
0: 아,
1: 하시잖아요.
0: there you
1: 그건
0: go.
1: 또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아,
1: 달라요.
0: 바로 그거예요.
1: 어,
0: 이 뜻이에요.
1: 맞아.
0: There you go.
1: There you
0: 이렇게.
1: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예.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 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와우,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Ne,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next to.
3: 네.
2: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3: I sat next to 마유.
2: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3: Go and stand next to her.
2: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3: Yeah.
2: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3: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3: 네.
2: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3: 응?
2: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3: I brought you a drink.
2: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3: 응?
2: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3: 네.
2: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스낵스를 좀 가져다 줘.
3: Oh, bring me some snacks.
2: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3: I brought him some water.
2: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3: Yeah.
2: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3: 맞아요.
2: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6: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3: I brought you a drink.
6: Oh.
3: Here you go.
6: For me?
3: Yes.
6: Oh, you shouldn't have. Thank you.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3: 네.
2: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party.
2: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3: 네.
2: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3: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2: That's right.
3: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2: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

0: 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3강에 걸쳐서 우리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상황,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문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문학 공부를 할 때 그 문학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려운 작품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조금씩 어려운 작품을 공부할수록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이 강의 내용 잘 들어둬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상황 로그인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인데요. 500년 전 서당에서 공부하던 선비라고 쳐요, 우리가. 500년 전 선비가 어떻게 된 일인지, 타임머신을 탔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실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실을 쳐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 서당 맞아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뭘 보고 가장 많이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자칠판도 있는 것 같고, 컴퓨터도 있고, 그쵸? 스마트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LED 조명도 있고, 책걸상도 있고, 놀랄 것들 많아요. 무엇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유상한 물건도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무엇보다 조선시대 사람이잖아. 500년 전 사람. 교실에 딱 보니까, 오, 여학생들이 있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고, 이 자체도 크게 놀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용하는 물건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연습을 일단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문학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까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주요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시대 상황을 다른 말로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문화적 배경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작품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이게 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시대마다 다 다르겠죠.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그 서당 장면이란다. 우리 교실 장면, 여기가 서당 맞아 했던 그 장면에서 가장 놀랄 모습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받고 있는 장면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놀랄 만한 일인가 할 텐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서당에 가서 남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 이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거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런 삶을 살까, 그런 태도를 취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문학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사회문화적 상황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문학작품은 작가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담아낸다. 2020년대 현대의 모습을 만약에 100년 후에 사람들이 오늘날 창작된 작품을 읽어본다면 2020년대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거울이야, 거울.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며 읽으면 작품의 의미를 훨씬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은 좀 재미없어. 그렇죠? 다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고 잘 잡히지 않는데 이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 함께 볼 텐데, 아, 그 전에 그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발견해야 되는데 뭘 보고 발견하지? 뭔가 힌트가 있어야 돼, 힌트. 그렇죠? 그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제시해 줄 테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일단 보세요. 인물의 말과 행동. 오늘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옷차림도 한번 보세요. 옷차림. 옷차림도 한번 보고. 등장하는 물건 소재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화하고 있나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혹시 있나? 이게 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 그런 역사적 사건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 지식을 막 동원해 보는 거야.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사는 현실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오늘날하고는 이런 점에서 다르네.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준비됐습니까? 그럼 연습해 봅니다. 들어가 보죠. 선생님이 준비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일부예요. 처음 부분인데요. 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날씨가 흐려? 눈이 올것 같아? 겨울이네, 겨울. 계절적 배경은 우리가 알겠어. 시대적 배경은 아직 모르더라도 계절적 배경은 알겠어.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뭔가 기분 나쁜 날이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시대 상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있고 인력거꾼이라는 직업이 있네요. 김첨지, 첨지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에요. 김첨지 있고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신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 나오고 그다음에 쭉 양복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돈이 나오는데 30전, 50전 막 그래요. 그러면서 백동화 서품, 백동화 나오고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물론 아, 나 역사 지식이 짧은데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1900 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죠. 1920년대 경성, 지금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뒷부분도 보여줄게요.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 얼굴에 한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아픈 아내를 두고 일하러 나왔거든. 그런데 그 아픈 아내가 약한 척 먹지 못하고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이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네. 어? 반어네, 반어. 반어를 통해서 인물,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이 겪었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웠던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아까 우리가 운수 좋은 날에 선생님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갈게요. 자, 지금의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지금 2026년, 2027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손에 어떤 필수템을 들려서 표현할 것인가?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대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 손에 딱 들려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글을 짧게 써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발하고 참신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대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귀엽게, 사랑스럽게. 이모, 셀카 찍고 있었어. 요즘 셀카 찍는 거 유행이라며. 이모도 유행에 따라가야지.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랑 문어책방에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그나저나 우리 친구들 오늘 문어책방 왔으니까 책 추천해줘야지. 오늘은 이모랑 또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을까? 말만 해봐. 응. 어?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한 책을 보여달라고?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었나? 발표의 절이라는 책 읽었고. 아, 그책다못 읽었지. 이야기 책 제목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모가 기억이 날것 같아요. 바로.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책이었잖아. 아니, 도대체 카프카가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해. 오늘 이 이야기 읽고 카프카의 뜻도 알아보자고. 오늘은 꼭이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혜은 선생님이랑 재밌게 국어 공부하면서 이야기도 아주 알차게 읽으세요. 이모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거야.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문어 이모님이 추천해 주신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연습도 해볼 거거든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문장의 짜임도 생각하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게 읽으면 되는데요. 그 방법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아주 생생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낱말 있죠. 자, 문장의 짜임에서 우리 어찌하다, 어떠하다 배웠잖아요. 이 낱말은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또박또박. 즉,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분명하게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부분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을 신경 써서 읽어야 하는데요.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자, 문장 부호죠. 이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글에서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에서 큰 따옴표 사용할 때는 어떤 인물이 실제로 한 말을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읽어줄 때 정말 실제 말하는 것처럼 읽어줘라. 그러면 실감이 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 혹은 강조하고 싶을 때 작은

정표를 쓰거든요. 자, 그 문장보호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실감나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느낌표나 물음표도 문장보호죠. 그 문장보호들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문장보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어준다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읽으면 실감이 날까요? 자, 그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서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또 꾸며주는 말에 그 느낌을 살려서 읽어준다면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세 가지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또박또박 읽자. 문장 보호가 나오는 부분 그 쓰임을 생각하면서 읽자. 자,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나온다면 어울리는 목소리로 느낌을 살려서 읽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41쪽이에요.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도미니크 아저씨가 이발사입니다. 머리카락 손질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죠. 자, 아저씨는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아저씨 만나서 프랑스의 문화를 알수 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 자, 이거 지금 큰 따옴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읽으면 실감이 날까요? 진짜 사진 찍을 때 말하듯이 위스티띠 이렇게 읽어주자는 거죠.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위스티띠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이 말을 한대요. 정말 입이 예쁘게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위스띠띠. 어때요? 입이 예쁘게 벌어지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말을 사진 찍을 때 한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도미니크 아저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엄마의 친구이다. 맞죠? 할아버지와 친하다. 이런 말 없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맞죠? 비단 원숭이를 키우신다.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진 찍을 때 위스티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비단 원숭이라는 거죠. 자, 5번.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이다. 맞아요. 자, 이 최고의 읽을 때에도요, 친구들.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최고의 느낌을 살려서.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몇 번, 몇 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과 그 뜻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사진 찍을 때 하는 말 뭐예요? 위스티띠. 자, 그래서 찾아서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뜻은 비단 원숭이라고 했죠? 비단 원숭이. 자, 우리가 글만 잘 읽은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48번입니다. 기역과 같은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실감나게 읽는 방법 중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으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라? 또박또박 읽어라.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자, 1번. 큰 따옴표의 역할에 맞게 읽는다? 자, 여기 큰 따옴표 없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는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을 어떻게 읽느냐와 관련된 문제예요. 3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는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도 풀어봐요. 큰 따옴표의 쓰임을 생각해서, 즉, 문장보호의 쓰임을 생각해서, 니은을 알맞게 읽는 방법을 쓰시오. 자, 위스티띠 어떻게 읽어주면 좋아요?

지금 큰 따옴표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 말하는 것처럼 읽어라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With TT 이렇게 읽어주자는 거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자, 하와이에 살고 계시대요. 그러면 하와이 문화를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왔죠. 자, 의상은 옷입니다. 하와이 문화를 알 수 있는 하와이 옷이겠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인사를 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쓰였습니다. 자, 큰 따옴표는 왜 쓰인 거예요? 샤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따옴표 적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는 왜 적었을까요? 손인사의 이름이 샤카예요. 자, 따라서 샤카라는 손인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안에 샤카라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요, 사진을 찍을 때 샤카라고 외치면서 샤카라는 손인사를 한대요. 자,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샤카라는 손인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샤카 이렇게 하는 거죠. 샤카라고 말하면서 샤카라는 손인사도 하는 것입니다. 자,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자, 샤카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에 넣어준 것이죠. 우리는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우며 샤카로 인사를 건넸어요. 자, 훌라춤, 하와이의 전통춤이죠. 자, 이렇게 하와이의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번에는 친구 사간의 집입니다. 자,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요, 어디에서 왔냐면 핀란드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핀란드의 문화를 알 수 있겠어요. 핀란드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겠군요. 자,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라고 하면서 찍는데요.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50번입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집으로 온 까닭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왜 집에 오셨어요? 우리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1번, 몸이 좋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병원에 들르려고 이런 말 없었고요. 2번, 하와이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인사하려고 이것도 아니죠. 3번, 가족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오려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5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와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 함께 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하와이에서 사진 찍을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샤카라고 하면서 샤카라는 손인사를 한다고 했죠? 1번, 손인사하기. 맞습니다. 샤카라는 손인사를 합니다. 훌라춤을 추기. 하와이에서 사진 찍을 때 훌라춤을 춘다는 말은 없었죠. 물론 함께 훌라춤을 추기는 했지만 사진 찍을 때 막 훌라춤 추는 거 아닙니다. 자, 3번, 느긋한 표정 짓기. 아니죠. 샤카가 뭐 느긋하게 지내라 라는 뜻이라고는 알려준 적은 있어요. 자, 4번, 샤카라고 외치기. 맞습니다. 5번, 하와이안 의상 입기. 뭐 의상을 입고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핀란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무이꾸, 생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53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있는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알맞게 읽는 방법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기역은 이 부분이에요. 자, 큰 따옴표 안에 샤카라고 적혀있죠? 자, 왜 큰 따옴표 안에 적은 거예요? 샤카! 그 말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전에. 자, 그리고 샤카. 자, 이것은 작은 따옴표 안에 있어요. 자, 샤카라는 손인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럼 기억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사진 찍을 때 샤카를 말하는 것처럼.

그럼 읽어줘야 되겠죠. 샤카. 그리고 니은은 어떻게 읽어요? 이 샤카라는 손 인사를 강조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는다면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 인사를 한대요. 자, 이렇게 읽어준다면 아주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자, 53번 문제까지 해결되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내 아줌마는, 자, 안내 아줌마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자, 안내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이 있어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오, 그래서 안나 아줌마가 산타클로스랑도 사진을 찍었군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핀란드 말하는 거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자, 내가 백야가 뭔지 몰라도 그래서 백야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자, 백야가 뭐예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거. 우리 원래는 밤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죠. 자, 그런데 백야일 때는 밤에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럼 밤이 어떠하겠어요? 환하겠죠. 아,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도 있고 백야 현상도 있는구나. 자, 우리 핀란드의 특징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글 읽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군요.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 일본말로 숫자 2라는 뜻이에요. 2.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진 찍을 때니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을 하나 봐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에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에 길고양이들이 모여서 밥을 잘 먹나 봐요. 우린, 그러니까 나랑 사오리 언니는 같이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래요. 자, 사오리 언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자, 핀란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1번, 헤어살롱이 유명하다? 자, 이런 말은 없었죠? 2번, 쿵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자, 쿵후는요, 중국 무술이에요. 그쵸? 우리 아린다네 집 갔을 때 동생이 쿵후를 했었죠? 아닙니다. 3번, 대표적인 춤으로는 훌라춤이 있다. 자, 훌라춤은 하와이와 관련된 거. 4번,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있다. 핀란드에 백야가 있다고 글에 있었죠. 자, 5번, 산타 마을이 있어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 핀란드에 산타 마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 몇 번, 4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5번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숫자 2라는 뜻의 니를 말하는 까닭을 쓰시오. 자, 왜 니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 있죠.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기 때문에 니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친구들.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 됐죠? 자, 그러면 5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오리 언니와 어떤 사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길고양이 식당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사오리 언니는 고양이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다. 자, 이렇게 말했죠? 1번, 음식을 주고받는 사이 아니고요. 사진을 같이 찍는 사이 아닙니다.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이 아니고요. 고양이 식당에 자주 가는 사이 아닙니다. 5번,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 정답이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 문장을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옆으로

사랑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어때요, 친구들? 강조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천천히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자, 이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다? 정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57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날이 쌀쌀해져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거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나 봐요. 할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그동안 우리의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자, 이것도 말하듯이 읽어주면 실감이 나겠죠? 김치. 이렇게요. 우린 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대요.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58번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몇 가지,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알맞지 않은 거요. 1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였다. 맞아요. 2번. 가족들과 다음 세계 여행을 계획하였다. 아니죠. 계획한 부분 없었습니다. 3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맞아요. 김치 하면서 사진 찍었죠? 4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는 부분은 없어요. 5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몇 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쓰시오. 글에 나오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찍을 때 김치.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60번 갑니다. 친구가 생기는 것에 대한 할아버지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라고요. 1번,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아니고요. 같이 모여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는 별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진을 같이 찍는 것이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그러면 61번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요? 김치 큰 따옴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진짜 사진 찍기 전에 말하는 것처럼 김치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1번, 낱말의 뜻을 살려 조용히 읽는다? 지금 여기에서 김치라는 낱말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죠.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야. 지금 이 뜻이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고요. 2번, 사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맞죠? 3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부드럽게 읽는다. 아닙니다. 진짜 사진 찍는 것처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1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어느덧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각자 별이 있는데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할아버지께서 맞아요.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0: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이제 카프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쳐요. 아, 이 집에서는 사진 찍을 때 카프카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왜냐?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라서.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프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할아버지 보고 싶을 때뭐 한다고 했어요? 하늘을 보거나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본다고 했죠? 1번, 하늘을 본다. 맞습니다. 2번, 카프카랑 논다? 아니고요. 자, 카프카를 외친다? 이것은 사진 찍을 때 하는 거죠. 4번,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다? 아닙니다.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본다.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번 문제도 함께 볼게요.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집에서 왜 사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치나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뭐 하게 되는, 그래요, 웃게 되는 우리 집 누구 이름이에요? 그래요, 고양이 이름이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보기에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읽느냐는 거예요.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실감나게 읽지? 자, 그것을 바르게 연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문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는다? 자, 뭐와 관련된 거예요? 꾸며주는 말과 관련된 거죠. 자, 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는다.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는다. 자,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등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는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문장 부호죠. 자, 따라서 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봐요.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 를 외쳐요. 자, 큰 따옴표니까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카프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현진, 카프카를 읽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읽으면 실감나. 맞습니다. 영은, 카프카를 읽을 때 카프카가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한 것처럼 읽으면 실감나? 궁금한 것처럼?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누구예요? 현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6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카프카가 고양이 이름이었구나. 그랬구나.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요한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봐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 어찌하다, 어떠하다 부분은 또박또박 읽어줘. 또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은 그 쓰임을 생각하면서 읽고,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야 해. 자, 그럼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이야기에서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을 실감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알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문어 책방 놀러 와.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내용을 학습해 볼 건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와 함께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로스가 있고요. 동서 융합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볼까요? 먼저 마케도니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리스 북쪽에 있던 왕국이었는데요. 그리스 폴리스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부친의 뒤를 이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알렉산드로스가 어디까지 나아갔던 것일까요? 먼저 이소스 전투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며 승기를 잡아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 동쪽에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며 대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특히 정복지 주요 거점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세워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채용하여 갈등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점차 쇠퇴의 길, 즉 내리막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제국이 여러 국가로 분열되며 점차 쇠퇴합니다. 그럼 다음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동방 문화가 하나로 녹아든 형태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폴리스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라는 건데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봤듯이 거대한 제국에서, 즉 넓은 세계에서 나도 시민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삶, 나의 감정, 나의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유명한 철학이 있어요.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철학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 볼게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강의 끝나고 새벽 1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야식을 시켜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야식을 먹는 순간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아플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먹지 않고 그냥 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편안한 속을 보며 역시 어제 스스로 통제하길 잘했어 라고 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다릅니다. 고통이 없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처럼 너무 배고파서 야식을 시켜 먹겠다고 결심이 들어 마라탕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켜서 마구마구 먹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에피크로스 학파가 아닙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지금 당장 배고픔의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방울토마토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다음 예술과 과학 분야를 볼까요? 역동적인 감정을 표현한 라오쿤 군상,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 등이 대표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라오쿤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를 보면 알수 있듯이 역동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에 전해져 간다라 양식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키워드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가 혼란한 틈을 타 그리스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이후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대한 제국 속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주요 도시 거점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도에서는 간다라 양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인 과로를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동서 문화의 융합을 꾀했는데요. 정답은 알렉산드리아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과로 문화는 인도의 간다라 미술 등 주변 지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과로에 들어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어떻게 일어났고 전개됐는지,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정 나이 이상의 남녀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시작점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화정의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고 의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좀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열강들 중에 일단 왕이, 황제가 있었던 국가가 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화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어떠한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이 전쟁은 공화정과 전제정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정의로우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제 국가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정이 붕괴되었는데,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에서는 중간에 혁명이 발생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수립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가 몰락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스만 제국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각각 공화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상실한 지역에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전쟁을 주도했던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건 맞지만 러시아도 같이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중간에 전선을 이탈했었습니다. 레닌이 이제 강화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유럽 쪽에 많은 영토를 독일한테 넘기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토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 확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시민혁명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뉘앙스죠. 이게 독일까지 전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즉, 이제 돈 많은 시민 계급 혹은 계급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그런 계급만 참정권을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라면 참정권을 이제 할수 있다. 참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9조, 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따른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이전에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선거는 뭐 노동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전에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참정권을 나눠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선거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나이 이상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본가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상관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투표권 1인 1투표 이렇게 약간 만드는 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프러제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뜻인데 20세기 초부터 단식, 무력 시위 등을 동원하여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쟁에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쟁터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끌려가게 되지만 그 남자가 경제활동을 빈 사이에 여성들이 뭐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여성과 노동자 등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완전 예전에 배웠었던 아테네, 로마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과 로마 시민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전쟁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걸 이제 그들의 이제 인정해줘야 됐던 거죠, 권리를.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참정권으로 나오게 됐고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통 선거도 비슷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 앞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사이간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전간기라고 불러요. 전진과 전쟁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떤 노력을 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 극복 노력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전쟁 전에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했던 전쟁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전쟁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인권 침해 범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물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지만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제연합과 전쟁 범죄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혹했던

했던 전쟁 양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쟁 과정 중에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유럽에서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공급을 엄청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거품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잉 생산에 비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됐고, 공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자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건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자주 갔던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돼지국밥집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번 거기 갔었는데 가격이 13,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화폐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가지고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했다고 볼게요. 이만 원짜리 포토카드가 점점 희귀해지면서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주가 대폭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빚도 가지게 되면서 뭐 새롭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포토카드가 가격이 3천 원이 되게 되면서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됐던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주가 대폭락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됐고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시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가 흘러가게끔 놔뒀는데 그렇게 냅두니까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게 됐던 것이죠. 대공황 시기 사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어떤 게 적혀 있냐면 프리 커피와 프리 도넛. 공짜로 도넛과 커피를 준다라는 건데 거기에 줄이 엄청나게 긴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요 국가의 실업률도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26년, 이때가 미국의 거의 전성기쯤이었어요. 이때 실업률이 낮았다가 점점 상승하더니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도 확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극복 노력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주정부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세금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상업 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 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흩어져 버렸다. 우리의 1차적인 최대 가업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번걸 통해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일단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어느 정도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걸 많이 하게 되냐면 정부 주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면서 취업하게 되고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걸 함께 제정하게 되는데, 와그너법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냥 일자리에서 잘랐단 말이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조를 형성, 가입, 지원할 권리와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 협상할 권리, 그리고 단체 협상이나 그 밖의 상호 부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미국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를 맡겼었는데,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았냐면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블록 경제를 형성합니다.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무역하고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이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블록 경제를 보면 볼수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같이 정부가 돈이 많은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국가는 어느 정도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도 없고 식민지가 적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인데 이들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거의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외 팽창을 추진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를 보면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대공황 전후에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틈타서 전체주의가 확산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체주의를 내세운 그런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승전국인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후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들은 파시스트 당을 바탕으로 우리 이탈리아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뒤로 파시스트 당이 정책을 할수 있게끔 파시스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모델처럼, 롤모델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설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한번 살펴보면 국가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최고다. 국가 없으면 너네들 가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 시민혁명의 정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믿지 않는다.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의 도장을 찍어준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전쟁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치당은요, 전체주의를 실시하면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걸 결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독일 민족은 진짜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함께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다른 인종을 차별했다.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더 뭉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체주의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독일의 나치즘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독일 민족에게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군부가, 즉 군대에 기반을 하고 있던 그런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고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대외 침략에 대해서 비난이 높아지자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국제연맹 탈퇴하고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흐름인데, 방공협정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독일이 팽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독일의 타겟이 어디였냐? 독일과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히틀러의 팽창을 눈감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완전 반대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추축국 형성할 때 방공협정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독일은 절대 소련이랑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둘은 공존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을 경험했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 싫지만 전쟁을 위해서 일단 소련이랑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겠다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동부전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폴란드는 공격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핵심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와 싸웠을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기억이.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전쟁을 약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확대되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 세웠던 목표가, 계획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점령하고 유럽 대륙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련 쪽에 있었던 여러 지하 자원들이 좀 탐이 났던 거예요. 저게 있으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 동부 전선 없앴어요.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되면서 서부 전선도 없어지니까 다시 동부 전선을 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독일한테 굉장히 큰 실수가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지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침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야, 동남아시아는 침략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더 이상 너네들이랑 무역 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공격했던 지역이 미국 하와이에 있었던 진주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반격을 나서게 되는데, 어디에서 승기를 잡게 되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됐던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독일과 소련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소련도 계속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하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동부전선만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서부전선을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면서 독일을 양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됐고요.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도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부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처음에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가장 먼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중요했던 거는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전쟁은 연합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고 있다가 승기가 역전됐던 두 가지 사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승기를 잡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는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사건이고요. 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소련을 침공했고, 일본도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가 나오고요. 전세가 역전됐다고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더 있냐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아, 지금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어서나. 소련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에서 만들었던, 실시했던 전투가,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작전을 D-Day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D-Day라고 하는 게 이때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배가 짙어지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본 애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항복시키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소련이 독일을 항복시키고 일본까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쏘게 되는데, 그 사건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을 패배시켰던, 항복시켰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답은 가, 다, 나. 2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짙은 어둠이 내린 바다 위로 어선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동해 가장 깊은 곳에 산다는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1: 오늘도 홍대 잡으러 간다고요.
2: 홍대 잡으러? 네.
0: 수심 1100m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홍대 잡이. 만선의 기대를 안고 깊은 바다로 그물을 흘려보내면 온몸을 붉은 빛으로 물들인 홍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캄한 새벽이 시작해 한낮까지 이어지는 힘든 작업. 하지만 그물 가득 올라오는 홍게를 만나면 부자가 된 기분이랍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 철이 꽉 찬 홍게는 어부들에게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죠.
1: 홍게잡이가 내 직업이고 내 삶의 의무라고 봐야죠.
0: 바다에 인생을 걸고 홍게잡이로 희망을 찾는 주문진 뱃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강원도 강릉. 350여 척의 어선이 오가는 주문진항은 동해안의 주요 어항이자 강릉의 대표 항구이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바다에 기대어 사는 뱃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풍요로운 먹거리들을 내어놓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싱싱한 해산물을 사고 파는 수산시장이 발달했습니다. 매일 갓 잡아온 해산물들이 거래된다는 어민수산시장. 이름 그대로 어민들이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아온 수산물들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3: 여기는 어민시장이라 말 그대로 선주들이 직접 잡아오고 그 다음에 또 어민들 직접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직접 잡아오시는 그런 공간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맛이라든지 아무래도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점이 좀 있죠.
0: 동해 바다가 내어놓는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주문진 사람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해산물 붉은 빛깔의 홍게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맘때 살이 꽉 찬 홍게를 찾는 이가 많답니다.
4: 지금 시계 제철은 홍게죠? 주문진의 홍게?
5: 홍게?
4: 예. 네.
5: 아, 홍게가 지금 제철이에요?
4: 예, 네, 그렇죠. 단풍 물들을 때 이 홍게

0: 보도 한참 많이 나오죠.
1: 해가 저문 후 짙은 어둠에 잠긴 주문진 항. 새벽 2시가 넘어서면 항구가 분주해집니다. 홍게잡이를 나가기 위해서인데요.
2: 안녕하세요, 선장님.
3: 예, 안녕하세요.
2: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배 나가기 괜찮은가요?
3: 네, 날씨 좋아요.
1: 주문진 항에서 출발하는 10여 척의 홍게잡이 어선들. 비슷한 물대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출항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새벽 3시.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홍게 어장을 찾아 캄캄한 바다 위를 달리는데요.
3: 한 시간 정도 잡는 거예요. 도착하면 이제 우리 어망을 찾아가지고 뒤쪽을 찾아가서 양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2: 부표는 어떻게 찾아가는데?
3: 부표는 여기 집이 브로타야 있으니까 대충 가가지고 장소에 가서 이제 육안으로 찾는 겁니다.
2: 육안으로 불을 찾는다고요?
3: 보조기 켜가지고 불을 이렇게 밝히고.
2: 녹색점 들이 그럼 선장님 부표인 거예요?
3: 예, 그물 다 품어야 난 거예요. 이미 장부거든요. 장부에 이제 오늘은 뭘 땡기냐면 오늘은 이제 16분을 땡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월 2일 날 난 거거든요. 네. 10월 2일 날 그리고 16분을 땡길 겁니다.
1: 한 달 전 미리 쳐둔 그물을 찾아가는 길. 한 시간 열을 달려 어장 부근에 도착하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선원들.
2: 선장님 도착했어요?
3: 예, 이제 제비만 찾을 거예요.
1: 홍게잡이는 미리 쳐둔 그물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그물과 연결된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한 어장에도 여러 개의 그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정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견한 부표를 확인하는 선원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4: 십몇 번이고 왔는데.
3: 그러니까 번호를 써놓으라고, 번호를.
4: 번호를 이거 다 지워졌다.
3: 아니, 그래, 지워지면 또 땡겨가지고 번호를 물어서 써놔야 된다고 말이야.
4: 써놨는데 지워졌다.
3: 한 달 만에 지워지나고, 번호가 지워져갖고, 이 그런지 몰라서 다른 거 한번 찾아봐.
1: 바람과 파도 때문에 표시해둔 숫자가 지워져버린 모양입니다. 일정한 시기를 두고 끌어올려야 하는 홍게 그물. 투망 위치와 시기에 따라 조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재빨리 부표를 끌어올리는 선원들. 그물을 찾았으니 이제 끌어올릴 차례. 부표에 묶여있던 줄을 양망기에 연결해 당기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3: 어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신기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건물 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건물까지 부표까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줄이에요. 거기 이제 지금 땡기면 아직 그물이 올라오겠죠. 지금 여기 수심이 1070, 한 1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줄 한 100m 해가지고 1200m 늘려놔.
1: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홍게는 자망을 이용한 조업을 합니다. 직사각형의 긴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깔아두고 그물코에

0: 시작된 시간과의 싸움. 1100m 수심 깊은 곳에서 그물을 올려야 하다 보니 줄을 당기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 이제 그물이 나와서 올라와요.
2: 꽤 오랫동안 줄만 나오는데 네,
1: 한 40분 가량 당길 거예요. 물기는 제일 처음에 당기는 거는 짐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쓰고 부피 때문에 가는 걸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굵은 거 쓰는 거는 그 이유는 이제 자꾸 무거워지니까 장력이 무거워지니까 굴을 쓰는 거예요. 잠깐 신기가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0: 수심에 따라 수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굵기의 줄을 사용하는데요. 줄을 천천히 당기는 것도 긴 줄이 엉치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물 채워, 채워, 채워. 물 채워. 아니, 물을 채우라고, 물을 채우라고.
0: 줄을 모두 당긴 후 올라온 그물. 1000m 이상 깊은 바다에 있던 홍게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법 실한 크기의 녀석들이 올라왔네요. 쉼 없이 올라오는 홍게에 선원들도 바빠집니다. 그물에 걸린 홍게를 재빨리 떼어내는데요. 홍게를 뗄 때도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칫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수심 400m에서 2000m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홍게는 대개와는 달리 등과 배까지 온통 붉은 빛을 띠는데요. 그런데 그물에 걸린 홍게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2: 아까 그 바다에 버리는 거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4: 암놈도 암놈.
2: 네?
4: 암놈.
2: 암놈?
4: 네.
2: 암놈은 왜 버리시는데요?
4: 새끼를 낳아요, 새끼.
2: 아, 알 때문에.
0: 알을 품고 있는 암개는 돌려보내주는데요. 아... 바다로 던져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다음 해 산란을 한답니다.
1: 이게 순놈이고 요 이제 배꼽이 작잖아요. 길쭉하고 요거는 빵처럼 동그라하잖아요.
3: 아, 암놈은 법으로 네. 못 잡게 돼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다 놔주는 겁니다. 방생하는 거죠.
2: 아, 방생하는 걸로? 네.
0: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인 셈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시간째.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7월과 8월 금어기가 끝난 후 찬바람 부는 가을 다시 시작된 홍게자리. 한때 대개에게 밀려 2인자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1: 영양분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은 여름 겨울이고 비가 개가 덥고 영양분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개가 안 좋은 거예요.
5: 홍게는 살살씨 먹는 음식이군요.
1: 예, 예. 40일간만 금어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0: 금어기를 제외하고 사시사철 잡이가 가능하지만 조업량은 몇 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잘 올라오던 그물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걸렸는데요.
3: 여기 이제 다른 배가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는데 그물이 채워나왔잖아요.
2: 아, 그 다른 배 거예요?
3: 예, 예.
2: 그 왜 같이 올라온 거예요?
3: 아, 이거 이제 잊어먹었으니까. 이거 터졌잖아요, 이 줄이. 터진 게 아니고, 이거 막 끊어내버렸네요. 누가 이제 끊었어요. 버린 건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2: 아, 다른 배에서 쓰던 게 올라온 거예요?
3: 예, 예.
2: 아.

0: 잠깐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모양입니다.
1: 개 고르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속도가 예. 좋은 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가 이렇게 네 마리가 있잖아요. 제 상품이 요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요 몸살을 눌려보면 가슴살이라고 하거든요. 가슴살을 눌려보면 안 들어가요. 여기 제일 A급이고 여기에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한데 요걸 몸살을 눌려보면은 쏙 조금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B급. B급. 요거는 눌려보면 아예 안 들어가요. 꼭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A급. 뭐 쑥쑥 들어가죠. 여기 물이 뽀짝뽀짝 나오잖아요. 아, 예. 여기 이제 물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C급. 소비자들은 보통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예. 이렇게 들어보고 무게를 측정해요. 예. 근데 무겁다고 좋은데 좋다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무게를 따지지 말고 요 가슴살을 눌려서 찾아봐야 돼요. 요 가슴살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0: 기억해두면 좋을 꿀팁이네요. 바다 깊은 곳에 내려졌던 그물이 다 올라왔습니다. 홍기잡이 조업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기대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바다가 허락한 만큼 손에 쥐는 것이 뱃사람들의 숙명이겠죠. 밧줄 정리까지 하고 나면 양망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2: 갑바다님도 하나 가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커피. 오늘 힘들었지?
3: 네. 잘했어.
2: 후대님도 한잔 하세요.
4: 아, 저도요?
2: 예. 같이 받아 고생하셨는데 네. 한잔 하세요. 일단 받아보세요.
0: 따끈한 커피와 함께 휴식을 즐깁니다.
2: 쓰레기 종량 봉투 여기 해가지고 이거 다 버려갖고 차면은 버리고 왔고 이 어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이거거든.
0: 바다를 위해 꼭 지키는 철칙이랍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난 후 바다 위 부표를 챙기는 선원들. 지워졌던 숫자를 써놨는데요.
5: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2: 아니요, 아니요. 그물도 저기 실려있는 거 투망을 해야 돼요.
5: 아, 투망을 또 하신다고요?
2: 예, 예. 오늘 양이 없으니까 제자리를 못 놓고 조금 이동해가지고 또 있을 만한데. 아. 더 나아야지.
5: 이거 투망을 하면 또 언제 또 가지러 와요?
2: 30일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바다에 27들이 깔려있는데, 한 들 뺐으니까 26들이 깔려있네요. 그럼 이제 한 달 사이에 조업을 셋째째 유일한 공식 못 나오고, 이제 주의보가 한동안 내리면 못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빼면 30일 만에 땡긴다고 봐야지. 오늘 투망하면.
0: 그물을 내릴 어장으로 이동을 하면, 가장 굵은 줄을 던지면서 투망이 시작됩니다. 투망은 선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위험한 작업. 빠르게 쏟아지는 그물에 발이 묶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때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물이 바닥까지 닿을 수 있도록 투망 속도를 더해줍니다.
2: 이제 투망할 때 한 사람이 지켜봐요.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물에 채가지고 다리 같은 게 채서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혼자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5: 아, 이게 투망이 그러면 배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5: 아, 움직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2: 네, 네.
5: 아.
0: 한 번 투망하면 그물을 한 달 동안 심해 바닥에 깔아둔 채 홍게가 걸리길 기다렸다 잡는 자망조. 약 3,0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 다 내려지게 되면 부표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망은 마무리됩니다. 한 번의 양망과 투망 작업을 끝낸 후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길.
2: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턱에 20이랑 뭐 25딱 이래가지고 한 많이 못 때도 20이 좀 빨리 땡기면 15일 이렇게 땡겼거든요. 근데 요새는 개가 거의 없어요. 없어갖고 물도 40딱 해갖고 보통 한 달씩 못 해요.
5: 그 다음 달에 그러면 이거 많이 잡힐까요, 여기?
2: 글쎄요, 그거는 뭐 바다가 하는 일이니까 운명에 맡겨야 되겠죠.
0: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오행량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하며 항구로 돌아갑니다. 조업을 끝낸 배들이 들어서면 우드가에서 기다리던 이들도 분주해집니다. 새벽부터 잡아올린 홍게.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하기 위해 서둘러 시장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어획량. 예상했었지만 착잡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2: 오늘은 영 못 잡았어요.
5: 어떻게요?
2: 5분 전 1도 못 잡았어요.
5: 어떻게요? 이렇게 못 잡아서?
2: 어쩔 수 없죠. 오늘 만큼만 먹으라고 내준 거는
5: 내일은 잘 될까요?
2: 희망을 걸어봐야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 내일이란 희망의 기대를 걸고 마음을 달래봅니다. 무트로 올려진 홍게는 위판을 거치지 않고 인근 시장으로 향하는데요.
5: 아니 여기 가게가 이거 왜 어시장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왜 이쪽으로?
3: 아 여기는 이제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예요.
0: 주문진 항에서 출발하는 어선들이 동해 바다에서 낚아올린 해산물들만 직접 판매하는 수산시장. 어민이 잡아 직접 판매까지 하니 신선한 바다 먹거리를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는데요. 김수진 선장이 잡아올린 홍게도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5: 개 분류하는데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3: 기준이 있죠.
5: 뭐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3: 일단 작은 거. 뭐 못 쓰는 거는 일단 여기다가 빼야 되고.
5: 못 쓰는 것도 있어요?
3: 그럼. 살이 너무 없는 거.
5: 못 쓰는 거는 좀 버려요?
6: 이게 걔가 좋아 보여도 눌러보면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몸통에 살이 없어요. 다리살은 많아. 그래서 이거를 다리만 잘라가지고 다리만 따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5: 아, 그래요?
0: 아버지가 잡고 어머니가 판매하는 홍게. 아들 대명 씨도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5: 아버님 일을 그러면 하신 생각이신 거예요? 그죠?
6: 배워야 되긴 하는데 네.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저도 피하게 되네요. 고생하신 걸 보고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5: 아버님은 같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6: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해주길 바라시죠.
0: 매일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고민이 깊어진다는데요.
5: 아버님이랑 이렇게 배를 같이 타보신 적은 있으세요?
6: 옛날에 타봤어요. 잠깐 타봤는데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멀미도 심해요.
5: 멀미가 심하다고요?
6: 네, 멀미도 심한데. 힘들더라고요.
5: 멀미가 너무 심해서 힘드시는 거구나.
6: 이제 또 그렇게 나오면 또 난리 나겠는데. 멀미 심해서 못한다고 또.
0: 아내와 아들이 홍게 손질을 하는 사이

0: 강박한 배로 돌아온 김수진 선장. 팔지 못하는 홍게를 챙겨왔습니다.
1: 요거는 게를 이렇게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잖아. 여기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르면은 속에 장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발려가지고 이제 볶을 거예요. 내가 불에다가.
2: 이 장으로 뭐 하시려고요?
1: 아, 장을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2: 소스를 일단 하려고요?
1: 네. 이거 먹어보면 한장합니다. 이게 저기 개집에 가면은 게장 뒤에 나오죠?
2: 네.
1: 그건 게 조금 들어갑니다, 장이. 네, 이게 해놓으면 오리장 장만 가지고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0: 고소하고 진한 게장입니다.
1: 게 다리를 삶아가지고 손님들인데 시식할 때 이걸 찍어서 게 다리 살하고 같이 맛보여 드릴 거예요. 시식, 게 살하고 드는 게 아니고 시식.
0: 홍게 진한 맛을 알려주고 싶어 종종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는데 그때마다 반응도 좋답니다.
1: 게 내장을 추출해가지고 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3: 이게 홍게하고 대게하고 뭐가 다릅니까?
1: 홍게는 향이 진한 맛에 가깝고요. 대게는 담백한 맛에 가깝고. 아, 맛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3: 홍게 철이?
1: 네, 철입니다. 365일 철이. 어디서 잡았냐에 따라서 이제 개가 좋고 나쁘고 하는 거예요.
0: 대게에 밀려 2인자로 불리지만 맛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4: 훨씬 고소하고 그냥 먹을 때보다 더 맛이 두 배가 되는 느낌? 네, 맛있어요. 네.
5: 정말 맛있어요. 다른 일체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내장인 것 같은데 내장 맛 자체가 그냥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볶음에다가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소스로 써도 됐을 것 같아요.
0: 남편이 홍게를 잡아오면 손질해 판매하는 건 아내의 몫이었다는데요.
6: 아빠가 잡고 엄마가 팔고 아들은 도와주고.
2: 아들 도와주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셨는데요?
6: 20년 넘었지. 30년 안 넘지. 작업은 30년 넘어도 장사는 30년이 안 넘지.
7: 30년 가까이
6: 되지.
1: 그전에도 이제 배를 탔죠. 배를 타고 뭐 다 강어도 잡고 새우도 잡고 뭐 통발하면서 새우도 잡고 뭐 다 여러 가지 했어요. 이제 어선업을. 그러다가 이제 개를 잡기 시작해갖고 개만 계속 지금까지 개만 잡는 거예요. 가업이라고 봐야죠.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탔으니까 나도 이제 당나라 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보고 뭐 듣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6: 이런 거는 좀 작아도 다리 떨어지고 이랬는데 라면 끓이면 돼요. 이런 거는.
0: 어부의 아내로 살아온 40년 세월.
6: 많이 드렸어.
2: 남편분 뱃사람인지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6: 모르고 했죠. 알면 안 하지.
2: 왜 안 해요?
6: 주문진 사람들은 엄마 아빠들이 배 타는 사람을 별로 선호 안 해요. 배 탄다 그러면 시집 안 준다 그랬어. 시집 안 보내. 모르니까 갔지.
0: 피하고 싶었던 남편감 1순위가 뱃사람이었지만 결국 어부의 아내가 됐는데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0년. 홍게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서는 남편이 늘 걱정입니다.
2: 그 새벽마다 이렇게 남편분 세상 멀리 나가시는 게 어때요?
6: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지. 파도 치고 이런 날은 더 걱정스럽고 들어와야 안심이 되고.
2: 지금도 걱정.
6: 지금은 들어왔으니까 괜찮고.
2: 아 요새는 예전에.
6: 그렇죠. 그거 계속 그렇죠. 배 하는 모든 부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배가 들어와야지 안심이라는.
0: 뱃사람들에게도 어시장 사람들에게도 효자노로 톡톡히 했다는 홍게. 바닷가 사람들에게 홍게 음식이라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짭조름하고 달큰한 홍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 홍게찜입니다.
2: 바닷물에
8: 애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짜잖아요. 야가미를 찔러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좀 빼줘갖고 물로 이제 세척을 해서 이제 찜기 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0: 수심 깊은 곳에 살면서 수압을 견디기 위해 몸에 많은 물을 채운다는 홍계는 짠 물을 빼낸 후 찜기에 넣어주는데요.
8: 이제 이 상태로 찜기로 25분 동안 게를 쪄주면은 게가 참 맛있게 잘 익으면서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0: 뜨거운 수증기로 익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찾는 리가 많아진다는 또 다른 음식. 구수하고 얼큰한 홍게탕입니다. 된장 육수에 홍게와 채소를 넣어 끓여내면 홍게탕이 완성되는데요. 합당류 중에서도 키토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홍게는 특히 찜으로 먹을 때 특유의 짭조름하고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답니다.
2: 요새가 뭐 철인가 봐요, 홍게?
9: 예, 홍게는 요새 철이에요.
2: 그거 지금 오면 딱 먹기 좋은 거예요?
9: 네, 지금 오면 제철에 아주 딱 먹을 수 있어요.
0: 싱싱한 홍게를 그대로 쪄낸 홍게찜입니다.
10: 당근에는 이게 아주 게가 아주 전문이잖아요. 이봐요. 알이 이렇게 빠지면은 아주 게가 잘 익고 잘 나와요.
11: 봐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6: 달다. 게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잘 쪄주고 이러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 그래서 살도 단단하고 맛있어요.
0: 성큼 다가온 추위를 가시게 해줄 구수하고 뜨끈한 홍게탕. 바닷가 아랍들이 된장으로 끓여내던 것이 이제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됐습니다.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모두 항구로 돌아오는 늦은 오후. 무트로 돌아오고 나서도 어부들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조업을 위한 채비를 갖춰놔야 하기 때문이죠. 바다 아래에서 그물을 고정해주던 무거운 추를 내리고 홍게를 걸어 올렸던 그물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3천 미터에 달하는 그물을 무트로 빼내는데요.
12: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그물을 따가지고 다시 메려고요.
12: 아, 그물을 다시 맨다고요?
1: 예.
12: 왜요?
1: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가 잘 안 걸어요.
0: 한 달 동안 깊은 바다 아래 설치됐던 그물은 오래된 망을 떼어내고 새 망을 달아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 무트로 빼내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다음 투망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답니다.
1: 이제 주의보 내려가지고 조업 안 되는 날은 이렇게 이제 뒷일 하고 이제 망자 같은 거 이제 수선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소일거리 하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0: 바다 위를 누비며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40여 년. 점차 어획량도 줄고 홍게잡이 배를 타려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힘든 일도 많아졌다는데요.
1: 그날 나가서 만성하면 아무래도 못 잤을 때보다는 기분이 좋죠. 아프도 다죠. 근데 요즘은 만성이 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만선 이르면은 한 달에 한 뭐 열 번 못 하는 달에는 한 대여섯 번은 만선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만선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자원이 고갈했다는
0: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늘 단단히 채비를 갖춥니다. 그물 정리를 끝낸 후 다시 배로 돌아온 김수진 선장. 홍게를 손질 중인데요. 툭툭 자른 다리를 냄비에 넣습니다.
1: 지금 게 라면 끓이려고.
2: 아, 라면을?
1: 예, 예, 예.
2: 자주 이렇게 드세요?
1: 예, 가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해먹고 가끔 한 번씩 먹어요.
2: 대안에서 드시면 어때요?
1: 한 번 더 나겠죠. 게는 장이 들어가야 돼.
0: 다리에 내장까지 진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뱃사람들의 별미 홍게라면입니다. 홍게잡이에 그물 손질까지 고생한 선원들을 위한 만찬.
1: 자, 봐, 이거 봐.
2: 고맙습니다.
0: 바쁘게 조업을 하다 보면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일쑤인데요.
2: 홍게라면 맛 어때요?
11: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네. 홍게잡이 하시고 하면 식사하실 시간도 잘 없으시겠어요?
1: 예, 네, 바빠서요.
2: 특별히 이 직업을 그러면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1: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년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0: 매일 마주하는 바다가 좋은 그는 천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잡히는 양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 주문진 항에서는 물반 홍게 반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홍게가 많이 잡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홍게는 버릴 수 없어 먹던 식재료이기도 했는데요. 어획량이 줄어 몸값이 오른 지금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죠. 팔리지 않던 홍게는 바닷가 사람들에게 요긴한 먹거리가 되어줬습니다.
13: 간장게장 담그기 전에 우리가 해감을 하고 안에 있는 피를 빼요. 자, 입을 벌리고 여기 있는 물을 다 빼줘야지 우리 게장을 담궜을 때 안 비려요. 제가 이제 속초나 아니면 동해나 이 영동권에서 가정식으로 먹는 이 음식을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먹던 이제 꽃게라든지 뭐 돌게 이런 거랑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0: 홍게에 간장을 부어 장독에 숙성시켜 먹던 게장은 홍게가 많이 잡히던 바닷가 인근 가정집에서 먹던 음식이었는데요.
13: 모든 재료가 다 담기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0: 어부의 밥상에 오르던 홍게장은 지역의 별미가 됐습니다.
13: 저희 차가댁이 동해예요, 동해. 동해다 보니까 동해에서 할머니께서 뭐 집에서 이제 간장게장이든지 양념게장 뭐 아니면 이제 숯불에 이제 홍게를 구워 드시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제 주위, 여기 강원도 올라다 보니까 뭐 강릉분들, 속초분들, 동해분들 많이 만났는데 뭐 속초에서도 가정식 하고 있는 이제 동생 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보고 또 배우기도 했고.
0: 가난한 시절 요긴한 먹거리가 되어주던 홍게장, 그리고 뱃사람들의 별식이었다는 홍게구이.
13: 이제 몸둥살, 다리살 하나 넣고 이제 그다음에 날치를 넣어서 비벼.
0: 그 시절을 지나온 바닷가 사람들에겐 옛 추억이 떠오르는 음식인데요.

0: 뜨거우니까 조심하자.
1: 옛날처럼 흔하게 진짜 이 홍게는 그물 옆에 털 때 지나가면 이렇게 봉다리라든가 이렇게 달아야다 이렇게 벗어주고 할 정도로 인심이 흐왔던 거에 비해 지금은 뭐 공장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지금은 귀하게 됐죠. 우리 어렸을 때 먹을 때보단 훨씬 더 접하기는 귀한데 그래도 시장에 가면 가장 싼 게가 홍게예요.
2: 세월이 지나며 달라진 홍게의 위상.
3: 맛이 어떠세요?
4: 어렸을 때 이거 가지 구운 맛이 나는데. 맞아, 그렇지, 그렇지.
3: 아, 맞네요. 아, 예.
4: 깔끔한 맛이.
3: 예. 요, 이게 좀 더, 이건 몸통 살이 더 많아서 다리보다 몸통이 좀 날.
2: 한때 무당계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홍게는 동해의 별미가 됐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홍게잡이 어선들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바다로 향하는 김수진 선장.
5: 아니 뭐 준비도 없이 바로 가시네요.
6: 준비는 어제 한번 다 꺼내놨어요.
5: 아 미리 다?
6: 네. 어제 갔다 와서 오늘 작업할 거를 다 준비다. 늘상 그렇게 합니다.
2: 날씨가 허락하는 한 바다로 출근을 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깊은 바다의 홍게를 찾아 나섭니다. 표식으로 남겨둔 깃발로 부표를 찾아내고 그 아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한 시간 동안 1200m의 줄을 끌어당기는 만만치 않은 작업. 줄을 모두 당긴 후에야 바닥에 깔린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해 깊은 수압을 견디며 사는 만큼 갑옷을 두른 듯 단단한 홍게. 지난 조업 때보다 크기도 올라오는 양도 많아 보이는데요.
7: 어때요, 오늘 사장님?
6: 어제보다 조금 나아요.
7: 어제보다 나아요?
6: 네.
7: 오늘 많이 잡힌 거예요?
6: 많이 잡힌 건 아니고 조금 나았잖아요. 어제보다 좀 잡힌 거예요.
2: 만선은 아니지만 지난번 조업량을 만회할 만큼은 잡힌 모양입니다. 캄캄하던 바다에 해가 떠오르고 동트기 전부터 시작된 홍게 조업은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6: 오늘 이제 다 올라왔어요. 신기만 잡는데 오늘 작업 종료입니다.
5: 아, 작업 종료예요?
6: 네,
5: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6: 오늘 이제 투망을 안 하고, 네. 양이 없으니까 투망을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5: 그냥 가신다고요?
6: 예, 네, 예. 네.
5: 아, 바로 들어가요?
6: 투망 안 하고 바로 기항할 거예요.
2: 늘 바다 위에서 아침을 맞는 어부의 삶. 그건 역시 운명이라 생각한답니다.
6: 홍게잡이가 아, 내 직업이고, 내 삶의 의무라고 봐야죠. 크다고 그 봐요. 예. 여기서 바다에서 생선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다 있으니까 뭐 전부라고 봐야죠. 공개가
2: 깊고 푸른 바다에서 희망을 걸고 그는 오늘도 동해 붉은 보석 홍게를 낚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업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소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강의의 마지막 챕터이죠. 챕터 14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실전 문제의 객관식을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25번까지 쭉 풀어볼 거고, 여러분들은 다 문제를 풀고 오셔야 합니다. 자, 주요 문장 위주로 살펴볼 건데, 우리 포인트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포인트라고 함은 제목은 문장의 이해였고요. 제가 제시한 포인트는 바로 문장의 기본 구조. 그래서 다양한 문장 구조라고 해서 우리 주어에 들어가는 말부터 주격 보어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형용사적 수식어, 마지막 부사적 수식어까지 다양한 말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이 마지막 챕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기에 그 포인트를 잘 짚어가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우리는 2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럼 일단 앞부분을 해석해 봐야 돼요. The boy didn't want. 그 남자아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지 않았는지 그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소한 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보자마자 탈락, 그리고 2번 the book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책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the book is about global warming. 그냥 주어와 동사가 쭉 나오면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문장이 want 뒤에 나올 수 있다? 없습니다.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말은 가능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그의 엄마가 to go out without him. 그 없이 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맞지 않나요? His mom이라고 하는 걸 want의 목적어라고 한다면 to 부정사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목적어와 짝이 되는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want는요,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나올 수가 있다. 정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구조입니다. 5형식 문장이라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투부정사 구가 나오는 동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want가 그 동사이다. 그럼 정답 3번으로 고르고 4번과 5번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Taking the medicine. 그 약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자연스럽지만 want는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마지막 5번 boring and serious. 이거는 형용사 구인 거죠. 형용사가 갑자기 want 뒤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준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3번 한번 풀어보죠. 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thought,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rry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hought이라고 하는 think의 과거형 뒤에 지금 Terry가 나왔으니까 왠지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1번 보겠습니다. The best student ever. 지금까지의 최고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설명하고 가볼게요. think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think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 대로라면 이렇게 that과 같은 접속사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 볼게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어떤

명사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요, 이 think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목적격 보어를 써줄 수가 있어요. 이 목적격 보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명사가 되어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써주면 해석할 때 목적어가 명사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여기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대요. 테리가 지금까지 최고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 놓쳤을 겁니다. 특히나 2번 보면 더 헷갈렸을 거예요. Follow their instructions. Instructions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지도와 안내입니다. 선생님들의 지도를, 그들의 지도를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대절이라고 본다고 해도 지금 시제도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형태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어에 맞춰서 써주든지. 여기는 또 심지어 thought라고 하는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follow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같은 맥락으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Leave the school soon. 그 학교를 곧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동사도 과거형을 써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지워 나가다 보면 정답이 1번밖에 없고요. 사실 이 문제는 think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모르면, 몰랐다고 한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유형이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나 제가 무슨 말 할까요? 고등학교 가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집몇 번으로 가볼까? 4번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Have you tried the skirt? 너그 치마 입어 봤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입어본 적 있어? 라는 현재 완료로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뒤에 말은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할까?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The skirt라고 하는 이른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치마를 입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t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만약에 1번의 정답이 되려면 it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I gave it to you라고 한다면 그냥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That has flower patterns. 꽃무늬가 있는 꽃무늬의 그 치마를 입어본 적이 있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인 the skirt에 맞춰서 단수 동사 has를 써주었구나. 의미도 자연스럽고 형태도 문제가 없다.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 문제일까? Is in my closet. Is는 왜 들어갈까요? 형용사 수식어 역할을 하려면 그냥 in my closet만 쓰면 되지. 왜 동사를 썼을까? 그래서 탈락. Very short and tight. 자, 굉장히 짧고 타이트한 역시나 그냥 형용사 덩어리를 넣기는 어색합니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5번, mending yesterday. mend라고 하는 건 고치다, 수선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능수동의 입장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 빈칸에 5개 중에 4개는 가능하고, 1개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문장을 보면 The little girl, 그 어린 소녀는 believed,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채워줄 건데 이 1번 선택지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thought라고 하는 think의 과거에 얘기하면서 했던 그것과 같은 포인트입니다. Her brother, 그녀의 오빠가 honestly, honest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직한, 솔직한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을 때 해석을 해본다면 그녀의 오빠가 정직하다고, 솔직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짝꿍인 거죠. 그러면 목적어와 짝꿍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다시 believe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앞에 think처럼요.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 목적어는 명사겠죠. 그리고 목적어와 짝꿍이 되는 목적격 보어를 쓸 때, 이 목적어의

핵심인 동사를 봐야 돼요. 하지 말아줘. 너의 고양이가 무엇하도록 혹은 너의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줘 란 말입니다. make라고 하는 건요, 크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make는 이 뒤에 일단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나오고요. 명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형용사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동사 원형이 쓰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과거 분사가 쓰일 수도 있다. 참 다양하죠. 놀랍게도 이걸 다 우리가 배웠답니다. 그런데 1번 보면요, run away from the house. 집으로부터 집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해줘라는 건 동사 원형을 써준 거죠. 이때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원형 부정사이다. 사역 동사로 쓴거 맞습니다. Suddenly attack me. 갑작스럽게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줘. 그렇게 하지 말아줘. 라는 거고요. 역시나 결국 동사 원형이 쓰인 거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3번 보면 a bad pet. 나쁜 반려동물, 못된 반려동물로 만들지 말아줘. 라는 것도 그냥 명사를 쓴 거고요. make 목적어 명사는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다란 말입니다. 역시나 맞아요. 4번. angry by touching his tail. 고양이의 꼬리를 만짐으로써 그 고양이를, 너의 고양이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줘. 꼬리를 만지면 이제 화가 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형용사를 쓸수 있냐?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5번이에요. Stealing food. 음식을 훔치도록 하지 말아줘. 만약에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ing가 아니라 원형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정답이 5번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양한 포인트들이 다 활용이 되었다. 그래서 make 목적어 다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목적격 보호 형태가 올수 있으니 자, 이 8번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10번으로 갈 겁니다. 우리말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문제에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전에 풀어봤던 유형처럼 우리말을 주고 우리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작문한 것은, 영작한 것을 고르는 게 많이 출제가 되지만 이런 것도 풀어봄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분히 풀어볼 건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하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괄호를 열든 끊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을 때 팁이 있다라면 갑작스럽게 또 동사가 나올 때 있죠. 여기 동사 말고 뒤에 동사가 한번더 나올 때 끊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many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가 핵심 주어이고 그리고 are라고 하는 게 핵심 동사인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여행하는 걸, 여행을 계획하는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럼 이제 many people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 완성해 볼 겁니다. Who are tired of their daily lives? Be tired of라고 하면 무언가에 지쳐 있다, 싫증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상생활에, 일상에 지쳐있고 피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답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될까?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완전한 형태로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독해 일부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빠른 시간 내에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끊고 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친 거야. 그들의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여행하기를 계획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고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이른바 직독직해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 11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이 나와 있고, 자, 이거를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걸 골라야 합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주어주고 영어로 써봐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죠? 이 선택지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 강사의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와, 봐야 될게 많아요. 일단 학생들은 생각했다라는 게 핵심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러면 students think를 thought로 쓸 건데 여기 선택지를 보면요. found라고 하는 말, find나 fou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것까지 생각해야겠구나. 자, 그러면 1번을 바로 볼 겁니다. Students,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preparing for the test,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사 여깄네요. Found the instructor's lecture helpful. 혹시 기억할까요?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fin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진짜 대화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the instructor's lecture 그 강사의 강의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이고 형용사 썼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과 3번 선택지를 보면 이 부분, 벌써 수식해주는 말에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고, 동사도 여긴 어색하다. 자, 이어지는 4번과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were preparing for the test found the instructor's lecture? 근데 갑자기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부사를 썼다라든지, 여기도 또 부사가 위치해 있고, 갑자기 그냥 주어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하죠. 역시나 4번과 5번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쭉 한번 선택지를 보면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잡아봐야 하는데, 여러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 문장의 이해라고 하는 핵심 주제는 결국 주어부터 목적어, 보어, 그리고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까지 다양한 게다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해석을 또 해봐야 되고요. 우리는 2번을 바로 볼 겁니다. What you're saying,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sounds. 자, 왜 여기에 s를 붙였을까요? 막간을 이용한 복습.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단수 취급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묶어서 이게 문장의 주인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뒤를 볼게요. 이상하게 들린다. 자,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sound라고 하는 건 무엇하게 들리다라고 할때이 뒤에는 부사가 아니라 뭘 써야 할까요?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strangely가 아니라 strange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 2번인 거고요. 뒤까지 한번 본다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부정사라고 한다면 동사할 만큼 충분히 무엇한, 무엇하게라고 해석을 한다. So ask many questions.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많은 질문들을 할 만큼 충분히 이상하게 들린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한 맥락으로 얘기를 할 때, ask도 좋지만, raise,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느낌으로 raise를 쓰는 것도 좋다. 무엇이 되었든, strangely는 보호 자리이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strange로 바꿔줘야 한다. 자, 그럼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말이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말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That Rebecca died of cancer. That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 문장 맨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에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that을 제시할 때 대문자로 시작을 하거나 괄호에다가 소문자로 해놨습니다. 일단 that 다음에는 Rebecca라고 하는 주어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해석을 해본다면 Rebecca가 die of 그 다음에 병명이 나오면 그 병으로 인해 죽었다, 죽다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암으로 인해 죽었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대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대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이게 뭐죠? 묶어서 명사절이라고 할수 있죠. 명사절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보어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라는 것, 라, 고, 와 같이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볼 겁니다. 1번. We were surprised. 우리는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to find. 자, 무엇이라는

걸 발견한 것에 대해 발견했기 때문에 인 거고요. 그 발견한 사실이 대절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가 암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라는 것을 알아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목적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이 대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차분히 문제를 풀어야 돼요. 2번. Brought sadness to many people. Brought. Bring의 과거형이에요. 직역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슬펐다는 거겠죠. 여기는 문장의 주인공 자리이고요. 레베카가 암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No one could cure the disease. Cure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없을 겁니다. 뭐 가벼운 추측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뒤에 대절이 들어가기에는 어색하단 겁니다. 이 뒤에 대절을 넣어준다면 이때 that은 뭘까요? 아마도 관계대명사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절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때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도 쓰이지가 않는데 여기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면 의미도 어색해지고 문법상 쓰임도 이상해진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걸 보자마자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네?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자리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진실일 리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대절인 거죠. 가주어, 진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5번, Where did you hear the news? 자, 여기서 The news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또 뭐냐면요. 들어간다면 너 레베카가 암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 라는 말인 거죠. 이때 대절은요, 이렇게 the news라든지 혹은 the information이라든지 the fact라든지 이러한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무엇이라는 소식, 사실, 정보 이런 거라고 해서 이른바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뉴스와 같은 이 명사의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The girl, 그 여자아이입니다. On the bench lives next door to me. 네, 옆집에 산다. 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 The girl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괄호에 있는 말이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요, who is sitting이 되거나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하고 바로 그냥 sitting이 나오는 4번과 5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old lady heard something. 그 나이든 여성은, 노부인은요, 들었습니다. 자, 무언가가 last night. 자, 여기는 hear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고. 이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오는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 hear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heard라는 과거에게 쓰였지만 결국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이나 ing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쓰인 break를 골라준다면 정답 4번 고를 수 있겠죠. 자, 이제 23번은요. 문장의 주어 전체 부분 전체를 바르게 찾아 밑줄 친 문장의 개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신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 주어입니다. 구이든 절이든 이 주어라고 하는 건 결국 해석할 때 지금 쭉 밑줄 친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냥 명사 그 자체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명사 역할하는 것들 있죠. 투부정사라며 하는 것 하기와 같이 해석되는 그 부분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요, A를 보면 to save money, 돈을 저축하는 것이 is more crucial, 더 중요합니다 than to invest it, 그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죠. 자, A는 자연스럽게 잘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A를 골라볼 거예요.

자, 그런데요. B, C, D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B는요, not that important 하고 whether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that important라고 하는 건 비동사 뒤에 나온 거고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C, what she expected 까지. 사실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까지 다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부분 전체를 바르게 밑줄 그으라고 했으니까 C도 탈락이고요. 다음, there are some seats for the elderly. There is, there are라고 하는 구문은 주어가 뒤에 나온다라고 했죠. There라고 하는 건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D도 탈락이다. 그러면 결국 A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몇 개? 2번. 한 개를 골라주는 거죠. 연습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실제로 이 문제의 문장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제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 부분 전체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A. What kind of flowers do you grow in your garden? 너의 정원에서 어떤 종류의 꽃들을 기르니? 라는 거고, 자, 이게 A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grow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 목적어죠. 목적어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종류의 꽃들을, 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가 바로 밑줄 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A는 목적어 맞습니다.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빼놓은 것뿐이에요. 의문사가 포함된 이 부분을. 자, B 보겠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은요, 남자는요, forest workers,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도록 강요를 하고 억지를 시켰냐면 하고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요. 목적어는 이 workers입니다. 투부 정사 덩어리 있죠? 여기까지 다 묶어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일부만 밑줄 그은 거기도 하고 애초에 목적어가 아니다. 자, C 보겠습니다. A handsome boy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벌써 탈락이죠? 한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목적어가 아니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To come back home. 집에 돌아오겠다라고.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Promis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맞죠? 그러면 A와 D는 목적어이니까 정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된다. 두 개.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좀만 더 힘내주세요.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인데요. 자, A를 볼게요. Living in the area with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은 문장의 주인공이 동명사구예요. 그러면 동사는 단수 취급으로 해서 단수 동사 써야 되는데 왜 복수 동사 are 썼을까? 탈락. 이렇게 푸는 겁니다. 특히나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때 가까운, 동사와 가까운 명사가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B 보겠습니다. All the flight attendants I met on the plane were friendly and thoughtfully.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내가 비행기에서 만난 모든 그 승무원들은 were friendly, 친절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여기는 이 friendly는요, 부사같이 보이지만 형용사이고요. 여기도 형용사로 맞춰주려면 ly를 빼야 된다. 그래서 B도 틀렸고요. C, D, E는요, 해석을 해보면 전부 맞는. 해석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쭉 한번 첫 번째 파트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주관식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살펴요.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뭐든지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공부예요. 아, 오늘의 공기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름하여 반포비. 반포비가 뭘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노래부터 외워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공기템, 공기템,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벌써 딱 나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혹시 거미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데 거미와 거미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것은 아마 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좀 봤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아주 운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운이 좋은 친구는요, 자세하게 살펴봤대요. 자, 무엇을 자세하게 살펴봤을까? 학교 화단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다가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나도 그랬을 것 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야? 거미가 거미줄 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니.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라서 자세하게 지켜보았다. 어때요? 자세히 지켜보았다. 자세히 우리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동물과 식물이 나옵니다. 반포비, 반포비. 기억나죠? 오늘의 공기템은 반포비인데요. 자, 이 반포비의 모습을 살짝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동물과 식물이에요. 우리 동물과 식물을 아울러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생각나는 낱말이 있으세요? 아하! 동물과 식물을 우리는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자, 동물, 식물을 우리 아울러서, 예, 아우르는 말이 생물, 예, 생물이라는 말 씁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요, 학교 화단을 둘러보다가 거미줄 치는 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네,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세히 지켜보는데 어떻게 거미집이, 거미줄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먼저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의 뼈대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랬으니까 첫 번째 그 장면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장면 다음으로, 자, 이 친구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친구예요. 무엇만 보면 알 수 있냐면 먼저 이런 말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런 말 썼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썼죠. 벌써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아, 이 사람 글을 좀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런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못 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보고 배우세요. 아, 나도 글을 쓸 때 먼저, 다음으로, 아,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한번 써봐야지. 예,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글을 쓱 읽고 다 읽었다, 피자 먹으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 이것들이 바로 글을 우리가 쓸 때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걸 좀 배워야지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세요. 다음으로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긴 줄을 여러 개 쳤대요. 마지막으로는 중심부터 빙빙 돌며 길지 않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대요. 글을 아주 잘 쓴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잘 써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이 있어 하면서 갖고 온 게 바로 그림이죠. 그쵸? 네. 이렇게만 써도 사실은 잘 쓴 건데 이것만 보고 혹시 글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까 봐 이렇게 그림까지 친절하게 그렸어요. 한번 볼게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 뼈대를 만들었대요. 이게 이거죠. 먼저 1, 2, 3 중에 여기가 1이죠. 뼈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표현을 보세요. 실을 쏘았대요. 어떻게 쏘았을까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파이더맨 팍 여기서 팍 나가잖아요. 거미줄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거미의 배에서 나오죠. 거미 배 구멍, 작은 구멍이 있는데 항문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요. 중심에서,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 지금

거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거미가 중심에서, 얘가 중심이죠?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이긴 줄을 여러 개 지금 쳤대요. 예, 이렇게 지금 쳤죠? 그 다음에 중심부터, 여기도 중심이죠? 빙빙 돌며, 이렇게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돌며, 길지 않은 줄, 길지 않은 줄이 요거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줄. 요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이게 긴 줄이고요.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다. 그걸 혹시 이것만 가지고 친구들 이해 못할까봐 그림까지 친절하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그렸겠죠? 자, 물론 내가 그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러면 사진 찍어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는 내가 지어내야 돼. 근데 이건 내가 실제로 본 것, 본 것을 지켜본 다음에 알려주는 글이죠. 친구들에게 보고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고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보고하는 글. 내가 이렇게 썼더니, 그러니까 보고 나서 쓴 글이라고요? 이런 친구 있어. 눈으로 보고 나서 쓰는 글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알려주는 글이다. 보고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알려주는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한 다음에 보고하는 글을 쓴 걸까요? 관찰한 다음에 쓴 글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글을 관찰 보고서라고도 해요.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글이기 때문에 관찰 보고서. 예,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이런 글은 보고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거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아니죠. 거미에 초점을 둔 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거미가 거미줄 치는 과정을 관찰해서 쓴 글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다음과 관련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반포비, 반포비 기억나시죠? 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 자, 포함하는 낱말이 뭐지? 라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 쓸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포함하다는요, 아우르다. 예, 네, 아우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더하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포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도 한번 이해를 시켜볼까 하다가, 자, 기억의 뜻을, 동물과 식물을 모두 아우르는 말, 무엇이 있다고요? 생물. 그쵸?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합쳐버려. 더해버려. 그러면 생물이 되죠. 네. 자, 그때에 우리는 포함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낱말이 뭘까요? 생물이죠. 자, 다시.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낱말, 생물. 니은은 중심이었어요. 저 중심에서부터 빙글빙글 거미줄을 쳤죠. 니은과 바꿔 써도 뜻이 비슷한 낱말. 자, 여기 비슷한 낱말 나왔습니다. 자, 비슷한 낱말은 바꿔 써도 되죠. 네. 뜻이 비슷하니까. 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중심과 뜻이 비슷한 것은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중심부터 여기 이렇게 긴 줄을 그었으면 그 다음에 중심부터 거미줄을 쳐요. 이 말은 가운데부터 거미줄을 쳐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꾸어 써도 된다. 어떤 낱말은 비슷한 낱말은 뜻이 비슷한 낱말은. 자, 그래서 가운데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 나왔네요. 그리고 비 나왔네요.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아까 우리 공기템에서 반포비였는데, 포함하는 낱말, 뜻을 포함하는 낱말, 비, 뜻이 비슷한 낱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은 뭘까요? 네, 벌써, 알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다음과 관련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길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 나왔네. 반포비, 반포비 할때그 반은 반대란 뜻입니다. 뜻이 반대인 낱말, 길다. 뜻이 반대인 것은 짧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럼, 낮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 무엇일까요? 낮다. 오, 빌딩이 낮네. 아, 빌딩이 높네. 뭐, 이렇게. 자, 좁다와, 방이 좁아요. 반대인 낱말.

방이 넓어요. 그래서 넓다. 물이 굉장히 깊은데요. 반대인 말은 에이, 물은 좀 얕다. 뭐 이렇게. 멀다. 와, 저기까지 언제가 멀어? 아니야. 가까워. 가깝다. 네. 자, 이렇게 반대되는 낱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포비, 반보비 할때 반이 바로 뜻이 반대인 낱말입니다. 자, 오늘 공기템이 뭐라고요? 반포비, 반포비.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공기템. 게임 스타트.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자,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반대인 낱말. 뜻이 반대인 낱말. 포. 뜻을 포함하는 낱말. 비. 뜻이 비슷한 낱말. 오늘 핵심 공기템은 바로 요 반포비예요.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쓰면 좋은 점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관찰한 내용. 아까 우리 거미가 거미집을 만드는 장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장면이 관찰한 내용으로 지금 잘 나와 있었죠. 자, 이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한 친구.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 아니죠. 반대일 수 있어요. 이걸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 오늘 자세하게 살펴야잖아요. 자세하게 보느라고 관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진 않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관찰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요. 관찰한 대상이 변화하는, 변화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변화하는 그 과정을 기록해서 글로 남길 수 있다. 은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냥 한 말이지? 응. 웃기려고? 응. 자,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반포비, 반포비, 비입니다. 한복이 참 곱다. 라고 했어요. 그래, 맞아. 정말 아름다워. 자, 그게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자, 뜻이 비슷한 낱말은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와, 한복이 참 아름다워. 그래, 정말 곱다.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비슷한 말의 아주 좋은 장점이죠. 자, 여기 복이 곱다 빛깔 옷이 있는데요.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여기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학년이 올라가면 말이죠. 여러분 벌써 4학년이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이 문장들이 문제 속에 있는 문장들이 길어져요. 그 문장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 글을 읽어보는 게 좋고요. 이걸 잘 해석해야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의상. 지금 선생님 옷 색깔하고 좀 똑같은데? 분홍색? 응. 자,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자, 의상. 비슷한 말? 예, 옷이죠. 옷. 여기다가 옷. 그럼, 옷 말고 다른 말도 있을까요? 여러분, 의상, 의복 다. 비슷한, 예, 뜻이 비슷한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의복, 의상, 옷, 예, 자, 뜻이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다. 자, 색깔, 빛깔, 예, 빛깔. 여기다가 보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빛깔 말고 또 무엇도 비슷한 말일까? 색상, 색상. 또, 색도, 예, 색도 비슷한 말이 되겠죠? 또 어떨 때는 깔이란 말도 또 쓰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색깔이 아름답다. 색상이 아름답다. 빛깔이 아름답다. 색이 아름답다. 자, 이게 비슷한 말끼리는 서로 바꿔 쓸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다. 자, 여기 곱다와 바꿔 쓸수 있죠. 곱다. 아유, 아주 그냥 옷이 참 곱다. 이 말은 옷이 맨들맨들하다고요? 이 말이 아니라 아름답다. 예,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름답다, 곱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말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두 낱말 사이의 관계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냥 엘리베이터 생각해도 금세 답이 나오죠?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뜻이 어떤 관계? 반대인 관계. 이렇게 되겠죠. 반포비, 반포비 할때그 반입니다.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4학년인데, 아, 이거 1학년도 알잖아요. 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1학년도 알아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을까요? 아, 요걸 아시면 돼요. 1학년 수준에서는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알아요. 올라갑니다. 알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죠? 그것만 해도 참 기특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 4학년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낱말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쵸?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의 낱말, 수천 개의 낱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낱말들 사이에 우리가 한계를 알아냈다는 거야. 뭐? 어떤 그 모습, 그 낱말들의 어떤 모습, 규칙,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4학년이니까 내려가되 반대면 올라가다. 그걸 누가 몰라?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이 그냥 뭐 법칙도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그 규칙이 있고 묶음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4학년이니까 이제 배우는 거라고요. 아, 아시겠죠? 반포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낱말들이 사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어떤 모습으로? 반포비의 모습으로. 그걸 4학년이니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우리가 4학년인데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금 배워? 이게 아니라, 아, 우리 낱말 사이에 관계라는 게 있구나. 지금 그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 반대말, 반대, 뜻이 반대인 관계, 그 다음에 서로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 그 다음에 뜻이 비슷한 관계. 예, 요세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구나. 요걸 여러분이 핵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1학년 아닌데 지금 이거 배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표적인 한식으로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가 있어. 나도 알아. 자, 아는데 우린 관계를 지금 배워야 되니까. 낱말들 사이의 관계. 자,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반포비 포 나오죠? 포함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자, 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식 안에 무엇이 있다? 비빔밥도 있고, 그 다음에 불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자, 뭐라고요? 포함이라는 건 더한다. 아우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한식이라는 낱말이 비빔밥, 불고기, 김치를 예, 지금 껴안고 있어. 예, 손이야. 이렇게 손.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고.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다른 낱말의 뜻을 아우르고 있는 낱말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한식이죠. 다른 낱말의 뜻을 아우르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껴안고 있죠? 네, 한식 쓰면 되고요. 다음에서 기역에서 니은과 낱말 사이의 관계가 같지 않은 것. 자, 한식이 비빔밥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책의 종류 중에 동화책이 있죠. 한식 종류 중에 비빔밥이 있죠. 맞죠? 동물 중에 식물이 있나요? 아니죠. 동물과 식물은 서로 뜻이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맞지 않은 것, 관계가 같지 않은 건 2번. 요일은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이죠. 꽃 중에 해바라기 꽃이 있고요. 움직이다에 포함되어 있는 헤엄치다. 맞죠? 걸어가다, 달리다, 뭐, 뛰다 다 들어가죠? 네. 자, 역시. 그래서 정답 2번.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을 떠올려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말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아까 8번에서 한번 볼게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 책 중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동화책이 있지요. 또.

만화책 있지요. 좋아하는 거죠? 만화책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시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시만 골라서 실어 놓은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표현을 할수 있어요. 책은 동화책, 만화책, 시집을 포함하는 관계이다. 말 되죠? 자, 여기다 또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단 말이지. 손이에요, 손. 예. 이렇게 포함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동화책, 만화책, 시집은 책에 포함된다. 그쵸? 포함되는 거죠? 책은 포함하는 거고, 동화책, 만화책, 시집은 포함되는 거죠? 그쵸? 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예.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예시로 나온 것이 직업. 자, 직업에 포함되는 낱말들. 직업에 포함되는 낱말. 즉, 직업이 포함하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외에도 다른 거다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만약에 대표적인 계절에 포함되는 또는 계절이 포함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봄, 여름, 또 가을, 겨울. 자, 이걸 여기다 또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 맞을 거예요. 예. 뭐 악기도 돼요. 악기. 악기 대표적인 악기로는 뭐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죠. 그쵸? 예. 대표적인 악기로는 뭐 현악기, 관악기, 뭐 타악기가 있다. 이래도 되죠. 그죠? 뭐 여러분이 여기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걸 여기다 하나. 예,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란 말은 대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쓸수 있는 거한세 가지 정도 쓸수 있는 거라면 다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두 낱말 사이의 관계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입다와 벗다가 있어요. 입다는 뭐예요? 옷 같은 거죠? 예, 이런 의류, 옷을 내 몸에 두르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입는 거고요. 벗다는 반대죠? 두르고 있던 이 의류, 옷을, 네, 떼어내는 거죠. 확실히, 예, 반대다라는 느낌이 차 오죠?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이 보는 순간 누구나 다 입다, 벗다? 오, 이거 뭐 뜻이 반대네. 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설마 이걸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 반포비, 반포비. 예, 거기에서 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뜻이 비슷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 비슷하다. 반포비에서 비가 되겠고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이게 바로 반포비, 반포비에서 포가 되겠습니다. 반포비. 꼭 알아주세요. 반포비, 반포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 낱말 사이의 관계로 알맞은 말,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이죠. 이 과일 안에는 사과도 있을 수 있고, 뭐 배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또 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 포함하고 있냐, 아니면 포함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바로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가 되겠고요. 자, 국어사전에서 찾은 색깔의 뜻에 포함된 말입니다. 어떤 뜻에 포함되는 낱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낱말, 색깔을 국어사전을 탁 펼쳐서 이 뜻을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국어사전 없는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이런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알잖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으면 편하잖아요. 했는데 색깔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무슨 기사지? 막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요, 사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종이 사전, 책 사전. 알았죠? 자, 이 색깔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뜻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빛을 흡수하고 또 반사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빨강이라든지 뭐 파랑, 노랑 등의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색깔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이란 뜻이죠. 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 현상이 바로 색깔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색깔의 뜻에 포함

0: 포함되는 낱말에는 빨강, 노랑, 파랑, 주황이 있겠네요. 전부 다이 색을 나타내는 그런 뜻에 포함이 되는 낱말들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장미는 뭘까요? 장미는 꽃이라는, 꽃의 그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아래에 있는 포함되는 그 종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색깔과는 관련이 없는 4번 장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미는요, 꽃이라는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 낱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그 위에는 식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재미있게 더 작고 작고 작고 더 크고 크고 크고 이 뜻을 잘 생각해보면 포함하는 낱말과 포함이 되는 낱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이 낱말들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 같은 자연물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뜻이 반대인 관계에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까요? 더워, 더워, 너 더워? 아니, 나 추워.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인 관계. 너 이제 알겠지? 아니, 못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뜻이 반대인 낱말 찾았고요. 다음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양. 그 모양이 어떤데? 라고 말했을 때 바꿔 쓸수 있는 말. 그걸 찾으면 되겠죠? 모양이 어때? 자, 무엇일까요? 모습이 어때? 또, 뭐, 생김새가 어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 5라고 쓰면 되었겠네요. 자, 보기의 낱말을 활용해 여러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모두 포함하는 낱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말들은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밑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 여기에다 쓰래요. 밑, 아래. 여기 아래 있죠? 그 다음에 앞과 뜻이 반대인 말, 앞, 뒤. 여기다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는 방향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방향 써주고요. 여기는 아래. 그리고 여기는 앞, 뒤. 반대되는 말. 자, 끝!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짜다. 소금과 같은 맛이 짜다. 그렇다면 반대말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게임 스타트. 반포비.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함께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아,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카라 이렇게 정장 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0,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각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같이 이렇게 막 오시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뭐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모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부어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툭 던져놓고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 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가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못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 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 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인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 살 때 막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

가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둘러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그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보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오늘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끝내면서 그 기쁨과 성취감은 우리 친구들의 몫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leep, Awake 같은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쫙 모아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0: Before long, the bird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1: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0: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2: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3: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읽는 도중에는 어떨 때는 좀 아 힘들다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한다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책이 딱 끝났을 때 그 성취감과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책을 재밌게 읽어보고요. 책을 끝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자, 이제 찰리와 엘시가 그 유니콘 코멧의 도움을 받아서 온실에서 찰리를 구출해서요. 집으로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니콘과 엘시와 찰리가 엘시의 집 그 마당에 아마 정원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 지금 돌아왔겠죠. 그래서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Elsie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외치네요.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요? 그들이 그녀의 정원에, 맞네요. 그녀의 정원에 다시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아, 즐거운 나의 집, 아, 내 우리 집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Thank you so much, Comet. 컴에서 너무나 고마워. 너 없었으면 아우 찰리 못 구할 뻔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컴에서 너무나 고마워 라고 하는 것이죠.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그들은 모두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찰리도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온실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lay는 lie, 눕다의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누웠습니다. Cuddled up together.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함께 cuddled up. 어떻게 해요? 함께 껴안고. 그렇죠. 고양이도 안고 유니콘도 같이 껴안고. All three fell fast asl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세 명, 세 등장인물 모두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잠에 떨어졌습니다.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Fast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깊이,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푹 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밑줄 쳐진 asleep 이라는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asleep man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어떤 명사 앞에서 asleep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asleep은 무언가 뒤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영어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기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sleep. awake 이런 형용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런 단어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sleep, alone, awake, alive. 어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은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은 아닌데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asleep에 보니까 어로 시작하고요. alone에도 어가 있고요. awake에도 어가 있고요. alive에도 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lert 같은 것들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sleep, alone, awake, alive 같은 여기 어가 붙어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in the kitchen, on the box라는 이 두 개의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in, on은 바로 전치사라는 친구죠. 전치사, 부엌 안에, 박스 위에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뭐냐면 어떤 단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전치사, 전의 앞전자거든요. 앞에 치, 위치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 앞에? The kitchen, the box 같이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

0: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n이나 on 같은 것들. 그래서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전치사죠. 그런데 사실은 고대 영어에서 아주 이 영어를 역사적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원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 어라는 게 전치사였다는 거예요. 전치사였는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영향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전치사였는데 이게 어라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바로 전치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치사는 아니지만, 지금은 어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지만, 과거의 전치사에서 그 특징을 미세하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안 됩니다. 전치사의 덩어리는 형용사 역할 혹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명사 앞에서, 여기 boy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으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전치사군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A boy in the kitchen 이렇게 쓰거나 혹은 A boy is in the kitchen 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저기 앞으로 A boy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oy in the kitchen 혹은 문장으로 쓴다면 A boy is in the kitchen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 the kitchen boy는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들어도 어색하게 들리죠. 그러나 두 번째 있는 문장, 이것은 말이 되는 문장입니다. A boy is in the kitche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가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준다.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좀 감을 잡으셨나요? 여기 있는 이런 형용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지금 이 공통점과 유사하답니다. 넘어가 볼까요? An asleep boy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sleep은 형용사입니다. 뭔가 될것 같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 in the kitchen boy와 유사한 그런 것입니다. 전치사, asleep에 있는 어가 과거의 전치사였기 때문에 asleep이 전치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n asleep boy는 말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asleep이 뒤로 가야 되는, 뒤에서 뭔가 앞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n asleep boy는 틀린 예문이 될 것이고, 그럼 올바른 것은 a boy is asleep. 그한 소년이, 남자아이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어슬립이 보이를 앞으로 저렇게 수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시겠죠? asleep, alone, awake, alive는 바로 명사 앞에서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없고요. 이런 표현들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어로 쓰이고 있다. A boy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과거의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이해를 하면은 문법책에 결과적으로 이게 탁 적혀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조금 더 깊이 알수 있고 조금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더라고 넘어가 볼게요. Before long,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birds started to sing.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And the sun began to rise. 이 세 명 모두, 세 등장인물 모두 지금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Rise는 뜨다, 오르다. 그래서 해가 오르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Comet은 이제 코멧에게 안녕,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Elsie는 hug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죠. 허그는 껴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녀의 새로운 유니콘 친구인, 이 유니콘 친구인 커멧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잘 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가 되겠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원을 먼저 들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0: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1: 계속 볼까요? It's morning,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아침이야. We'd better go back inside.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the better 있죠. The better. 이게 뭐냐면 had better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we had better go back inside.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죠. 이 had better이 가지고 있는 어감, 약간 독특한 어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강한 조언이나 충고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더 강한 의무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밖이 춥다거나 이제 안 들어가면 우리 아플 수도 있어. 감기 걸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감 자체가 약간 아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좋을 걸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커멧을 보내겠죠. Come back soon, Comet, Elsie가 말합니다. 커멧아, 우리 조만간 또 보자. Come back soon, 다시 조만간 돌아와줘 라고 하네요. And thank you again.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Elsie는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부엌에 이제 막 앉았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When her dad walked in. 그녀의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을 때 Elsie가 부엌에 앉았습니다. She saw Charlie and said. 그가 Charlie를 보고는 and said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은근히 웃긴 포인트인 것 같아요. I told you,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He'd come home. 그가 집에 돌아온다고. He는 Charlie가 되겠죠. 그 고향이요. Charlie, 그 고향에 집에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 When he was hungry. 그가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봐, 그러니까 지금 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지금 엘시와 그리고 엘시와 커멧 그 유니콘이 이렇게 여정을 떠나서 찰리를 구해온 것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찰리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 그 한 가지만 보고 내 온다 했잖아. 봐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책 한 권이 끝나게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책 한 권을 참 알차게 읽은 그리고 즐거움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0: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Lie Lie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Fast Fast Within a few minutes, he was fast asleep. Cuddle, cuddle,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Rise, rise.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Had better, had better. We'd better go back insid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거의 12년에서 13년 가까이 영어 교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 모든 외해에 담임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참 특이한 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영어로 실험을 합니다. 아, 영어 성적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아, 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혹은 중학생들은 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틀리는 것이지?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영어 공부 혹은 학습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불평만 하면서 실제로 영어 학습이나 영어를 접하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입시라는 것이 있고 학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낮추고 또한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좀더 나아갈 수 있고 좀더 많은 학습량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을 계속하면서 맞죠? 불평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 영어 성적 좀잘 받았으면 좋겠다. 나 실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나 문법 떼야 되는데. 아, 단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친구들과 고민만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은 음식을 먹는 것과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씹어서 음식물을 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위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장이 막 움직여서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 몸속으로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학을 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배웠다면,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학습 양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이나 고민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말로 뱉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오늘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풀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확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8쪽에 있는 확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며 꽃에 있는 꿀을 먹는 동물은? 자, 개미와 꿀벌, 까마귀 중에서 어떤 건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큰 힌트인데요. 첫 번째, 무엇 있다? 그렇죠. 날개가 있다. 아, 그러면 우리 개미, 꿀벌, 까마귀 중에서 날개가 없는 친구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이 중에

날개가 없는 친구를 먼저 떠올려 볼까요? 자, 이 중에 날개가 없는 친구는 바로 개미입니다. 자, 우리 개미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이 될수 있는 거는 꿀벌과 까마귀 둘중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 동물은, 자, 여러분들, 무엇을 먹는다라고 해요? 꽃에 있는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군요. 아, 꽃에 있는 꿀을 먹는 동물이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꿀벌과 까마귀 중에서 맞습니다. 바로 꿀벌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는 꿀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꿀벌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이 꿀을 먹을까요? 자, 우리 꿀벌은요, 여러분들, 긴 이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둥이를 이용해서 꿀을 먹고 또이 꿀벌은 꿀주머니가 따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꿀주머니에 이 꿀들을 이렇게 담아서 어디로 가느냐? 자, 신나게 벌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저장을 해 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자리는요, 몇 쌍의 날개와 몇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보면 정답을 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잠자리 날개가 예쁘게 펼쳐져 있네요. 자, 날개를 세보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총네 개가 있네요. 아, 네 개인데, 자, 양쪽에 여러분들, 우리 요걸 한 쌍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총몇 쌍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두 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잠자리는 몇 쌍의 날개와, 그렇죠. 두 쌍의 날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쌍의 다리가 있을까요? 자, 다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리는 몇개 있을까? 자, 우리 잠자리는 다리가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쌍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세 쌍이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두 쌍.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동물은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등과 같이 다양한, 자, 무엇을 정하여서 분류할 수 있을까?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낱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사는가?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겹침 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분류 기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동물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잘못 분류한 동물의 이름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 기준을 살펴보니 지느러미가 있는가? 자, 지느러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붕어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고기들에는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지느러미는 여러분들, 물속에서 헤엄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물속에서 이 물고기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느러미는, 아! 물고기와 같이 물에 사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분류를 살펴보니, 자, 그렇다. 그럼 이 지느러미가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은 물에 사는 동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돌고래 물에 살죠. 자, 붕어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붕어 물에 삽니다. 자, 그런데 다람쥐, 여러분들, 다람쥐가 물속에서 사는 동물인가요? 아니죠. 자, 다람쥐는 우리 땅에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람쥐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한다면 다람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 그렇지 않다로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잘못 분류한 동물의 이름을 쓰면

정답은 다람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확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동물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분류 기준입니다. 자, 이 분류 기준. 어떤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는지, 자, 이게 분류 기준이었고,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겹침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의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문제 유형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어떠한 기준을 주고요? 자, 이 기준에 맞게 잘 분류했는지, 분류하지 못했는지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즉,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더 특별히 신경 써서 해결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틀렸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아, 다음에는,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는 맞춰봐야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해서 문제를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2회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단원평가 2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151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지 않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결했었던 단원평가 1회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떠오르지가 않는 친구는 앞으로 살짝만 넘겨볼까요? 그럼 단원평가 1회가 있으니까요. 자,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보니까, 아, 어떤 문제였었나요? 맞아요. 화단에서 볼수 있는 동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정답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나비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2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사는 동물, 자, 어디에서 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동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 동물들이 어디에 사는지 분류해보는 그런 작업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 그 동물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 자, 먼저 1번 볼까요? 북극곰. 자, 북극곰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디에 가야 볼수 있는 동물일까요? 맞아요. 우리 북극에 가까운 추운 지역에 가야 볼수 있는 곰입니다. 우리 근처에서 볼수 있는 연못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X. 자,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토끼. 자, 토끼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들판 같은 데서 볼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X. 3번 보겠습니다. 개구리. 그렇지요. 자, 이제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 우리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구리의 흥겨운, 즐거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어디에서 주로 볼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개와 돌고래 역시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는 연못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개는 여러분들, 우리 강가나 또는 바닷가처럼 우리 물가에서 주로 볼수 있지만 연못에서는 보기 어려운 동물이고요. 자, 5번 우리 돌고래 같은 친구 한번 볼까요? 우리 돌고래 동물은 우리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맞아요. 큰 바다 같은 데에 가면 주로 생활하는 동물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1번 문제 정답,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3번 개구리다라고 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물은요, 여러분들, 각각 생김새 어떤가요? 우리 아까 1번 문제에 제시되었던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아요. 북극곰, 돌고래, 토끼. 우와, 생김새. 너무 다르죠? 크기도 달라요, 심지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김새, 모양, 여러분들,

다릅니다. 사는 곳은 또 어떤가요? 북극곰은 우리 북극 근처에 그런 추운 지역에 가면 볼수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 토끼는 어땠나요? 그렇죠. 우리 들판 같은 데서 주로 볼수 있죠. 생활하는 곳이 굉장히 달라요. 사는 곳 다릅니다. 자, 이동 방법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수영을 해서, 즉 헤엄을 쳐서 여러분들 이동을 한다면, 땅에 사는 동물들은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또는 지렁이나 뱀처럼 다리가 없는 동물들은 기어서 이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와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생김새, 사는 곳, 이동 방법, 여러분들 전부 다 어때요? 맞아요. 다르죠. 따라서 우리 다르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2번 문제 정답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잠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잠자리의 특징을 두 가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잠자리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떠오르지 않는 친구는 제시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잠자리를 딱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에 딱 띄는 걸 보니까, 아,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 날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두 쌍의 날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쌍의 날개가 그냥 날개도 아니네요, 여러분들. 반대쪽이 약간 비쳐 보여요. 아, 투명한 날개구나. 그래서 잠자리는 투명한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잠자리 여러분, 눈이 굉장히 또 특이하네요. 아,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어떤가요? 다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아, 세 쌍의 다리가 있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 세 쌍의 다리가 있구나. 또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잠자리는 머리, 우리 가슴, 배. 자, 이렇게 머리, 가슴, 배세 개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이러한 잠자리에 대한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3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아니고 몇 가지 쓰셔야 돼요? 맞아요.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을 이것 하면 동물의 생김새,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 등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자, 우리 이거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역, 치읓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동물을 관찰하면 동물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모습 등의 특징을 알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단답형 정답. 관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과 특징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1번 사자입니다. 자, 사자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와, 너무 멋있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목과 머리 주변에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갈기가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번 선택지인가요? 바로 을 선택지죠. 목에 갈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1번은 여러분들 을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 사자, 왜 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자, 우리가 동물을 같이 공부하면서 참 좋은 점은 우리가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떠올리면, 그 특징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자의 목에 갈기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갈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색도 바라고 점점 힘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갈기가 굉장히 멋있는 사자, 풍성한 사자는 그만큼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멋진

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자의 목에 있는 갈기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사자 같은 경우에 막 서로 싸우죠. 자, 싸울 때이 목과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판다입니다. 판다 너무너무 귀엽죠. 자, 우리 이 귀여운 판다. 자, 기역니은 디귿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판다는 여러분들, 자, 무엇인가를 먹어요. 근데 이걸 되게 잘 먹습니다. 무엇을 잘 먹냐면, 바로 대나무를 잘 먹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다는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 금붕어는 물속에 사는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자, 물속에 사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물속에서 살면서 우리 금붕어는 지느러미로 이용해서 헤엄칩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연결해 주시고요. 4번, 달팽이는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한 쌍의 더듬이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있는 동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주면 되겠죠. 그럼 1번 볼까요? 사자. 있습니다. 그렇죠? 4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걸어 다닙니다. 자, 그런데 붕어. 다리가 있나요? 지금 선생님 상상해봤거든요? 근데 붕어 다리 있으면 조금 그 모양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붕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붕어에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상하겠죠? 자, 우리 붕어는 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붕어에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치죠. 자, 붕어 X.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토끼 지렁이입니다. 토끼는 다리 있어요. 자, 그런데 지렁이는 다리. 없지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땅에 사는 이 지렁이는 기어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지렁이 X. 3번 보겠습니다. 개미와 달팽이예요. 자, 개미는 여러분들 다리가 있어요. 세 쌍, 즉, 6개의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리로 이동을 하지만 우리 달팽이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이동을 하죠. 4번 볼게요. 개구리. 다리 있죠? 자, 근데 달팽이는 없다고 했으니까 X. 자, 그럼 5번인데 나비와 고양이. 자, 근데 우리가 나비, 날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리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비 역시 다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양이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표를 해주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줍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생김새가 비슷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모든 동물은 생김새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옳지 않다. X표 해주셔야 되겠죠.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개구리는요, 자,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더 길다. 자, 우리 개구리는요, 다리가 4개 있어요.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가 있는데, 우리 개구리는 뒷다리가 더 길어요. 자, 왜 긴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긴 다리를 접었다 쭉 피는 힘으로 여러분들 개구리는 멀리 점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뒷다리에 있는 이 물갈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속에서는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나요? 맞아요. 열심히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개미는요, 부리가 짧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자, 이 중에서 맞는 설명도 있고 틀린 설명도 있어요.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부리가 짧다? 부리는 여러분들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맞아요. 새가 가지고 있었죠. 자, 따라서 우리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친구 1과 친구 2의 대화에서 옳지 않은 문장을 옳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1, 친구 2의 말에 무엇인가 틀린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어떤 문장을 잘못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 찾는 게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친구 1부터 볼까요? 까치는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네, 맞지요. 까치는 여러분들 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있어. 맞아요. 까치는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부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친구 1의 말에서는 우리 옳지 않은 내용이 없네요. 그럼 친구 2에 있겠구나. 그럼 친구 2의 어떤 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오리도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끄덕끄덕. 자, 하지만 오리는 부리가 없어? 오잉? 여러분들, 우리 오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특징이 뭐예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꽥 하면서 우리 오리 그릴 때, 그렇죠? 오리 얼굴만 그려보자면,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자, 오리는 여러분들, 부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리가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문장. 하지만 오리는 부리가 없어.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고쳐주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느냐? 친구 2, 오리도 부리가 있어.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9번과 10번은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동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역 동물부터 볼까요? 기역 개구리, 니은은 오리고요. 디귿은 돌고래, 리을은 고양이입니다. 자, 위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와, 우리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건, 선생님이 계속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문제 역시 여러분들 어때요? 중요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분류할 수 있는 기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동물을 분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맞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겹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돼. 안 되는 조건들도 있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예쁜 것.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똑같지가 않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분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크기가 작은가? 무섭게 생겼는가? 울음소리가 큰가? 좋아하는 동물인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유일하게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는 것. 바로 2번이죠. 날개가 있는가? 그럼 우리 날개가 있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자, 날개 개구리 없지요. 오리는 날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돌고래 날개 없고요. 고양이 날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날개가 있는가를 가지고 명확하게 동물들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0번 보도록 할까요? 위 동물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해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호를 써보도록 해요. 자, 분류 기준. 다리가 있는가입니다. 아, 그러면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걸 가지고선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그렇다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개구리, 다리 있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개구리는 다리가, 그렇죠, 있지요. 자, 그래서 기역.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 여러분들 다리 있나요? 맞아요. 우리 오리발바닥 있잖아요. 오리발. 자, 오리발이 있으니까 니은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돌고래 여러분들 다리 있나요? 매끈하네요. 다리가 없군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 디귿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고양이. 우리 여기 귀여운 고양이 다리가 있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분류해서 기호 쓰면 그렇다에 귀여운 니은 리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에 디귿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키가 큰가와 같은 분류 기준이 알맞지 않은 까닭. 여러분들 키가 큰가? 자, 이런 거 분류 기준 될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맞아요. 바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바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그리고 13번 연속된 문제인데요. 다음은 동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물음에 답해 볼 건데 잘못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리, 물갈퀴 있지요. 그래서 물에서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니은,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어 잘 헤엄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양이 꼬리 있죠? 고양이 꼬리 예쁜 꼬리 이렇게 있지요? 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요. 릴, 개구리는 다리가 없어서 개구리에 다리가 없다고요? 자, 개구리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특히 뒷다리가 더 길어서 어떻다고 했어요? 점프 잘할 수 있고 수영도 잘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따라 잘못 조사한 내용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볼까요? 자, 잘못 조사한 내용 옳게 고쳐 쓰시오. 자, 잘못 조사한 내용 어떤 거였어요? 개구리는 다리가 없어서 땅 위를 다닐 수 없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자, 그럼 이거 옳게 바꿔주면, 그렇죠. 개구리는 다리가 있어서, 어떻다? 땅 위를 다닐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번 문제예요. 다음 동물을 이동하는 방법에 맞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참새, 돌고래, 고등어, 까치가 있는데요. 자, 걷거나 날아서 이동하는 거. 자, 참새? 걸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요. 날 수도 있지요. 아하, 그럼 참새 여러분들. 1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돌고래는 여러분들 헤엄쳐서 이동하니까 2번 들어가야 되겠고요. 고등어 역시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동물이죠. 따라서 헤엄쳐서 이동을 하겠고요. 까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걷거나 날아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1에 해당하는 거 참새와, 그렇죠. 참새와 까치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여러분들 헤엄쳐서 이동하는 것. 돌고래, 그리고 고등어가 2번에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여러분 과학 문제 다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최종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동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동물을 우리 예시처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꼭 예시 있는 대로 소개 안 해도 되고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거, 동물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우리 3단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내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국어와 사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국어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2학년 과학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8단원, 별과 우주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막 고등학교 때도 막 공부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별 쳐다보다가 지구과학 교육 전공을 또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선생님 트렁크에는 망원경이 항상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 다니면서 별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별을 바라보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 이 별들은 꼭 학생들 같다. 이 생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학생들은요,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뭐 그냥 똑같은 학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학생들 하나하나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다르고요, 선생님과의 거리도 모두 다 다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별들도요, 하나하나 지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도 모두 다르고, 겉보기에는 그냥 희미한 점처럼 보일지라도 얘네들 하나하나 크기, 심지어는 색깔도 모두 다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8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바로 이 별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 그 중에서도 별까지 떨어진 거리와 그리고 밝기,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단원 좀 뭔가 애정을 가지고 별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님이 집안에 불막다 끄고 암막 커튼을 친 다음에 손전등 하나만 딱 들고 찍은 사진인데요. 하나는 저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하나는 또 밝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는 무엇이냐? 바로 이둘 중에서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손전등 중에 어느 손전등의 밝기가 더 밝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느낌 가는 대로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냥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이 손전등의 밝기가 더 크고 밝아 보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는 뭐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아니에요. 방금 분명히 선생님께서 하나는 뭔가 멀리서 찍었다고 했으니까 뭔가 거리가 다르니까 정확한 밝기를 모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빛의 밝기는요, 그 관측자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거리 정보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그 거리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한번 느낌만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선생님이 정답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본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개념 설명하기 전에요.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탐구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탐구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뭐 펜, 샤프, 뭐든 괜찮습니다. 딱 하나 드시고요. 이렇게 이 볼펜 끝을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숫자 1부터 10 사이에 아무 데나 한번 놔보세요. 닿지 않도록 좀 거리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쭉 숫자 사이에 한번 이렇게 펜을 위치시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두 눈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서 이펜 끝이 어떤 숫자와 가장 가까운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부터 오른쪽 눈 윙크 해 보시고 자, 왼쪽 눈 윙크 해 보시고 자,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윙크 해 보시고 자, 펜 끝이 가리키는 숫자가 혹시 정확하게 똑같았나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은 펜 끝이 가리키는 숫자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차이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쭉 폈던 팔을 살짝 내눈 앞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 윙크, 왼쪽 눈 윙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번에는 좀 차이가 보였나요?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전보다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펜 끝이 직접 움직였나요? 아니거든요. 펜 끝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이는데 차이가 생겼네요. 이것이 바로 보일 시자에 차이 날 차자를 써서 시차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데 차이가 생겼다? 시차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치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펜이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이 보이는데 차이가 난 이유는요, 이 펜을 관측하는 두 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이 그림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관측자가 처음에 A 위치에 있었다면 이 가만히 있는 나무는요, 마치 이쪽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부분으로 관측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었던 이 나무는 이 B 다시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차이가 생겼네요. 시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물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두 관측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차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시차란 두 관측 지점과 AB죠. 물체, 나무죠. 이들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차는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길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시차란 각도입니다.
각도라는 점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딱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따지면요, 두 관측 지점과 이 물체가 이루는 각도, 아, 여기가 바로 시차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지금 우리가 알아낼 건데, 갑자기 왜이 시차가 등장했느냐? 이 시차가 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방금 손을 쭉 펼쳐서 양쪽 눈으로 봤을 때와 팔을 굽혀서 내 눈과 가까이 했을 때 양쪽 눈을 감았을 때 시차가 분명히 달라 보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까이 있었을 때더이 차이가 크게 보였을 거거든요. 즉, 관측자랑 이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차를 활용하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이걸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관측자와 물체 사이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차는 작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손을 쭉 뻗었을 때, 거리가 멀 때는 시차가 작아 보였다면 이것을 거리를 좁혔을 때는 시차가 커 보였던 것과 같은 결과인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시차를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부터 그 별까지의 거리도 알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시차가 왜 등장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차를 그대로 별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방금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물체가 직접 이동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이동했다고요? 맞아요. 관측자의 위치가 변화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별을 관측하는 관측자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지구에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구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맞아요. 바로 공전이었어요.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별이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별에게 적용시켰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연주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시차와 연주시차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연주시차란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다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 6개월 간격일까요? 네,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6개월이 됐을 때 가장 멀리 정반대편에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제일 먼, 가장 시차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측정한 이 시차가 있을 것인데, 그 시차에 2분의 1을 한 값이 바로 연주시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연주시차를 찾아보자면요.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별 S는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6개월 뒤에는요. 마치 별 S가 이 위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시차란 두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에 이루는 각도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시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시차의 2분의 1, 절반을 한 값인 이 각도가 바로 연주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시차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지 않아서 이 연주시차 구하는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연주시차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거를 거리에 따라서 연주시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이제 공전을 할 겁니다. 이원 위치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S는요. 더먼 별, 이것들을 하도 멀리 있어서 고정된 이런 배경이 되는 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배경별에 비해서 이 S1 위치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별 T는 T1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6개월 뒤에 E2 위치로 지구가 이동한 다음에 다시 별 S와 T를 보면요. 별 S는 S2 자리에, 별 T는 T2 자리에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시차가 발생을 했죠. S1은 S2까지. 자, 이 정도의 각도를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리고 T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의 각도를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지금 거리에 따라서 이 차이 나는 정도가 다르죠. 별 S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데 이때 별 S의 시차가 더큰 겁니다. 즉, 연주 시차도 더큰 거예요. 별 T는 상대적으로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마찬가지로 연주 시차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멀면 멀수록 시차가 연주 시차가

강아지네라고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바로 연주 시차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별을 6개월간의 간격으로 시차를 측정하고 그것의 2분의 1을 해서 연주 시차를 구하면 이 식에다 넣기만 하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 바로 이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 식의 의미는요. 일단 연주 시차는 별까지 떨어진 거리와 반비례한다. 즉,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 떨어진 거리 잴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자, 이 방법으로 모든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연주 시차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더 멀면 연주 시차 더 작아지겠죠. 계속 작아져서 더 이상 연주 시차가 유의미하게 측정되지 않을 때그 지점부터는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요, 약 100파색 이내에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때 이용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별까지 떨어진 거리 많이 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 내에서도 뭐 별들에 대한 그리고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딱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별까지 떨어진 거리 구하는 방법, 이거 하나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썼던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방금 식에서 우리 친구들 단위가 써져 있었는데 봤나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단위로는요, 이렇게 PC라고 써 있었는데 읽을 때는 파색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연주 시차를 나타내는 이 단위로는요, 이렇게 땡땡이 써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땡땡. 읽을 때는 초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시간 나타낼 때 초, 분, 시할때그 초입니다.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초는요, 각도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단위로 초도 쓰지만 각도를 나타낼 때도 이 초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1초라고 하는 각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 자, 우리 친구들 도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각도의 단위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360도죠. 그 360도 중에 이 360등분을 해가지고 아주 얇은 하나, 1도를 딱 떼었다고 해볼게요. 이 1도는요, 또 다시 60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쓸때그분 맞습니다. 그리고 60분은요, 또 1분당 60초이기 때문에 60을 곱하면 3600초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얇은 1도를 60등분하고 그 60등분한 거에 한 조각에 또 60등분을 한 것이 바로 1초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내는 이초 단위는요, 우리가 밤하늘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확확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정말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의 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가 너무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연주 시차를 관측하기가 어려워서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게 바로 각도의 단위였고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바로 파색이라고 하는 거리 단위인데요. 태양계 외부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그 작은 1초까지 떨어진 그 별까지의 거리를 킬로미터로 이걸 표현을 하자고 하면요. 너무 단위가 커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파색이요. 뭐 대략적으로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되는데 3 곱하기 10에 약 13km 정도 돼요. 단위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문학을 할 때는 우리가 지구 위에서 쓰는 이런 거리 단위보다는 아예 새로운 개념의 단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별의 연주 시차가 1초까지 떨어진 별의 거리를 우리 1파색이라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1파색의 정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파색을 광년의 거리로 치환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파색은 약 3.26광년과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빛 광자에 그리고 년할 때, 1년 할때 년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쉬

쉬지 않고 달려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상에서 물리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1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1년 동안 달렸을 때갈수 있는 거리가 바로 1광년이에요. 그래서 이 년자, 시간의 단위가 붙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리 개념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 파색을 광년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위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빛을 내는 광원은요, 이 관측자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밝기의 가로등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가로등은요, 멀리 있는 가로등보다 당연히 더 밝게 보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전등 같은 것도 같은 밝기의 빛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밝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전등을 눈 앞에 비쳤을 때 굉장히 눈부시죠? 하지만 저 멀리 들고 가서 서 있을 때 어두워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별도 이 지구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 보일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빛은요, 이 3차원의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빛이 닿는 면적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을 떼놓고 봤을 때는요, 거리가 멀수록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만큼 줄어드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떠한 기준점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만약에 두배 멀어지게 된다면 이 빛을 받는 면적은 몇 배가 될까요? 거리가 두배 멀어졌기 때문에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두 배씩 길어졌으므로 총2 곱하기 2인 네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양의 빛을 네 배의 면적에 분산돼서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면적 하나를 떼놓고 봤을 때는요, 빛의 양이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리가 3배 멀어진다면 그 동일한 빛을 받는 면적은 9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약 9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별의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근데 얼만큼 어두워지냐? 바로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게 되면은 그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지게 되므로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가 됩니다. 자, 일반화를 해볼까요? 따라서 별의 밝기는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앞부분에서 별까지 떨어진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과 이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작아져야 되므로 X가 되겠죠. 2번입니다. 시차를 측정하면 관측 지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다? 바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별에 적용시켜가지고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아낸 것이죠. 3번입니다. 물체의 시차가 작을수록 물체는 관측자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즉, 거리가 멀다. 자,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4번입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별의 시차의 2분의 1인 연주 시차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이것을 별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이 연주라는 게 뭐예요? 1년을 주기로 하는 시차잖아요. 즉 지구의 공전이 1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차다라고 해서 별의 시차를 표현할 때는 연주 시차를 씁니다. 이때 주의할 점, 시차에다가 반드시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X55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별 S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별 S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 파세기일지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별 S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6개월 뒤에 이동을 했을 때이별 S는 이 위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보이는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관측 지점과 별까지의 각도, 이 별이 이루는 각도, 이것을 우리가 시차라고 배웠었고요. 이 시차의 2분의 1을 한이 값이 바로 연주 시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 연주 시차를 찾아주었고요. 자, 그렇다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우리 간단한 식이 있었습니다. 별까지 떨어진 거리. 는 별의 연주 시차 분의 1로 구했었거든요. 그럼 연주 시차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5초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2 파색입니다.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 바로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주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우리 바로 방금씩 썼었죠.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별의 연주 시차분의 1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1파색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 시차는 1초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거리에 1파색이 들어가려면 이 연주 시차에는 1초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기술적으로 이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측정이 어려워요. 즉,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파색 이내의 별들의 거리를 알아내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멀리 있는 별일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진다.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지게 되므로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55XO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별의 밝기와 거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위 글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넓게 퍼져 나갑니다. 이때 별까지의 거리가 두 배, 세배 멀어지게 되면요. 별빛을 받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기 때문에 가로도 두 배, 세로도 두배 됐을 때 면적은 각각 2의 제곱인 4배, 그리고 3의 제곱인 9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이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빛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을 비교를 해야 되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간 말은 동일한, 처음과 동일한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을 비교해 주시면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밝기는요, 결국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별의 밝기는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각각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조금 답변을 자세하게 할수 있을까요? 자, 과연 둘 중에 어느 손전등의 밝기가 더 밝았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면 별빛의 이 불빛의

밝기 정보도 있어야 되고 거리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기로 했죠?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사실 둘은 같은 밝기의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달라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빛의 밝기가 같은데도 이렇게 밝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빛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밝기의 손전등이라 할지라도 이 사진을 찍었던 이 카메라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까지 답변에 넣어서 한번 퀴즈의 답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별의 밝기를 좀더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별의 등급 체계 공부를 할 거고요. 이어서 별의 색깔이 왜 달라 보이는지 이 내용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수요일은 writing. 자,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이죠. 주제는 자, 우리가 월요일 날 단순 시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단순 시제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저희가 다섯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든 이후에는 자,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한번 따라 읽어 보시면서 자, 오늘의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골격부터 먼저 정하셔야 되죠. 뼈대부터 먼저 세우고 이제 살을 어디다 붙일지 결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기본이 누가 뭐 했어요? 나 이랬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로도 당연히 어때요? 나 이랬다 이게 지금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작년에는 뭐예요? 이랬는데 언제 이랬는지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 아니에요? 그런데 자, 한국어로도 여기 지금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자, 이 last year는 문장 끝에다 넣지 않고 자, 맨 앞으로 도치를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1번에 앞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게 이제 1번에 앞쪽에 배치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어때요? 일하다가 자동사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일을 했나요? 자, 바로 누구와 일했는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부사의 위치는 문장 맨 앞, 동사 바로 앞, 문장 뒤인데 요거는 지금 두 단어 이상입니다. 따라서 문장 맨 앞 아니면 문장 맨 끝으로 가면 되겠죠. 자, 맨 앞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제 재주 많은 한 엔지니어와 라고 하는 요 어구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요거는 3번 자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얘는 지금 바로 이 엔지니어가 어떤 엔지니어인지를 또 자세하게 또 수식하는 MA가 되겠습니다. 어떤 엔지니어예요? 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했던 그런 엔지니어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바로 3번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진 영문의 어구 중에 자,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해야 될 단어는 없고요. 자, 그러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부사적 수식어 다음에 주어 동사 또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그 다음에 자, 형용사적 수식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ed가 붙을 때는 동사에 ed가 붙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되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목해 주세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talents라고 하는 단어는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재주라고 하는 뜻은 있지만 동사는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명사에 ed가 붙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명사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talented는 동사에 붙은 ed가 아니라는 점 함께 알아두시고요. 요런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skill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기술. 요것도 명사만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skilled, 능숙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ful 이런 형용사형 어미가 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단어죠.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 이랬어요. 재주 많은, 자,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like 이하의 목적어인데 자, 요때 being은 자, 존재하다, 있다의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던 엔지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은 설명 마무리 짓고요. 암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I worked. 단순 과거 시제예요. 자, 누구와요? With a talented engine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또 단순 과거 시제가 뒤쪽에 나오죠. Who really liked being with other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왜냐면 내가 원했다, 선생님이 선발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but을 기준으로 두시죠? 요거를 기준으로 두고 앞에 문장 하나 만드시고 뒷문장 하나 만드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어휘 표현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뭐 담당하는, 책임지는 이라고 하면 in charg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charg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는 수업 영어의 끝판왕이 이제 수능이니까 중등 과정을 마무리 짓고 수능을 치르는 과정까지 이제 영어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charge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서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뜻이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charge, 그러면 책임 속에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일에 책임이 있는 이라고 하면 in charge 다음에는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써요. 그래서 in charge of A도 여러분들이 아예 달달달달 외워두시면 너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she's in charge of A라고 하면 그녀는 A에 자, 책임이 있어요. Educating students.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교육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In charge of. 자, 여기 전치사 of를 쓰기 때문에 A의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Charge는 책임의 뜻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자, 다시 이제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but 앞쪽의 문장은 무엇인가요? 나 원했어요. 되기를. 됐죠? 자, 그러면 찾아서 여러분들 자, 골라서 이제 배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는 어디 있습니까? I. 그 다음 원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뭐를요? 자, 요걸요. To be the editor of the school pape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게 지금 요게 4번이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선생님이 선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선발했다. 어디 있습니까? The teacher가 어떻게 했어요? 선발했다는 뭐가 되나요? 자, select도 있지만 여기서는 pick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pick은 따다, 꺾다, 뽑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6번으로 정할 거고요. 자, 그럼 담당하는은 어때요? 담당하는 이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요거는 지금 5번 뒤쪽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누구를 선발했대요? 아, 죄송합니다. Another student가 아니라 요것이 지금 5번 뒤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Another student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여러분들 어디다 집어넣으면 된다? 바로 7번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을 자,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벗을 중심으로 자 앞뒤로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이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 어수는 이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The teacher in charge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시제 가지고 자 지금 시제를 주제로 해서 지금 작문 해보는 거니까 자 이런 시점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복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I want it. 난 원했었어요. 뭐를요? To be the editor of the school pa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 하지만 어때요? The teacher in charge.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picked another stud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골격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 들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뭐뭐 한다는데 이 주어와 동사를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이건 뭐죠? 자, here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보어로 나눠서 배열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앞에 오겠네요. 3번, 얘가 4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점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3번 어디 갔습니까? 바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됐 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종종만 남아 있습니다. 종종은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요. 동사, 앞에 와도 되고, 문장 끝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디다 집어넣어볼까요? 1번에 뒤쪽에, 자, 넣으려고 해요. I often hear.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한국어부터 다시 한번 배열해 볼까요? 나는 종종 듣는다. 학생들이 특정 잡지를 읽는다고 말하는 것을 됐죠? 자, 영문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요 here라고 하는 시제가 단순 시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내가 종종 듣는다는 얘기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 사실로 이거는 봐도 된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형 부정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to 부정사를 쓸수 없어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서는 주로 미래적 개념이 있을 때만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취하고 있고 원형 부정사 이하의 say가 목적어절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됐겠죠.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often

hear students say that. 이렇게. 대디야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 말, 종종 말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를 들어요? 바로, 자, they read certain magazi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잡지를 걔네들이 읽어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끔씩 얘기를 들어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안에서 자, 뽑아온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그러시면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문장이 꽤 길어 보이지만 한국어 말덩어리를 보니까 네 덩어리밖에 안 되네요. 자, 네 덩어리의 퍼즐 맞추기입니다. 자, 누가 뭐 했을까요? 뼈대부터 먼저 세어 보시면 위원회 멤버들의 답변이 어떠어떠한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보호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겠죠? 자, 보호의 위치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뒷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어 간, 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떨수록 바로 비례 관계죠. 이렇게 될수록 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적 수식어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노숙인들의 질문이 더 공격적으로 자,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자, 이거는 3번 뒤에다 넣어도 되고 1번 앞에다 넣어도 되는데 저는 1번에 앞쪽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그 아래쪽에 영어 어구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는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aggress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시면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공격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aggressive라고 발음합니다. 자, anyway. 그러면 자, 이제 단어까지 다 했으니까 아, 이거 뭐 못할 게뭐 있어요? 위원회 멤버들이 뭐죠? 여러분들 board라고 하는 단어는 판때기의 뜻도 있지만 자 위원회의 뜻도 있다는 거이 강의를 통해서 두세 번 정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암기를 안 하셨으면 알아두시고요. board members answers 요게 지금 1번인 거예요. 자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become 동사가 나왔겠죠? 그런데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에 어떤 상태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변했대요? 방어적인 상태로 변했답니다. 자, defense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축구 경기 같은 거할때 보면 defense는 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defensive라고 하면 방어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여기 지금 1번에 앞에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런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부사절의 접속사로 뜻이 굉장히 많아요. as는 그 중에 하나. 비례의 의미 여러분께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Homeless man's questions 또 과거 시제입니다. Became more aggressive. 이렇게 되는, 자, 어구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한글로 먼저 배치하면 부사적 수식어가 맨 앞에 오고 주어 동사 보호의 어순이 되겠고요.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As the homeless man's questions became more aggressive, the board member's answers, 어떻게 됐어요? 자, became more defensive. 자, 이렇게 지금 자,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이렇습니다. 자, 인도가 되었다. 아유, 이번에도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뭐가 됐대요? 나라가 됐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어구들만 어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시점이죠. 과거 시점을 지시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인데요. 요거는 1번의 앞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설명하죠. 어디 들어갈까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3번의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누가 1번? 인디아가 되었다. 국가가. 그러면 요것이 1번 앞쪽에 들어가고 요것이 3번 뒤쪽에 들어가는 어순을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주어 동사 보어의 앞뒤쪽에 자, 수식어가 배치된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룰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주목하시는데 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규정, 규칙의 뜻도 있지만 통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암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0: On August 15th, 1947, India became a nation free from British rule.
1: 자, 오늘 여러분들 단순 시제, 주로 이제 과거 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현재 시제도 하나 좀 있었어요. 자, 느낌들 잘 살려서 필요한 복습들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활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로 만나 뵙네요. 네 번째 시간은 이것도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과 허용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한 4, 5년 전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시험에서 뭐별 이변 없는 하나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기간인데 허가 대상 행위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개발 행위는 막연하게, 저기에서 개발 행위 하네? 저기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행위 하네? 재개발, 재건축하는 개발 행위 하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니고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6가지 행위가 첫 번째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형질 변경은 철토 깎는 거죠. 성토 쌓는 거죠. 정지 다지는 거죠. 포장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석을 제쳐내는 거, 흙, 모래, 자갈을 채취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받고 하셔야 되는데, 왜이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섯 가지 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발형 휴가에서는 꼭 숙지하셔야 될 단어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러니까 여섯 가지 행위를 과거부터 허가를 받은 적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주로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 모든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해서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여섯 가지 행위성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요.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 여섯 가지는 기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네 번째는 석을 채취하는 거. 네 번째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인데요. 좀 전에 봤던 여섯 가지죠. 개발행위 여섯 가지. 그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누군가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는데, 그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절차인데, 절차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절차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세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여러분이 이만한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요만큼의 토석을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할게요.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뭘할 거냐면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권자는 누구냐 이러니까 특, 광, 시장, 군수입니다. 에게 허가 신청을 제기하겠죠.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할 거냐면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두 개의 고민을 하겠죠. 근데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라고 하는 고민은 천년의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며칠이 되냐면 15일 안에 허가를 내주면 뭘 주고? 허가증을 주고요. 증을 받은 사람은 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불허가가 나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통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15일 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고민 끝에 허가 불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고민을 할 때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고민할 때 자의적으로 고민하진 않겠죠. 그리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할 때는요, 허가의 기준 같은 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져야 되고, 허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허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그쵸? 허가를 내주면 되고,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럼 허가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총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은 아닙니다. 형질 변경할 때만 따져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면적이 적합해야 돼요. 규모의 적합성 또는 면적의 적합성, 이래 이야기합니다.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형질 변경하고자 한 곳의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면적이 다른데, 이걸 제가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 용도 지역이 첫 번째, 주거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이거나, 자연 녹지거나요, 생산 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형질 변경하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허가권자 동생이 주거 지역에서 15,000제곱미터

평지를 변경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허가권자 동생이라 하더라도 허가 못 내줍니다. 왜?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만 내준다고요? 1만 미만일 때만 허가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보전녹지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1번, 2번에 없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딥니까? 공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만 면적을 따지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대로 두 문자를 따면 돼요. 주, 상, 자, 생일 이렇게 하십니다. 주, 상자, 생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5천이죠. 그래서 자, 보, 세, 오 이랍니다. 자, 보세요 이랍니다. 나머지 얼마? 3만. 나머지는 공업관리 농림은 3만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요? 1만 미만입니다. 주, 상자, 생일. 자, 보세요. 나머지 얼마? 3만. 그래서 요 면적에 적합하면 그때 써야 허가 나오고 요 면적을 벗어나버리죠. 그럼 허가는 못 내어줍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놨더라. 그러면 요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허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허가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요 기준을 벗어나버렸어요. 그럼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들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후진국들은 어떤 기준들이 고무줄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명확히 딱 법에 못을 박아놔 놓고 요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면적의 적합성.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놨으면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준다? 허가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요. 기준에 맞았어. 허가를 내줘. 허가를 내줄 때는요,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조건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기대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조건을 받을 그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그래, 그 조건으로 내가 할게. 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조건부 허가를 낼수 있고, 조건은 이행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조건이니까 불확실하겠죠. 조건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걸 확실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결국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이죠, 돈.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주는 여기에 따르는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는데, 이행 보증금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건 딱한 개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공공일 때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거로 안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행 보증금을 안 내냐면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요, 전체 공사비, 금이죠.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행을 보증하는 돈입니다. 이행이 잘 되면 돌려주지 안 돌려줘?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얼마를 내게 되냐면 법에서 20%를 내야 됩니다. 20%. 크죠? 엄청 크죠? 왜냐하면 이런 개발행위라는 공사비가 1,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어떻게 되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20%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고 이행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보증금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행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뭘 봤냐면 준공검사를 봤는데, 자, 좀 전에 개발의 허가상 요 여섯 가지를 말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네요. 공작물도요. 준공검사를 받겠네요.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받겠습니까? 받겠네요. 형질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석을 채취했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요? 그죠? 토지를 분할했다는 것은 한 필지 1번지 토지를 1-1, 2번지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크레인 가가지고 토지를 찢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상에 1번지로 되어 있으면 그 1-1, 2번지로 토지를 나눌 때 필요한 거는 볼펜 한 자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발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즉,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요, 외형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개발 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 대상은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까지가 준공검사고, 그죠? 토지 분할이고 토석 채취까지가 준공검사고,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이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되면 답이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밀어 넣습니다. 요네개 사이에.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문장이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공검사, 개발 행위 허가에서 준공검사란 말이 나오면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란 말이 그 문장 속에 있는지를 조심해서 좀 읽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은 이론 강의에서 관념 속에서 파악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또 문제를 풀면서 또몇번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그때 자극이 돼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의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게이 다섯 가지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에서 여러분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똑같아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글자 내지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그다음에

흥분하면 어떤 용도가 나오냐면요. 용도 지역 21개를 3개를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개발이 다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내고 있죠, 요즘. 국토 공간을 3등분을 하면 시가와 용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유보란 것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전. 그죠? 보전인 것은 개발을 원하는 곳이겠죠. 자, 이세 가지 용도로 나누고요. 이세 가지 용도 지역 안에서 1년에 개발행위가 벌어질 때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데, 첫 번째,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상공업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유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말해요. 그리고 보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보존자 들어가는 거, 보존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래 되는데, 시가와 용도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100% 적용하면 돼요. 유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보존 용도는 당연히 개발 행위를 하면 좀 억제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을 것이다. 강화하겠죠.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그게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유보 용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막을 수 있다,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존 용도는 뭐 한다? 강화한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해가지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그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해서 용도 구분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신청서는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그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누가 되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한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이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천년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며칠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그죠? 환, 경오염방지, 경관이나 조경, 위, 해방지, 기, 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문자 따서 환경위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환경위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환경오염방지,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경관이나 조경, 위해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이래서 이걸 두 문자 따면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환, 경, 위, 기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요네 가지 두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환, 경, 위, 기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 경, 위, 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조건.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입니까? 조건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뭘 드린다? 의견을 드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총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에 적합해야 된다? 면적에 적합해라. 두 번째는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마라. 그러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고,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 청취를 하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다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요? 허가. 기준이 안 맞죠? 그럼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불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서 뭐에 적합하라고 했습니까? 면적에 적합하라고 되는데, 그 면적은 뭐할때 면적이냐면, 용도 지역에서 형질 변경할 때만 그 면적을 따지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면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면적인데 그 형질 변경의 면적이 용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암기법은 말씀드렸죠. 주, 상, 자, 생일, 자, 보, 시, 오.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 얼마? 3만. 이렇게 해서 형질 변경 면적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 5천 미만. 나머지 얼마? 3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지고 국토공간을 좀 전에 제가 3등분 할수 있다고 했죠. 국토공간을. 자, 개발이 되는 무슨 용도? 시가와. 그 다음에 유보. 그 다음에 보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인데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느라 해석론을 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책 읽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마구 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말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데라고 하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 요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전은요 기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말하냐면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렇게 해서 보전자들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나중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국토공간을 3등분하는 거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도적의 개념과 맞물려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유보 용도는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 보전 용도는요?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보전금은 공사비 20% 낸다고 했죠? 근데 누구는 안 냅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공공이죠, 공공. 공공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죠. 그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행 보증금은 공사비의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제가 20%.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행이 잘 되면,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준공검사 이철차에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그죠? 근데 준공검사는 외형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의 개발행위는 외형 변화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그죠?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다가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그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 들어온 시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어디는 아니에요? 주, 상, 공업은 아니네요. 주상공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가와 용도죠. 시가와 용도가 아닌데입니다. 아닌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다음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아니라니까요. 주상공은 안 된다니까. 어디에 된다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0: 아닙니다. 그래서 수상공은 제외하고 지정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딱 기억해 두시면 중심을 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규제를 갖다 더 심하게 해야 됩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금표율이 얼마냐면 40인데 얼마를 정해준다? 10% 완화시켜주네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생산녹지는요, 원래 금표율이 얼마야? 20%죠. 그러니까 얼마를 정한다? 30.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씩 완화시켜줍니까? 10%씩을 완화시켜주네요. 근데 뭐는 없네요. 보전녹지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죠. 요거는 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에서만 125%고 나머지는 완화가 없다. 그래서 숫자 암기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EBS 수험생은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맡은 정병욱입니다. 자, 오늘 고졸 시험 대비 강좌 2강입니다. 우리가 전강 1강에서는 1단원 내용만 가지고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이제 2강에서는 2단원과 3단원, 즉 생명, 사회, 윤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할 내용, 생활과 윤리 교과목 중에서 생명 윤리와 사회 윤리라는 단원인데요. 이 2단원 있죠. 요 2단원이 기출 문제에서 해마다 조금 많이 큰 변화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 비중만큼 2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해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3단원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는 매해 거의 비슷한 문제수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오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단원의 공부를 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는 있죠. 근데 2단원은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봐야지, 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첫 번째 죽음의 윤리적 의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러다 가끔씩 한번 툭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럼 이제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올 때. 이게 여러 학자들, 즉 동양만 나오지 않고 서양까지 나오고요.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입장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죽음관부터 볼게요. 공자입니다. 즉, 유교에서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1단원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뭔 죽음을 걱정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1강에서 정리한 내용이 쭉 끌어와지는 거죠. 그래서, 아, 공자, 유교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지금 제가 이 머리에 있는 기출이 10년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예전의 기출도 머리에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자하겠습니다. 도가죠.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사계절이 변화하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이게 도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거야.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삶은 기운이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운이 흩어지는 거야. 마치 사계절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걸 기뻐할 필요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슬퍼할 필요가 없어. 봄이 간다고, 여름이 간다고, 우리가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위자연, 즉 자연의 도라는 개념과 연결시키시면서 사계절이 자연의 섭리인 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장자의 사상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외우려고 막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불교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 윤회가 되고 있는 삶의 연속성 모두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 중 하나인 거죠. 사.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전생에 행한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의 생이 결정됩니다.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업.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죽고 윤회가 될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간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윤회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불교이구나라는 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서양의 죽음관으로 갑니다. 서양의 죽음관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세요. 동양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서양에는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 싹 다. 이제 여기에 지금 죽음관에는 다른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들만 추론했는데 보통은 안 나와요. 기출 문제에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죽음관에 탁 등장하는 순간 문제의 난도는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플라톤. 플라톤이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주제와 연관돼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플라톤이란 인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플라톤이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이런 키워드 보고 찾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돼요. 즉, 플라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체와 영혼, 불변하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이데아의 세계, 참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즉, 우리가 지금

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어떤 존재들 있죠. 다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는 다 어디 있다? 이데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로 내가 가잖아요. 불변하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데아로 가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즉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에피크로스입니다. 자,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감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있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을 때 갖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죽음과 동시에 감각이 소멸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없고, 즉, 삶과 죽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죽음이 없다는 거고, 죽음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하이데거 가겠습니다. 하이데거, 현 존재. 지금 장악하고 있는 우리, 현 존재, 살아있는 우리, 이현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서양, 동양 내용까지 봤고요. 학자를 직접적으로 묻게 되면은 많이들 어려우니까 구분하는 것좀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안락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런데 보통 이 생명,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제만 돌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푸시더라고요. 자, 찬성 입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굉장히 고통이 큰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볼게요.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싸우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죠.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죽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안락사를 허용해야 돼라는 입장인 거죠. 환자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병원비, 그다음 간병 이런 고통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다음 의료자와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기기, 의료자원, 의사, 이런 분들을 정말 중증 환자, 더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보내면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이 배분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안락사를 찬성한 입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반대 입장엔요, 아무래도 자연의 섭리, 즉,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입장이에요. 인간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볼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목적으로 대우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 방식이 된다면 오남용하는 결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구분하는 것 연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찬성과 반대 입장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고요. 얘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데 내용 자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있고요.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충한 중도주의가 있습니다. 즉, 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점들이에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 제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 제도인 결혼이라는 제도의 결과여야 된다. 그 결혼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성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결혼을 통한 성적 관계만을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주의로 갈게요. 자유주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혹은 동성 간에는? 아니, 아니. 동의만 있으면 돼. 즉, 동성 간의 성적 관계도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동의. 그래서 자발적 동의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합니다. 결혼, 사랑과 결부되지 않아도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악을 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성적 자유는 허용돼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동성이어야도, 이더라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절충한 게 중도주의입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을 절충한 거예요. 사랑 중심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아니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 동의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양측이 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 중심의 성률을 제시합니다. 사랑이 있는 성은 옳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주의와 중도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구나라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결혼, 사랑, 동의거든요. 보수주의는 결혼 당연히 해야 되죠. 결혼을 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요. 결혼했다는 거는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결혼은 해야 됩니다라는 거니까 나머지가 다 동의가 합쳐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다 돼야 되는 거고, 중도주의는 결혼은 안 해도 되죠. 뭐가 중심이니까? 사랑이 중심이니까. 그럼 사랑 속에서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요두 가지만 필요한 거죠. 자유주의입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요. 사랑 안 해도 돼요.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린 것한 번씩 보고 구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막 돌아가면서 나와요.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세개 중에 하나는 출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서요. 사회윤리와 사회정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도덕 고졸 검정 시험이 도덕이라는 주제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공부 안 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이제 깨닫죠. 아, 진짜 어렵구나. 그 중에서 이 사회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공부를 하셔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라는 건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사회윤리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개인윤리. 개인의 양심과

합리성 등의 회복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윤리적 능력, 행동,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 윤리가 아니고요. 사회 윤리예요. 자, 사회 윤리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개인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요.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개인 윤리 존재하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더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요. 이건 뭐 때문이에요? 사회, 제도, 구조 때문인 거예요. 즉, 개인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도요,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인 윤리 중요하지. 그런데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럼 거꾸로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얘를 고쳐야 돼요? 얘를 고쳐야 돼요? 둘다 고쳐야죠. 둘다 고쳐야 되는데, 얘는 고쳐야 되죠. 근데 얘가 완벽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니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니부어예요. 그래서 니부어의 사회 윤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자료에 사회 문제를 제시해 줘요.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니부어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구조나 제도를 고쳐나가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사회 집단은 자연적 충돌을 억제할 합리적 능력이 부족하다. 개인보다 사회라는 집단은 더 비도덕적이야. 집단에 속한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워. 아까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행동하기 쉽다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준비하실 건 사회윤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적으로 니부어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니부어의 사회윤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게 되면 사회 문제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정답이 된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제 5번으로 가서요. 아, 또 엄청 중요한 거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입니다. 롤스, 노직 이렇게 배울 건데요.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 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라는 거예요. 그게 분배적 정의거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절차를 통해 분배된 것도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도.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절차적 정의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빨리 이해해 볼게요. 원초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실험 상황을 만들 거고요. 그 실험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참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합리적인 가치 판단, 합리적인 경제 활동, 요 정도의 지식만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어떤 능력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수저인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원초적 입장이야.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 실험 상황이고요.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고요. 다른 사람의 나의 관계 이런 거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실험 상황에서 피자를 나눠 먹습니다. 피자가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남은 피자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사회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지의 베일에, 즉 원초 입장에 있는 나는 내가 이 무지의 베일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그 최소수혜자, 즉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피자를 그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자라는 분배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의의 원칙, 제1원칙과 2원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래는 2원칙의 차등의 원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간혹 얘가 나와서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건 2원칙보다 앞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 롤스는 자유주의학자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에요. 그 다음 이것이 보장이 됐어? 그 다음엔 차등의 원칙이 있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요게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 제2원칙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직 갈게요. 더큰 혜택을 주자. 노직은 반대한 입장이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아. 즉,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죠. 개인의 소유 권리를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 즉, 국가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정의 원칙, 취득 이전 교정 원칙이에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취득과 이전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소유물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하는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과 교정의 원칙, 이런 세 가지 정의의 원칙들이 있더라라는 거. 룰스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룰스가 나왔다가 노직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건 룰스예요. 아셨죠? 자, 6번. 사용제도의 윤리적 쟁점 가겠습니다. 자, 사용의 의미.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형벌을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베카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사용 제도가 있지만 실시가 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베카리아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칸트와 루소는 사용제에 찬성합니다. 칸트는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 즉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에 동등한 조건은 사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형은 살인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제 사형제 찬성 입장이고요. 루소는 사회계약 체결할 때 우리 다른 사람 죽이면 사형 받자고 약속했잖아. 너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사형을 찬성하는 거예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반대예요. 사형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져? 아니잖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형보다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일시키는 종신노역형이 사회에 이익이 더 부합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신노역형을 주장하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정당한 조건. 이건 이제 중졸 때도 워낙에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롤스의 입장이 있고, 다른 학자의 입장들도 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중졸하고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요. 이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고전에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최후의 수단하고 처벌의 감수, 비폭력성, 요세 가지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알맞지 않는 거 찾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오지만 사례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요것들이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사례이구나.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강, 3강에서 나머지 두 단원 남아 있습니다. 이두 단원 내용 같이 정리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 과목 역경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급 사유가 어떤지,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 과목 내용이 거의 아마 여기에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금.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이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즉 가입자에게 지는 돈인데,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끔 이제 그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은요. 자, 원래는 이제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를 통지해 줘야죠. 그래야 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그걸 보험금 결정을 하죠.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금 결정이 되면 자, 7일 이내에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좀 빨리 보험금을 줘야지 늑장 부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좀나 일찍 줄수 없냐? 왜냐면 우리 농사는 그러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정식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래요. 또 가축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거기다 또 작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보험금 받을 게 있다면 자, 추정 보험금의 얼마? 50% 정도는 미리 이렇게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농사 지을 준비를 하게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 방식에 따라 이제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 종류는 뭐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자, 적과점 종합위험 2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 있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불능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이고요. 자, 생산비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고 발생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보험금은요. 자,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이제 보험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보장되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거나 특약에서 보장하거나 이렇게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건강보험이랄지 그 어떤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얼마인데, 그럼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내가 다 보장받겠다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는 것보다 여기 지불되는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요. 자,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제 PL에서 차감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15%, 20, 30, 40% 이렇게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자,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내가 보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과손, 과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과손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될 텐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1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적게 지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냐? 우수한 가입자죠. 왜? 자기네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보험회사는 좀 이익을 안겨다 준 우수한 고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0%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기준이고 여기는 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15%형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20, 30, 40%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 같은 경우. 자,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우리 하나하나 자,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적과점 보험 같은 경우 적과점 종합형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소확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이제 보험 기간, 즉 보장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장 기간 중에 이제 자, 과수 같은 이제 먼저 꽃이 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적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이건 이제 촉과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과를 끝내고요. 이제 얼마 정도 달려 있는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적과 종료 전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쯤 냉해 피해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냉해 피해가 되면 갑자기 우리 꽃샘추위다 춥잖아요. 추우니까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암술 수술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우니까 꽃봉오리가 어물어들어요. 어물어들으니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냉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착과수가 어때요?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착과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 말 그대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그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해주는 제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보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수량.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이것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줄어든 감소량. 그게 이제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0%.

60%, 70%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적과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열매가 아직 유과, 이제 어려요. 아직 충분히 여물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50에서 아니면 70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7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냐? 또 마찬가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전에 너무 많이 타갔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험금하고 순보험료 비례해서 120% 이상으로 나오면, 자,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70%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자, 적과 전에 발생한 사고냐요, 착과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태풍이 찾아옵니다. 또 집중호우가 찾아와요. 자, 이로 인하여 어때요?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이 한번더 나갑니다. 이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래서 적과 종류의 누적 감수량, 그러니까 이때 감수량, 이때 감수량을 다 더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 공제하고 여기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가 없죠. 왜? 적과 이후에는 열매가 충분히 여물었기 때문에 100%다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미보상 감수량이 없네요. 자,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전 종합염,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을 얘기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렇게 보험금이 두번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험금인데, 대부분 과수는요, 자, 나무 보장이 되는데, 물론 보장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 손해 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금액에다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비를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피해율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건데, 자기 부담비로 공제한 피해. 자, 그럼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200주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태풍으로, 자, 10주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10주가 부러졌어요. 또, 다른 원인으로 또, 뭐, 또이 고사, 이제 죽었습니다. 한 10주. 자,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방, 이런 걸로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주가 죽게 됐네요. 그럼 이 20주가 200주에 되니까 얼마예요? 자, 10%의 피해율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아까 자기 부담이 5%라고 그랬죠?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의 보험금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여전히, 자, 피해율. 자, 이 피해율을 보상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이건데, 자, 대부분의 일반 품목은, 자, 이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그런데, 자, 이 공식이 그거잖아요. 자,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자, 올해 우리 과수원 또는 우리 논밭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왜 줄었다? 예, 제해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방, 냉해로 인하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수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피해를 본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준다 그러는데, 자,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1교시 때, 자, 맨첫 강의 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 통상적인 용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 자, 그로 인한 감수량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재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감수량, 이게 이제 피해 양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피율이 나오겠죠. 자, 대부분 이제 공식이 이렇게 산출되고요. 그다음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요, 자, 특이하게 병충해가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다 보

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병충해가 보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농약도 뿌리고 이거 영농 활동에 통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복숭아도 모든 병충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만 보장되고요. 감자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자, 이 피해율에서 저기 플러스 이 병충해 감소량만큼이 뭘로 들어간다고요?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인삼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줄어든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게요. 자, 1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근, 3년근, 4년근. 자, 이렇게 연근별로 기준 수확량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만일 3년근 인삼이라면 기준 수확량이 자, 0.8kg, 0.8kg. 그런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0.4kg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게 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곱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 아하. 피해 면적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게 보상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이제 좀 지급 사유가 보장하는 재료.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자, 이런 걸로 침몰체 피율이 65% 이상. 아하. 자,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70%의 피해가 났다고 해요. 그럼 30%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거30% 수확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에 그냥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난 농사 더 이상 안 질래요. 자, 그러면 그 경작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작불능보험금은요. 보험 가액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라면, 실제로 보장하는 수준은, 자, 90%가 되죠? 자, 여기 85%. 자, 여기 80%, 자, 여기 70%, 자, 여기 6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장 수준에서 얼마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절반. 그러니까 90의 절반이 45. 자, 85의 절반은 자, 42.5인데요. 이거 떼고. 자, 80의 절반이 40, 70의 절반이 35, 60의 절반이 30. 아하, 그래서 보장 수준의 절반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사룡벼와 그다음에 사룡옥수수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경작불능이. 자, 이들은 자, 사람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이들은 보험 가액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장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45%형, 42% 이렇게 이제 보장 수준인데 만약 내가 45%에 가입한다 그러면 45% 보장을 받고요. 42%에 가입한다 그러면 42%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긴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높은 비율 가입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45%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서 수령 보험금이 또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나와요. 우리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42%는 2년 연속 가입 계약자가 또120%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가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 40, 35, 30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 해서 자, 경과 비율은 보통 이제 조사령벼나 사령옥수수는 5월에 가입해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8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5, 6, 7, 8일 때 5월 달에 만약 조사령벼가 사고 났다 그러면 80%.

구분하되 5, 6, 7, 8, 4억 1입니다. 보험 기간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여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80, 85, 90, 100, 8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자, 경과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벼에만 있는 게 소확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확불능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확하는 시점에서요. 또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재해가 재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피해가 커요. 여기서 재연율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벼를 수확한 걸 조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이제 쌀로 먹는데 현미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이란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수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해도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하고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제 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경작불능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데 의 일정 비율이 방금 경작불능 보험금 그 일정 비율에 15%가 또 플러스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불능은 경작불능 단계보다 좀더 뒤에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생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15%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요. 생산비는요. 자,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 로타리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인데 만일 이때 이제 생장 기장 이때 이제 재해가 찾아와서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이때 사고가 발생 시점까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이걸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자, 여기 얼마만큼 지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고추 같으면 또 병충해가 보장되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반영되고요. 다른 것들은 병충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가 여기에 반영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부담 금이란 말을 쓰는데, 자, 특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 여기는 경작불능이 없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또 보험금이 산출되고,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또그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산출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3%, 5%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0%, 15% 너무 많이 뺀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5%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품목. 자,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주로 밭작물인데요. 자, 이들 품목들은요. 가입 금액에다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 피해율이 달라요.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율 공식이 면적 피해율,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가입 면적, 또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서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작물 생산비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뭐 참외, 뭐 고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가입 금액에다 여기 보세요. 경과 비율, 피해율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소손해

세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손해만 작은 손해 금액은 면책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보장하는 제의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대신 자,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게 손해가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미하고 부추는 좀 다른데 장미는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과 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뿌리만 살아 있으면 얼마든지 자라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 공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설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손해가 얼마 났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이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고요.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요. 구조체, 피복체가 다 피해 입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났어요. 즉 비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손해로 발생했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자,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보험금인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품목에 따라 보장하는 게 있고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있는데요. 자, 재파종은 이제 우리가 만을 이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파종을 허접시 또 해. 자, 이렇게 추가로 파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재파종이에요. 그럼 이런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세팅으로 해놓고요. 표준 피해율이 반영돼. 이 피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 본만큼 보장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늘에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 조기 파종 이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한달 정도 먼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먼저 파종해서 일찍 수확해서 내가 좀 수익을 내겠다 이건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장받는 게 재파종 경작불능이에요. 그러면 재파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기 파종은요. 특약은 25%로 좀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경작불능도 말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장보다 좀 수치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는 수치가 낮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야지 어때요? 좀더 일찍 수확하려고 욕심부려서 일찍 파종했잖아. 그러면 남들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피해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되 조금 수치를 다운시켜서 보장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도 우리 밭작물 중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재파종 재정식을 계속 보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좀 다른데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로 세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면적 피해율인데 한마디로 피해 본 만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 피해율은요. 자, 만약 우리가 자, 100제곱미터 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자, 50. 자, 50제곱미터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파종하거나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피해율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30%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양 집안은 이제 벼에

0: 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내기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 자, 그러면 15%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2항 제지파입니다. 이거 재파종과 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는 25%로 책정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모내기 추가로 한 만큼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면적 비율은요, 피해 본 만큼, 그러니까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험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식만 잘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축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로 만나 뵙네요. 네 번째 시간은 이것도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과 허용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한 4, 5년 전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시험에서 뭐별 이변 없는 하나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이 기간인데 허가 대상 행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개발 행위는 막연하게, 저기에서 개발 행위 하네? 저기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행위 하네? 재개발, 재건축하는 개발 행위 하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니고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섯 가지 행위가 첫 번째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형질 변경은 철토 깎는 거죠. 성토 쌓는 거죠. 정지 다지는 거죠. 포장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석을 채채는 거, 흙, 모래, 자갈을 채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받고 하셔야 되는데, 왜이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섯 가지 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꼭 숙지하셔야 될 단어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러니까 여섯 가지 행위를 과거부터 허가를 받은 적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주로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 모든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해서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여섯 가지 행위성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요.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 여섯 가지는 기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네 번째는 토석을 채취하는 거, 네 번째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인데요. 좀 전에 봤던 여섯 가지죠. 개발 행위 여섯 가지. 그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세치,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누군가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는데, 그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절차인데, 절차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절차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세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여러분이 이만한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요만큼의 토석을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할게요.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뭘할 거냐면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권자는 누구냐? 이러니까 특, 광, 시장, 군수입니다. 에게 허가 신청을 제기하겠죠.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겁니다. 무슨 고민할 거냐면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두 개의 고민하겠죠. 근데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라고 하는 고민은 천년의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며칠이 되냐면 15일 안에 허가를 내주면 뭘 주고? 허가증을 주고요.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불허가가 나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통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15일 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고민 끝에 허가 불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고민을 할 때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고민할 때 자의적으로 고민하진 않겠죠. 그리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할 때는요. 허가의 기준 같은 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지셔야 되고, 허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허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그렇죠? 허가를 내주면 되고.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럼 허가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총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은 아닙니다. 형질 변경할 때만 따져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면적이 적합해야 돼요. 규모의 적합성 또는 면적의 적합성, 이래 이야기합니다.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면적이 다른데, 이걸 제가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 용도 지역이 첫 번째, 주거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이거나, 자연 녹지거나요, 생산 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형질 변경하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허가권자 동생이 주거 지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허가권자 동생이라 하더라도 허가 못 내줍니다. 왜?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 지역은 얼마까지만 내준다고요? 1만 미만일 때만 허가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나 보전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 지역. 1번, 2번에 없는 나머지 용도 지역이 어딥니까? 공업 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만 면적을 따지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대로 두 문자를 따

한대요. 주, 상, 자, 생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상, 자, 생일.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전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5천이죠. 그래서 자, 보, 세, 오 이랍니다. 자, 보세요 이랍니다. 나머지 얼마? 3만. 나머지는 공업관리 농림은 3만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요? 1만 미만입니다. 주, 상, 자, 생일. 자, 보세요. 나머지 얼마? 3만. 그래서 요 면적에 적합하면 그때 써야 허가 나오고, 요 면적을 벗어나버리죠. 그럼 허가는 못 내어줍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놨더라. 그러면 요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허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허가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요 기준을 벗어나버렸어요. 그럼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들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후진국들은 어떤 기준들이 고무줄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명확히 딱 법에 못을 박아놔 놓고, 요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면적의 적합성.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놨으면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준다? 허가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요. 기준에 맞았어. 그럼 허가를 내줘. 허가를 내줄 때는요,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조건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기대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조건을 받을 그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그래, 그 조건으로 내가 할게. 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조건부 허가를 낼수 있고, 조건은 이행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조건이니까 불확실하겠죠. 조건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걸 확실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결국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이죠, 돈.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해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는데, 이행 보증금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건 딱한 개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공공일 때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거로 안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행 보증금을 안 내냐면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요, 전체 공사비, 금이죠.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행을 보증하는 돈입니다. 이행이 잘 되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얼마를 내게 되냐면 법에서 20%를 내야 됩니다. 20%. 크죠? 엄청 크죠?
왜냐하면 이런 개발액이라는 공사비가 1,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어떻게 되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20%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고 이행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증금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행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뭘 봤냐면 준공검사를 봤는데, 자, 좀 전에 개발이 허가상 요 여섯 가지를 말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네요. 공작물도요. 준공검사를 받겠네요.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받겠습니까? 받겠네요. 형질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석을 채취했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요? 그죠? 토지를 분할했다는 것은 한 필지 1번지 토지를 1-1, 2번지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크레인 가가지고 토지를 찢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상에 1번지로 되어 있으면 그 1-1, 2번지로 토지를 나눌 때 필요한 거는 볼펜 한 자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발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즉,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요, 외형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개발 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 대상은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까지가 준공검사고, 그죠? 토지 분할이고 토석 채취까지가 준공검사고,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되면 답이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밀어 넣습니다. 요 네 개 사이에.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문장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에서 준공검사란 말이 나오면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란 말이 그 문장 속에 있는지를 조심해서 좀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은 이론 강의에서 관념 속에서 파악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또 문제를 풀면서 또 몇 번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그때 자극이 돼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에서 여러분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똑같아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글자 내지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에서 제주도에서 할 때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기준의 잣대를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상식입니까? 이 자가 달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성산 일출봉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하고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개발행위의 잣대가 같을 수는 없겠죠. 어디가 더 세밀한 잣대,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됩니까? 그렇죠. 제주도죠. 제주도. 그래서 이 개발행위라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이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3등분 하면 어떤 용도가 나오냐면요. 용도지역 21개를 3개를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개발이 다 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보용도, 그 다음에 보존용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내고 있죠, 요즘. 국토공간을

국토 공간을 3등분을 하면 시가와 용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유보 용도. 유보란 것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보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보존. 그죠? 보존인 것은 개발을 원하는 곳이겠죠. 자, 이세 가지 용도로 나누고요. 이세 가지 용도 지역 안에서 1년에 개발행위가 벌어질 때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데, 첫 번째,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상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유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말해요. 그리고 보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보존자 들어가는 거,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래 되는데, 시가와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100% 적용하면 돼요. 유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보존 용도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하면 좀 억제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이다, 강화하겠죠.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그게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유보 용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막을 수 있다,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존 용도는 뭐 한다? 강화한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해가지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그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해서 용도 구분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라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신청서는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그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누가 되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다음에 허가 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이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천년의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며칠요? 15일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그죠? 환, 경 오염 방지, 경 관리나 조경, 위 해방지, 기, 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문자 따서 환경위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환경위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환경 오염 방지, 허가 신청서를 낼때 경관이나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그래서 이걸 두 문자 따면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환, 경, 위, 기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요네 가지 두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환, 경, 위, 기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 경, 위, 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조건.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입니까? 조건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뭘 드린다? 의견을 드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총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에 적합해야 된다? 면적에 적합해라. 두 번째는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마라. 그러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고,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 청취를 하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다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요? 허가. 기준이 안 맞죠? 그럼 허가 놓는다, 안 놓는다? 불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서 뭐에 적합하라고 했습니까? 면적에 적합하라고 되는데, 그 면적은 뭐할때 면적이냐면 용도 지역에서 형질 변경할 때만 그 면적을 따지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철거에서는 면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면적인데, 그 형질 변경의 면적이 용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암기법은 말씀드렸죠. 주, 상, 자, 생일, 자, 보, 시, 오. 나머지

공업관리 농림 얼마? 3만. 이렇게 해서 행질병기 면적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 5천 미만. 나머지 얼마? 3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지고 국토공간을 좀 전에 제가 3등분할 수 있다고 했죠. 국토공간을. 자, 개발이 되는 무슨 용도? 시가와. 그 다음에 유보. 그 다음에 보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인데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론을 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책 읽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마구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말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데라고 하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 요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전은요, 기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말하냐면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렇게 해서 보전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나중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국토공간을 3등분하는 거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도적의 개념과 맞물려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유보 용도는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 보전 용도는요?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보전금은 공사비 20% 낸다고 했죠? 근데 누구는 안 냅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공공이죠, 공공. 공공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죠. 그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행보증금은 공사비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제가 20%.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행이 잘 되면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준공검사 이철차에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그죠? 근데 준공검사는 외형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행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의 개발 행위는 외형 변화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그죠?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다가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그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 들어온 시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만드는 데라고 하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어디는 아니에요. 주, 상, 공업은 아니네요. 주상공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가와 용도죠. 시가와 용도가 아닌데입니다. 아닌 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다음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아니라니까요. 주상공은 안 된다니까. 어디에 된다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제외하고 지정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딱 기억해 두시면 중심에 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규제를 갖다 더 심하게 해야 됩니까?

좀 풀어주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쪽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금표율이 얼마냐면 40인데 얼마를 정해준다? 10% 완화시켜주네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 생산녹지는요. 원래 금표율이 얼마야? 20%죠. 그러니까 얼마를 정해준다? 30.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씩 완화시켜줍니까? 10%씩을 완화시켜주네요. 근데 뭐는 없네요. 보전녹지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죠. 요거는 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에서만 125%고 나머지는 완화가 없다. 그래서 숫자 암기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보통 이쯤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도 알겠고 이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길이 사이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삼각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빗변의 길이가 더 길다던가 아니면 짧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나요? 하고 질문 들어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삼각형이 될 것인가 그거를 관계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 그 종류를 파헤쳐 볼게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가장 긴 변 길이 제곱과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 여기까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대소를 비교해 주자면 삼각형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AB가 C고 BC가 A, 그리고 CA가 B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라고 주어져 있대요. 즉 이 AB가 가장 긴 변.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라면 얘가 빗변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C가 가장 긴 변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C제곱과 그 다음 나머지 두 변 길이 A제곱, B제곱의 합을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이 둘이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여기랬지. 그러면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같지 않아요. 같지 않는다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면 즉 가장 긴 애가 제일 커요. 그러면은 얘는 각시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반대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아요. 그러면요. 좁혀지겠다는 소리예요. 90도보다. 아, C가 90도보다 작은 얘가 삼각형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요 1번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C가 이제 C제곱이 점점 더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100cm, 1cm, 2cm 요 세 개의 변이 삼각형을 이루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는 뭐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얘는 삼각형이 되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왜냐? 우리는 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요 100인 건데 그 중에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면요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그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큽니다. 그러면